0: 하긴 정말 싫어라고 해서 아침에 학교를 지각한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 악몽을 꾸는 것 중에 하나가
1: 네.
0: 학교에 지각하는
1: 오,
0: 거예요. 이미
1: 맞아요.
0: 뭐 졸업한 지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1: 네.
0: 지각을 해서 달리는데 달리기가 안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1: 계속
0: 우와, 이런 느낌이에요.
1: 그 트레드밀을 타는 것처럼
0: 맞아요.
1: 제자리 걸음.
0: 제자리 걸음. 아,
1: 네.
0: 이런 그게 있는데
1: 공감됩니다.
0: 친구들끼리 이런 대화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1: 네.
0: Alright,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아, 이 문장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1: 네.
0: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네.
1: 그쵸.
0: 자, 두 번째는요.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이거 할수 있을까요?
1: 지각하기가 싫었다. 생각나는 단어가 몇개 있긴 한데,
0: 오케이.
1: 조합이 또 문제죠.
0: 맞습니다.
1: 네.
0: 뭐, 틀려도 되니까 미리 조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1: 좀 죄송한 표정으로 학교에 지각했다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0: What's wrong? What's wrong?
1: I woke up late. Woke up late, so I missed my bus. Yes, bus go to school, right?
0: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I hit snooze 5 times.
1: Snooze?
0: Yeah, I hit the snooze button
1: snooze.
0: 5 times.
1: 학교 지각하기 싫었는데.
0: It's okay.
1: 그게 아니고, I hate late for school.
0: Oh, you don't like being late for school.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Bed early.
0: You should go to bed early
1: Only tonight.
0: tonight.
1: Tonight.
0: Yeah,
1: Okay, okay.
0: don't sleep
1: Tomorrow
0: late.
1: is okay?
0: You'll be fine, right? I hope
1: Okay.
0: so.
1: Thank you. 너무
0: 네. 아, 오늘 표현들은요. 특히 학생분들이 보고 계시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1: 너무
0: 그래서
1: 좋은데요?
0: 친구들끼리 실제로 한번 이렇게 역할극 맡아가지고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3: Same. I hit snooze 5 times.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3: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 문장 가볼게요.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아, 이거는 뭐뭐 해서 이렇게 굳이 하지 마시고, 뭐 했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일단은 뒤에는 뭐예요?
1: 뒤에는 버스를 놓쳤단 얘기고요.
0: 어허.
1: 이 앞에는 늦잠 잤다란 얘기가 들어가야 되네요.
0: That's right. 동사가
1: 예.
0: 뭔가 들어가야 될것 같죠?
1: 그쵸. I, 그러면은 늦잠 자서, 그럼 woke up late 아니겠어요? 예, 네, I woke up
0: 오.
1: late. 나 늦잠 잤고 버스 놓쳤어.
0: 와.
1: 예.
0: 오늘 제가 가져온 동사는 이거보다 더 간단하긴 한데, 이거 완벽히 괜찮습니다.
1: 와우.
0: 왜냐면 늦게 깨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0: So I woke up. 지금 굉장히 또. Right? I woke up late. 늦게 깬 거죠. And
1: 네.
0: missed the bus. 맞죠?
1: 그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표현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1: 네.
0: 자, 바로
1: 아,
0: overslept.
1: 이것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우리가 늦잠을 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기본형으로
1: Oversleep.
0: 그렇죠. Oversleep, one word로 붙이게 되고요.
1: 네.
0: 과거형은 이거 원래 sleep 자체도 원래 과거가 뭐예요?
1: Slept.
0: slept 해서 overslept라고 하면은 정말 over에서 잔 겁니다.
1: 네.
0: 이런 식으로 늦잠 잤다라고 할때 동사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데 약간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1: 뭐요?
0: 이거는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자.

0: 원래 늦잠을 잔다라고 하면은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oversleep, 하나는 sleep i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 이건 늦잠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0: 이거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네. 자, 둘 다 늦잠을 자는 건데 쓰임이 완전 달라요.
1: 아.
0: 자, 우리가 보통 oversleep 하는 거는 이렇게 깨서 시계를 봤는데 10시인
1: oh
0: 거예요.
1: God.
0: 이런 경우 있죠.
1: 아, 네. 너무 놀랍죠.
0: 본인의 의지가 아니게 예. 늦잠을 자버린 거. 이거는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Oversleep. 그런데 sleeping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푹 자다에 더 가까워요.
1: 아.
0: 그래서 주말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냥 주말이니까 늦잠 자고 한 2시에 일어나서 뭐 그때 늦게 밥 먹고 그럴 거야. 이런 말을 할 때는 이게 아니라
1: sleeping.
0: 이걸 쓰는 겁니다. 이거 sleeping은 의도적으로 푹 늦잠을 자는 거예요. Make sense?
1: Yeah.
0: Yes. Okay. So I'm just going to sleep in.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그냥 일부러 늦잠 잘 거야가 되는 거죠.
1: 네.
0: 오늘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1: 그렇죠.
0: 정말 오 깜짝 놀라서 깨는 거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Oversleep을 안 쓰고 뭐 썼죠?
1: Overslept.
0: 시제가 뭐예요?
1: 과거입니다.
0: That's right. 현재형으로 썼으면 엄청 이상하죠. 나 I oversleep 이러면은 나는 원래 그냥
1: 늦잠 자.
0: 막 이런 느낌. 네. So 늦잠 잤다. 뭐뭐 했. 라고 쓰기 위해서 과거형을 썼고요. 이거는 시제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1: 네.
0: 어떻게 보면 뭐 확률상 이런 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과거 동사로 보통 쓸 때가 굉장히 빈도가 높아요.
1: 그렇죠. 우리가 사실 대화의 일부가 거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0: 맞아요. 네. 뭔가 가십 거리를 얘기할 때도 뭐 벌어졌다고 많이 하죠.
1: 맞습니다.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forget. 이게 뭐 하는 거죠? Forget.
1: 잃어버리는 거.
0: 잊어버리는 거.
1: 아, 잊어버리는,
0: 잃어버리는 건 lose입니다.
1: 아.
0: Okay? 자, forget의 과거형 뭐예요?
1: Forgot.
0: Forgot. 그럼 나 뭐 잊었다. 나 뭐 잊었어.
1: I forgot something.
0: I forgot something. Right? 과거형.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곧 돌아왔어. 그녀는 곧 돌아왔다. 금방 돌아왔다.
1: She came back soon.
0: Yes.
1: Ooh.
0: Comes back이 아니라
1: came back.
0: 단순하죠, 그렇죠?
1: 네.
0: 제가 보통 이제 해외에서도 느끼는데요. 보통 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예를 들어 왔어요. 왔을 때 문법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시제 잘못 맞추는 거예요. 시제만 맞춰줘도 엄청난 improvement가 생깁니다.
1: 오.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forgot something.
1: I forgot something.
0: Oh, she came back soon.
1: She came back soon.
0: 네, 본문도 가볼게요.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1: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자, 다음은요? 나도. 알람 미루기 버튼을 5번이나 눌렀는데.
1: 아유,
0: 이 느낌 아시죠?
1: 어젯밤에 뭘 했을까?
0: 그러니까,
1: 너무 많이 피곤하시네.
0: 이게 정말 무서운 게 한 번 잠결에 끄기 시작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또 울리면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1: 그쵸.
0: 계속 꺼요. 그러다 어느 순간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깨게 되죠. Oh my goodness.
1: 맞아요.
0: 오싹합니다.
1: 심장이 정말 녹아내리는 느낌 받은 적 있습니다.
0: Yes.
1: Same. I, five times.
0: 자, 이게 뭐예요?
1: 같아. 나 같아. 너랑 같아. 뭐 이런 의미겠죠? 5번을 눌렀다라는 걸 써야 되네요. I 누르다.
0: 일단은 그러면... 뭔가... 그렇죠.
1: 네.
0: 이거 사실 덩어리 표현이긴 했네요.
1: 그렇죠.
0: 네.
1: 이거 언젠가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I push it.
0: Okay.
1: 일단 눌러야 되니까요.
0: Okay.
1: Push it. 그냥 알람 할게요.
0: 알람을 누르다.
1: 예.
0: 뭐 이걸 하면은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원어민이. 그런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0: I 뭐뭐 했다 five times. 바로
1: hit snooze.
0: snooze가
1: 기억나요.
0: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그 요즘에
1: 예.
0: 알람 시계를 사면요. 그 위에 버튼에 아예 써 있어요. snooze라고 해가지고. 자, snooze 버튼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알람 미루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1: 네.
0: 그거 누르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5분 있다 다시 울리거나
1: 맞아요.
0: 완전 끄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hit 한다고 하는데 hit이 사실 press나 마찬가지로 쓰는데요. 굉장히 갑작스럽고 빠르게 누른다는 느낌이 있어요. 때리는 거잖아요. 원래 hit 자체가. 그렇죠?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막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soft하고 gentle하게 누르지 않죠?
1: 그건 push예요?
0: 뭐 그렇게 쓸 수 있어요. press라고 하는 걸로 쓸 수 있는데 hit을 쓰면 제 말은 press라고 쓰는 것은 더 포괄적이긴 해요. 근데
1: 예.
0: hit은 강조를 해주는 거죠. 이런 느낌.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얘는 아예 덩어리로 가져가 주는 게 좋습니다.
1: 우리 알람 끌 때 항상 이렇게 끄잖아요.
0: 무슨 모기 잡듯이.
1: 계속 때려.
0: 네, 맞아요.
1: 에, 시계가 불쌍할 정도로. 에.
0: 자, 그리고 바로 앞에, 그러니까 친구의 말을 동의하기 위해서, 거기에
1: 네.
0: 동의

0: 정의하기 위해서 same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나도 마찬가지야라는 느낌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말고 뭐 same here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어민들은 더 짧게 쓰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same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oh same 쿨하게
1: Same here과 그럼 같은 말이에요?
0: 같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슬기 씨랑 해주세요.
1: 네?
0: I am tired.
1: Same.
0: I like math.
1: Same.
0: 잠깐만, same 안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오케이.
1: 보이는 대로 읽었어요.
0: Alright, so same이라고 하는 거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와 같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에도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와
1: 네.
0: 같다?
1: Same here.
0: 정답.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 here라는 건 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보다 더 줄인 버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Same. I hit snooze 5 times.
1: Same. I hit snooze 5 time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I hit snooze 5 times.
0: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 또 나왔죠?
1: 네.
0: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1: I didn't want to be late. 나
0: for
1: 지각하기
0: 뭐뭐
1: 싫었어.
0: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1: 나 원하지 않았어.
0: 뭐 하는 걸?
1: 늦는 걸.
0: 오케이.
1: 학교에가 되겠네요.
0: 그렇죠.
1: For school.
0: 학교는 그래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오케이.
1: 예.
0: So school이라는 걸 썼어요.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정답 맞습니다.
1: Yes.
0: 학교 혹은 배움터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건물을 강조를 할 때는 school을 할수 있는 단어로 보통 치고요. 그냥 배움터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간섭 없이 쓰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어딘가에 늦다라고 하는 거. 많은 분들이 oh, I'm late. Are you late? Late은 다 알아요.
1: 네.
0: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늦는다라고 할때 헷갈리죠.
1: 오.
0: 그래서 덩어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덩어리로 가져가면 전치사를 그대로 가져가죠.
1: 그쵸.
0: So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1: For.
0: That's right. So I'm late for 뭐뭐 이런 식으로 Are you late for 뭐뭐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사의 늦은 상태를 강조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나는 과거에 늦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자, 우리 be late for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교에 늦었어. 지금 늦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우리 학교에 늦었어.
1: We ar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이게, 야, 우리 지각이야. 지각한 거야. 이게 되겠죠.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이번에 해볼게요.
1: 네.
0: 그녀는 늦었어. 그 파티에. 그녀는 그 파티에 늦었어. 과거형으로.
1: She was late for the
0: She
1: party.
0: was late for the party.
1: Yes.
0: For the party. 이렇게 연습,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한 서른 번만 해보면 이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1: Late 다음에 4가 안 나오면 이상하겠네요.
0: 이상해요.
1: 예.
0: 네, 읽어보겠습니다. We are late for school.
1: We are late for school.
0: She was late for the party.
1: She was late for the party.
0: 네, 거기에 지금 이 덩어리 지금 해결이 됐죠, 그렇죠? 저 뒤에
1: 네.
0: 부분이 해결이 됐는데 이 앞부분을 잠깐 볼게요. 내가 뭔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현재형으로 쓸 때는 I don't want to do something, right?
1: 네.
0: I don't want to eat, I don't want to go to school, 뭐,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그렇지만 don't가 아니라
1: didn't.
0: 이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나 뭐뭐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뭐뭐 하고 싶지
1: 않았어.
0: 않았어.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So 오늘은 didn't want to do something. 이것으로 뭐뭐 하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 late 앞에는 비동사 같이 붙였어요. 그죠?
1: 네.
0: 비동사로 동사를 활용을 한 건데 그 이유는 late은 형용사는 혼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 그쵸.
0: 비동사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솔직히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 아,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 어떻게 할까요?
1: I didn't want to go there.
0: I didn't want to
1: go
0: go there.
1: there.
0: So go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거죠. 그렇죠?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 혼자인이 뭐예요? 혼자인 거.
1: Alone.
0: Alone. 걔는 동사예요.
1: 형용사인데?
0: 형용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1: 네.
0: right?
1: I didn't want to be alone.
0: I didn't want to be alone.
1: Yeah.
0: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비동사랑 쓰는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1: 낯설어요.
0: 그래서, 네,

0: 그래서 일반 동사로 뭐 I didn't want to sleep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 쓰는 거 추천을 먼저 드릴게요.
1: 네.
0: 오케이. 자, you guys.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I didn't want to go there.
1: I didn't want to go there.
0: I didn't want to be alone.
1: I didn't want to be alone.
0: 네, 자 이번에는 late 하고 싶지 않았어. 심지어 for school, right? Mm-hmm. 읽어볼게요.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자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Mm-hmm. Check this out. 너 오늘 밤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네.
1: 네.
0: 사실 뭐 본인도 늦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 그렇죠.
0: 서로 해야 되는데.
1: 네. 네. You should go to bed. 너는 잠자러 가야 해.
0: 오케이.
1: 여기 끊어야 되겠다.
0: 오케이.
1: 그죠? 근데
0: 언제 가요?
1: 오늘 밤에 일찍.
0: 일찍이죠.
1: 근데 tonight은 있으니까요. 음흠. 일찍이 나와야겠네요.
0: Right.
1: Bed early tonight 해보겠습니다.
0: 오케이. 자, 늦게가 아니라 일찍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Early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ey,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Mm-hmm. Yes!
0: Perfect. 자, early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으로서 발음하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왜? R이 있고
1: L도 있고
0: 둘 다 있습니다.
1: 정말 종합 선물 세트.
0: 계속하면 예. 이게 돼요. 그러니까 R 사운드는 여러분 혀의 끝이 아니고요. 여기 중심 부분이 이렇게 당겨진다. 그래서 or 입 모양 모으고 or 이렇게 혀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L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펴져서 혀 끝이 윗니와 입천장 사이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or L or L 혀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 연습을 계속 하시면 돼요. 오케이.
1: 네.
0: 자, 한번 해 볼게요. 틀려도 됩니다. or L or L
1: or L or L
0: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1: 네. 저
0: 이렇게 하게 되면 early가 나올 수가
1: early.
0: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너 뭐 해야 된다고 했죠?
1: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돼.
0: 잠자리에 든다는 게 나왔어요. 영어로
1: 네.
0: 뭐예요?
1: Go to bed.
0: Go to bed. 자, 이거 왜 bed 셀 수 있는데 어나 더 이런 거 없나요? 아니면 beds라든가, right? bed는 침대라는 뜻으로 쓸 때는 셀 수가 있지만
1: 네.
0: 이거는 잠자리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1: 오케이?
0: 그래서 bed라는 상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1: 예.
0: So 아예 그것을 골치 아플 필요가 없으려면 덩어리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죠?
1: 예.
0: 그러면 덩가? 언가? 물론 이 침대가 아니라 저 침대로 가라고 해서 침대로 얘기를 강조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더 이런 게 가능하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자, go to bed, go to bed, go to bed도 좋고 flap을 좀 내서 리을 비슷하게 go to bed 하셔도 괜찮아요.
1: 네.
0: 자, 이거 해볼게요. 이제 잠자리에 들자. 뭐뭐 하자가 뭐죠?
1: Let's.
0: Yeah.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에 들자.
1: Now, let's go to bed.
0: Okay. Now는 앞에 넣어도 되고 뒤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Okay, let's go to bed now. Or now, let's go to bed. 자, how about this? 고우의 과거가 뭐죠?
1: Went.
0: 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 나 피곤한 게 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거든.
1: I went to bed late.
0: Late. Lately 안 돼요.
1: 네.
0: Lately는 최근 들어 뭐 이런 부사기 때문에요.
1: 네.
0: Late 자체가 늦게라는 또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소리내서 낭독해 볼게요. Let's go to bed now.
1: Let's go to bed now.
0: I went to bed late.
1: I went to bed late.
0: Alright,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또 좋은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1: 뭐죠?
0: 우리 혹시 go to sleep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 알죠?
0: 자, 이 go to bed, go to sleep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자러 가는 거거든요.
1: 네.
0: 자, 그런데 go to bed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에 들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대에 안 누워있다라는 느낌이 확 나오죠.
1: 가야 되는
0: right.
1: 거죠.
0: Go to bed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living room 같은 데서 놀고 있을 때 hey, go to bed, go to bed 이런 느낌이 강한데 go to sleep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거실에서 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침대에 누워서 이제는 좀 자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You know what I mean?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이 표현이 잠에 더 가까운 거죠. 그렇죠?
1: 아하.
0: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1: 예를 들어서 아이랑 같이 책을 봐요.
0: 아하.
1: 또 읽어달래요. 또 읽었어요. 또 읽어달래요.
0: 네.
1: 정말 10번씩 읽어준 적 있어요.
0: 10번에서 20번.
1: 너무 재밌게 읽었나 봐요, 제가.
0: 아하.
1: 그래서 이제는 자야 돼. 그럴 때는 go to sleep이 맞아.

0: go to bed가 더 좋겠죠. 왜냐면
1: 아,
0: 이미 밖에 나가 지금
1: 침대에서.
0: 아, 그러면 go to sleep이 더 좋겠죠.
1: 그쵸?
0: 그쵸? 그럼요.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태니까 now let's go to sleep. 이게 더 좋겠죠.
1: 이제 좀 자자 제발.
0: 오케이. 또 같은 상황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living room에서 책을 읽어주고 막 장난감을 막 이렇게 했을 때 let's go to bed. 이걸 먼저 쓰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1: 네.
0: 예, very, 아주 좋은 구분이었습니다.
1: 예, 예.
0: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명작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신다면 should하고 have to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1: 네.
0: should도 뭐뭐 해야 한다, 뭐 have to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have to는 의무적이에요.
1: 그쵸.
0: 꼭 해야만 한다. 안 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1: 네.
0: should는 추천에 더 가깝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해야지.
1: 아~
0: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 네.
0: 친구가 너 오늘 일찍 안 자면 너 진짜 큰일 나. 무슨 문제가 생겨. 이런 느낌보다는. 물론 강조할 때는 쓸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you should. You should. 해야지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가볍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 네?
0: 자, 읽어볼게요.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Very good.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1: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자, 두 번째는요. 아,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2: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I hit snooze 5 times.
3: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2: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Ne,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아, 오늘은 정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1: 네.
0: 기본이에요, 기본. 과거 동사. 자, 댁에서 목소리 키워 주세요. 나 뭔가 잊었어. 아, 나 뭐 깜빡했다.
1: Oh, I forgot something.
0: There you go. 두 번째, 걔는, 그녀는 금방 돌아왔어.
1: She came back soon.
0: She came back soon.
1: Mm-hmm.
0: 세 번째,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1: Oh,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There you go. 여기에서 두 번째는 현재형으로 만들어준다. 그럼 틀리겠죠, 그쵸?
1: 그쵸.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forgot something. She came back soon.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오케이, 다음은요. Late for, be late for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늦었어. 지금 늦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 학교에 늦었다고.
1: We were late for school.
0: 지금 늦은 거예요.
1: We ar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We were 이러면 어제 늦거나 한 겁니다.
1: 네.
0: 오늘 아침이나. 그렇죠? 현재형. 두 번째, 걔는, 그녀는 파티에 늦었어. 그 파티에 늦었어.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1: She was late for the party.
0: She was late for the party. Right? 자, 마지막.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난 있잖아. 학교에 늦고 싶지 않았다고.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세 번째는 정말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be late for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I don't want to do something, I didn't want to do something
4: 맞아요.
0: 이런 것들이랑 결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패턴을 섞는 거 있잖아요.
4: 네.
0: 이게

0: 정말 영어 실력을 쭉쭉 올려주는
1: 와,
0: 하나의 툴이에요.
1: 그럴 수밖에 없겠죠.
0: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피하시면 안 돼요. Alright, very nice. 같이 읽어볼게요. We are late for school. She was late for the party.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3: Same. I hit snooze 5 times.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3: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자,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5: Same. I hit snooze 5 times.
4: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5: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4: Mm-hmm. Okay.
5: Maybe 7 o'clock, yeah?
4: 7 o'clock. It's too early.
0: Great job, you guys. Wow.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가 널 깨울 수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 wake you up.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late for something.
1: Mm-hmm.
0: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1: Oh.
0: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작 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자, 보통 이런 영작을 할 때요. 전치사, 네. 관사 틀릴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1: 맞아요.
0: 틀려도 괜찮습니다. 안 해보는 것보다 틀리면서 하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1: 맞아요.
0: 많이,
1: 네.
0: 많이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0: 대학생이 되어 다시 만난 고등학교 친구들 단골 질문 있잖아요. 너 전공이 뭐야? 아, 나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어.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m doing law study. I'm learning law.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So, what do you think?

0: This is my school.
1: Wow, it's really nice. I want to study here too.
0: I love my university.
1: So, what year are you in?
0: I'm in the second grade.
1: Second grade? There's an elementary school in college?
0: No. It's my second year attending university.
1: Oh, I see. So you're a sophomore. In your first year, you're a freshman. Then you're a sophomore, junior, and senior.
0: I didn't know that. Hey, what are you studying?
1: I'm majoring in law. I'm majoring in law.
0: That's amazing. Can you be my lawyer one day?
1: I'll be very expensive.
0: Oh, I need to make a lot of money.
1: Well, I'll give you a very special rate.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1.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요, 케빈과 크리스틴이 케빈이 다니는 대학교로 갔습니다. 아, 둘 다 대학생이었거든요. 서로 전공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을 카툰에 다 녹여놨는데요. 오늘도 놓칠 수 없는 생생한 표현들 카툰 한 장면씩 보면서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 짜잔! This is my school! 케빈이 학교를 소개하고요. 크리스틴이 감탄을 합니다. 와, 너무 멋지다! 나도 다니고 싶다! 근데 서로 학교 이야기는 많이 안 했었나 봐요. 크리스틴이 물어보네요. So, what year are you in? What year are you in? 너 몇 학년이야? 하고 물어보네요. 이 what year이라고 물어봤는데요. year은 몇 년도 할 때의 해, 또 년, 연도라는 뜻도 있지만 대학생활 얘기할 때는 학년이라는 뜻도 됩니다. What year are you in? 이렇게 물어봤더니 케빈이 I'm in the second grade. I'm in the second grade. 나 2학년이야 라고 대답을 했네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grade라는 표현은 사전을 찾아보면 학년이라고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보통은 초등학교에서의 학년을 이야기할 때 grade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이 이렇게 2학년? 대학교에 초등학교가 있나? 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초등학교 학년을 이야기할 때는 grade, 대학교에서는 year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케빈이 해명을 해줍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대학교에서 2학년을 다니고 있다는 뜻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야 이해한 크리스틴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학교에서는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부르는 이름이 또 따로 있다고 하니까 크리스틴에게 한번 배워볼게요. 첫 번째, 신입생일 때는요, freshman이라고 합니다. fresh 느낌 오시죠? 1학년 신입생이고요. 2학년은 sophomore. 3학년은 junior. 4학년은 senior입니다. 그래서 몇 번째 year, 학년에 다니고 있다고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freshman이야, sophomore이야, junior이야, senior이야 이렇게 구체적인 학년을 뜻하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년 얘기를 하고요. 이제는 넘어가서 서로의 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너 전공이 뭐야? What are you studying? 했더니 크리스틴은 나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어. 법학도네요.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 나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어? 맞아요. I'm majoring in law. I'm majoring in law 입니다. I'm, 나는 무엇무엇이다. majoring in 까지 써줘야 돼요. major, 이 무엇무엇을 전공하다 라는 뜻이라서 majoring in 하면 전공하고 있는 이고요. 내가 전공하고 있는 학문 이름을 뒤에 붙여주면 됩니다. 크리스틴은 법학도니까 law, 법학이라고 했네요. 붙여서 읽어보면 I'm majoring in law 입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I'm majoring in law.

0: law. 이제는 노란 부분 강조해서 한번 더. I'm majoring in law. 좋습니다. 아하. 이 말을 들은 케빈이요. Can you be my lawyer one day? 라고 했네요. 너 나중에 내 변호사 해줄래? 재밌는 농담이죠. One day는 나중에, 언젠가, 어느 날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너나 변호사 한번 해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크리스틴이 I'll be very expensive 라고 하네요. expensive가 비싸다는 뜻이니까요. 너나 고용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될걸? 나 되게 비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케빈이 하하하 I need to make a lot of money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생생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 문장 기억하시죠? 나 법학을 전공하고 있어. I'm majoring in law.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나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어. I'm majoring in law. I'm majoring in law. 비슷한 표현으로요, studying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udy, 공부하다라고 알고 계시죠? 연구하다라는 뜻으로 전공하다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기를 전공하고 있어 라고 전공을 바꿔서 얘기해 보면, I'm studying theater. I'm studying theat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상황 속에서 한번 말해 볼까요? 친구를 만났어요. 나 연영과 다녀. 나중에 유명한 배우가 될 거야. 나는 연기를 전공하고 있어. 어떡해요? I'm studying theater. I'm studying theater. 좋아요. 이런 표현도 있죠. 요즘에는 복수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복수 전공, double major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I double majored in law and business. I double majored in law and business.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면접에서 자기소개 중에 대학 때 전공이 뭐였죠? 물어본다면 저는 법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대답해 볼게요. I double majored in law and business. I double majored in law and business. Very good. 오늘 카툰에서는 케빈과 크리스틴이 각자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부르는 표현이 따로 있다는 것도 우리 배웠고요. 또 오늘의 한 문장인 나는 뭐뭐를 전공하고 있어. I'm majoring in도 배워봤죠. 이미 졸업을 한 상태라면 majored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복수 전공 요즘 많이 하잖아요. double major도 함께 알아두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카툰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목소리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캅 폴리 안전 스쿨.
3: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Welcome to EBSC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정말 재밌는 신기한 발음 같이 배워볼 텐데 오늘의 원어민 발음 먼저 들어봐야겠죠?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Let's take a listen.

0: I made new friends. Suit. That's a nice suit. Tuesday. See you on Tuesday.
1: 자, 여러분, 오늘도 잘 들어보셨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봐야겠죠? 자, 오늘의 단어들은 이렇게 나왔어요. New, 그리고 suit, and Tuesday. 자, 어때요? 오늘은 공통점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은 공통점이 스펠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펠링 조금 신경 쓰지 말고 발음 잘 들으셨다면 공통점 찾을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 모든 이 단어가 다 같은 소리가 나고 있어요. 자, 오늘 선생님이 재밌게 한번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 U 소리로 알고 있는 정말 많은 단어들이, 영어 단어들이 실제로는 이 U 소리가 나지 않고요. 우, 이렇게 소리가 날 때가 아주 많답니다. 미국 영어 기준이에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예시 단어들로 같이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 바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여러분 당연히 new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훨씬 더 자연스러운 American English 발음으로는 이 발음은 바로 우 발음이에요. 그래서 누라고 소리가 난답니다. 어, 정말요? 뉴가 아니라 누라고요? 맞아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잘 귀 기울여 들어본다면 이 발음 미국 영어 기준으로는 누 소리 난다는 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누. 자, 예문 볼까요? 나 새 친구들 사귀었어. I made new friends. I made new보다는 new friends. I made new friends. 자, 두 번째 단어는? 자, 이거 뭐죠? 이거 정장이죠, 정장. 자, 여기서도 이거 한국인들이 슈트라고 얘기할 때 많은 것 같은데 이 지금 이 모음은 우 소리예요. 그래서 suit. 그리고 조금 더 계속 길게 발음해줘요. 이렇게 물결 표시 있을 때는 suit 이렇게 짧지 않고 suit, suit.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삼촌, 이모가 멋진 정장 입고 있으면 칭찬 한마디 해주면 좋겠죠. 어, 그거 멋진 정장인데요. That's a nice suit. Suit 아니고 That's a nice suit 해주면 돼요. Suit, 오케이. 자, 마지막 단어는 역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화요일이란 단어입니다. 자, 이것도 많은 친구들이 자꾸 Tuesday라고 하는 것 같아요. Q가 아니라 역시 오늘 학습 포인트대로 우 발음 내줘야 됩니다. 이제 Tuesday 이렇게 Tuesday. It's not Tuesday. 너무 T 발음 어색해요. 미국 영어 기준으로는 Tuesday. 자,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봐. 이렇게 친구한테 한번 말해볼까요? See you on Tuesday 라고 해주면 아주 자연스러운 발음이 됩니다. See you on Tuesday. See you on Tuesday. 자, 유 발음이 아니라 이렇게 우 소리가 날 때가 많다는 거 여러분 어떤 포인트인지 확실하게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표현들 우리 같이 한번 발음 연습해보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운 표현들 같이 한번 여러 번 소리 내서 따라 말하면서 입에 붙여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단어 바로 가볼까요? 새로운, 따라해보세요. New. 한 번 더. New. 그렇죠. New가 아닌 자연스럽게 좀 더 편안하게 new 발음이라는 거. 두 번째 단어는 멋진 정장입니다. 따라해보세요. Suit. Suit.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자, 마지막 단어는 화요일. 2 아니고 선생님처럼 따라해보세요. Tuesday.

0: Tuesday. Great job. 정말 잘하고 있어요. 유 발음 아니고 우 발음으로 이제 이 단어들 한번 문장 속에서 만나볼까요? 첫 번째 문장, 누 들어간 문장이네요. 나는 새 친구들 사귀었어. I made new friends. One more time. I made new friends.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역시 선생님, 속도랑도 좀 비슷하게 따라해보세요. That's a nice suit. One more time. 그거 멋진 정장인데요. That's a nice suit. Wonderful.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또 마지막 문장. 역시 유 발음 아니고 우 발음으로 갑니다. 화요일에 봐. See you on Tuesday. One more time. See you on Tuesday. Awesome. 정말 잘했어요. U 발음이 아니라 U 발음이라는 거 계속 연습하면서 이제 익숙해지고 있죠?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 발음으로 오늘 배운 단어들, 문장들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그리고 듣고 여러분 큰 소리로 또 한번 따라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New. New. I made new friends. I made new friends. Suit. Suit. That's a nice suit. That's a nice suit. Tuesday. Tuesday. See you on Tuesday. See you on Tuesday.
0: 네, 여러분, 오늘 학습 어땠나요? 확실하게 이해됐나요? 유 발음이 아니라 이렇게 우 소리가 나는 단어들은 오늘 배운 단어들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 많아요. 예를 들어, 누니까 소식이라는 단어,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무 뉴스로 알고 있지만 뉴스가 된다는 거. 그리고 수영장 가서 우리 같이 노는 이 튜브도요. 미국 영어에서는 튜가 아니라 튜브. 이렇게 우 소리로 발음된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단어들 만날 때 이거 내가 유로 알고 있었는데 우 소리 나는 그 단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은 언제나 여기 이곳 EBSE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함께 들어볼게요. Let's get started!

0: C-A-R. Car. Car. Bus. B-U-S. Bus. Bus. Subway. S-U-B-W-A-Y. Subway. Subway.
1: 이제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transportation, 교통수단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써니가 여기로 왔을 때 운전을 하고 왔는데 차가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여러분, transportation에는 어떤 단어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봐요. 첫 번째 단어는 car, 자동차예요. 우리가 도로에 가면 이렇게 멋진 차가 슝슝 달리죠? 자동차, car. 그 다음 단어는 bus, 버스예요. 친구들, 이렇게 버스를 타고 여행 가본 적 있나요? 아주 신나는데요. bus, 한국말이랑 똑같아서 이건 좀 쉬워요. 그 다음은 subway, 지하철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지하에 다니는 전기차예요. 여러분, 서브웨이 타본 적 있나요? 그럼 저와 함께 발음과 강세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자동차, car. 친구들, 끝에 R 소리 잊지 마세요. car. 버스, bus. 이거는 한국말이랑 비슷하네요. bus. 그 다음은 지하철. subway. subway 세게 한번 강조해 보세요. subway.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0: car. car. bus. bus. Subway. Subway.
1: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같이 적용해 보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sentence, The highway is only for cars. 이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이야. 자, 여러분, 아까 배운 자동차, car 나왔죠? car가 여러 개면 끝에 S를 붙여서 cars가 돼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같이 따라해 볼까요? This highway, 오, 다시. The highway is only for cars. Good job. Okay, here's our next sentence. This bus can carry many people. 이 버스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어. 친구들, 우리 버스 타보면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잖아요. 아까 배운 버스, bus 여기 있고요. Now it's your turn. 같이 따라해봐요. This bus can carry many people. Excellent. 아주 잘하네요. Okay, this is our third sentence. Where is the closest subway station?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야?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이렇게 외국인한테 물어보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Where is the closest subway station? Good job! 너무 잘했어요. 이제 우리 다음으로 배울 단어 알아봐요.
0: Ship. S-H-I-P. Ship. Ship. Train. T-R-A-I-N. Train. Train. Ride. R-I-D-E. Ride. Ride.
1: 다음 단어 같이 알아볼게요. 그 다음은 ship, 배예요. Look at this, everyone. It's a big ship. 아주 커다란 배예요. 이런 거를 타고 우리는 바다 건너 저 멀리 갈 수 있어요. ship. Our next word, train, 기차예요. It's very fast, 굉장히 빨라요. And it's very long, 아주 길어요. 기차, train.

0: ship. 친구들 앞에 sh 소리를 강하게 해보세요. ship. 기차, train. 여기 앞에 tr 소리 잘 들리죠? 다시 해보세요. train. 타다, ride. One more time, ride. Good job. 너무 잘했어요.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ship, ship, train, train, ride, ride.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같이 읽어볼까요? Can you see the big ship in the ocean? 바다에서 있는 큰 배가 보여? 여러분, 우리 바다 가면 커다란 배 본 적 있죠? 타본 적 또 있나요? 아주 재밌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Can you see the big ship in the ocean? 아주 잘했어요. Very good, everyone. Here's our next sentence. Where does this train go? 이 기차는 어디로 가니? 우리가 기차역에 갈 때 궁금하면 이 질문을 쓸 수 있어요. 아까 배운 기차란 단어 train 있었죠? 그거를 생각해서 다시 따라해 보세요. Where does this train go? 너무 잘하네요. Good job, everyone. Okay, our last sentence. I like riding horses. 나는 말 타는 것을 좋아해. 친구들, 선생님은 아직 말을 안 타봤어요. 여러분 타본 적 있나요? 어땠어요? 우리 그럼 다시 문장을 따라해 볼게요. I like riding horses. Excellent,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그럼 저와 배운 단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1: Car, car. Bus, bus. Subway, subway. Ship, ship. Train, train. Ride, ride.
0: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오늘처럼 써니와 함께 단어를 배우면 우리 모두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Unit 37, EA. Let's go. Phonics EA. E, E, E. E, ear.
1: E, ear.
0: E, eat.
1: E, eat.
0: E, beach.
1: E, beach.
0: E, meat.
2: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 두 알파벳이 만났을 때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같이 배워볼 거예요. 에 소리가 나는 이와 아 소리가 나는 에이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이 이 Good job! 그럼 이 소리가 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귀, ear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귀로 신기한 소리를 듣고 음악을 들을 수 있죠? 귀, 영어로 ear. ear. ear. Very good. 다음 단어는 먹다. eat 예요. 앞에 이 소리 들렸나요? 친구들, 우리가 배가 많이 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죠? 먹다, 영어로 eat. eat. eat. 너무 잘했어요. 또 이 소리가 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아, 해변, beach가 있네요. 친구들, 우리가 여름에 신나게 물놀이하러 해변가로 가죠? 해변, 영어로 beach. beach. beach. Very good. 다음 단어는 고기, meat예요. 우리가 구워서 맛있게 먹는 고기, 영어로 meat. meat. meat. Excellent! 다음 단어는 읽다, read예요. 여기도 이 소리 들리죠? 친구들, 우리가 동화책이나 만화책을 볼 때 눈으로 읽어요. 읽다, 영어로 read. read. read. Very good! 이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나뭇잎. leaf예요. 밖에 많이 볼 수 있고요. 계절에 따라 색깔이 바뀌기도 하죠. 나뭇잎, 영어로 leaf. leaf. leaf. Great job! 와, 이렇게 이 소리가 나는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fun fun! 재밌는 플레이타임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3: Hi.
2: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써니와 함께 알파벳 E랑 알파벳 A가 만났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배웠는데요. 무슨 소리가 나죠?
3: E, E, E.
2: That's right. 신기한 E 소리가 나요. 그래서 로건, 우리가 이거로 음악을 듣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거는 무슨 단어예요?
3: E-E-Ear. E-E-Ear. E-E-Ear.
2: Excellent! 다음 단어는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죠? 자, 로건, 먹다 영어로 뭐였죠?
3: eat.
2: That's right. 자, e랑 a가 만나서 e 소리가 나는 eat 였는데요. 어? 로건은 무엇을 eat 하는 게 가장 좋아요?
3: meat.
2: meat. 고기를 가장 좋아한대요. 와! 그럼 로건이 세 번 발음해 주세요.
3: eat. eat. eat.
2: very good. 다음 이 소리가 나는 단어. 우리가 여름에 신나게 물놀이 하러 가는 해변인데요. 해변 영어로 뭐였죠?
3: beach.
2: That's right. beach. 로건, beach 가는 거 좋아해요? 오, 써니도 너무

0: 그래서 이렇게 비주를 같이 색칠해 볼 거예요. 로건이가 색깔을 정해서 색칠해 줘 보세요. Yellow, 노란색. Here you go. Color, color, color. 너무 멋진데요? 자, 그럼 이제 water, 물을 한번. Dark blue, 진한 파란색. 와우! 여러분 한번 볼래요? 짠! 이거를 보니까 써니 너무 해변에 가고 싶어요. 그럼 해변 세번 발음해 주세요.
1: E-E-Beach, E-E-Beach, E-E-Beach.
0: Great job! 다음 단어는 이것도 E 소리가 나는데요. 아까 로건이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말했어요. 고기! 영어로 뭐였죠?
1: E-E-Meat, E-E-Meat, E-E-Meat.
0: Very good! 다음 단어는 우리가 만화책이나 동화책을 뭘 한다 그러죠?
1: Read.
0: Yes, 읽다, read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read를 쓸 건데요. R 소리 뭘까요?
1: R.
0: R, that's right. 그럼 can you find R?
1: R.
0: Very good. 자, 그다음 오늘 배운 E. 오,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자,
1: Push
0: re가
1: together.
0: 됐고요.
1: Push together.
0: 와, 이렇게 D를 붙이면 read가 돼요. 이제 로건 세번 발음해 주세요.
1: E-E-Read. E-E-Read. E-E-Read.
0: Great job! E 소리가 들어가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 밖에 나무에 많이 달려 있고요. 계절에 따라 색깔이 좀 바뀌는데, 와,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EA.
0: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E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E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don't가 들어간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뭐뭐 하면 안 돼, 규칙을 얘기할 때 많이 쓸 수 있죠. 자, 그럼 오늘은 규칙을 말할 때 don't를 활용해 볼게요.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9. Don't do that. I can talk about rules.
0: Let's start with warm-up. 우리 warm-up부터 해볼게요. Oh, this is a house. 집인데, mom doesn't look happy. 일단 여자아이랑 남자아이는 좀 신나 보이네요, 그렇죠? What are they doing? 뭘 하고 있어요? They're jumping and running. 그런데 아파트나 빌라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층층이 사는 곳에서는 뛰거나 점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저기 보니까 Look at the interphone. 인터폰 보니까 누가 있어요? Our next door neighbor. 이웃이 온 것 같네요. 띵동, 너무 시끄러워요. 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죠? So which expressions can we use in this situation? 자,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올까요?
1: Don't run.
2: Sorry, I was late.
1: You might fall. Also, other people might not like it.
2: I won't run.
0: 자, 그러면 대화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Don't run! 뛰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Run이 달리다, 뛰다 라는 뜻이죠. 뛰면 안 돼! Don't ru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Don't run! 잘했어요. 아이고, sorry, I was late.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막 뛰어왔는데 뛴 이유가 있었네요. Sorry,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I was late라고 했죠. 자, be late가 늦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be의 과거는 was입니다. 그래서 내가 뛰지 않았으면은 나는 늦었을 거야 라는 말을 I was late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I was 다음에 어떤 상태를 나타내면 내가 과거에 이런 상태였어 라는 뜻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좀 피곤했었어. I was tired 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 was tired. I was tired. 나 무서웠어. I was scared. I was scared. 잘했어요. 나 좀 지루했어. 재미없었어. I was bored 라고 하면 돼요. I was bored. 나 화가 났었어. I was angry 라고 하면 되겠죠? I was angry. 나 깜짝 놀랐어. I was surprised. I was surprised. 이런 식으로 내가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뛰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You might fall. You might 뭐뭐 기억나죠? 뭐뭐 할 수도 있어라는 어떤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표현이었잖아요. Fall, 넘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물론 지난 시간에는 fall down이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down 빼고 그냥 fall이라고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You might fall. 그랬더니 이어서 also other people might not like it. might가 또 나왔네요. 그렇죠? 일단 also라고 하는 거는 또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어. als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이 뭐뭐 할 수도 있다? not like it이니까 싫어할 수도 있어,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라는 말이겠네요. 그럼 이것도 우리 한번 문장 연습해 볼까요? 누구누구 might not like it. 누구누구가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라는 말이죠. 그렇게 행동하면 엄마가 안 좋아할 수도 있어. Your mom might not like it.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Your mom might not like it. Your mom might not like it. 그쵸? 또 누가 싫어할 수도 있을까요? 선생님. The teacher might not like it. 여기서는 그 선생님, 정해져 있는 선생님이죠. 그래서 the teacher예요. The teacher might not like it. 우리 할아버지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 My grandfather might not like it. My grandfather might not like it. Kaylin might not like it. 이게 사람 이름이 와도 되겠네요. 그렇죠? Kaylin might not like it.

0: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다라고 했더니 I won't run 이라고 대답을 했네요. I won't run? 일단 won't는 will not 이라는 표현인데 I will not이잖아요. not을 빼고 일단 먼저 생각해 볼까요? I will 이라고 하면 미래에 나는 뭐뭐 할 거야 라는 좀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런데 I will not 이니까 나 뭐뭐 안할 거야 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I won't run. 나 절대 뛰지 않을 거야. 약간 요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I won't 다음에 그러면 다른 행동을 넣어서 강한 의지를 한번 보여줄까요? 나 울지 않을 거야. I won't cry 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 울 거예요? I won't cry. 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또, 나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깜빡하지 않을 거야. 잘 기억할 거야. I won't forget 라고 하면 되겠죠? I won't forget.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하고 있죠?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포기하다가 give up 이라는 표현이에요. I won't give up.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거겠네요. 나 아무 얘기도 얘기 안할 거야. 누군가가 비밀 얘기를 해줬을 때쓸수 있겠죠? I won't tell anyone. I won't tell anyone. 이렇게 말하면 돼요. tell은 말하다이고 anyone은 그 누구에게도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I won't tell anyone. 자,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나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I won't lie. lie가 거짓말하다라는 표현이니까요. I won't lie. 이렇게 굳은 의지를 보여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이얼로그 내용 쫙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볼까요?
1: Don't run.
2: Sorry, I was late.
1: You might fall. Also, other people might not like it.
2: I won't run.
3: Singing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우리 아이들이 뛰고 뭐 점프하고 난리가 났네요. 그쵸?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Don't jump! Don't jump! 무슨 뜻이죠? 점프하지 마!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여자아이는 계속 신났나 봐요. 그래서 Sorry, but I'm so excited 이라고 얘기를 했죠.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나 너무 신났어요. 우리 친구들도 신날 때 막 점프하잖아요. 그쵸? 자, 이거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Sorry, but I'm so excited. Sorry, but I'm so excited. 그런데 뛰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다칠 수도 있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You might get hurt. Get hurt가 다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You might get hurt. You might get hurt. Very good. 우리 엄마가 걱정이 많으시네요. 근데 저기 보니까 우리 아들은 또 달리고 있어요, 집에서. Don't run. 뛰지 마! 라는 뜻이죠. 자, 우리 긴박하게 한번 해볼까요? Don't run!

Very good. Why? 왜 뛰지 말라고 하는 거지? Why?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why not?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아, 띵동. 누가 초인종을 울렸어요. 보니까.

진짜 왔으니까 이제 그만 달려야 되겠네요. 그쵸? 자, 요럴 때,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는 저안 할게요. 굳은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 딸은. 저 뛰지 않을게요. 점프 안 할게요. I won't jump.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 won't jump. Good job. 우리 아들은 저 달리지 않을게요. I won't run. I won't run.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운 표현들 레벨 업 시켜서도 연습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Let's do the chant together in a loud voice. Don't run. You might fall. Other people might not like it. Good job. I won't run. Don't jump. You might get hurt. Our neighbors might not like it. Won't jump.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rules. 규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할수 있죠? Check. Don't run, don't jump. 굳은 의지를 나타낼 때는 I won't 라는 표현 쓰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 여러분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영어 공부하면서 더 좋은 하루로 만들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가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9. What I learn in fourth grade. Tuesday. Math class. I can say what I learn in math clas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좋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그쵸?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Ba-bum.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오늘도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쵸? 네, 오늘은 무슨 요일? 그쵸,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영어로 뭐야? 그쵸, Tuesday입니다. Today is Tuesday.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아하니 칠판에 보니까 수학 수업인 것 같아요. 수학을 영어로 math라고 하지요. 그래서 they're in math class. 지금 아이들은 수학 수업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어들을 한번 보면서 선생님이랑 그림에 대해서 대화를 조금 더 해볼게요. 부붕! 자, 첫 번째 단어는 multiplication. One more time. multiplication. 곱셈입니다. 우리 친구들 보아하니 지금 수학 교과서 내가 선생님이 봤거든. 4학년 때 뭘 배우는지. multiplication, 두 자릿수, 세 자릿수 multiplication 배우더라고요. 자, multiplication, 곱셈입니다. 단어가 매우 어려워요. 선생님이랑 천천히 해볼게요. multiplication 해볼까요? multiplication.

0: multiplication. 합쳐서 multiplication. 시작. multiplication. 어렵지? 근데 선생님이랑 이번 주에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좋아질 거예요. multiplication? 곱셈. 오케이? 자, 그 다음 단어는요. division 나왔습니다. division.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배우더라고요. 곱셈과 나눗셈을 보니까 짝꿍이더라고. 그쵸? 자, 나눗셈은 division. division. 왜냐면 divide라는 뜻이 나누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비롯된 division 단어입니다. 나눗셈. division. 오케이? 따라해 볼게요. division. TV전 아닙니다. 무슨 전 이름도 아니고요. division. 시작. division. 좋습니다. 자, 나눗셈도 우리 친구들이 배우더라고요. 그쵸? 자, 그리고요. solve 단어 나왔습니다. solve. solve. 수학 수업에는 계속 문제를 풀잖아요. 그쵸? 자, 해결하다, 풀다. 그래서 solve a problem 하면은 문제를 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solve 해볼게요. solve. 좋아요. 자, 하나 더. answer. answer. 이거 많이 들어봤어. 그쵸? 자, 그 Q&A 할 때 그 A도 바로 answer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answer 하면 답변이란 뜻입니다. 답. answer 해볼게요. answer. 좋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수학 수업을 잘 듣고 있네요. 이 남자아이도 수학 수업을 재밌게 듣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오늘의 reading passage 질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Math class. On Tuesday, I have math class. I learn two-digit multiplication and division. I solve many problems and share my answers.
0: 얘들아 잘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reading passage, 지문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이랑 한번 뽑아볼게요. 뭐뭐? 자, 선생님이 질문을 또 던지겠습니다. What class do you have on Tuesday? Tuesday가 무슨 요일? 화요일이죠? 자, 화요일에는 어떤 수업이 있나요? 라고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아까 지문에서 어떤 수업이 있다 그랬죠? 선생님 쳐줄게. 3, 2, 1. 자, 짜잔. On Tuesday, I have blah blah blah class. 자, 어떤 수업이 있다 그랬나요? 그쵸. Math 수업이 있다 그랬습니다. Math가 수학이지요. Math 수학 꼭 기억할게요. On Tuesday, I have math class. Math. 꼭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이것만 한번 읽어보자. On Tuesday, I have math class. 친구들 잘해. 시작. On Tuesday, I have math class. 좋습니다. 화요일에는 수학 수업이 있군요. Okay. 자, 그 다음은요. What do you learn in math class? 자, learn이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학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냐요? 뭘 배울까? 우리 친구들 4학년 수학 교과서를 보니까는 무엇을 배운다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줬죠? 짜자잔! I learned two-digit. 선생님은 단어를 추가했어요. two-digit. two 하면은 둘이고요. digit 하면 숫자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two-digit 하면은 두 자릿수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교과서 보니까 두 자릿수에 관련된 뭔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무엇을 배우니 우리 친구들? multiplication을 한대요. 자, I learned two-digit multiplication. 뭘 배운대요? 저는 두 자릿수 multiplication, 곱셈을 배워요 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단어 multiplication 나왔네요. 자, 선생님이랑 이거 문장 한번 해볼게요. 저 두 자릿수 곱셈 배워요. 해볼게요. 시작. I learn two-digit multiplication. multiplication. 좋아요. 단어가 조금 어렵지? 그치?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또 해볼게요. 비슷한 질문이에요. What do you learn in math class? 자, 또 뭘 배운다 그랬지? I also learn. also는 또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multiplication도 배우는데 또 뭘 배워? 두 자릿수 뭘 배우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자,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이 division이었죠. So I also learned division. 하면은 저는 나눗셈도 배워요라는 뜻입니다. Division 뭐라고요? 나눗셈. 이거 표현 단어 꼭 기억할게요. Division. 저는 나눗셈도 배워요. 시작. I also learn division. 디비전 아니고요. Division. Okay, 좋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What do you do in math class? 자, 또 수학 수업에서 뭘 하냐요? 자, 또 뭐 한다 그랬죠? 지문에서. 짜잔. I many problems. 자, many는 많은 이란 뜻이고 problems는 문제들이에요. 쌤이 아까 얘기했지. 수학 수업에는 뭘 많이 한다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요. 풀다 영어로 solve였지요. I solve many problems. 저는 많은 문제들을 solve, 풀어요 라고 하네요. 자, solve 뭐라고? 풀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Solve a problem, solve many problems. 꼭 기억하세요. Okay. 자, 한번 이거 따라 해볼게요. 시작. I solve many problems. Okay,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What do you do after solving problems? 자, 무슨 뜻이야? 자, after는 그 후죠. 그래서 solving problems, 문제들을 풀고 그 후에 무엇을 하니에요? 짜잔. I share my 문제를 다 풀면은 이제 무엇을 share 할까요? share는 나누다란 뜻이죠. 정답을 share하겠죠. 자, 정답은 자, 뭐였지? answer였지요. 그래서 I share my answers. 나는 내 정답들을 함께 나눕니다. 자, answer는 답변. 우리 친구들 이거 따라해보자. 시작. I share my answers.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지문 다시 볼게요. Math class, 수학 수업. On Tuesday, 화요일에 I have math class. 저는 수학 수업이 있어요. I learned two-digit multiplication and division. 저는 두 자릿수 multiplication 곱셈과 division 나눗셈을 배워요. Multiplication, division. Okay? I solve many problems and share my answers. 나는 많은 문제들을 solve 풀고요. 그리고 share my answer. 내 정답을 share. 나눕니다. 라는 뜻이네요. 아, 우리 친구들 잘 이해 갔나요? 잘 이해했길 바라면서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 이었습니다. Singing time.

자, 이번에는 cartoon talk time이에요. 선생님이랑 사파 안의 대화로 한번 풍덩 빠져보겠습니다. Baba, this is today's picture. They're in math class. 수학 수업 중이자 대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What class do you have on Tuesday? 너 화요일에 무슨 수업이 있니? 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I have math class. Math class. 어, math가 뭐였지? 수학이었죠. I have math class. 저 수학 수업이 있어요. 라고 합니다. Okay. 그랬더니 또 선생님께서 다음 질문을 하셔요. What do you learn in math class? Learn은 배우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어, 너 수학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니? 라고 하시네요. 그랬더니 남자 학생이 I learn about multiplication, division, and fractions 라고 합니다. 오, 단어 하나 추가됐어. 이 파란색으로 적힌 것은 바로 fraction 이라고 읽는데요. fraction은 우리 친구들이 4학년 때 수학 수업에서 배우더라고요. 분수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저는 곱셈, 그리고 나눗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분수.

분수에 대해서 배워요 라고 합니다. 아, 지금 칠판을 보니까 지금 분수 덧셈 뺄셈이 적혀져 있네요. 그쵸? 오케이. Alright. 자, fraction은 분수. 기억하세요. 자, 선생님이 또 질문을 하세요. What do you do in class? 너 수업에서 무엇을 하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아이가 I solve problems and share my answers 라고 합니다. 얘들아, solve가 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solve problems. 나는 문제들을 풀고요. 그리고 share my answers. 정답들을 나눕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좀 공감이 되나요? 재밌게 들었길 바라고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해볼게요. I can say what I learn in math class. 나는 내가 수학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곱셈은 multiplication, 나눗셈은 division, 마지막으로 분수는 fraction. 이 단어들 되게 어렵지만 꼭 기억했다가 수학 수업에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Ew! I always knew that I could be really picky.

works like clockwork. I wonder, what's inside this very thing?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 아, 답답해.
2: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아파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은우가 건넨 책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책이었다.
1: Thanks. 그런데 I already have it.
0: 방학 때 이모가 사주셨어. 은우가 건넨 책을 돌려놓으려던 나는 갖고 싶던 로봇 코딩 책을 발견했다. 오, 찾았다!
1: I want to buy it!
0: 쉿! Be quiet! 너 목소리가 더 컸어!
1: 아, 나도 너무 반가워서 그만!
0: 서점 한가운데서 우리는 웃음을 참느라 진땀을 뺐다. 로봇 코딩 책을 소중히 품에 안고 계산대로 향하며 나는 지갑을 찾아 주머니를 뒤졌다.
1: 응? Where is it?
0: 뭐가? 내 지갑.
1: That's strange.
0: 아침에 분명히 주머니에 넣었던 것 같은데.
1: Are you sure?
0: 잘 찾아봐. 아까 빵도 사 먹었잖아. 그건 아침에 엄마한테 받은 간식비야. 내 지갑 어디로 간 거지?

하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오늘 일기도 흥미진진하죠. 오늘 일기의 재미 포인트는 첫 번째, 이번엔 지후가 너무 큰 소리를 서점에서 내서 조용히 하느라 웃음을 크크 참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건이에요. 지후가 이제 좋아하는 책을 찾아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지갑이 없다. 다음 일기가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 선생님의 drawing quiz 정답 친구들 맞췄나요?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 그림을 나타내는 문장 뭐였다? Be quiet. That's right. 맞힌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고요. 그럼 오늘의 일기 서점에선 조용히 다시 한번 보게 할 텐데 첫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함께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네 개의 단어가 있네요. 친구들 잘 보고 또 잘 듣고 소리에 맞는 단어 찾아주세요. 첫 번째, have. Have. Have. 맞아요. 하고 시작하니까 have 요 단어가 되겠네요. 두 번째, buy. Buy. Buy. B 소리로 시작하니까 요 단어. 세 번째, where, where, where. 우, 하는 소리 들었나요? 이 단어가 되겠죠. 마지막, strange, strange, strange. 첫 소리가 좀 복잡하죠? str 들었다면 요 단어. 자, 이제는 그림 보면서 뜻도 찾아볼게요. 호! 갈림길이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어디? 맞아요. Where? Where? Where? 오, 친구는 블럭을 갖고 있네요. 물건 같은 걸 갖고 있다라는 뜻의 단어 찾을 수 있나요? That's right. Have. Have. Have. 오? 이상한데?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얼굴이에요. 이상한? Yes. Strange. Strange. Strange. 마지막, 우리 이거 아는 단어죠? 이 친구 바나나 사고 싶어요. 사다? Buy. Buy. Buy. 잘했어요. 자, 이제는 우리 단어들 읽어볼 거예요. 긴 단어들도 있지만 오늘은 전부 다 한 박자라는 거. 한 박자에 맞춰서 같이 읽어볼게요. have, have, have. buy, buy, buy. where, where, where. strange, strange, strange. have, have, have. buy, buy, buy. where, where, where. strange, strange, strange. Well done. 자, 이제는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thanks 네요. 이거 고마워예요. 고맙다라고 우리 친구들 thank you 알고 있잖아요. Thank you. 그거보다 더 짧게 할 수 있는 말이 thanks. Thanks예요. 고마워, 고마워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은우가 책을 찾아줘서 지우가 받으면서 고마워 하고 봤더니 이미 갖고 있는 책이야. 나 그거 이미 갖고 있어. I already have it 이에요. I have it은 친구들 알고 있죠. have가 갖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나 그거 갖고 있는데 벌써. 이미 라는 뜻으로 넣어준 말이 바로 already. already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친구들 알아두면 좋겠어요. 나 이미 그거 갖고 있어. I already have it.
그러다가 지우가 자기가 평소에 너무 갖고 싶던 책을 발견한 거예요. 찾았다! 나 이거 너무 사고 싶어! 어떻게? I want to buy it! 이라고 얘기했죠. want는 원하다 라는 뜻인데요. want to 에다가 동작을 넣으면 그 동작 하고 싶다. I want to buy it. 이렇게 문장 만들어 봤네요. 그랬더니 이 지우의 목소리가 또 어땠어요? 서점에서. 너무 컸어요. 이번에는 은우가 조용해. Be quiet. 이건 지난 일기에서도 나왔던 문장이죠. 조용히 해. Be quiet. 이렇게 주의를 줬고요. 이런 해프닝을 겪고 나서 이제는 책을 사려고 가고 있는데 어딨지? Where is it? Where is it? 그거 어딨지? 그거가 뭐예요? 지갑.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아, 이상하다. 분명히 갖고 온 것 같은데. That's strange. That's strange. Strange가 이상한이란 뜻이잖아요. 이 상황이 어때요?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되네. That's strange. 그랬더니 은우가 확실해? 너 네가 갖고 왔다고 하는 그 생각이 확실한 거야? 물어보죠. Are you sure? Are you sure? Sure는요. 확신한, 하는 또는 확실한 이런 뜻이 돼요. 그 친구한테 네 생각 맞는 것 같아? 확실해? 이렇게 더블 체크할 때 물어볼 수 있는 게 Are you sure? 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기에 있는 영어 문장들 다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네 개만 뽑아서 우리 리듬 살려 읽고 챈트 불러볼게요. 리듬 살려 읽기. 첫 번째 문장은 I already have it 이네요. I already have it. 네 개의 단어 중에서 두 개만 친구들 강조해 볼게요. 벌써 갖고 있어. 이게 중요하겠죠. I already have it. I already have it. 선생님 발꿈치까지 들었어요, 친구들. I already have it. 이렇게 강조해 볼게요. 두 번째 문장은 I want to buy it.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단어예요. 이 중에서 두 개만 친구들 강조한다면 하고 싶다. 뭘 하고 싶어? 사고 싶다. 이게 중요하겠죠. I want to buy it. 한 번 더. I want to buy it. 좋아요. 세 번째 문장은 Where is it? 하나만 강조한다면 어디가 중요하겠죠. Where is it? Where is it? Okay. 마지막 문장은 Are you sure? Are you sure? 너 확실해? 에요. 한 단어만 강조해 볼게요. 그렇죠. 확신하는, 확실한, sure 강조해야죠. 눈앞에 있는 너한테 묻기 때문에 Are you sure?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겠죠. Are you sure? Are you sure?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이 리듬 살려서 신나게 챈트 불러볼게요. Here we go. I already have it. I wanna buy it. Where is it? Are you sure? Yay! 짜잔! 오늘도 돌아온 Drawing Quiz! 오늘 일기 속에 나왔던 여러 개의 영어 문장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를 골라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 그림 속에 그림을 나타내는 문장을 친구들이 찾아주는 게임이에요. 오늘은 많았던 문장 중에서 선생님이 표현하고 싶은 문장 잠시만요 친구들 I got it 준비를 했어요 자, Are you ready? I'm ready 여기 한 사람이 있네요 이렇게 손은 어깨 이렇게 팔 허리에 하나 올리고 또 하나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표정이 뭔가 해피하지 않아, 그쵸?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풍선이 있고요. 생각 풍선이 뭔가 있어요. 뭐랄까. 이렇게, 이렇게. 이것은 선물 상자.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이걸 찾을 수가 없네.
오락.

어라? 어라? 여기를 봐도 없고, 여기를 봐도 없고, 선물은 대체 어디 있을까? 선생님 설명 잘했어요, 친구들? 그림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에서 이 사람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찾아주면 돼요.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

친구들,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자료실에 선생님이 이 똑같은 그림과 또이 정답을 쓸수 있는 이 칸을 마련을 해놨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친구들이 문장도 써보고 또 반대로 문장을 다시 한번 쓰고 이 문장을 우리 친구들만의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것도 좋겠어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의 정답 기다리고 있을게요. 친구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Good job! 오늘도 잘해줬어요, 친구들. 오늘 일기도 재미있었죠? 일기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drawing quiz. 선생님이 열심히 그림 그렸으니까, 우리 홈페이지 가서 drawing quiz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써보고 말해보는 것도 꼭 하기 약속.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영어에 반해보는 시간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 자, 친구들, 오늘은 과연 어떤 미션 문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친구가 뭔가를 못 찾고 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렸대요. 뭐 연필도 좋고, 지갑도 좋고, 책도 좋고, 못 찾겠대요. 그런데 여러분은 봤거든, 방금. 어? 나 방금 봤는데? 어? 의자 밑에서 방금 봤는데? 아,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겠죠. 나 방금 그걸 의자 밑에서 봤어. 그쵸? 여러분, 이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의자 밑에. 어? 뭐뭐 아래? 뭐뭐 밑에? 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고 하지? 궁금하신가요? 잠시 후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먼저 단어부터 만나 봅니다. 그래요. 자, 단어 친구들이 여러분 위에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나라 yet. Oh, ocean. 어, 아름답다. Ocean. 정말 평온해 보이네요. 여러분, ocean 하면 하늘 이거 말고 이거 노을 말고 이거. 그런데 되게 큰 물이에요. 큰 물, 그냥 물 말고도 아주 아주 커요. 우리는 대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바다 하면 sea, 그렇죠? S-E-A, sea. 그런데 그냥 바다 말고도 우리 지도를 보면요. 전 세계 지도, 지구본 보면 막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이렇게 정말 큰 대양 있죠. 그 대양을 ocean이라고 표현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이 바다, 대양입니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Ocean. Ocean. Ocean. Very good. And next, under. 아, 나왔다. 여러분, 우리 오늘 미션 문장이 의자 아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었죠? 어, 뭐뭐 아래라고 해서 이 under이라는 단어

0: 너를 꼭 아셔야 돼요. 자, 사진 보시면 There's a bridge. 여기 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쵸? 보이세요? 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밑으로 뭔가 배들이 다닐 수 있겠죠? 뭐뭐 아래로, 뭐뭐 밑으로. 그쵸? Under 이라는 단어예요. Under. Very good. And next. Chair. 아, 여기 길 한복판에 웬 chair? 자, 여러분, chair 하면 이렇게 의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셨죠? 자,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Chair. Very good. And next. Pillow. 네, 여러분 잘 보이세요? 선생님, 이건 먹는 건가요? 보라색 만두인가요? 에이, 보라색 만두 아니고요. 잘 보면 퐁신퐁신퐁신해요. 여기서 툭 이렇게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이 딱이네, 딱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뭐예요? 바로 베개 그래요. 베개를 pillow라고 합니다. 따라서 말해 보세요. Pillow.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어 친구들 먼저 만나봤어요. 이제 여러분 거의 반은 다된 거예요. 아주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 봅니다.
1: I just saw it under the chair.
2: Huh? Oh, I got it. Thanks.
1: Look at this page. There are so many fish under the sea.
0: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아이고. 자, 이 친구도 뭔가를 못 찾고 있었군요. 그러다가 다른 친구가 도와줬습니다. 어디 있는지를 봤네요. 그렇죠? 자, 우리 대화 살펴봐요. 먼저 이 A 친구가 막뭘 찾아. 내 책이 어딨지? 그책 어딨지? 어떡해?
1: I can't find my book about oceans 라고 해요.
0: 자, 나는 can't find 찾지 못하겠다. 못 찾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1: My book.
0: 내 책을 못 찾겠어. 그런데 여러분 책도 다양한 책이 있잖아요. 어떤 책이냐면
1: about Oceans.
0: 우리 ocean 단어에서 만나봤잖아요. 대양,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이런 대양과 관련된 대양에 대한 책못 찾겠어. 그러니까 바다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나 보죠. 그런데 그 책이 안 보여. 왜? 바다에 대한 책안 보여. 이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말해보세요.
1: I can't find my book about oceans.
2: I can't find my book about oceans.
0: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I can't find my book about oceans.
2: I can't find my book about oceans.
0: 잘했어요. 자,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 B 친구가 봤네요.
1: Oh, I just saw it. Under the chair 이라고요.
0: 나 방금, 그쵸? Just 하면 방금, 지금 막 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방금 봤어. 그걸. 어디서?
1: Under the chair.
0: 의자 밑에서 봤다. 아, 책이 거기에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못 찾았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under 하면 다시 뭐뭐 밑에, 뭐뭐 아래라는 말입니다. Okay. 자, 우리 따라서 말해 볼게요.
1: Oh, I just saw it under the chair.
2: I just saw it under the chair.
1: Oh, I just saw it under the chair.
2: I just saw it under the chair.
0: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B 친구가 너무 감사하게 어디서 봤는지 알려줬어요. 자, 그랬더니 A가 내가 보니까 있어, 거기.
1: Oh, I got it.
0: 고마워 하면서 이제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책 찾았으니까 이제 다시 보는 거지.
1: Look at this page.
0: 야, 이 페이지를 한번 봐봐. 어렵지 않죠?
1: There are so many fish under the sea.
0: 야, there are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 개가 있나 봐요.

0: 물고기가 정말 정말 많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if fish 물고기는요 한 마리 있을 때도 fish, 여러 마리 있을 때도 fish 이렇게 씁니다. 야, 물고기가 정말 많아. 근데 어디에 많아요? Under the sea, under the sea, under the sea. 그렇죠. Under the sea. 바다 밑에. 즉, 요 바다, 우리 바다 있잖아요. 물? 그 속에. 물 속에는, 야, 물고기가 정말 많아. 바다 아래는 물고기가 많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under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문장이 좀 많으니까 우리 여기서 끊어서 말해 볼게요. Oh, I got it. Thanks. Look at this page. There are so many fish under the sea. Oh, I got it. Thanks. Look at this page. 그렇죠. 잘했어요. 자, 여러분, 이 under. 그러면 얘가 주인공이니까요. 더 많은 문장들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내 책, 내 영어책, 어디 있나 봤더니 책상 밑에 있었네. 거기에 떨어져 있었나 봐요. My English book is under the desk. My English book is under the desk.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고양이 미우. 고양이가 침대 밑에 있어요? 거기로 자주 들어가나요? The cat is under the bed. The cat is under the bed. 좋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잠깐만. 저 뭐지? 좀 멀어서 잘안 보이는데 저 벤치 밑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There's something under the bench. There's something under the bench.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렇게 뭐뭐 아래. under이라고 하는 거잘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태양에 관한 내책못 찾겠어. Speak. my book about oceans. 방금 의자 밑에서 그거 봤는데. Speak. 고마워. 야, 요 페이지 좀 봐봐. 바다 밑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 Speak. Under the sea. 자, 우리 친구들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제 잘 풀어주세요. 첫 번째 문제. 나는 방금 그걸 의자 아래에서 봤어. 여러분,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3, 2, 1, 띵! The answer is 뭐뭐 아래. John, under, yay! 좋아요. 따라서 말해볼게요. I just saw it under the chair.
1: I just saw it under the chair. I just saw it under the chair. I just saw it under the chair.
0: Very good. And next. 뭐지? 벤치 아래에 무언가 있어. 여러분. There is something까지만 주어졌고, 빈칸이 좀 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벤치 아래에. 3, 2, 자, the answer is 바로 그렇죠. Under the bench. Yay! 잘했어요. 우리 따라서

말해볼게요. There is something under the bench. Oh, there's something under the bench. There's something under the bench. Very good. And the last question. 마지막.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아주 큰 대양. 그렇죠? 3, 2, 1. 띵! Time's up. 여러분 정답은? That's right. Woo! Ocean. Very good.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요. 뭐뭐 아래, 뭐뭐 밑에 라고 하는 under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on은 뭐뭐 위에였는데 이제는 뭐뭐 아래, 뭐뭐 밑에 라고 하는 under의 주인공이네요. 와,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는 어떤 공간을 나타내는 다양한 말들을 배우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책상 밑에 어떻게? Under the desk. 그렇죠. 또는요. 벤치 밑에 under the bench. 그래요. 또는요. 의자 밑에 under the chair. 이렇게 여러분 연습 많이 많이 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명령문이랑 청유문 어떻게 쓰는지 오랜만에 문제 풀어봤죠. 자, 오늘은요, 명령문 중에서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정명령문 어떻게 쓰는지 문제 풀어보면서 복습할 겁니다. 자, 아무래도 핵심은 그 not, 이 친구를 어떻게 쓰는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문제 세 문제 풀어보면서 감을 조금 찾아볼까요? 그럼 문제 주시죠.

여러분, 참고로 얘기하는데요. 빈칸의 길이와 정답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 길이와 정답의 길이를 가지고 대보면서 정답을 유추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학교 시험도 그 길이와 답은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부정명령문에는 어떤 출제 유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래도 오늘 문제에 이 명령문에 not 어떻게 붙이는 거지? 이게 좀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핵심은 그냥 not을 붙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명령문

0: 앞에 don't 요거를 붙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친구들이 조금 많이 틀립니다. 그냥 not만 붙이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거 과연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맞췄을까? 선생님이 조금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 자, 1번부터 한번 맞춰보죠.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마! 인데요. 자, 방금 전에 나왔던 설명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거예요. 부정명령문은 명령문 앞에 don't를 붙여요. 자, 명령문 앞에 don't를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이게 되겠죠. 자, the same mistake 하면은 같은 실수고요. again 하면은 다시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not make 라고 쓰면은 그거는 틀린 형태가 되고 명령문 앞에 don't를 사용하셔야 부정명령문의 형태가 됩니다. 참고로 뭐 가끔 이런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doesn't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명령문의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을 뿐 you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인칭 단수의 주어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주어는 you로 고정. 그렇기 때문에 don't로 고정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헷갈릴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늦지 말아라. 요거 조금 헷갈리죠. 이제 많은 친구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꼬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요겁니다. 자, 그런데 원칙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명령문을 부정하려면, 즉 부정 명령문을 쓰려면 앞에 뭘 쓰라고요? Don't를 쓰라고요. 그러니까 Don't be late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그 비동사의 부정은 not이었어요, 선생님. 일반 동사 부정문은 don't가 맞는데요. 비동사 부정문은 not이었다고요. 하면서 이제 막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막 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부정 명령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주어는 you로 동일한데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동사 원형을 그냥 쓰는 것뿐입니다. 그 동사 원형 앞에 don't를 쓴다는 이 원칙 하나만 지키시면 돼요. 이게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don't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not be late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오히려 헷갈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뭐뭐 하지 마는 무조건 don't로 시작해. 이렇게 외우면 돼.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지 마는 무조건 don't로 시작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라도 don't라는 거 무조건 부정명령문은 무조건 don't야. 무조건 하늘이 두 쪽 나도 don't야.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늘이 두 쪽 나도 don't라는 거에 딱 하나 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낯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인데요. 낯선 사람들, 이 바로 strangers 요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은 낯은 아닌 게 확실해 이러면서 그럼 네버인데 선생님 저 네버는 처음 봐요 이럴 수 있어요. 정답은 네버가 맞는데요. 이거죠. 자, don't 대신에요 never 사용하게 되면은 더 강한 부정 명령문이 됩니다. 즉 don't를 붙이거나 never를 붙이면 부정 명령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 명령문을 만드는 방법 땡땡 don't never 붙이기 어디에? 문장 맨 앞에. 다시 부정 명령문 만드는 법 땡땡 명령문 앞에 don't never 붙이기 요렇게 외워두면 끝. 다른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끝. 얼마나 편해요. 그죠? 자, 요렇게 외우고 넘어가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listening point 넘어가도록 할까요?
1: Listening point 1. Don't make the same mistake again. Don't make the same mistake again. Listening point 2. Don't be late. Don't be late. Listening point 3. Never open the door to strangers. Never open the door to strangers.
0: 부정 명령문의 경우

0: 경우에는 앞이 제일 강하게 들릴 겁니다. 그 외에는 chunk 단위로 잘 들으시면 되는데요. Don't make the same mistake again. Don't make the same mistake again. Don't make the same mistake again.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마. 두번 듣겠습니다.
1: Don't make the same mistake again. Don't make the same mistake again.
0: Don't be late. Don't be late. 역시나 don't가 가장 강조돼서 들릴 겁니다. Don't be late. 늦지 말아라. 두번 들을게요.
1: Don't be late. Don't be late.
0: 이번에는 never, 요게 강하게 들리겠죠? Never open the door to strangers. Never open the door to strangers. 절대 낯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 마지막으로 두번 듣겠습니다.
1: Never open the door to strangers. Never open the door to strangers.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이제 말하는 연습해야겠죠?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don't, never 요거를 가장 강하게 말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하지 마에서 하지마부터 할까요? 하지마, don't make. 하지마, don't make. 같은 실수를 다시 the same mistake again. The same mistake again.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마. Don't make the same mistake again. The same mistake again. 한번 더. Don't make the same mistake again. Don't make the same mistake again. 중요한 건 앞을 don't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늦지 말아라인데요. Not be late. 아니죠? 따라 읽어볼게요. Don't be late. 늦지 말아라. Don't be late. 늦지 말아라. Don't be late. 그렇죠. 자, 뭔가 슬퍼하지 말아라. 어떻게 할까요? Sad를 넣어볼게요. 슬퍼하지 말아라. Don't be sad. 한번 더요. Don't be sad. 너무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절대 낯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인데요. Never open. 절대 열어주지 마. Never open. 절대 열어주지 마. Never open. 낯선 사람들에게 문을. The door to strangers. Never open the door to strangers. 한번 더요. Never open the door to strangers. To strangers.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선생님 목소리로 지문 들어보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1: Don't chew with your mouth open. Don't speak while eating. Don't leave dirty dishes. Don't be rude at the dinner table. Never leave leftovers.
0: 자, 여러분, 오늘은 뭔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부정명령문을 배운 날이니까 그렇겠죠? 단어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chew. 뭔가 chew 하면은 chew 요게 생각날 수 있는데요. 그거랑 스펠링이 다릅니다. chew 씹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껌 같은 거 씹거나 음식물을 씹을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따라 읽어보죠. chew. 좋아요. 첫 번째 문장. 자, 오늘 부정명령문이기 때문에 전부 다 don't나 never로 시작할 거예요. Don't chew. 씹지 마라. With your mouth open. 자, with 하면 뭐뭐한 채로. Your mouth open. 너의 입이 열린 채로 씹지 마라. 그쵸? 입이 열려 있으면 그 사이로 음식물이 보일 테니까 그렇게 막 예의 바라 보이는 행동은 아니겠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Don't speak. 말을 하지 말아라. While eating. 먹는 동안 말을 하지 말아라. 약간 첫 번째 문장이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입안에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자칫 뭐 밥알 같은 게 말하다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Don't leave 하면은 남기지 마라. Dirty dishes 하면은 더러운 뭔가 그릇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릇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여기저기 막 음식물 널려놓고 이러면 보기는 안 좋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 단어부터 먼저 볼게요. Rude 하면은 무례한이라는 뜻입니다. Rude 따라해보죠. Rude. 좋아요. 그 다음은 leftover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leftovers 하면 남은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left가 남아 있어진 뭐 이런 뜻이고요. over가 약간 이렇게 쌓여져서 leftover 남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leftovers. 좋아요. Don't be rude 하면은 무례하지 마라. At the dinner table 하면은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Dinner table은 저녁 식사가 꼭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식사 테이블에서 뭐 그렇게 무례하지 마라 라는 뜻이고요. Never leave leftovers. 절대 음식을 남기지 마라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지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1: Don't chew with your mouth open. Don't speak while eating. Don't leave dirty dishes. Don't be rude at the dinner table. Never leave leftovers.
0: Right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don't로 시작해서 그 다음 동사원형 나오는 부정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를 잘 봐야겠죠? 서로 싸우지 마라입니다. 동사가 뭡니까? 싸우다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면 don't fight 서로 with each other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오늘은 좀 쉽네요. 자, 그 다음 너무 많이 먹지 마라인데요. 자, 동사가 뭡니까? 먹다죠. 근데 먹지 말아래요. Don't eat. 너무 많이? Too much.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좌절하지 마인데요. 자, 이건 동사가 조금 애매한데, 좌절하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를 쓸 거기 때문에, 동사는 비동사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don't be 하고 좌절한 이라는 뜻의 frustrated 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frustrated, 좌절한 잘 외워가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정명령문도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즐겁고 재미나게 문제 풀어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만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이어서 투부정사 출제 포인트 짚어갈 겁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의 영원한 짝꿍인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올 거고, 오늘 진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살펴볼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오늘의 듣기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자, 대화를 듣고 남자가 스포츠 데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담화 또는 대화의 미언급 유형으로 이것도 선택지에 눈가 있다가 내 귀에 들리는 거다 지워가다 보면 지워지지 않은 게 하나 남겠고요.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행사 날짜, 2번 스포츠 게임의 종류, 3번은 경기 시작 시간, 4번 점심 식사, 5번은 옷차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야 틀리지 않습니다. 준비되셨죠? 들어볼게요. Listen up.
1: Hello, students. This Monday, May 18th, is Sports Day, one of our biggest events of the year. This year, we will hold various activities such as a swimming contest, marathon, basketball game, and soccer game. Lunch will be served, and snacks and drinks will also be provided. Make sure to wear comfortable clothes for the outdoor activities. Thank you.
0: 자, 언급되지 않은 거몇 번이었나요?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Hello, students. This Monday, May 18th, is Sports Day.
0: This Monday, May 18th. 그러면 5월 18일, 이번 주 5월 18일 월요일은요, is Sports Day. 그래서 운동의 날입니다. 그 다음.
1: One of our biggest events of the year.
0: One of our biggest events. 이 구조 진짜 많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원어부터 복수명사 구조인데요. 여기에는 one of our biggest events. 그래서 이제 이 구조 자체를 아는 친구들은 끝에 s가 안 들려도 당연히 어법적으로 붙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행사들 중 하나인 바로 운동의 날입니다라는 거죠. of the year 붙으면 1년 중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1: This year, we will hold various activities

0: This year we will hold. 들으셨죠? 그래서 hold 하면 우리 잡다란 뜻도 있지만 뒤에 이런 행사 같은 게 나오면 열다, 개최하다 라고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바뀌면 be held, 열리다, 개최되다 이렇게도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various activities, 다양한 활동들을 열 건데요.
1: Such as a swimming contest, marathon, basketball game, and soccer game.
0: Such as a swimming contest, marathon 이렇게 들렸는데 아 이거 아마 처음 영어로 들어본 친구들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아는 바로 그겁니다. 일단 앞에 있는 빈칸은 such as 그리고 뒤에 있는 빈칸은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거 네, 영어로는 우리 marathon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한번 마라톤 부분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해보죠.
1: Such as a swimming contest, marathon, basketball game, and soccer game.
0: 그쵸. 그래서 such as는 뭐뭐뭐 같은, 가령 뭐뭐와 같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wimming contest, 수영대회나 marathon, 마라톤, basketball game, 농구경기, and soccer game, 그리고 축구경기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들,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가 개최할 거거든요. 이런 뜻이죠.
1: Lunch will be served.
0: Lunch will be served. 다시 lunch will be served. 수동태 들으셨나요? Will be served. 그래서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될 거다라는 뜻이겠죠.
1: And snacks and drinks will also be provided.
0: And snacks and drinks will also be provided. 역시나 수동태입니다. 과자와 음료도 will also be provided. 그래서 제공될 거다라는 뜻인데요. 뒤에 did 잘 안 들리지만 당연히 구조상 아 이거 수동태구나 라는 거 눈치챈 친구들은 정확히 적어 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1: Make sure to wear comfortable clothes.
0: Make sure to wear comfortable 또는 comfortable clothes. 그래서 우리 make sure 그러면 반드시 뭐뭐 하세요 라고 하는 당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make sure to wear comfortable, comfortable, 편안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옷을 꼭 입어주세요.
1: For the outdoor activities.
0: For the outdoor activities. 다시 for the outdoor activities. So outdoor 넣어주시면 되고요. 야외에란 뜻인데요. 얘가 아로 모음으로 발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앞에 더가 아니라 the라고 읽혔습니다. 그래서 for the outdoor activities, 야외 활동을 위한 편안한 옷을 반드시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데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거 행사 날짜 이야기했었죠. 5월 18일 스포츠 게임의 종류, 마라톤, 수영대회, 축구, 농구 다양하게 나와 있었고요. 점심 식사 제공될 거고요. 옷은 comfortable, 야외 활동을 위한 편안한 옷을 입어달라라고 했는데 경기 시작 시간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3번 정답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오늘의 또 중요한 출제 포인트 들어가 보죠.자, 우리 어원으로 배우고 있는 2분 포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접두어는요, 트랜스입니다. 앞에 트랜스가 붙은 또 여러 가지 단어들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만 살펴볼 텐데 먼저 트랜스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뭔가를 가로질러의 뜻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로질러라는 의미와 그리고 무엇무엇을 통해, 통과하는, 투과하는 이런 느낌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추 좀 비슷하긴 해요. 사실 통과하는 것, 통해 가는 것도 사실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긴 하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부터 함께합니다. 첫 번째는 transfer. trans가 가로질러 가는 거였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그 다음에 fall은 carry, 즉 가져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transfer 합쳐지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져가는 거, 즉 옮기다, 말 그대로 여기서 여기로 가져가는 거, 이동시키다 또는 뭐 열차나 뭐 버스 같은 걸 갈아타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transfer를 씁니다. 이 단어 자체가 뭔가 이렇게 휙 가로지르는 느낌을 좀 연상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어는 transform. 말 그대로 여기서 trans도 여기서 저쪽으로 가로질러. 네, form은 형성하다, 만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형태를 이 형태에서 저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즉, transform 하면 말 그대로 변형시키다, 변화시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translate인데요. 자, trans가 역시나 가로질러. 여기서 late도 아까 fur처럼 carry의 의미가 있어요. 가져가다라는 뜻이 있거든. translate은 특히나 근데 뭔가 물리적인 것보다는 말이나 글 등을 여기서 저길로 가져가는 말이나

하나만 더 볼게요. transplant. trans가 여기서 저길로. 그리고 plant는 식물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심다란 뜻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말 그대로 옮겨 심는 것, 이식하다, 말 그대로 옮겨 심다. 두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죠. 자, 네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transfer. 여기에서 저기로 가져가다. 즉, 이동시키다, 갈아타다. 대표적인 뜻 있었고요. 두 번째는 transform. 무슨 뜻? 그렇죠. 형태를 여기서 저기로 만드는 거야. 즉, 형태를 변형시키다, 변화시키다. 세 번째, translate. 이것도 역시나 여기서 저기로 가져가는 건데, 말이나 글 따위를, 그렇죠. 번역하다 또는 뭐뭐로 여기다 해석하다. 마지막, transplant. 어떠한 것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 심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옮겨 심다란 뜻도 있지만 이식하다 명사로는 이식이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네 가지 단어 머릿속에 잘 넣으셨죠? 자, 우리 그러면 넘어가서 계속해서 투부정사 출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와 그리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건 빈출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 많이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보고서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기억하고 있나 떠올려 볼게요. 문장에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를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빈칸이 동사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뒤에가 이렇게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 자체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는 동사를 골라내라 이거야. 그치? 1번에 enjoyed, 2번 wanted, 3번 decided, 4번은 gave up, 5번은 hoped 인데요. 얘네들 중에 어떤 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을까? 골라보시고요. 답 잠시 후에 확인하죠.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동명사만 목적으로. 이게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이유는 이거를 구분해서 그들이 쓰기 때문이겠죠. 먼저 각각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이 투부정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즉, 미래지향적이다라는 말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동사들과 짝이 돼. 해석을 딱 해봤는데 이 동사는 미래의 일 아닌가? 대표적으로 want 같은 거, 원하다. 원한다는 건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거잖아, 앞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 투부정사랑 짝꿍을 짓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명사는 그러면 이제 미래는 아니고요. 미래 빼고 나머지 과거나 아니면 현재와 관련된 일이다. 그런 좀 느낌의 동사다.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가 아니라 ing, 동명사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들이 to를 좋아하고 어떤 동사들이 동명사를 좋아하는지는 사실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to가 미래, ing가 현재나 과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동사들 쭉 정리를 해보죠. 특히나 지금 동명사 부분에 지금 별표를 쳐놓은 이유는 투부정사는 좀 많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동명사가 종류가 별로 없고 그리고 요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해서 시험에 여기가 좀 포인트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기억을 해야 돼. 자, 먼저 왼쪽 쭉 보고 무작정 단어를 이게 투다라고 할게 아니라 미래 느낌을 한번 잡아가 보세요. 첫 번째, want to 하기를 원하다. decide to 하기로 결심하다. expect to 할 것을 예상하다. hope to wish to 둘 다. 뭐뭐 하기를 바라다, 희망하다. need to 할 필요가 있다. plan to 하기로 계획하다, promise to 하기로 약속하다, 마지막에 learn to 할 것을 배우다. 다 앞으로의 일들입니다. 그쵸? to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엔 ing 쓰는 동사들입니다. enjoy ing 하는 걸 즐기다, 현재 느낌. finish ing 하던 걸 끝마치다, 완료가 돼버리면 즉 과거로 바로 넘어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finish 끝마치다. give up, 중도 포기하다. 그쵸? quit, 이것도 그만두다. 그러니까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 그만둬버리는 거, 이런 느낌은 전부 다 ing와 짝꿍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현재 느낌이죠. 이어지는 practice ing 뭐뭐하는 걸 연습하다. 이것도 현재와 이어지는 느낌. 그다음에 mind ing 뭐뭐하는 걸 꺼리다라는 뜻인데 이건 뜻도 중요하고 항상 꺼리고 좀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 다 ing 씁니다. practice ing 마지막 imagine ing 뭐뭐하는 걸 상상하다. 근데 상상이라는 건또 미래라고 볼 수도 없고요. 말 그대로 그냥 공상, 상상하는 거. 이것도 ing와 짝꿍이 되니까 입에 붙이시면 돼요. give up ing, imagine ing. 이런 식으로, quit ing. 이런 식으로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초보정사를 쓸수 없는 동사. 이제 눈에 좀 들어오나요? 몇 번과 몇 번이지? 그렇죠. enjoy 와 포기하다는 뜻의 gave up. 요게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Liz wanted to buy an expensive bag. Liz는 값비싼 가방을 사고 싶어 합니다. Liz decided to buy an expensive bag. 비싼 가방을 사기로 결심했어요. Liz hoped to buy an expensive bag. 비싼 가방을 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enjoy와 gave up은 반드시 ing 형태를 써야 답이 되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방금은 to만 또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했다면, 이번엔 to와 동명사를 둘다 취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외워야겠죠? 그쵸? 둘다 취하는데, 또 하나는 의미가 차이가 없어. to를 써도 ing를 써도 의미적으로도 차이가 없고 문법적으로도 차이가 없어서 뭘 써도 되는 동사들 몇개안 돼요. 여섯 개. start, begin, 시작하다, continue, 계속하다, love, like, 좋아하다, hate, 싫어하다. 요 동사만 기억해 두시고요. 둘다 됩니다. 자, 오른쪽은 둘다 오긴 와. 이렇게 둘다 오기는 오거든. 근데 뜻이 달라지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문맥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내기 너무 좋겠죠? 이것도 한번 뜻을 정리해보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똑같은 단어 뒤에 붙지만, to는 미래지향적, 동명사는 과거지향적인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forget to. 앞으로 해야 할걸 잊다. remember to. 그럼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다 이겠죠. 자, 그러면 ing를 붙이면 뭐겠니? forget ing 이미 과거에 했던 것을 잊다. remember ing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을 내가 한 행동인데 그걸 잊어버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stop t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아직 안 했어. 하려고 멈춘 거야. 미래지향적. stop ing 이미 내가 하고 있던 것을 그만두다가 되겠습니다.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시도하다. 노력, 시도의 느낌이고요, 앞으로. 그 다음에 try ing는 얘는 확실히 한 거야. 얘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라는 느낌으로 얘는 노력해서 그래서 했을까?는 물음표지만 얘는 한게 확실하죠. 이런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문맥 속에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법상 틀린 걸몇 개인지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remember to close the window when you leave. 나갈 때 창문 닫을 걸 기억해라. 앞으로 할거잘 쓰고 있네요. B 번, she loves reading books. 그녀는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Love는 이렇게 써도 완전 괜찮고요. 그 다음에 to read로 써도 괜찮아요. 어쨌든 맞는 거죠. C번, I forgot to meet him last month. 나는 지난달에 그를 만났던 거. 이미 만났는데 까먹은 거야. 그치? 이럴 때뭘 쓴다? 미래지향적인 to가 아니라 ing다. 그쵸? 그래서 to miss을 meeting으로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 I forgot to meet him today. 나는 오늘 그를 만날 것을 잃어버렸어. 이건 잊어버렸어. 아직 안 만났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로 쓴 거. 잘했습니다. 맞는 문장. 자, 마지막엔 he stopped buying some apples. 그는 사과를 몇개 사려고. 사기 위해 멈춘 거죠. 아직 안 샀어. 이제 살 거야. 그래서 ing가 아니라 to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써버리면 사던 걸 멈춘 거예요. 사과를 사고 있던 걸. 그래서 to buy some apples로 써주셔야 됩니다. 틀린 거몇 개였죠? 그렇죠. 두 개였죠?

자,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투부정사와 동명사 비교하는 파트는 동명사 파트 할때또 공부할 테니까 우리 동사들 꼭 암기하시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중요한 출제 포인트들이 더 중요한 게 남아 있거든요. 다음 시간도 꼭 함께 해주세요. Have a nice day.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쌤이 오늘 보여줄 그림은 바로 이거예요. 자, 땅에서 이렇게 콩처럼 보이는 씨앗들이 있네요. 자, 씨앗을 영어로는 seed라고 해요. 우리말로도 약간 발음하고도 비슷하네요. seed, seed는 씨앗이라는 의미고요. grow, grow는 자라다라는 동사입니다. carry, carry는 나르다 혹은 운반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음 단어 fall, fall은 떨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 단어 ground, ground는 땅이란 뜻이고요. sunlight, sunlight는 해에서 나오는 빛이니까 당연히 햇빛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 앞에 보았었던 뭔가 씨앗들을 떠올리면서 방금 보았었던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Listening Clear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Seeds have different sizes. Some are big and others are small. Some seeds grow quickly. Others grow slowly. Seeds start to grow when they get water. Wind and water sometimes carry seeds to other places. Sometimes animals eat some of the seeds that fall on the ground. Seeds must have water and sunlight to grow. So, water and sunlight help them in many ways. With their help, seeds become stronger.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혹시 앞에서 들렸었나요? 맞아요. 이 전체적인 반복되는 단어 seed가 바로 오늘 다룰 내용의 소재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Seeds have different sizes. 씨앗들은요, 각각 다른 크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 보이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different kinds of seeds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자, 다른 종류의 각색의 그러한 씨앗들인데요. 정말로 크기들이 다 다르죠. Some are big and others are small. 어떤 것들은 크고요. 다른 어떤 것들은 작습니다. 자, 문맥상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seeds와 관련된 이야기죠. 씨앗들. Some seeds grow quickly. 어떤 씨앗들은요, 빠르게 자란대요. Others grow slowly. 근데 다른 씨앗들은 느리게 자랍니다. 느리게 성장해요. Seeds start to grow when they get water. 자, 그래서 씨앗들은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할 때? 아, when they get water. 물을 얻을 때, 다시 말해, 물의 공급을 받으면 씨앗들이 자라기 시작한대요. Wind and water sometimes carry seeds to other places. 바람과 물이 때때로 운반합니다. 무엇을? 아, 이러한

0: 씨앗들을요, 다른 장소들로 나른대요. Sometimes animals eat some of the seeds. 자, 동물들이 나왔죠. 어떤 동물들은요, 때때로 동물들은 이러한 종류의 씨앗들을 먹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종류의 씨앗들이냐면, they fall on the ground. 그렇죠. 땅에 떨어지는 씨앗들을 먹기도 합니다. Seeds must have water and sunlight to grow. 자, 씨앗들은요, 가져야만 하죠. 맞아요. 물과 햇빛을 가져야만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는? To grow, 자라기 위해서는. So, water and sunlight help them in many ways. 물과 햇빛은요, 그것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줘요. With their help, 그들의 도움으로 seeds become stronger. 자, stronger라고 하면 원래 형용사 strong에 er이 붙은 형태이죠. 그래서 stronger는요, 더 강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자, 이와 같은 도움으로 씨앗들은요, 뭐해진다? 더 강해집니다라는 해석이죠. 자, 이제 true or false로 정확하게 본문 내용 이해했는지 우리 확인해 볼게요. Number one, some seeds grow quickly. 자, 어떤 씨앗들은요, 빠르게 자랍니다. Is it true or false? 그렇죠. 정답 당연히 true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all seeds are the same. 모든 씨앗들은 똑같아요. 자, 모든 씨앗들은 똑같아요? 아니죠.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러한 그림처럼 전부 다 다양한 크기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빠르게 자라기도 하지만, 어떤 건 느리게 자라기도 하고, 각각의 씨앗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false입니다. 3번. 자, 3번의 정답은 true or false. Seeds need water to grow. 아, 씨앗들은요, 성장하는데 물을 필요로 합니다. It was obviously true, right? 정답, 우리 true로 확인할 수 있고요. 4번 볼게요. Animals cannot eat seeds. 동물들은 씨앗들을 먹을 수 없어요. 자, 먹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아니었었죠. 동물들은 먹기도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false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eak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seeds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seed까지 하면 단수 형태의 명사고요. 여기에 s가 붙었어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seeds라고 발음이 되고요. 뒤에 나와 있는 동사 start 보이고 뒤에 to grow라는 투부정사의 to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어 원어민들은 발음을 가장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가장 에너지를 많이 들이지 않고 발음하는 것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자, 그 측면에서 이 부분도 start to grow. 다시 start to grow. 이 부분을 이렇게 뭔가 pause가 이씨, 뭔가 잠시 쉬어감이 이씨 하기보다는 start to라고 발음하는 게 훨씬 더 에너지가 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seeds start to grow when they get water. 자, 다시 이 부분만 해볼게요. Start to grow, start to go, start to go. 그래서 start to grow. 굳이 끊을 필요가 없다. 자, 정말로 원어민이 그렇게 발음을 하는지 쌤이 지금 확인해 줄게요.
1: Seeds start to grow when they get water.
0: 네, 정말로요. 아주 자연스럽게 seeds start to grow로 넘어갔네요. 이렇게 한 단어의 끝 사운드와 다음 이어질 단어의 앞 사운드가 같다면 같이 이렇게 일치시켜서 발음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How animals disperse seeds? 자, disperse라는 단어는요, 퍼뜨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disperse라는 것은 뭔가 분산시키다, 퍼뜨리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아, 동물들이 씨앗들을 어떻게 퍼뜨리는지, 자,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얘입니다. 자, 다람쥐고요. 다람쥐는 영어로 squirrel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squirrels cache hundreds of seeds and nuts ready for winter, but inevitably forget about some. 자, 여기서 cache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cache라는 단어는요, 무언가 숨기다, 감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은닉하다, 감

감추다, 저장하다라는 말이 있어서 다람쥐들은요, 수백 개의 씨앗들과 너트가 뭐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견과류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도토리 같은 걸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러한 것들을 저장을 한대요. 뭐에 대비해서? Ready for winter. 겨울을 대비해서 수백 개를 저장해 놓는데 자, 불가피하게 얘네들이 뭐 한대요? Forget about. 그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저장을 해놨는데 그 부분들을 뭔가 잊어버린다라는 내용입니다. So, forgotten seeds can begin to take root. 자, take root라고 하면요. 이렇게 뿌리 내리다라는 말이 있어서 다람쥐가 이 씨앗들을 찾아가지고 잘 먹으면 그게 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땅에 이렇게 묻혀있는, 그래서 잊혀져 있는 그러한 씨앗들이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뿌리를 내려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뭔가 seeds와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동물들이 얘네를 먹어서 물론 배설을 해서 뭔가 순환작용으로 새로운 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땅에 묻어놓고 잊어버리기도 한대요. 자, 이렇게 우리 Into the World까지 확인을 해보았고요. Grammar Clear에서 어법까지 완벽 정리해 볼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쓰임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선생님이 총 세 군데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A에 해당하는 some, 그 다음에 B도 보니까 some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C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 some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우리 내신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로 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일단 공통적인 some을 가지고 하지만 쓰임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을 하는 문제죠. 우리 A번부터 볼게요. 자, A번 문장은 이거였죠. Some are big and others are small. 자, 우리가 흔히 some이라고 하면요. 대명사로서 쓰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대명사가 뭐죠? 그렇죠. 이 대자가 대신할 대 그리고 명사여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있고 뒤에 나와 있는 그 명사의 의미가 똑같을 때 두 번 쓰는 것이 좀 복잡해서 앞에 나와 있는 그 명사를 그대로 받아서 그 두 번째 명사를 다른 아이로 바꿔주는 것을 대명사라고 하죠. 자, 정리하면은 두 개의 명사를 반복하기 싫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있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바꿔주는 것, 그게 어떤 개념이다? 대명사의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어떤 것들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some are big and others are small 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것들은 크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작습니다. 여서 문맥상 some이 가리켰던 것은 앞 문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seeds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대명사로 쓸 수 있고요. 자, 이것의 자리를 유심히 보면 비동사 are 앞에 나와 있죠. 자, 비동사 동사 앞에의 명사는 무슨 자리? 다시 문장에서 가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 두 번째, 비동사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 이 자리 바로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쓰여 있는 어떤 명사처럼 쓰인 아이구나라는 것 파악할 수 있죠. 자, 이제 B번으로 가볼게요. Some seeds grow quickly. 자, grow는 자라다 라는 그러한 동사였었는데 그럼 앞에 나와 있는 some seeds 이 부분이 이 전체 문장에 뭔가 주어가 당연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some이라는 아이디어는요 물론 대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some 자체가 형용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말 해석은 어떤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요. 자,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를 꾸미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선 썸이 뭘로 쓰였다? 그렇죠. 어떤 씨앗들, 다시 어떤 씨앗들이라는 씨앗들이라는 명사를 꾸며지고 있어서 B번에 썸은 뭘로 쓰였다? 형용사처럼 쓰였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씨앗들은요 빠르게 자랍니다. 자, 이제 C번을 볼게요. 자, C번에 sometimes. 자, sometimes는 때때로 라는 뜻이요. 부사인데요. 때때로. Sometimes. Animals eat some of the seeds that fall on the ground. 자,
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얘들아, 여기에서 지금 C번에 some, me 보이고 바로 뒤에 전치사 of로 연결이 됐어요.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보면 animals eat, 동물들은 먹습니다. 무엇을 먹어요? Some of the seeds, 어떠한 씨앗들을 먹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일단 that 앞에서 이렇게 끊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some은요, 형용사입니까? 다시, C번에서의 some은요, 형용사예요. 자, 우리 형용사라면 뒤에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 바로 뒤에 이 of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 아, of는 전치사에 해당하는 I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some은 명사를 꾸미고 있지 않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some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C는 뭐일 가능성? 그렇죠. 역시 대명사로서 쓰였구나. 그래서 해석은 어떤 것들로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고 it에 대한 동사 자리에 무언가를 먹는다. 자, 을로 해석이 되는 것은 목적어죠. 그래서 some of the seeds까지 이렇게 괄호로 묶으면요. 무언가를 먹다. 을에 해당하는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죠. some of the seeds가. 그래서 해석하다 보면은 a of b의 해석은요. 일반적으로 뒤에서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B에 A, B에 A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씨앗들의 일부, 씨앗들의 어떠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some of 이 자체가 하나의 표현으로도 굳어져 있기도 해요. 해석은 B 중에 일부, right? 다시 some of 뒤를 B라고 보았을 때 B 중에 일부, 어떠한 것의 일부라고도 해석이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A, B, C 중에서 A와 C는 대명사로서의 쓰임을 가지고 있고 B 혼자만 some seeds라고 해서 어떤 씨앗들,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 쓰였구나.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얘입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영어에서 아주 중요하게 주어와 동사의 수를 맞춰주는 개념을 수의 일치라고 하는데요. 자, 주어가 단수라면은 동사도 단수로, 주어가 복수라면은 동사도 복수형으로, 그리고 1인칭, 2인칭, 3인칭에 따라서 동사의 수를 맞춰주는 게 수의 일치 개념인데, 자, 이 주어 자리에 A of B의 형태로 나올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수를 A of B, 이 앞에다가 맞춰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단, 예외가 있어요. 자, 어떤 예외가 있냐면 이 A로 나와 있는 부분의 해석이 어떠어떠한 것의 부분, 그래서 대부분, 일부분, 뭔가 일종의 라는 이러한 of,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붙으면요. 수일치는 B에다가 시키는 것이 영어 원어민들의 규칙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어떠한 것의 일부를 나타내는 거 some of도 마찬가지고요. some of, 대부분의 most of, 부분의 part of, 그리고 부분을 나타내는 개념 분수 같은 것 two-third of something이라든지 자, percent 같은 경우 20% of something 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of 뒤에 어디에다가 맞춰준다? 특이하게 b에다가 수를 맞춰준다라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규칙입니다. 자, 원래는 어디다가 맞추면 되는데 그냥 a에다가 맞추면 되는데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b에다가 맞춘다고요. 자, 그래서 seeds라는 것은 씨앗들이라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뒤에 관계대명사의 동사의 수도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렇죠. fall은 떨어지다인데 앞에 나와 있는 some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씨앗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맞추니까요. 앞에 있는 부분이 복수일 경우에 일반 동사는 s나 es가 붙지 않죠. 그대로 원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 이 부분을 fall이 아니라 만약에 문제에서 false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that false라고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은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다 맞춘다? B에 해당하는 the seeds에 맞춘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also는 뭐뭐도 또한이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자, 정답은 O입니다.
자, 얼쭈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추가해서 이러한 것 또한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어주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순접의 어떠한 그런 흐름의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voice quiz는 이거예요. Some of B가 주어일 경우 동사의 수는 B에다가 맞춘다. 동사의 수는 B에 맞춘다.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seed, 뭔가 씨앗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부해 보았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떤 걸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나가게 될지 다이얼로그 한번 볼게요. You'll be on your own when you graduate high school. 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너 스스로 독립하게 될 거야.
1: I know and I'm honestly nervous.
0: 나도 알아. 그리고 솔직히 좀 무서워, 걱정돼.
1: On the other hand, you'll have lots of freedom.
0: 반면에 너는 아주 많은 자유를 갖게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대화가 나왔다, 그죠? 흔히들 고등학교 졸업 전에 많이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예요. 뭔가 내가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대학교에 가고 나서도 뭐 지원해 주시고 같이 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은 철저히, 또 영국 뭐 이런 서구 문화권은 철저히 20살 이후에 독립, 이런 걸 굉장히 좀 강조하는 문화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대화가 조금 더 common하게, 조금 더 일반적이게 나오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on으로 시작하는 표현들인데요. 첫 번째는 on his own이고 두 번째는 on the other hand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자, 요거는요. on his own, 선생님이 a라고 적어놨는데 a 혼자, A 스스로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A는 여기서 이제 A's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유격을 쓰이겠죠? 그래서 on your own, on my own, on his own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나 뭐 on Allison's own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서 사용을 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여튼 A 혼자, A 스스로 라는 뜻이에요. own 자체가 소유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A만의 소유, A만의 것으로 착, A만의 것으로 착, A만의 것으로 계속. 둘 중에 어떤 걸로 생각해도 on이 굉장히 잘 어울리게 되죠.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너는 너 혼자가 될 거야. 즉, 너 스스로 독립하게 될 거야 라는 뜻입니다. On your own.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지는 표현이죠. 자, 반면에 요거를요, 뭔가 이렇게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on my own, on your own, 요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아예 반대로 요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You'll never be on your own if you join our club. 뭐, join our group.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닐 거야. 우리 그룹에 들어오면. 우리 그룹에 조인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다이얼로그에서 봤던 건 스스로 혼자 독립해서 막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대한 맥락이었다면 요 문장 같은 경우는 You are not alone 요 노래가 생각나는 아, 넌 혼자가 아니야 너 스스로 할 필요 없어 너는 혼자가 아닐 거야 약간 조금 더 혼자서 독립적으로 막 인디펜던트하게 헤쳐나가는 그림과 반면에 나는 그런 거 뭔가 무섭고 할 때는 또 이런 문장을 만나면 반갑겠다, 그쵸? 나 스스로만 하는 게 늘 답은 아닌 거니까요.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그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on the other hand입니다. 자, 요거는 반면에 라는 뜻인데 사실 뜻을 직역해보면 되게 단순해요. 자, 우리가 손은 모든 인간이라고 하면 혹시나 아닐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의 인간은 손이 두 개죠. 두 손을 가지고 있죠. 한 손, 다른 손. 자, 한 손이 있으면 이건 a hand 혹은 one hand죠. 요 반대는 the other hand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쪽 면이 있으면 이쪽 면도 있는 거니까요. 딱 두 가지가 있을 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on the other hand. 그래서 보통 이 표현은 아예 이 두 개가 상반된 얘기를 할 때, 둘 사이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반대쪽 면을 보면, 반대쪽 손을 보면 이렇게 직역이 되기는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건 접속사로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앞선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혼자가 되고 무서워 이랬는데 반면에 너 자유를 얻게 되는 거라고. 이런 맥락으로 아예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친구가. 자,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I, on the other hand, did not eat a piece of cake. 나는 반면에 한 조각의 케이크도 먹지 않았어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교과서에 나온 문장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케이크도 먹고 막 이것저것 먹었는데 나는 반면에 하나도 안 먹었다고. 이런 느낌의 문장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On the other hand는 대부분의 경우에 접속사로 쓰여서 문장 맨 앞에 쓰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낑겨 들어가는 경우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배운 겁니다. On its own, on the other hand. 기억하면서요,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가자! 첫 번째 문제. 그는 그걸 그 스스로 했다. 기특한 그다, 그죠? 자, 요 자리에 들어가는 소유격까지 같이 챙겨서 on his own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앞에 그라고 나왔기 때문에 on his, 히에 해당하는 소유격을 사용을 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자. He did it on his own. He did it on his own.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죠. 나는 나 혼자 남겨지면 항상 패닉에 빠진다. 자, 혼자서 남겨진다. 혼자, 나 혼자. 그쵸? On my own.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 주어가 I죠. 내가 혼자서 남겨진다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첫 번째는 그였다면 여기는 I니까 그래서 my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죠. I always panic when I'm left on my own. I always panic when I'm left on my own. 좋아요. 여러분은 혼자서도 씩씩하게 해낼 수 있길 바라면서 쓴 문장이고요.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나는 여기 제 시간에 올 거야. 반면에 바보나마 늦을 거야. 자, 두 가지가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손, 그쵸, on the other hand라는 표현이고요. 자, 요 문장 같은 경우는요, 앞뒤가 확실히 대비가 되는 on the other hand 아주 잘 쓴 문장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깨알같이 또 on time 나왔다, 그죠? 배웠던 표현.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이 재킷은 내가 샀을 땐 새 거였어. 반면에 저 재킷은 중고였어. 자, 새 것과 중고도 분명히 대비가 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n the other hand 넣었을 때 자연스럽습니다. 자, on 사용하고요. the other hand라는 거 붙여 쓴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우리 한번 원어미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칠게요.
2: You'll be on your own when you graduate high school. I know, and I'm honestly nervous. On the other hand, you'll have lots of freedom.
0: 자, 이렇게 오늘 on으로 시작하는 또 다른 두 가지 표현 살펴봤죠. A 혼자, A 스스로 독립을 한다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on A's own 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이쪽 손, 반면에 이쪽 손, 반면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on the other hand 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꼭 기억하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함께 들어볼게요. Let's get started.
1: Car. C-A-R. Car. Car. Bus. B-U-S. Bus. Bus. Subway. S-U-B-W-A-Y. Subway. Subway.
0: 이제 오늘의 주제에 같이 알아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transportation, 교통수단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써니가 여기로 왔을 때 운전을 하고 왔는데 차가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여러분, transportation에는 어떤 단어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봐요. 첫 번째 단어는 car, 자동차예요. 우리가 도로에 가면 이렇게 멋진 차가 슝슝 달리죠? 자동차, car. 그 다음 단어는 bus, 버스예요. 친구들, 이렇게 버스를 타고 여행 가본 적 있나요? 아주 신나는데요. bus, 한국말이랑 똑같아서 이건 좀 쉬워요. 그 다음은 subway, 지하철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지하에 다니는 전기차예요. 여러분, subway 타본 적 있나요? 그럼 저와 함께 발음과 강세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자동차, car. 친구들, 끝에 R 소리 잊지 마세요. car. 버스, bus. 이거는 한국말이랑 비슷하네요. bus. 그 다음은 지하철, subway. subway 세게 한번 강조해 보세요. subway.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car, car. bus, bus. subway, subway.
0: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같이 적용해 보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sentence, the highway is only for cars. 이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이야. 자, 여러분, 아까 배운 자동차

0: car 나왔죠? car가 여러 개면 끝에 s를 붙여서 cars가 돼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같이 따라해 볼까요? This highway, 오, 다시. The highway is only for cars. Good job. Okay, here's our next sentence. This bus can carry many people. 이 버스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어. 친구들, 우리 버스 타보면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잖아요. 아까 배운 버스, bus 여기 있고요. Now it's your turn. 같이 따라해봐요. This bus can carry many people. Excellent. 아주 잘하네요. Okay, this is our third sentence. Where is the closest subway station?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야?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이렇게 외국인한테 물어보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Where is the closest subway station? Good job! 너무 잘했어요. 이제 우리 다음으로 배울 단어 알아봐요.
1: Ship. S-H-I-P. Ship. Ship. Train. T-R-A-I-N. Train. Train. Ride. R-I-D-E. Ride. Ride.
0: 다음 단어 같이 알아볼게요. 그 다음은 ship, 배예요. Look at this, everyone. It's a big ship. 아주 커다란 배예요. 이런 거를 타고 우리는 바다 건너 저 멀리 갈 수 있어요. Ship. Our next word, train, 기차예요. It's very fast, 굉장히 빨라요. And it's very long, 아주 길어요. 기차, train. 그 다음은 ride, 타다예요. 친구들, 오늘 배운 교통수단을 우리는 타죠. 보세요, 이렇게 말도 타다, ride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단어와 발음 연습해 볼게요.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배, ship. 친구들 앞에 sh 소리를 강하게 해보세요. ship. 기차, train. 여기 앞에 tr 소리 잘 들리죠? 다시 해보세요. train. 타다, ride. One more time, ride. Good job, 너무 잘했어요.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Ship, ship. Train, train. Ride, ride.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같이 읽어볼까요? Can you see the big ship in the ocean? 바다에서 있는 큰 배가 보여? 여러분, 우리 바다 가면 커다란 배 본 적 있죠? 타본 적 또 있나요? 아주 재밌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Can you see the big ship in the ocean? 아주 잘했어요. Very good, everyone. Here's our next sentence. Where does this train go? 이 기차는 어디로 가니? 우리가 기차역에 갈 때 궁금하면 이 질문을 쓸 수 있어요. 아까 배운 기차란 단어 train 있었죠? 그거를 생각해서 다시 따라해보세요. Where does this train go? 너무 잘하네요. Good job, everyone. Okay, our last sentence. I like riding horses. 나는 말 타는 것을 좋아해. 친구들, 선생님은 아직 말을 안 타봤어요. 여러분 타본 적 있나요? 어땠어요? 우리 그럼 다시 문장을 따라해볼게요. I like riding horses.

0: Fluent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그럼 저와 배운 단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1: Car, car. Bus, bus. Subway.

0: Subway. Ship. Ship. Train. Train. Ride. Ride.
1: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오늘처럼 써니와 함께 단어를 배우면 우리 모두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미션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음 빈칸에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을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He blank at the library yesterday. 의미상 그는 어제 도서관에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은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 오늘 공부한 후에 미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부정문부터 배워 볼게요. 비동사의 현재형 기억하시나요? am, is, are 비동사 뒤에 not을 적어서 부정문을 만들어 준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비동사의 과거형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as, were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바로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이 돼요. was not은 wasn't, 그리고 were not은 weren't로 줄여 쓰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not에 있는 o를 지우고 그 자리에 점콕 찍어주면 된다라고 했고요. were not도 마찬가지입니다. not에 있는 o를 지우고 점을 콕 찍어서 줄임말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 was not nervous. was not 줄여서 wasn't 이렇게 쓰기도 해요. I wasn't nervous. nervous라고 하면 불안한, 긴장한 이런 뜻이니까 나는 불안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또 they were not happy. were not은 줄여서 weren't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것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당연히 비동사의 과거형은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게 올바른 형태로 적어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 주의사항. 두 번째는 not의 위치입니다. not은 비동사 뒤에 붙여주시면 되는 거꼭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퀴즈.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 쓰세요. 1번, The movie was interesting. 그 영화는 재미있었다, 흥미로웠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문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not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not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정답은 비동사 뒤에. 그래서 The movie was not interesting. 이렇게 써줄 건데요. was not은 줄여서 적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he movie was not interesting. 또는 The movie wasn't interesting. 이렇게 적어주시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was not을 줄여서 wasn't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여러분은 적어주세요. 2번. We were in the same club. 우리는 같은 동아리에 있었다라는 문장입니다. 부정문으로 만들어 줄게요. 우리는 같은 동아리에 있지 않았다. 영어로 뭐라고 쓸까요? not을 비동사 뒤에 붙여 주시면 돼요. 비동사 과거형 were 뒤에 not을 붙여서 we were not in the same club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were not 줄여서 weren't라고 할 수도 있죠. We weren't in the same club. 둘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우리 연습하고 있으니까 둘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어서 비동사 과거형의 의문문 배워보겠습니다.

너도 우리 비동사 현재형의 의문문 규칙이랑 비슷하니까 잘 기억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동사 현재형 am, is, are 의문문 어떻게 만들었죠? 주어 앞으로 비동사를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비동사 과거형 was와 were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 비동사 과거형의 의문문이 돼요. was, were 주어 그리고 나머지 부분 적어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대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동사의 과거형을 활용해서 대답해 주세요. Yes, 주어, was, were. 혹은 No, 주어, wasn't, weren't. No로 대답할 때는 우리 줄임말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wasn't, weren't. 이렇게 줄여서 적어 주세요. Was the bag cheap? 그 가방은 저렴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응, 저렴했어. 라고 할 때는 Yes. It was. 질문에서는 명사를 사용했어요. The bag. 하지만 대답할 때는 대명사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Yes, it was. 혹은 아니, 그렇지 않았어라고 할 때는 No, it wasn't. 이렇게 대답해주면 돼요. 또, Were Mary and John at the festival yesterday? Mary와 John은 어제 축제에 있었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주어가 Mary and John. 몇 명이죠? 두 명. 주어가 복수일 때는 were 적어주기로 했으니까 비동사 과거형 were 잘 써줬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어, 나머지 부분 이렇게 의문문 어순으로 잘 써줬죠. 응, 그들은 축제에 있었어 라고 할 때는 yes, they were. 아니, 그들은 축제에 있지 않았어 라고 할 때는 no, they weren't.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퀴즈.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고 빈칸에 알맞은 대답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He was a soldier 20 years ago. 그는 20년 전에 a soldier, 군인이죠. 군인이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의문문으로 바꿔줄 거예요. 뭘 주어 앞으로 보내야 된다고요? 비동사, 그쵸? 비동사의 과거형 was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 끝입니다. was, 그 다음 주어인 he 써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Was he a soldier 20 years ago? 그는 20년 전에 군인이었니?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 yes. yes라고 되어 있으니 응, 군인이었어 라고 대답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주어인 he 적어주고 그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형 was를 써주면 완성입니다. Yes, he was. 응, 그는 군인이었어. 다음 2번 문제. The keys were at the playground. Playground 하면 놀이터라는 뜻이죠. 그 아이들은 놀이터에 있었어. 질문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비동사 were이 보이죠? 주어인 the keys. The keys. 아이들은 복수명사니까. 여러 명이 주어일 때, 복수 주어일 때는 were를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비동사 과거형 were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주어 앞으로. 그래서 were the keys 이렇게 써주고 나머지 문장은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Were the keys at the playground? 그 아이들은 놀이터에 있었니? 라는 의미의 질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대답 no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문에서는 the keys 라는 명사를 사용했는데요. 우리 대답할 때는 대명사 쓰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리킬 수 있는 대명사는 they가 되겠죠. No, they. 그리고 were not 줄여서 weren't 이렇게 적어주시면 완성입니다. No, they weren't. 자, 이렇게 우리 의문문으로 만들어보고 대답하는 연습까지 해봤는데요. 자, 오늘의 미션 해결하러 출발해봅시다. 다음 빈칸에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을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했습니다. 주어가 he니까 일단 우리 비동사 과거형 뭘 써야 될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 주어에는 was를 써야 되죠. was 써주고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써주면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완성입니다. He was not at the library yesterday. 그는 어제 도서관에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문장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A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32강이고요. 삶과 성장 영단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단어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멋진 미래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보는 것 아닐까요? 꾸준히 노력하면 조금씩 성장하고 결국엔 우리가 꿈꾸던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은 성장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이렇게 멋진 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그냥 이렇게 짠 하고 멋진 과학자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실패를 겪겠지만 다양한 시행착오도 겪고요. 또 무언가 깨달아가면서 성장을 해나갈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거겠죠? 오늘은 이렇게 성장과 관련된 영단어들을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영단어입니다. 첫 번째 영단어는 바로 try. try. try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둘 다 자주 나옵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먼저 시도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도하다 뿐만 아니라 노력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같이 이 단어를 써볼까요? try. try. try. 네, try는 시도하고 노력하는 건데 뭔가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포기하다는 give up. give up. 포기하다.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우리 예문 보면서 빈칸 넣기 연습을 해볼 건데요. Don't give up. Let's try one more time. Don't give up 이라고 했어요. 뭐 하지 마? 포기하지 마. Let's try one more time. 한 번 더 뭐 해보자. 시도하자가 되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한 번 더 시도해보자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 두 번째 예문 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 한번 밑줄 쳐보세요. try to read. try 뒤에 이렇게 투부 정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자, 그러면 나는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I try to read more books. 나는 더 많은 책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세미 퀴즈 내볼게요. I try to drink more water. 자,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더 많은 물을 마시려고 노력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표현으로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grow인데요. grow, 자라다 라는 표현도 되고요. 무언가를 자라게 하다 라는 의미로 기르다 라는 표현도 됩니다. 우리 일단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grow, G-R-O-W. 어떻게 읽어요? grow, 자라다, 기르다인데요. 여기서 기르다는 보통 grow의 경우 식물을 기르다, 나무를 기르다 이럴 때 씁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기를 때는 거의 안 써요. 사람이나 동물을 기를 때는 이 rais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따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grow 한번 살펴볼게요. My hair is growing very fast. 나의 머리카락이요. 매우 빠르게 뭐 하고 있어요? growing. 자라고 있는 거예요. 더 길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 더. Do you grow plants in your garden? 자, 여러분, grow plants 한번 밑줄 쳐볼게요. plants는 식물이잖아요. 너는 식물을 뭐 하니? 기르니가 되겠죠? 어디서? 정원에서. 그래서 Do you grow plants in your garden? 하면 너는 정원에서 식물을 기르니?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grow의 두 가지 의미 기억하셨나요? 이어서 우리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becom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become, become. 자, 일단 우리 이 단어를 한번 정확하게 써볼게요. be 뒤에 come가 오는 거예요. become 바로 외워서 써봅시다. become. 자,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 두 부분으로 한번 끊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become. be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의미해요. 존재. come은 뭐죠? come. 어디로? 오다죠. 오다. 어떤 존재 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는 거다. 뭐뭐가 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become은 이렇게 뭐뭐가 되다라는 표현인데 어떻게 자주 쓰이는지 우리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이라고 하였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 라는 표현이 되겠죠? become은 무엇이 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뭐뭐가 되고 싶어.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때는 I want to become 이라는 표현을 써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I want to become a scientist 라고 하면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라는 표현을 become을 활용해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I want to become a designer 이 되겠고요.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려면 I want to become a nurs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 want to become 이라는 표현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 라는 표현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단어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실패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도하다, 노력하다 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T로 시작하는데요. 네, 맞아요. Try. Try입니다. 자, 그리고 무언가 깨달아가면서 자라고 성장해요. 자, 이 단어는 G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Grow. Grow입니다. 자, 하나 더. 이번에는 성장한 결과 내가 원하던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이 되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바로 become. become입니다. 오늘 배운 이 try, grow, 그리고 become이라는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반드시 복습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도 꼭 try, grow 해서 원하는 사람이 become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단어들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너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

0: 관 등에게 알립니다.
1: 너,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무시라고도 애매하고, 이무시라고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0: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4: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여보,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0: 제 이름은 맞아요 리조. 그리고 여긴 우리의 종이접기를 도와줄 친구 터키. That's right. So nice to see you. Nice to see you. 터키, 오늘 우리가 뭘 접어볼지 혹시 알겠니?
1: What is that? What is that?
0: 그렇지, 바로 짜라. 부럽지? 난 이렇게 반지를 꼈거든. 토끼가 많이 부러워한다면 내가 반지 접는 방법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1: I'm so jealous. I'm so jealous.
0: 자, 그럼 토끼야, 오늘은 이 하트 반지 접는 방법을 알려줄게. 친구들, 저와 함께 하트 반지 접으면서 관련된 표현들도 함께 배워봅시다.
1: Yes, please. Yes, please.
0: 사랑하는 친구에게 선물할 하트 반지. A heart ring. 여러분 접으실 준비 됐다면 따라오세요. Step by step. To make a purple colored heart, 하트 모양이 보라색이라면 그 색깔을 아래쪽으로 해서 시작합니다. Fold in half, 반으로 접어주시고 unfold, 펼쳐주세요. Fold top and bottom sides to the center line. 중앙선을 향해서 접어서 이렇게 문접기를 합니다. Unfold, 펼쳐주시고 아래쪽 부분만 한 번 더 fold to the center line, 중앙선을 향해서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아래에 여러 개의 선이 생겼죠? Now take the top part and fold in half. 이 맨 윗칸을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And along that line, 지금 접혀있는 선을 따라 한 번 더 접어주세요. Fold again. 이렇게 접었다면 turn over, 뒤집어주세요. You see the bottom line and second to the bottom?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선으로 양쪽 모서리를 접어줍니다. Fold down both top corners. Now turn it over again. 또다시 뒤집어주세요. You see the second line from the bottom? 이번에도 아래에서 두 번째 선이 보이시죠? 그 선까지 위에 있는 꼭지점을 내려잡아요. Fold down. And then turn over again. 또 다시 뒤집어주세요. Now put your finger underneath the purple part. 이 보라색 아랫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으면 you'll see some space, 공간이 생길 거예요. Flatten down.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주세요. Let me repeat. Now, you see the first line from the top? 한 칸 내려와서 그 중앙 부분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요. We're gonna fold both top corners to that point. 이 점을 향해서 접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끝 포인트가 여기 있는

0: 점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Fold up three times. 이제 세 번 접어 올릴 거예요. 둥근 펜이나 연필로 이렇게 이렇게 말아주면 Do you see a pocket here? 여기에 있는 작은 공간이 보이나요? 이 주머니 속으로 Put in 이렇게 끼워주시면 Wow! It's so lovely!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도 끼셨나요? 좋아요! 그럼 오늘 반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을지 함께 떠나볼까요? 옛날 옛날에 Once upon a time 백설공주와 신데렐라가 살았어요. Hi, I'm Snow White. Hi, I'm Cinderella. 둘은 매일매일 만나 사이좋게 놀았죠. 둘은 매우 친한 사이였어요. They were very close friends. 둘은 매우 친한 사이였어요. They were very close friends. 둘은 서로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라며 우정의 반지도 같이 꼈죠. 우리 이렇게 우정 반지 나눠 끼자. 너무너무 좋아. I love these rings. 둘은 우정 반지를 끼고 서로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백설공주가 혼자 연못 주위에서 놀고 있었어요. 후후후 정말 즐겁다. 그런데 이게 뭐야? 어 미끄러워. 어 이런. 그러던 중 백설공주가 연못의 반지를 빠뜨렸어요. Snow White dropped her ring into the pond. 백설공주가 연못의 반지를 빠뜨렸어요. Snow White dropped her ring into the pond. 어쩌면 좋아. 나 이를 정말 어쩌지? 어머, 뭐야? 너 우리의 우정 반지를 지금 버린 거니? 난 이렇게 아직도 끼고 있는데. No, 그런 게 아니야. It was an accident. 사고였단 말이야. 두 사람은 다투었어요. They had a fight. 두 사람은 서로 다투었어요. They had a fight. Ribbit, ribbit. 그러지 마. 그런 걸로 싸우지 마. Please don't fight. Here is your ring. 여기 네 반지를 줄게. 내가 주워줄게. 어때? 어머, thank you. 정말 고마워. 반지를 주워주다니. 내가 얼른 다시 껴야지. 신데렐라가 화가 풀려야 할 텐데. 백설공주야,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 신데렐라야, 아니야. 나도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 두 친구는 서로 화해했어요. They made up with each other. 둘은 서로 화해했어요. They made up with each other. 그 후로는 둘 다 반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정을 오래오래 나누었대요.
1: They were very close friends. Snow White dropped her ring into the pond. Snow White dropped her ring into the pond. They had a fight. They made up with each other.
0: 백설공주와 신데렐라가 서로 화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친구와 다툰 적 있나요? 그렇다면 화해하고 싶은 친구에게 바로 이 하트 반지를 만들어서 선물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 전에 잠깐 복습부터 해야죠. 오늘의 표현들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봅시다.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They were very close friends.
2: They were very close friends.
0: 백설공주가 반지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3: Snow White dropped her ring.

0: to the pond. Snow White dropped her ring into the pond.
1: 그것 때문에 둘은 서로 다투었어요.
0: They had a fight. They had a fight.
1: 하지만 결국엔 화해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화해했어요.
0: That's right. They made up with each other. They made up with each other.
1: 여러분, fantastic! 정말 정말 표현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면 사랑하는 친구에게 반지 접어주러 한번 떠나볼까요?
0: Mine! Mine!
1: 저는 토끼에게 반지 접어줄게요. 안녕!

0: 대학생이 되어 다시 만난 고등학교 친구들 단골 질문 있잖아요. 너 전공이 뭐야? 아, 나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어.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m doing law study. I'm learning law.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So, what do you think? This is my school!
2: Wow, it's really nice! I want to study here too!
1: I love my university.
2: So, what year are you in?
1: I'm in the second grade.
2: Second grade? There's an elementary school in college?
1: No. It's my second year attending university.
2: Oh, I see. So you're a sophomore. In your first year, you're a freshman. Then you're a sophomore, junior, and senior.
1: I didn't know that. Hey, what are you studying?
2: I'm majoring in law. I'm majoring in law.
1: That's amazing. Can you be my lawyer one day?
2: I'll be very expensive.
1: Oh, I need to make a lot of money.
2: Well, I'll give you a very special rat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요, 케빈과 크리스틴이 케빈이 다니는 대학교로 갔습니다. 아, 둘 다 대학생이었거든요. 서로 전공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을 카툰에 다 녹여놨는데요. 오늘도 놓칠 수 없는 생생한 표현들 카툰 한 장면씩 보면서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 짜잔! This is my school! 케빈이 학교를 소개하고요. 크리스틴이 감탄을 합니다. 와, 너무 멋지다! 나도 다니고 싶다! 근데 서로 학교 이야기는 많이 안 했었나 봐요. 크리스틴이 물어보네요. So, what year are you in? What year are you in? 너 몇 학년이야? 하고 물어보네요. 이 what year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year은 몇 년도 할 때의 해 또 년, 연도라는 뜻도 있지만 대학생활 얘기할 때는 학년이라는 뜻도 됩니다. What year are you in? 이렇게 물어봤더니 케빈이 I'm in the second grade. I'm in the second grade. 나 2학년이야 라고 대답을 했네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grade라는 표현은 사전을 찾아보면 학년이라고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보통은 초등학교에서의 학년을 이야기할 때 grade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이 이렇게 2학년? 대학교에 초등학교가 있나? 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초등학교

학년을 이야기할 때는 grade, 대학교에서는 year 쓸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케빈이 해명을 해줍니다. 아, 그게 아니고 내가 대학교에서 2학년을 다니고 있다는 뜻이야라고 얘기를 했죠. 아, 이제야 이해한 크리스틴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학교에서는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부르는 이름이 또 따로 있다고 하니까 크리스틴에게 한번 배워볼게요. 첫 번째, 신입생일 때는요, freshman, freshman이라고 합니다. fresh 느낌 오시죠? 1학년 신입생이고요. 2학년은 sophomore, sophomore. 3학년은 junior, 4학년은 senior입니다. 그래서 몇 번째 year, 학년에 다니고 있다고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freshman이야, sophomore이야, junior이야, senior이야. 이렇게 구체적인 학년을 뜻하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년 얘기를 하고요. 이제는 넘어가서 서로의 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너 전공이 뭐야? What are you studying? 했더니, 크리스티는 나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어. 법학도네요.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 나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어. 맞아요. I'm majoring in law. I'm majoring in law입니다. I'm, 나는 무엇무엇이다. majoring in까지 써줘야 돼요. major, 이, 무엇무엇을 전공하다라는 뜻이라서 majoring in 하면 전공하고 있는 이고요. 내가 전공하고 있는 학문 이름을 뒤에 붙여주면 됩니다. 크리스티는 법학도니까 law, 법학이라고 했네요. 붙여서 읽어보면 I'm majoring in law입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I'm majoring in law. 이제는 노란 부분 강조해서 한번 더. I'm majoring in law. 좋습니다. 아하. 이 말을 들은 케빈이요. Can you be my lawyer one day? 라고 했네요. 너 나중에 내 변호사 해줄래? 재밌는 농담이죠. One day는 나중에, 언젠가, 어느 날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너나 변호사 한번 해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크리스틴이 I'll be very expensive라고 하네요. Expensive가 비싸다는 뜻이니까요. 너나 고용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될 걸? 나 되게 비쌀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케빈이 하하하 I need to make a lot of money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생생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 문장 기억하시죠? 나 법학을 전공하고 있어. I'm majoring in law.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나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어. I'm majoring in law. I'm majoring in law. 비슷한 표현으로요, studying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udy, 공부하다라고 알고 계시죠? 연구하다라는 뜻으로 전공하다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기를 전공하고 있어 라고 전공을 바꿔서 얘기해 보면, I'm studying theater. I'm studying theat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상황 속에서 한번 말해 볼까요? 친구를 만났어요. 나 연영과 다녀. 나중에 유명한 배우가 될 거야. 나는 연기를 전공하고 있어. 어떡해요? I'm studying theater. I'm studying theater. 좋아요. 이런 표현도 있죠. 요즘에는 복수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복수 전공, double major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I double majored in law and business. I double majored in law and business.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면접에서 자기소개 중에 대학 때 전공이 뭐였죠? 물어본다면 저는 법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대답해 볼게요. I double majored in law and business. I double majored in law and business. Very good.
오늘 카툰에서는 케빈과 크리스틴이 각자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부르는 표현이 따로 있다는 것도 우리 배웠고요. 또 오늘의 한 문장인 나는 뭐뭐를 전공하고 있어

I'm majoring in도 배워봤죠. 이미 졸업을 한 상태라면 majored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복수 전공 요즘 많이 하잖아요. double major도 함께 알아두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카툰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핑톡과 함께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 구석구석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고 물으시는데요.
2: Where are you?
1: 너 어디 있니?
0: 내 대답은 저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클릭.
3: Where are you?
4: I'm on my way home.
3: When will you get here?
4: I'll be home in 10 minutes.
0: 자, 대화 잘 들어봤나요? 오늘도 우리가 채워야 할 빈칸이 3개가 있어요. 친구들이 들었던 내용으로 또 이 한글 힌트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것들. 어디에? 도착하다, 분, 시, 분, 초 할 때 분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채워볼게요. 너 어디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전화하는 상황이거든요. 너 어디에 있니? 어디에? 라고 물어보는 말. 그렇지. 물어보는 말 중에서 where. Where 이라는 말이 어디에가 되겠어요. Where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너 지금 어디니? 어디에 있니? 물어보는 말. 자, 대답이요. I'm on my way home 이네요. I'm, 저는 이러이러해요. On my way. 요거 잘 봐주세요, 친구들. On my way. 통째로. On my way는요. 내 길이잖아요. 내 길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나오는 거예요. home이면 집이죠. 지금 집으로 가는 내 길 위에 내가 있다. 무슨 뜻? 저 지금 집에 가는 중이에요. 이런 뜻이죠. 재밌죠, 영어 친구들? I'm on my way home 이라고 하면 저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집에 가는 중이에요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말. I'm on my way home. 그랬더니 엄마가 when, 이번에는 언제, when will you, 너는 할 거니, 도착하다, here 이네요. 도착하다는 친구들 뭐 다양한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있어요. 어디에 도착하고 다다르고, get. 들어봤어요? get. 맞아요. get이 내 손에 들어오는, 갖게 되는 의미도 있지만 어딘가에 도착하고 다다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when will you get here. 너 언제 여기에 도착하니? 집에 언제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런 뜻도 되고요. 몇 시에 도착이냐? 이런 뜻도 되겠죠. 아이의 대답. I'll be home. 저 집에 있게 될 거예요. in. 얼마 후에? 10. 분은 뭐라고 해요? minutes. 아, 분은 minutes라고 해요. 10 minutes. 10분 있다가 집에 도착해요. I'll be home in 10 minutes. 이렇게 대답했네요. 오.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대화 리듬 살려서 함께 말해볼게요. 먼저 엄마가 물어보시는 너 어디 있니? 이건 어디에 강조하면 좋을까? Where are you? 세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가 뭐겠어요? 그렇지. 어디예요. 어디. 그래서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리듬이라는 건요, 친구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있고 각 상황에 따라서 또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원래는 강조하지 않는 단어도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도대체 찾아봐도 없어, 아무래도 연락이 안 돼, 엄마가 너무 많이 화가 난 상황이다, 그러면 Where are you? 이렇게도 사실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are, 이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이거든요.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면 where are you 보다는 where are you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where are you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너 어디 있니? 아이의 대답이 I'm on my way home. 저 집에 가는 중이에요.

0: 그러면 여기는 어디를 강조하면 좋을까? 목적지인 집, home 중요하고요. 내가 가는 중에 있다라는 거, 길 위에 있다라는 거, way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I'm on my way home. I'm on my way home. 여기를 강조해 볼게요. I'm on my way home. I'm on my way home. 이렇게요. 자, 세 번째. 너 언제 도착하는데? 언제 중요하죠? When, 그리고 도착. Get, 그리고 어디에 도착? 여기에 도착. When will you get here? 한번 더. When will you get here? 이렇게 강조. 마지막. I'll be home in 10 minutes는 저 집에, 어디에? 집에 도착해요. 언제? 10분 있다가요. 그러니까 I'll be home in 10 minutes. 이렇게. I'll be home in 10 minutes. 이게 기본적인 리듬이다. 좋아요. 그럼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줘요.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 가족 눌러서 씬 12, 12번째 대화 연습해 볼게요. 잘 듣고.
1: Where are you?
0: Where are you?
1: I'm on my way home.
0: I'm on my way home.
1: When will you get here?
0: When will you get here?
1: I'll be home in 10 minutes.
0: I'll be home in 10 minutes. Awesome! 좋아요, 친구들. 자, 이제는 우리 talk more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대화 속에 있던 문장 하나를 뽑아서 더 많은 문장 만들어 보기. 우리 오늘은요, I'm on my way to 또는 to 없이 장소 이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보통은 어디 어디로 할때 to가 있는데요. 집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라는 느낌이 있어서 to의 의미가 이미 들어 있어서 to 없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대화 속의 문장은 I'm on my way to 없이 home. 저 집으로 가고 있어요가 되겠죠. 그럼 우리 연습하는 문장들은 to 다음에 장소를 써서 저 어디 어디 가는 중이에요 말해 볼게요. 시작! 나 학교 가는 중이야. 어떻게 말할까요? I'm on my way to 다음에 학교. 그렇지, school. School. I'm on my way to school. 이렇게 얘기하면 나 지금 학교 가는 중이야가 되고요. 요거는 어때요? 나는 공원 가는 중이야. 공원만 바꿔주면 돼요. 공원은 park. park가 되겠죠. 내가 어디 공원을 가는지 대충 우리 동네 공원은 정해져 있어요. The park라고 얘기해줘요. I'm on my way to the park. I'm on my way to the park. Awesome. 마지막 문장이요. 이번에는 나 친구 집에 가는 중이에요. 친구 집 우리 배운 적 있어서 선생님이 넣어봤어요. I'm on my way to 친구 집. A friend's house라고 하면 되겠죠. I'm on my way to a friend's house. Well done.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앱을 다시 켜고요. 우리 대답하지 못했던 두 번째 대답, 대화도 친구들 스스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에서 신속하게 벗어납니다. 셋째, 지상에서 대피 시 3층 이상의 콘크리트 건물, 해발고도 10m 이상의 언덕과 산 같은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넷째, 항 밖의 선박은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네 가지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don't가 들어간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뭐뭐 하면 안 돼, 규칙을 얘기할 때 많이 쓸 수 있죠. 자, 그럼 오늘은 규칙을 말할 때 don't를 활용해 볼게요.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9. Don't do that. I can talk about rules.
0: Let's start with warm-up. 우리 warm-up부터 해볼게요. Oh, this is a house. 집인데, mom doesn't look happy. 일단 여자아이랑 남자아이는 좀 신나 보이네요, 그렇죠? What are they doing? 뭘 하고 있어요? They're jumping and running. 그런데 아파트나 빌라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층층이 사는 곳에서는 뛰거나 점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저기 보니까 Look at the interphone. 인터폰 보니까 누가 있어요? Our next door neighbor. 이웃이 온 것 같네요. 띵동, 너무 시끄러워요. 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죠? So which expressions can we use in this situation? 자,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올까요?
1: Don't run.
2: Sorry, I was late.
1: You might fall. Also, other people might not like it.
2: I won't run.
0: 자, 그러면 대화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Don't run! 뛰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Run이 달리다, 뛰다 라는 뜻이죠. 뛰면 안 돼! Don't ru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Don't run! 잘했어요. 아이고, sorry, I was late.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막 뛰어왔는데 뛴 이유가 있었네요. Sorry,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I was late라고 했죠. 자, be late가 늦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be의 과거는 was입니다. 그래서 내가 뛰지 않았으면은 나는 늦었을 거야 라는 말을 I was late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I was 다음에 어떤 상태를 나타내면 내가 과거에 이런 상태였어 라는 뜻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좀 피곤했었어. I was tired 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 was tired. I was tired. 나 무서웠어. I was scared. I was scared. 잘했어요. 나 좀 지루했어. 재미없었어. I was bored. 라고 하면 돼요. I was bored. 나 화가 났었어. I was angry. 라고 하면 되겠죠? I was angry. 나 깜짝 놀랐어. I was surprised. I was surprised. 이런 식으로 내가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뛰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You might fall. You might 뭐뭐 기억나죠? 뭐뭐 할 수도 있어라는 어떤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표현이었잖아요. Fall,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지난 시간에는 fall down이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0: 있었지만 down 빼고 그냥 fall이라고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You might fall. 그랬더니 이어서 also other people might not like it. might가 또 나왔네요. 그렇죠? 일단 also라고 하는 거는 또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어. als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이 뭐뭐 할 수도 있다? not like it이니까 싫어할 수도 있어.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라는 말이겠네요. 그럼 이것도 우리 한번 문장 연습해 볼까요? 누구누구 might not like it. 누구누구가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라는 말이죠. 그렇게 행동하면 엄마가 안 좋아할 수도 있어. Your mom might not like it.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Your mom might not like it. Your mom might not like it. 그쵸? 또 누가 싫어할 수도 있을까요? 선생님. The teacher might not like it. 여기서는 그 선생님, 정해져 있는 선생님이죠. 그래서 the teacher예요. The teacher might not like it. 우리 할아버지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 My grandfather might not like it. My grandfather might not like it. Kaylin might not like it. 이렇게 사람 이름이 와도 되겠네요. 그렇죠? Kaylin might not like it. 자,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다라고 했더니 I won't run 이라고 대답을 했네요. I won't run? 일단 won't는 will not 이라는 표현인데 I will not이잖아요. not을 빼고 일단 먼저 생각해 볼까요? I will 이라고 하면 미래에 나는 뭐뭐 할 거야 라는 좀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런데 I will not 이니까 나 뭐뭐 안 할 거야 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I won't run. 나 절대 뛰지 않을 거야. 약간 요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I won't 다음에 그러면 다른 행동을 넣어서 강한 의지를 한번 보여줄까요? 나 울지 않을 거야. I won't cry 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 울 거예요? I won't cry. 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또, 나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깜빡하지 않을 거야. 잘 기억할 거야. I won't forget 라고 하면 되겠죠. I won't forget.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하고 있죠?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포기하다가 give up 이라는 표현이에요. I won't give up.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거겠네요. 나 아무 얘기도 얘기 안 할 거야. 누군가가 비밀 얘기를 해줬을 때 쓸 수 있겠죠? I won't tell anyone. I won't tell anyone. 이렇게 말하면 돼요. tell은 말하다이고 anyone은 그 누구에게도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I won't tell anyone. 자,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나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I won't lie. lie가 거짓말하다 라는 표현이니까요. I won't lie. 이렇게 굳은 의지를 보여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이얼로그 내용 쫙 봤고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1: Don't run.
2: Sorry. I was late.
1: You might fall. Also, other people might not like it.
2: I won't run.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우리 아이들이 뛰고 뭐 점프하고 난리가 났네요, 그쵸?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Don't jump! Don't jump! 무슨 뜻이죠? 점프하지 마!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여자아이는 계속 신났나 봐요. 그래서 Sorry, but I'm so excited 이라고 얘기를 했죠.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나 너무 신났어요. 우리 친구들도 신날 때 막 점프하잖아요. 그쵸? 자, 이거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Sorry, but I'm so excited. Sorry, but I'm so excited. 그런데 뛰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다칠 수도 있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You might get hurt. Get hurt가 다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You might get hurt. You might get hurt. Very good. 우리 엄마가 걱정이 많으시네요. 근데 저기 보니까 우리 아들은 또 달리고 있어요, 집에서. Don't run. 뛰지 마! 라는 뜻이죠. 자, 우리 긴박하게 한번 해볼까요? Don't run! Very good! Why? 왜 뛰지 말라고 하는 거지? Why?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why not?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아, 띵동! 누가 초인종을 울렸어요. 보니까 이웃이 왔네요. Our neighbors might not like it 이라고 대답을 했죠. Neighbor가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Our neighbors는 우리의 이웃들이 might not like it. 너가 이렇게 달리면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라는 뜻인데 진짜 왔으니까 이제 그만 달려야 되겠네요. 그쵸? 자, 이럴 때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는 저 안 할게요. 굳은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 딸은 저 뛰지 않을게요. 점프 안 할게요. I won't jump.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 won't jump. Good job. 우리 아들은 저 달리지 않을게요. I won't run. I won't run.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운 표현들 레벨 업 시켜서도 연습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Let's do the chant together in a loud voice. Don't run. You might fall. Other people might not like it. Good job. I won't run. Don't jump. You might get hurt. Our neighbors might not like it. I won't jump.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rules. 규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Don't run, don't jump. 굳은 의지를 나타낼 때는 I won't 라는 표현 쓰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 여러분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1: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풀리 안전 스쿨.

0: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영어 공부하면서 더 좋은 하루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지금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9. What I learn in fourth grade. Tuesday. Math class. I can say what I learn in math clas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좋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그쵸?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Ba-bum.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오늘도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쵸? 근데 오늘은 무슨 요일? 그쵸?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영어로 뭐야? 그쵸? Tuesday입니다. Today is Tuesday.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아하니 칠판에 보니까 수학 수업인 것 같아요. 수학을 영어로 math라고 하지요. 그래서 they're in math class. 지금 아이들은 수학 수업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어들을 한번 보면서 선생님이랑 그림에 대해서 대화를 조금 더 해볼게요. 뿌봉! 자, 첫 번째 단어는 multiplication. One more time. Multiplication. 곱셈입니다. 우리 친구들 보아하니 지금 수학 교과서 내가 선생님 봤거든. 4학년 때 뭘 배우는지. Multiplication, 두 자릿수, 세 자릿수 multiplication 배우더라고요. 자, multiplication, 곱셈입니다. 단어가 매우 어려워요. 선생님이랑 천천히 해볼게요. Multiplication. 해볼까요? Multiplication. 합쳐서 multiplication. 시작! multiplication. 어렵지? 근데 선생님이랑 이번 주에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좋아질 거예요. multiplication, 곱셈. okay? 자, 그 다음 단어는요. division 나왔습니다. division.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배우더라고요. 곱셈과 나눗셈은 보니까 짝꿍이더라고. 그쵸? 자, 나눗셈은 division. division. 왜냐면 divide라는 뜻이 나누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비롯된 division 단어입니다. 나눗셈. division. okay? 따라해볼게요. division. division 아닙니다. 무슨 전 이름도 아니고요. division. 시작. division. 좋습니다. 자, 나눗셈도 우리 친구들이 배우더라고요. 그쵸? 자, 그리고요. solve 단어 나왔습니다. solve. solve. 수학 수업에는 계속 문제를 풀잖아요. 그쵸? 자, 해결하다, 풀다. 그래서 solve a problem 하면은 문제를 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solve 해볼게요. solve. 좋아요. 자, 하나 더. answer. answer. 이거 많이 들어봤어. 그쵸? 자, 그 Q&A 할 때 그 A도 바로 answer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answer 하면 답변이란 뜻입니다. 답. answer. 해볼게요. answer. 좋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수학 수업을 잘 듣고 있네요. 이 남자아이도 수학 수업을 재밌게 듣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오늘의 reading passage 질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2: Math class. On Tuesday, I have math class. I learn two-digit multiplication and division. I solve many problems and share my answers.
0: 얘들아, 잘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reading passage, 지문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이랑 한번 뽑아볼게요. 자, 선생님이 질문을 또 던지겠습니다. What class do you have on Tuesday? Tuesday가 무슨 요일? 화요일이죠? 자, 화요일에는 어떤 수업이 있나요? 라고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아까 지문에서 어떤 수업이 있다 그랬죠? 선생님 합쳐줄게. 3, 2, 1. 자, 짜잔. On Tuesday, I have blah blah blah class. 자, 어떤 수업이 있다 그랬나요? 그쵸. Math 수업이 있다 그랬습니다. Math가 수학이지요. Math 수학 꼭 기억할게요. On Tuesday.

0: Tuesday, I have math class. Math. 꼭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이것만 한번 읽어보죠. On Tuesday, I have math class. 친구들 잘해. 시작. On Tuesday, I have math class. 좋습니다. 화요일에는 수학 수업이 있군요. Okay. 자, 그 다음은요. What do you learn in math class? 자, learn이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학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냐? 뭘 배울까? 우리 친구들 4학년 수학 교과서를 보니까는 무엇을 배운다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줬죠? 짜자잔! I learn two digit. 선생님은 단어를 추가했어요. Two digit. Two 하면은 둘이고요. Digit 하면 숫자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two digit 하면은 두 자릿수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교과서 보니까 두 자릿수에 관련된 뭔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무엇을 배우니? 우리 친구들 multiplication을 한대요. 자, I learned two digit multiplication. 뭘 배운대요? 저는 두 자릿수 multiplication, 곱셈을 배워요 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단어 multiplication 나왔네요. 자, 선생님이랑 이거 문장 한번 해볼게요. 저 두 자릿수 곱셈 배워요. 해볼게요. 시작. I learn two digit multiplication. Multiplication. 좋아요. 단어가 조금 어렵지? 그치?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또 해볼게요. 비슷한 질문이에요. What do you learn in math class? 자, 또 뭘 배운다 그랬지? I also learn. Also는 또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multiplication도 배우는데 또 뭘 배워? 두 자릿수 뭘 배우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자,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이 division이었죠. So I also learn division 하면은 저는 나눗셈도 배워요 라는 뜻입니다. division 뭐라고요? 나눗셈. 이거 표현 단어 꼭 기억할게요. division. 저는 나눗셈도 배워요. 시작! I also learn division. division 아니고요. division. 오케이, 좋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What do you do in math class? 자, 또 수학 수업에서 뭘 하니에요? 자, 또 뭐 한다 그랬죠, 지문에서? 짜잔! I, many problems. 자, many는 많은 이란 뜻이고 problems는 문제들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수학 수업에는 뭘 많이 한다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요. 풀다, 영어로 solve였지요. I solve many problems. 저는 많은 문제들을 solve, 풀어요 라고 하네요. 자, solve 뭐라고? 풀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Solve a problem, solve many problems. 꼭 기억하세요. Okay. 자, 한번 이거 따라 해볼게요. 시작. I solve many problems. Okay,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What do you do after solving problems? 자, 무슨 뜻이야? 자, after는 그 후죠. 그래서 solving problems, 문제들을 풀고 그 후에 무엇을 하니에요? 짜잔! I share my... 문제를 다 풀면은 이제 무엇을 share 할까요? share는 나누다란 뜻이죠. 정답을 share하겠죠. 자, 정답은? 자, 뭐였지? answer였지요. 그래서 I share my answers. 나는 내 정답들을 함께 나눕니다. 자, answer는 답변. 우리 친구들 이거 따라해보자. 시작. I share my answers.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지문 다시 볼게요. Math class, 수학 수업. On Tuesday, 화요일에 I have math class. 저는 수학 수업이 있어요. I learned two-digit multiplication and division. 저는 두 자릿수 multiplication, 곱셈과 division, 나눗셈을 배워요. Multiplication, division, okay? I solve many problems and share my answers. 나는 많은 문제들을 solve 풀고요. 그리고 share my answer. 내 정답을 share, 나눕니다. 라는 뜻이네요. 아, 우리 친구들 잘 이해 갔나요? 잘 이해했길 바라면서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자, 이번에는 카툰 톡 타임이에요. 선생님이랑 사파 안의 대화로 한번 풍덩 빠져보겠습니다.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They're in math class. 수학 수업 중이자 대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What class do you have on Tuesday? 너 화요일에 무슨 수업이 있니? 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I have math class. Math class. 마스가 뭐였지? 수학이었죠. I have math class. 저 수학 수업이 있어요. 라고 합니다. Okay. 그랬더니 또 선생님께서 다음 질문을 하셔요. What do you learn in math class? Learn은 배우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너 수학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니? 라고 하시네요. 그랬더니 남자 학생이 I learn about multiplication, division, and fractions라고 합니다. 오, 단어 하나 추가됐어. 이 파란색으로 적힌 것은 바로 fraction이라고 읽는데요. fraction은 우리 친구들이 4학년 때 수학 수업에서 배우더라고요. 분수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저는 곱셈, 그리고 나눗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분수에 대해서 배워요. 라고 합니다. 아, 지금 칠판에 보니까 지금 분수 덧셈, 뺄셈이 적혀져 있네요. 그쵸? Okay. Alright. 자, fraction은 분수. 기억하세요. 자, 선생님이 또 질문을 하세요. What do you do in class? 너 수업에서 무엇을 하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아이가 I solve problems and share my answers 라고 합니다. 얘들아, solve가 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solve problems. 나는 문제들을 풀고요. 그리고 share my answers. 정답들을 나눕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좀 공감이 되나요? 재밌게 들었길 바라고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해 볼게요. I can say what I learned in math class. 나는 내가 수학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check 가겠습니다. 얘들아, 곱셈은 multiplication, 나눗셈은 division, 마지막으로 분수는 fraction. 이 단어들 세 개 어렵지만 꼭 기억했다가 수학 수업에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1: Bye-bye,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Song Cho.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제 무엇

0: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잖아요. 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에 어디를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봤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7. Past experiences and events. Tuesday. Where did you go last Friday? I can talk about where I went.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 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우리 그림을 보니까 친구들이 Dinosaur Museum에 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여기 그림 뒤에 Dinosaur Museum 이렇게 써져 있는데 Dinosaur 뭘까요? 네, 바로 공룡이죠. 자, 따라해보세요. Dinosaur. Dinosaur. Dinosaur. 맞아요. Dinosaur 공룡입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배워볼 단어는 skeleton입니다.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뼈가 하나, 두 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땐 huge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Huge. Huge. Huge. Very good. 이렇게 거대한 것을 보면 우리 어떤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Amazing. 네, 정말 대단하다. 놀라워, 굉장해 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Amazing. Amazing. Amazing. Excellent. 자, 이렇게 우리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그럼 오늘의 Today's Dialogue 바로 듣고 올게요.
1: Where did you go last Friday?
2: I went to the Dinosaur Museum.
1: Wow, how was it?
2: It was amazing. I saw a huge dinosaur skeleton.
1: That sounds so cool.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차다. Where did you go? 땡땡입니다. 너 어디에 갔어? 너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자, 여기 where가 들어갔으니 어디라는 질문이겠죠? 그리고 did, did는 do의 과거형. 그래서 이렇게 과거형으로 물어보니까 너 어디에 갔어? 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이 뒤에 빈칸에 또 때를 언제를 갖는을 이제 표현하는 그 단어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너 지난 금요일에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려면 지난 금요일을 빈칸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지난 금요일 영어로 last Friday. Very good. 그래서 너 지난 금요일에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where did you go last Friday?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자,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Where did you go last Friday? Where did you go last Friday? Where did you go last Friday? Very good. 우리 지난 금요일 말고 지난 주말에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볼까요? 그러면 Where did you go last weekend? Where did you go last weekend? Where did you go last weekend? Excellent. 그럼 너 어제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볼까요? Where did you go yesterday? Where did you go yesterday? Where did you go yesterday? Very good. 네,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I went to로 시작하는 이 문장을 우리 오늘 한번 연습해 볼 건데 여기서 went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맞아요. 바로 go의 과거형이에요. go의 과거형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ed를 붙여서 goed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went라고 아주 그냥 새로운 단어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불규칙 과거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통째로 암기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ent 하고 to 하고 그 뒤에 내가 간 그 목적지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나는 공룡 박물관에 갔어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I went to the dinosaur museum 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따라해보세요. I went to the dinosaur museum. I went to the dinosaur museum.

I went to the dinosaur museum. Very good. 그러면 나는 놀이공원에 갔어라고 답을 해볼까요? I went to the amusement park. I went to the amusement park. I went to the amusement park. Very good. 그럼 또 다시 동물원에 갔어라고 해볼까요? 동물원은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동물원은 바로 the zoo였죠? 그러면 I went to the zoo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I went to the zoo. I went to the zoo. I went to the zoo. Excellent. 이렇게 내가 과거에 어디를 갔는지 이 문장 형태로 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에 갔는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봤는지를 한번 배워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써야 할 동사는 바로 I saw입니다. I saw. 그러면 나는 무엇을 봤어 라고 답하는 거예요. 여기서 saw는 또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네, see, 보다. 보다, see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I saw 하고 내가 본그 무언가를 이 뒤에 빈칸에 넣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나는 거대한 공룡 뼈대를 봤어 라고 답을 해볼게요. 우리 Dinosaur Museum에서 거대한 공룡 뼈대를 봤어. I saw a huge dinosaur skeleton. 네, 그냥 dinosaur skeleton이 아니라 거대한, 그러니까 huge를 앞에 붙여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I saw a huge dinosaur skeleton. I saw a huge dinosaur skeleton. I saw a huge dinosaur skeleton. Very good. 그럼 우리 나는 상어를 봤어 라고 한번 답을 해볼까요? 상어를 봤어. 상어가 shark. 그쵸? 그래서 I saw a shark. I saw a shark. I saw a shark. Very good. 상어 말고 사자를 봤어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사자는 영어로 a lion. 그쵸? 자, 그러면 I saw a lion. 자, 따라해보세요. I saw a lion. I saw a lion. I saw a lion. Very good. 자, 이런 표현들로 우리 과거에 어디에 갔는지 또 무엇을 봤는지 정말 다양한 답변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Boom boom, chant, drop the beat. Where did you go last Friday? Where did you go last Friday? I went to the dinosaur museum. I went to the dinosaur museum. It was amazing. It was amazing. I saw a dinosaur skeleton. I saw a dinosaur skeleton.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Dinosaur Museum에 갔던 얘기를 친구한테 나눠주는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광경이죠. 자, 그럼 처음에 무슨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죠? 너 지난 금요일에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면서 이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땡땡, did you go last Friday? 너 지난 금요일에 어디 갔어? 라는 질문이니까 그럼 지난 금요일이 last Friday. 그러면 이 질문의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한번 빈칸을 채워보세요. 3, 2, 1. 네, 이 질문은 where로 시작해야 돼요. 너 지난 금요일에 어디 갔어? 이니까. 자, 그럼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Where did you go last Friday? Where did you go last Friday? Where did you go last Friday? 지난 금요일에 어디 갔어? 라는 질문에 자, 친구가 답을 합니다. 나는 공룡 박물관에 갔어. 자, 갔어 라고 과거형으로 답하는 거죠. I 땡땡 to the dinosaur museum. 그러면 갔어, 이 과거형의 갔어를 이 빈칸에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빈칸을 채워보세요. 3, 2, 1. 자, 갔어는 네, 바로 went.

went입니다. go에 ed를 붙인 go'd 이런 거 아니에요. 불규칙 과거형 동사. 그래서 I went to the museum. I went to the dinosaur museum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 went to the dinosaur museum. I went to the dinosaur museum. I went to the dinosaur museum. Very good. 나는 어디 어디에 갔어?는 I went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와, 어땠어? 라고 다시 물어보는데요. Wow, 땡땡, was it? 와, 어땠어? 그때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거 어떻게 물어봤었죠? 3, 2, 1. 네, 이건 너무 우리가 항상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와우, how was it? 네, how가 이 빈칸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와우, how was it? 와우, how was it? 와우, how was it? 네,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답을 굉장했어. It was amazing. 나는 거기에서 거대한 공룡 뼈대를 봤어라고 답을 하죠. 그러면 I 땡땡 a huge dinosaur skeleton. 자, 그럼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see 보다의 과거형인 saw가 들어가야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It was amazing. I saw a huge dinosaur skeleton. It was amazing. I saw a huge dinosaur skeleton. Very good. 와, 완전 멋지다는 That sounds so cool. That sounds so cool. That sounds so cool. Excellent.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Where did you go? 라는 질문으로 어디에 갔는지, 과거에 어딜 갔는지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친구들도 이제 과거에 어디를 갔는지 또 무엇을 봤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what did we learn last time? 우리 저번 시간엔 무엇을 배웠죠? 맞아요, places I visited.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방학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쓰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ink about what you did in your vacation, okay?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27. My vacation. Tuesday. What I did. I can talk about what I did during my vacation.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Here we have a cat and a duck. 지금 고양이하고 오리가 나왔습니다. They are taking a walk. 지금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what are they talking about? 자, 보니까 수영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수영하다 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Swim. Swim. Very good. 자, 오리는요 수영을 잘할 것 같은데 고양이는 수영을 할 수 있나요? 따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무엇을 배우다 라는 단어도 읽어볼까요? Learn. Learn. Very good. 그런데 I thought cats didn't like water. 선생님이 알기로는 고양이는 물을 정말 싫어하는데 지금 그림 속에 있는 고양이 잘 봐주세요. 물 위에 굉장히 침착하게 누워있네요. 자, 평온한, 침착한 혹은 차분한이란 뜻을 가진 단어 읽어볼까요? Calm. Calm. Very good, everyone. 자, 오늘 배운 이 단어들 잘 생각하면서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1: I heard you had a fantastic vacation.
2: Yes, it was great. I tried swimming in the ocean.
1: A cat swimming? That's surprising.
2: I learned how to stay calm in the water.
1: Cool. I spent time swimming with my family, too.
0: Welcome back, everyone. It's Focus on Time. Today's dialogue 속에서 중요한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 tried in the ocean입니다. 자, 여기서 I tried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I tried 뒤에는 동사 ing가 들어가고 뜻은 나는 무엇 무엇 하는 것을 해봤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잘 봐주세요. 해봤어. 과거형이죠. tried가 과거형이니까. 자, 그렇다면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 함께 볼까요? 나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해봤어 입니다. 자, 우리 in the ocean이 바다에서 라는 뜻이고요.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수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수영하다는 선생님이랑 배웠죠? 바로 swim인데요. 자, 이 표현에는 규칙이 있었죠. I tried 뒤에 동사 ing를 써야 돼요. 그래서 swim 뒤에 ing를 넣는데 여기서는 m이라는 알파벳을 하나 더 넣어줘야 돼요. 우리 swimming을 넣어서 let's read the sentence. 문장 읽어볼게요. I tried swimming in the ocean. I tried swimming in the ocean.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 사용해 볼게요. 나는 승마를 해봤어 입니다. 자, 우리 승마는 뭐죠? 말을 타는 거죠. 자, 영어로는 어떻게 쓸까요? 맞아요. 우리 말을 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Ride a horse. 근데 우리 ride를 riding으로 바꿔야겠죠. 읽어볼까요? 나는 승마를 해봤어. I tried riding a horse. I tried riding a horse. Great. Our second one,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learned how to in the water. 자, in the water는 물 속에서 라는 뜻이고요. 자, I learned how to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데 자, 이 표현의 뜻은 나는 뭐뭐뭐 하는 방법을 배웠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빈칸을 채워야겠죠? 나는 물에서 침착하게 있는 법을 배웠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침착하게 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단어 두 가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침착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바로 calm이고요. 무엇하게 있다 라는 표현은 우리 stay입니다. 그래서 stay calm을 같이 써야 됩니다. Let's read. I learned how to stay calm in the water. I learned how to stay calm in the water. Great.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나는 짧은 영상을 편집하는 법을 배웠어. 입니다. 자, 여기서 편집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야겠죠. 우리 편집하다는 어떤 뜻일까요? 맞아요. 우리 edit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문장 읽어볼게요. I learned how to edit short videos. I learned how to edit.

short videos. Very good. 자, 다음 표현입니다. I spent time with my family too. 자, 여기서 I spent time이 핵심이죠. 그 뒤에는 동사 ing를 넣어서 나는 뭐뭐뭐 하며 시간을 보냈어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빈칸을 우리 볼까요? 나는 가족과 함께 수영하며 시간을 보냈어 입니다. 자, 여기서 수영하며 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는데요. 수영하다 라는 단어 또 나오네요. swim인데 우리는 swim으로 바꿔야겠죠? 자, 읽어볼까요? I spent time swimming with my family too. One more time. I spent time swimming with my family too. Very good. 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나는 웹툰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 입니다. 자, 우리 읽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맞아요. read인데 우리는 reading으로 바꿔야겠죠? Let's read. I spent time reading webtoons. One more time. I spent time reading webtoons. Great work,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ready to sing along with me? Let's hit the music. I tried swimming in the ocean. I tried swimming in the ocean. I learned how to stay calm in the water. I learned how to stay calm in the water. I spent time swimming with my family. I spent time swimming with my family. Great job! Okay, guys, it's build up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타임입니다. We are going to review.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자, we have a cat and a duck having a walk together. 지금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나눈 대화를 한번 더 선생님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리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I heard you had a fantastic vacation. 아, 내가 듣기론 너 끝내주는 방학을 보냈다고 들었어 라는 문장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heard you had a fantastic vacation. 자, 어떤 방학이었는지 궁금한데요. Let's find out. 볼까요? 자, 답변 읽어보겠습니다. Yes, it was great. 정말 좋았어 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했는지 우리 빈칸이 나오는데요.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What wa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swimming이었어요. 이 문장 읽어볼까요? I tried swimming in the ocean. 무엇을 했다 라고 했죠? 나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해봤어 라고 했습니다. 아, 뭔가 특별한 걸 시도해봤다 라는 뜻이겠죠? 자, 이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까요? Yes, it was great. I tried swimming in the ocean. 우리 one more time 한 번 더 해볼게요. Yes, it was great. I tried swimming in the ocean. Great. 자, 우리 오리의 답변 볼까요? A cat swimming? That's surprising. 자, 고양이가 수영을 한다고? 굉장히 놀라운데?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맞아요. 우리 고양이가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동물이 아닌데 수영을 했다고? 약간 놀라운데? 라는 반응이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A cat swimming? That's surprising. Good. 자, 그럼 우리 고양이의 답변 볼까요? I learned how to in the water. 아, 나는 물에서 이거 하는 법을 배웠어 라고 합니다.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stay calm. 아, 즉 물에서 침착하게 있는 법을 배웠어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안 좋아하기 때문이죠. Let's

0: 읽어볼게요. I learned how to stay calm in the water. One more time. I learned how to stay calm in the water. Great. 자, 이번엔 오리의 답변입니다. I spent time with my family too. 나는 가족들하고 이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라고 합니다. 바로 swimming, 수영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Let's read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 spent time swimming with my family too. One more time. I spent time swimming with my family too.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우리 만들어 볼 건데요. 수다를 떨다 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chat. chat. 자, 그렇다면 우리가 spent time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뒤에 오는 단어가 약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맞아요. 우리 동사 뒤에 ing를 써야겠죠. 그래서 채팅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I spent time chatting with my friends. 자, 어떤 뜻이 되나요, 이 문장은? 나는 나의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어 라는 문장이 되겠죠. Let's read one more time.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 spent time chatting with my friends. Very good,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Okay,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한 표현들을 여러 개 배웠어요. 내가 무엇을 해봤어? I tried도 있었고요. 나는 이것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 I spent time 하고 이제 뒤에 동사 ing가 오는 표현을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법을 배웠어? 라는 표현. I learned how to 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방학 동안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배웠던 표현을 한번 써보는 것을 선생님은 추천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See you later!
2: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초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1: 얘들아, 쌤이 고백할 게 있어.
0: 쌤이, 너네를 너무 보고 싶었어.
1: 뭐라고?
0: 너네가 더 보고 싶었다고? 아유, 우리 귀염둥이들. 자, 오늘도 쌤이랑 재미있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어요? 그렇다면 All eyes on Chrissy.
1: 얘들아,

0: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오늘은 바로 화요일입니다. Today is Tuesday. Tuesday, 화요일이네. 화요일엔 무슨 공부하는 날? 읽기 공부하는 날이죠. 우리 오늘 재밌는 지문이 나올 것 같은데 기대되네요. 이번 주 주제가 뭐였지, 얘들아? 기억나요? 빠밤. Week 3. My favorite fruit. My favorite fruit.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Favorite가 뭐야? 손 들어봐. 그렇지.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었죠. Fruit는 과일이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에 대해서 이번 주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배웠던 단어들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손. 기억나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한번 복습해봅시다. Let's review. 사과가 영어로 뭐였지? 아, 맞습니다. Apple. Apple. 그 다음에 바나나는? Banana. Banana. 바나나, no, no, no. That's a no, no. Banana. Banana. 좋아요. 그 다음에 포도는? Grape. Grape. 생각하라 그랬어. Grape. Grape. 그렇죠? Grape. Grape.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가 나오는데? 오렌지가 영어일까? 오렌지예요? 아니에요. Orange. Orange.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딸기는? 맞아요. Strawberry. Strawberry. 길게. Strawberry.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읽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Before you read. 우리 사진에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일단 첫 번째로 저 포도가 보이네요. I see some grapes. I see some grapes. 그 다음에 저 빨간색 두 개가 뭐예요? 사과지. 사과가 영어로? Apple. I see some apples. I see some apples. 그리고 저 주황색의 뭐지? 오렌지가 보이네요. 오렌지는 영어로? Orange. Orange. I see an orange. One more time. I see an orange. 좋아요. 그 다음 딸기도 보이네. I see a strawberry. I see a strawberry. 그 다음에 저 길쭉한 노란색 두 개가 있네요. I see some bananas. One more time. I see some bananas. 이거 다 가지고 와서 지금 막 먹고 싶다.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쵸? 자, 그러면은 오늘의 지문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Do you like fruit? I like all fruits. Apples and bananas are sweet. Grapes and strawberries are juicy. Oranges are tangy. What is your favorite fruit?
0: Okay, 잘 듣고 왔어요. 자, 그럼 크리스 쌤이랑 하나씩 자세히 문장을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Do you like fruit? One more time. Do you like fruit? Do you like 하게 되면은 너는 뭐뭘 좋아하니? 라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Do you like fruit? 하게 되면 너는 과일을 좋아하니까 됩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 Do you like fruit? One more time. Do you like fruit? Okay. 너는 과일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I like all fruits. 나는 모든 과일을 좋아해. 라 그러네요. I like all fruits. 해볼까? 시작. I like all fruits. All 할 때 좀 살려줘야 돼. All 길게. 모든 이란 뜻이야. 모든 과일들. All fruits. 한 번 더. 시작. I like all fruits. 오, 맛있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는 apples and bananas are sweet. One more time. Apples and bananas are sweet. Sweet가 뜻이 뭐였지, 얘들아? 달콤해, 달콤한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apples, 사과랑 바나나는 달콤해 라고 하네요. 한번 읽어보자, 시작! Apples and bananas are sweet. 좋습니다. 그 다음은 grapes and strawberries are

0: Juicy. One more time. Grapes and strawberries are juicy. Juicy가 무슨 뜻이었어, 얘들아? 포도를 먹으면, strawberries를 먹으면 과즙이 팡팡 터지죠. 과즙이 가득하니 바로 juicy였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Grapes and strawberries are juicy. 포도랑 딸기는 과즙이 가득해요. 시작. Grapes and strawberries are juicy. 잘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과일이 나올까요? Oranges are tangy. 오, one more time. Oranges are tangy.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 Tangy. 무슨 뜻일 것 같아? Tangy. 오렌지나 레몬의 맛은 어때, 얘들아? 뭔가 상큼하고 톡 쏘고 막 신맛이 나죠? 그게 바로 tangy예요. Orange. 오렌지는 톡 쏘고 좀 시고 맛있어요. 상큼해요. Oranges are tangy. 해볼까? 시작. Oranges are tangy. 잘했어요. Tangy, tangy. 뭔가 단어 자체도 상큼하지 않아, 얘들아?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What is your favorite fruit? One more time. What is your favorite fruit?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뭐니라 그러네요. Favorite 단어 기억하지? 가장 좋아하는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 What is your favorite fruit? 어깨 쭉 펴고 배에 힘주고 시작! What is your favorite fruit?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잘 따라하다니. 지금 크리스 선생님 혼자서 막 말한 거 아니지? 우리 친구들도 따라한 거 맞지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 퀴즈 타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Number one. Which fruits are sweet? 어떤 과일이 sweet, 달콤한가요? A는 apples and bananas. B, grapes and strawberries. C, oranges. 쌤, 3초 줄게. 3, 2, 1. 지문에서 확인해 볼까요? 찾아봐야죠, 찾아봐. Apples and bananas are sweet 라고 나오네. 그래서 정답은 빠밤. Apples and bananas 가 되겠습니다. 사과랑 바나나가 sweet, 달콤하다 그랬죠? 자, 2번 가볼까요? 빠밤. Which fruit is tangy? 오, 아까 새로운 단어 배웠잖아. tangy. 무슨 뜻이었지? tangy. 레몬이랑 오렌지 같은 건 바로 톡 쏘다. 시구멍 상큼하고 이런 맛이죠. tangy. A. Apples. B. Oranges. C. Grapes. 뭘까요? 3, 2, 1. 빠밤. 지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찾았어요? 그렇죠. Oranges are tangy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B, oranges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볼까요? Which fruits are juicy? 어떤 과일이 juicy? 과즙이 팡팡, 과즙이 많고 수분이 많네요. Apples and bananas, oranges and grapes, grapes and strawberries. 어느 걸까? 지문에서 확인해 볼까? 3, 2, 1, 뿜. 확인해 보세요. Grapes and strawberries are juicy. 그렇지. 포도랑 딸기가 juicy하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빠밤. Grapes and strawberries가 되겠습니다. 막 과일들 너무 먹고 싶어, 그치? 막 과일들 먹고 싶어요, 그쵸? 자, 퀴즈 여기까지 했고요. 이번엔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이에요. 방금 배운 단어들 잘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이 들었을 때 어깨 쭉 펴고 배에 힘주고 따라해볼 거예요. 어떻게 준비됐어요? 그럼 잘 듣고 와보세요.
1: Do you like fruit? I like all fruits. Apples and bananas are sweet. Grapes and strawberries are juicy. Oranges are tangy. What is your favorite fruit?

잘 듣고 따라왔어? 그 짧은 순간에도 쌤이 얼굴이 안 보여서 보고 싶었지, 그치? 자, 하나, 둘씩 우리 한번 다시 자세히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해볼게요. 왜냐면은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되잖아, 그치?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Do you like fruit? 라고 했었어. 아까 너는 뭐뭘 좋아하니가 do you like 패턴이라 그랬죠? 다시 살려서. Do you like? Do you like? Do you like fruit? 시작. Do you like fruit? 너는 과일을 좋아하니? 라 그러자. 그랬더니 뭐래요? I like all fruits. 자, 그냥 과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일들을 다 좋아한대. 여기서 all를 살려주라 그랬어. all. 길게. 모든이란 뜻이었죠? I like all fruits. One more time. I like all fruits. 우리 친구들이 해보자. 시작. I like all fruits. 모든 과일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는 Apples and bananas are sweet. Sweet란 단어가 뭐였지, 얘들아? 달콤한이란 뜻이었죠? 자, 사과랑 바나나가 달콤해요. Apples and bananas are sweet. One more time. Apples and bananas are sweet. Sweet 발음할 때내 얼굴 자체가 무슨 과일이 된다고 생각해봐. 달콤해요를 온몸으로 표현해주는 거야. Apples and bananas are sweet. 오케이. 느낌 알았지? 느낌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grapes and strawberries are juicy. juicy가 뜻이 뭐였지, 얘들아? 암념념념. 수분이 가득한, 과일 즙이 가득한이란 뜻이었죠? grapes and strawberries are juicy. One more time. 우리 친구들 해보세요. 시작. grapes and strawberries are juicy.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oranges are tangy. 탱이는 무슨 뜻이었더라? 톡 쏘는 상큼한 맛이라 그랬어요. 톡 쏘는 상콤한이랑 레몬이랑 오렌지 같은 맛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 그랬죠? 근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탱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탱지라고도 한다? 근데 쌤은 탱이가 조금 더 귀여운 것 같아서 탱이라고 해. 탱이. Tangy.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쓰면 돼요. Oranges are tangy. Oranges are tangy. Okay? 마지막으로는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뭐니? What is your favorite fruit? One more time. What is your favorite fruit?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한번 복습해보니까 머릿속에 진짜 제대로 들어온다, 그치요? 아, 우리 친구들, 내일까지 보고 싶어서 어떻게 크리스 쌤또 기다리지?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크리스 쌤이에요. 그럼 우리 또 내일 더 신나고 재밌는 수업으로 만나자. 오케이? 약속해요. 내일 또 봐요. 그렇다면, 바이바이. Butterfly.

이름은 그레이스. 내가 내 친한 친구 제인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적 있지? 제인이랑 나랑 앞으로 매일매일 같이 영어 공부를 하기로 했어. 물론 여기서 더 똑똑해지면 곤란하지만 practice makes perfect니까 연습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영어 공부를 하기로 해서 이걸 영어로 얘기하고 싶은데 we study English every day인지 we studies English every day인지 현재 시제니까 무조건 s를 붙이는 건가? 확실하지가 않아. 이번에도 도움을 좀 요청해도 될까?

초등영문법 독해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제인과 그레이스가 매일같이 영어 공부를 함께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특한 생각이네요.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오늘 완벽해지기 위해서 연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동사 현재 시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빠르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 2, 3인칭이 있다고 했었죠. 단수 복수에 따라서 나, 우리들 1인칭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영어로 나는 뭐였죠? 네, I. 그리고 특별한 나니까 대문자로 사용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들, we. 2인칭, 이제 너. 영어로요? you. 너는 you. 그럼 너희들은요? 그렇죠. 그대로 you였습니다. 자, 그럼 너와 내가 아닌 3인칭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수, 그, he, 그녀, she, 그것, it. 좋습니다. 그리고, 자, 3인칭들인데 둘 이상인 복수는요? 그들, 그것들, they. 정답.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 원형을 사용해주는 주어는 어떤, 뭐가 아닌 주어였죠? 3인칭 단수가 아닌 것들은 현재 시제를 만들어줄 때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데, 3인칭 단수 주어일 경우에는 우리가 동사 원형에 S 또는 ES를 붙여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S, ES 붙이는 연습 한번 다시 해볼게요. 주어가 3인칭 단수 아닐 때 동사 원형,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원형 플러스 ES 또는 S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 그냥 대부분의 일반 동사는 like에 S만 붙여주면 된다고 했었죠. likes. 그럼 선생님, 동사 원형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이 오른쪽 칸에 들어갈 걸 얘기해 주세요. enjoy. 그렇죠. enjoys. do. does. 근데 스펠링까지요, 이거는. d, o. 그렇죠. e, s. o로 끝나니까 e, s 붙었습니다. go 역시 뭐라고요? goes. g, o, e, s. watch. 자, ch로 끝나죠? watches. watches. 자, finish도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finish에 es를 붙여야죠. 똑같이 sh, ch 이런 것들요. 자, 이번에 fly, y로 끝나는데 그 앞에가 l,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자음이죠. a, e, i, o, u 빼곤 다 자음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f, l인데 y가 뭘로 바뀌어요? I로 바뀌었죠. 맞았습니다. 그리고 ES를 붙였습니다. flies. cry. 마찬가지죠. 자음 플러스 Y니까. C, R, I, E, S. cries. Y가 I로 바뀐다. 자, have. 선생님이 별표했던 거 그대로 기억하면서 have's 아니고. 그렇죠. 이건 꼭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요? has.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떨 때 우리가 이 S를 붙이는지 또는 S를 붙이는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자, step up one.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출발해 볼까요? Paris, France is famous for many things. 자, 모르는 단어들. 자, 선생님이 표시한 것들 뜻 하나씩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파리, 프랑스의 수도입니다. 파리. 그 다음에 나라 이름 프랑스 나오죠. is famous for, be famous for, 뭐뭐으로 유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프랑스의 파리라는 곳은요, 뭐뭐으로 유명하대요. 뭘로 유명하냐면, many things, 많은 것들로 유명하대요. 자, 봅시다. One of them is the Eiffel Tower. 자, 주어 뭐예요? One of them. them이니까 복수인가? 아니죠, 뜻이. 그것들 중에 하나죠. One of them이니까 is 사용해 줬습니다. One of them is the Eiffel Tower. 유명하다는 여러 개 중에 하나는

0: 는 에펠탑이에요.
1: This iron tower
0: is about 324 meters tall.
1: This iron.
0: 철. 이 철로 된 타워는요, is about 약 324 미터 만큼 큽니다. 높이가 약 324 미터라는 거예요. But the tower, taller in summer. 일단 동사 원형으로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그 타워는 gets taller in summer. 어느 계절에? 여름에 더 높아진대요. 더 길어지고 더 높아진대요. It grows up to 15 centimeters higher. 자, 아까 미터 나왔고 센티미터라는 단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것은 15cm 더 높아진대요. 자, 그것이 뭘까요? 그렇죠. 아까 철로 된
1: Eiffel Tower
0: 말하는 거겠죠. Then in winter. Winter 무슨 계절이에요? 겨울. 그러고 난 다음, 이제 그러고 나서 겨울이 되면요. It goes back to its normal size. Normal, 보통의, 정상인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름에는 15cm 늘어났는데 겨울이 되면요. Goes back, 다시 돌아간대요. To its normal size. 그것의 원래 보통 크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it, 3인칭 단수니까 go에 es 붙은 거 한 번 더 보고 넘어갑시다. Can you guess why? 왜인지 짐작할 수 있나요? This is because
1: iron.
0: Size with temperature. Temperature. 자, change. 변하게 하다, 바꾸다 라는 뜻이고요. Temperature, 기온, 온도. 자, 그럼 해석해 봅시다. 이것은 뭐뭐이다, 뭐 때문일까요?
1: 자, 철이었죠, 아까 iron.
0: 철이 change, 동사 원형으로 해석해보면 바꾼대요, 변하게 한대요. 무엇을? 크기를.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그 이유는요, 철이 온도에 따라서 크기를 바꾸기 때문이래요. 자, 이해됐을까요? 지금의 내용.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타워의 길이가 왜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럼 이 질문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글의 A와 B에서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우리가 아까 동사 원형으로만 해석하고 넘어갔었는데 주어를 보면서 S가 붙어야 될지 안 붙어야 될지 같이 봅시다. A. But the tower get일까요? get일까요? The tower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3인칭 단수니까 동사 원형 또는 S 뭐죠? 그렇죠. S가 붙어야죠. The tower, 3인칭, 단수. 그 다음 B 볼게요. This is because
1: iron
0: change 또는 changes. 주어가
1: iron
0: 철이네요. 이것도 하나네요. 철 하나니까 change가 아니라 changes 이렇게 해야 되죠.
1: Because iron changes.
0: 이렇게. 그러면 gets와 changes가 이어진 몇 번인가요? Gets, changes.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문장에서 주어가 몇 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보고 동사원형을 쓸까, S를 붙일까를 고민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려나?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쓰세요. 우리가 지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다시 생각해 보면
1: Because the Eiffel Tower
0: is made of 뭐뭐뭐. 에펠타워 뭘로 만들어졌니에요? 우리 뭘로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그렇죠.
1: Iron Tower라고 했잖아요.
0: 그러면
1: Because the Eiffel Tower is made of iron.
0: 자, 에펠타워가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It grows taller in and goes back to normal in 자,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이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대요. 우리 읽었던 기억난다. 자, 언제 길어져요? 자, 여기 있죠. Summer. 자, 이 문장 다시 보면 자, But the tower gets taller in summer.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여름에 길어집니다. And goes back to normal in 무슨 계절이요? 찾아봅시다. 그쵸? In winter, it goes back to its normal size.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winter.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해하면 풀수 있는 문제였죠? 질문에 답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잘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일지 선생님이랑 출발해봐요. Slots usually hang upside down in trees. Sloth. 나무늘보라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몸에 털이 복실복실 나 있는 나무늘보. 우리 교재에도 사진 나와 있지요? 자, slots usually, 보통, 되게, hang, 매달려 있대요. upside down, 거꾸로 매달려 있대요. 나무늘보는 보통 거꾸로 매달려 있대. 어디에? In trees. 나무예요. They spend all day in trees like that. They spend는요? 시간을 보내다. 그러면 그들은 시간을 보낸대요. All day, 하루 종일. 어디에서? In trees like that. 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무에서 하루 종일을 보낸대요. 지루하지 않을까? 자, why is that? 왜 그럴까요? 이제 이유가 나왔네요. 하루 종일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이유가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The reason is that they are not safe on the ground.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뒤에 나오겠네요. 그들은 not safe. Not safe. safe 뭐냐면 안전한. 근데 not이니까 안전하지 않대요. 어디에서? On the ground. 땅. 땅에서는 안전하지가 않대요. 자, 왜일까? 선생님이 말해버렸는데, slots are very slow. 여기도 나오네요. 선생님이 나무늘보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고 있던 정보였는데 여기도 나와요. Slots are very slow. 나무늘보는 굉장히 천천히, 느리다, 느리다라는 뜻입니다. So they can't run from danger on the ground. So 그래서 they 그들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나무늘보들은 can't run. run 뭐예요? 뛸 수가 없어요. From danger. danger이 뭐죠? 위험. Danger on the ground. 어디에 있는 위험이요? 땅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뛸수 없다. 좀더 자연스럽게 바꾸면 땅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대요. 너무 느려서 도망칠 수가 없대. 어떡해. That's why they, 그것이 그들이 뭐뭐 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이따 문제에서 나올 것 같은데. 자, 우리 지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읍시다. But, Once a week, they climb down very slowly. 하지만,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week, 한 주를 얘기하는 거죠. Once, 일주일에 한 번, they climb down, 기어서 내려온대요. Very slowly, 다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한 경우에는요, 정말 그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대문자로 적기도 합니다. 자, 얼마나 천천히 내려오면 very slowly 다 대문자로 적혀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그것도 굉장히 느리게 기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Why? 왜요? They need to go to the bathroom. 여러분, bathroom 알고 있죠?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요. 아무리 느리지만 볼일은 봐야 되죠. 근데 once a week. 일주일에 한번 화장실을 간대요. 자, 그러면 이 나무늘보들의 얘길로 어떤 문제를 풀수 있을지. 첫 번째.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아까 우리 내용 기억하고 있자고 했었죠. 자, 그들이 땅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어서 그래서 that's why they 뭐뭐뭐. 그래서 이걸 한대요. 그럼 나무늘보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Are strong. 강하다는 말 있었나요? 아니죠. They live in trees. 나무에서 산대요. 이거는 그 얘기가 있었죠. In trees.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3번 봅시다. Move slowly.

천천히 움직이는 거. 이것도 맞긴 맞아요. 2번, 3번 내용은 맞는데, 자, 여기 들어갈 말이라면, 너무 느려서 땅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에 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That's why they live in trees. 걔네는 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 내려오고 나무에서 살아? 너무 느려가지고 도망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불쌍해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남은 의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입니다, 여러분. 1번. 그들은 온종일 나무에 매달려 지낸다. 맞죠? 그쵸? 그들은 매우 느려서 땅에서는 위험하다. 방금 했었습니다. 너무 느려서 도망칠 수 없어요. 3번. 그들은 하루에 한번 나무에서 내려온다. 하루에 한 번이었나요? 볼까요? Once a week. 하루에 한번 아니고 뭐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Venice is a famous city in Italy. 자, Venice. 이름입니다.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Is a famous city in Italy. 자, famous. 유명한. city. 도시이다. 어디에서?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의 도시라고 했으니까요. 유명한 도시래요. It has a lot of visitors every year. 자, 그것은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쵸. Venice. Venice는요. 가지고 있대요. have 아니라 has다. 왜? 이시니까요. 3인칭 단수니까요. has a lot of 많은 뭐가 있느냐? visitor 방문객 visitors 붙었죠. every year 매년 많은 방문객이 온대요. but there are also unwanted visitors seagulls. 자, 하지만 there are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있습니다. 베니스에는 also 또한 unwanted 원치 않는 반갑지 않은 선생님이 on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 뜻의 반대라고 했었죠. want는 원하다인데 unwanted니까 원치 않는 방문객도 있대요. 그것이 바로 seagulls. 자, 갈매기라는 뜻입니다. 갈매기를 원치 않는데요. 그 이유가 뒤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They often fly down to steal food at cafes. 그들은 종종 fly down, 날아서 내려옵니다. To steal, 뭐 하기 위해서? 훔치기 위해서 무엇을? Food at cafes. 카페에 있는 음식을 훔치기 위해서 종종 날아서 내려온대요. 원치 않는 이유가 있네요. 음식을 훔치러 왔대요. To solve this,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cafes give water guns to customers. give, 준대요. 뭘 줄까요? water guns. 물총 그대로 두 개의 의미를 합하면 물총이죠. 물총들을 준대요. 누구에게? customers. 고객, 손님, 카페에 온 손님들에게 물총을 준대요. 재밌는데요? If a visitor with wings gets close, they shoot it with water. If, 만약에, a visitor with wings. 자, 방문객인데, with 뭐를 갖고 있는? wing, 날개를 가지고 있는 방문객? 방문객 중에 날개가 있나? gets close, 가까이 오면. 자, get에 s 붙었네요. 왜? wings가 주어가 아니라 a visitor이 주어잖아요. 그쵸? 날개를 갖고 있는 방문객이 주어니까. 자, 3인칭 단수여서 s 붙었습니다. close, 가까이 오면. they shoot it. 쏩니다. with water. 아까 물총이라고 했으니까 그 날개를 가진 방문객들이 가까우면 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n it flies away. 그러면 그것은 flies away. 날아간대요. fly가 동사 원형인 거 알겠죠? fly에 s가 붙으면 자음 플러스 y니까 y가 i로 바뀌고 es가 붙는다는 점. flies 우리 아까 연습했었습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글의 밑줄 친 a visitor with wings가 가리키는 것은 아까 이상하다고 했었죠. 방문객인데 날개가 있는 방문객? 근데 그 방문객이 가까이 오면 쏜다. 이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원치 않은 방문객이니까 물총을 주고 쏘라고 했겠죠. 뭐였어요? 그쵸. 갈매기. 자,
갈매기가 다가오면 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았죠? 2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problem. 뭐예요? 문제라는 뜻입니다. 혹시 모르면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문제. 자, 그 다음에 solution. 이것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또는 해결책. 이런 뜻입니다. 해결책. 자, 그럼 우리 글에서 문제와 해결책을 한번 찾아서 빈칸을 완성해 봅시다. 문제. Seagulls, 뭐였죠? 갈매기들이, 두 단어 네요. At cafes. 그냥 조용히 날았다가 조용히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한다 그랬어요? They often fly down, 뭐뭐 하려고? Steal food at cafes. 카페에 있는 음식을 훔친대요. 문제죠. 그래서 그대로 찾아서, steal. 자, 근데 S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Seagulls라고 되어 있네요. 복수니까 S 안 붙이고 그냥 동사 원형 적으면 되겠네요. Steal food at cafe에서 먹을 걸 훔치다니 화가 나는데요. 먹을 거 훔치면 안 되죠? 자, solution.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Customers, 손님들이 shoot, 쏜다, them away with 뭘로 썼을까요? 찾아봅시다. Customer shoot them away with 뭘 사용해서 썼어요? 자, 찾아봅시다. Cafes give water guns. 자, 손님들 음식 훔쳐가니까 갈매기가 다가오면 이걸로 쏘세요 하면서 water guns를 줬죠. 그대로 water gun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문 3개 읽고 풀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Let's review!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해봅시다. 괄호 안에서 동사에 알맞은 형태를 고르세요. It! 하면 벌써 3인칭 단수! 확 생각이 나죠? 그럼 동사 원형이 아니라 S가 붙어야 하는데, 자, S랑 ES 중에서 grow라는 단어, ES가 붙을 이유가 없지요? 자, grows. It grows up 15cm higher. 두 번째, then in winter, it. 또 it이네요? 그러면 go에 S 또는 ES가 붙어야 하는데, 5로 끝났으니까, 이럴 때는 ES가 붙는다. Then in winter, it goes back to its normal size. They는 어때요? 복수죠? 자, 3인칭 복수니까 그대로 동사 원형 spend 하면 되겠습니다. They spend all day in trees like that. 자, 마지막 볼까요? It, 또 it이네요. 그러면 s를 붙여줘야 하는데 동사 원형이 have예요. 이럴 때는 별표가 생각나면서 자, has. 어, has 밑줄입니다. It has a lot of visitors every year. 이 맞겠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workbook B 마저 못 풀었죠? 선생님,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 자, 그럼 물로 시작해야 되는데, 첫 번째 대문자, water. water, 끓는다. boil. 근데 s가 붙나요? 그렇죠. 자, 3인칭 단수해서 boil. water boils s. water boils at 100 degrees. 그는 일주일에 4일 일하러 간다. 자, 그는 he 일하러 갑니다. go to work일까요? 3인칭 단수니까 go. 5로 끝나니까 ES goes to work 4 days a week가 되겠네요. 3번입니다. 그들은 갈매기를 물로 쏘고 그러면 그것은 날아가 버린다. fly away라는 말을 써서 한번 완성해 봅시다. They shoot a seagull with water. 자, 여기까지의 의미네요. 그들은 갈매기를 물로 쏘고 Then, 그러면까지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것은 날아가 버린다를 fly away를 써서 한번 완성해 봅시다.
그것은 맞아. It. It. 자, 3인칭 단순해요. 그러면 fly가 아니라 fly에 s가 붙어야 하는데 자음 플러스 y니까 y가 i로 바뀝니다. flies away 하면 되겠네요. It flies away 하면 그것은 날아가 버린다가 되겠습니다. 4번. 나무늘보들은 나무에서 매우 천천히 내려온다. 자, slots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대문자로 시작해야죠. slots. 자, climb 할까요? 아니면 climbs 할까요? 뭐라고요? climb이라고요? 왜요? 그쵸. 나무늘보들은 하고 s가 붙었으니까 그대로 자, climb down. 동사 원형으로 그대로 써도 되겠죠? Sloths climb down trees very slowly. 자, 본문에서는 너무 천천히 내려와서 대문자로 사용했었죠? 자, 그럼 3번, 4번 비교해보면, it. 3인칭 단수니까 여기는 es. 그런데 fly가 자음 플러스 y니까 i로 바뀌고 ies였고, 자, 이 경우에는 나무들보들은 이것이 주어인데 복수니까 동사 원형을 적어주었죠. 그런데 왜 동사 원형을 적어요? 현재 시제니까 내려온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자, 일반 동사 현재 시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좀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그레이스의 고민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레이스가 요즘에 영어 공부에 푹 빠졌는지, 제인, 단짝 친구 제인과 매일 같이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이 단어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벌써 일반 동사 현재 시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study인지 studies인지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레이스에게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We study English every day일까? We studies English every day일까요, 여러분? 답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그레이스에게 도움 주시고요. 우리는 일반 동사 현재 시제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꼭 하시고요. 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은 일상 영어를 배워봅니다. 자, 제목이 학교에 지각하긴 정말 싫어라고 해서 아침에 학교를 지각한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 악몽을 꾸는 것 중에 하나가
1: 네.
0: 학교에 지각하는 거예요.
1: 오, 맞아요.
0: 이미 뭐 졸업한 지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

0: 데도 네. 지각을 해서 달리는데 달리기가 안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1: 계속
0: 이런 느낌.
1: 그 트레드밀을 타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
0: 제자리 걸음. 네. 아, 이런 그게 있는데
1: 공감됩니다.
0: 친구들끼리 이런 대화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네. Alright,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와, 이 문장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1: 네.
0: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네.
1: 그쵸.
0: 자, 두 번째는요.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이거 할수 있을까요?
1: 지각하기가 싫었다. 생각나는 단어가 몇개 있긴 한데,
0: 오케이.
1: 조합이 또 문제죠.
0: 맞습니다.
1: 네.
0: 뭐, 틀려도 되니까 미리 조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1: 좀 죄송한 표정으로 학교에 지각했다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0: What's wrong? What's wrong?
1: I woke up late, so I missed my bus. Yes, bus go to school, right?
0: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I hit snooze 5 times.
1: Snooze?
0: Yeah, I hit the snooze button
1: snooze.
0: 5 times.
1: 학교 지각하기 싫었는데.
0: Oh, it's okay.
1: 그게 아니고, I hate late for school.
0: Oh, you don't like being late for school.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Bed early.
0: You should go to bed early
1: Early
0: tonight.
1: tonight.
0: Yeah, don't
1: Okay.
0: sleep
1: Tomorrow
0: late.
1: is okay?
0: You'll be fine, right? I hope
1: Okay.
0: so.
1: Thank you. 너무 피곤해.
0: 네. 아, 오늘 표현들은요. 특히 학생분들이 보고 계시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1: 너무
0: 그래서
1: 좋은데요?
0: 친구들끼리 실제로 한번 이렇게 역할극 맡아가지고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3: Same. I hit snooze 5 times.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3: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 문장 가볼게요.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와, 이거는 뭐뭐 해서 이렇게 굳이 하지 마시고, 뭐 했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일단은 뒤에는 뭐예요?
1: 뒤에는 버스를 놓쳤단 얘기고요.
0: 어허.
1: 이 앞에는 늦잠 잤다란 얘기가 들어가야 되네요.
0: That's right. 동사가
1: 예.
0: 뭔가 들어가야 될것 같죠?
1: 그쵸. I, 그러면은 늦잠 자서, 그럼 woke up late 아니겠어요? 예, 네, I woke up
0: 오.
1: late. 나 늦잠 잤고 버스 놓쳤어.
0: 와.
1: 예.
0: 오늘 제가 가져온 동사는 이거보다 더 간단하긴 한데, 이거 완벽히 괜찮습니다.
1: 와우.
0: 왜냐면 늦게 깨어난 거잖아요. 그쵸?
1: 네.
0: So I woke up. 지금 굉장히 또. Right? I woke up late. 늦게 깬 거죠. And
1: 네.
0: missed the bus. 맞죠?
1: 그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표현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1: 네.
0: 자, 바로
1: 아,
0: overslept.
1: 이것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우리가 늦잠을 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기본형으로
1: Oversleep.
0: 그렇죠. Oversleep, one word로 붙이게 되고요.
1: 네.
0: 과거형은 이거 원래 sleep 자체도 원래 과거가 뭐예요?
1: Slept.
0: slept 해서 overslept라고 하면은 정말 over에서 잔 겁니다.
1: 네.
0: 이런 식으로 늦잠 잤다라고 할때 동사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데 약간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1: 뭐요?
0: 이거는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자, 원래 늦잠을 잔다라고 하면은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 oversleep, 하나는 sleep i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 이건 늦잠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0: 이거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네. 자, 둘다 늦잠을 자는 건데,

0: 쓰임이 완전 달라요. 자,
1: 아.
0: 우리가 보통 오버슬립 하는 거는 이렇게 깨서 시계를 봤는데
1: 오
0: 10시인
1: 마이
0: 거예요.
1: 갓.
0: 이런 경우 있죠.
1: 아,
0: 네.
1: 너무 놀랍죠.
0: 본인의 의지가 아니게
1: 예.
0: 늦잠을 자버린 거. 이거는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오버슬립. 그런데 슬리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푹 자다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1: 아.
0: 주말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냥 주말이니까 늦잠 자고 한 2시에 일어나서 뭐 그때 늦게 밥 먹고 그럴 거야. 이런 말을 할 때는 이게 아니라 이걸 쓰는
1: 슬리핑.
0: 겁니다. 이거
1: 오.
0: sleepy는 의도적으로 푹 늦잠을 자는 거예요. Make sense?
1: Yeah.
0: Yes? Okay? So, I'm just going to sleep in.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그냥 일부러 늦잠 잘 거야가 되는 거죠.
1: 예.
0: 오늘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1: 그쵸.
0: 정말 오 깜짝 놀라서 깨는 거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Oversleep을 안 쓰고 뭐 썼죠?
1: Overslept.
0: 취재가 뭐예요?
1: 과거입니다.
0: That's right. 현재형으로 썼으면 엄청 이상하죠? 나 I oversleep 이러면은 나는 원래 그냥 늦잠
1: 늦잠
0: 자.
1: 자.
0: 막 이런 느낌. So 늦잠 잤다, 뭐뭐 했다라고 쓰기 위해서 과거형을 썼고요. 이거는 시제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1: 네.
0: 어떻게 보면 뭐 확률상 이런 건좀 이상할 수 있는데 과거 동사로 보통 쓸 때가 굉장히 빈도가 높아요.
1: 그쵸. 우리가 사실 대화의 일부가 거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0: 맞아요. 뭔가
1: 예.
0: 가십 거리를 얘기할 때도 뭐 벌어졌다고 많이 하죠.
1: 맞습니다.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forget 이게 뭐 하는 거죠? forget
1: 잃어버리는 거.
0: 잊어버리는
1: 아,
0: 거.
1: 잃어버리는
0: 잃어버리는
1: 거.
0: 건 lose입니다.
1: 아.
0: Okay? 자, forget의 과거형은 뭐예요?
1: Forgot.
0: forget. 그럼 나뭐 잊었다. 나뭐 잊었어.
1: I forgot something.
0: I forgot something. Right? 과거형.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곧 돌아왔어. 그녀는 곧 돌아왔다. 금방 돌아왔다.
1: She came back soon.
0: Yes. comes
1: 오.
0: back이 아니라
1: Came
0: came
1: back.
0: back. 단순하죠, 그렇죠?
1: 네.
0: 제가 보통 이제 해외에서도 느끼는데요. 보통 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예를 들어 왔어요. 왔을 때 문법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시제 잘못 맞추는 거예요. 시제만 맞춰줘도 엄청난 임프루브먼트가 생깁니다. 오케이?
1: 오.
0: 자, 읽어볼게요. I forgot something.
1: I forgot something.
0: Oh, she came back soon.
1: She came back soon.
0: 네, 본문도 가볼게요.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1: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자, 다음은요. 나도 알람 미루기 버튼을 5번이나 눌렀네. 이 느낌
1: 아유,
0: 아시죠?
1: 어젯밤에 뭘
0: 그러니까
1: 했을까? 너무 많이
0: 이게
1: 피곤하시네.
0: 정말 무서운 게한번 잠결에 끄기 시작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또 울리면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1: 그쵸.
0: 계속 꺼요. 그러다 어느 순간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깨게 되죠. Oh my goodness.
1: 맞아요.
0: 오싹합니다.
1: 심장이 정말 녹아내리는 느낌 받은 적 있습니다.
0: Yes.
1: Same, five times.
0: 자, 이게 뭐예요?
1: 같아. 나 같아. 너랑 같아. 뭐 이런 의미겠죠? 5번을 눌렀다라는 걸 써야 되네요. 아이 누르다. 그러면
0: 일단은 뭔가 그렇죠. 이거
1: 네.
0: 사실 덩어리 표현이기는 해요.
1: 그쵸. 아, 이거 언젠가 한적 있는 것 같아요. I push it.
0: 오케이.
1: 일단 눌러야 되니까요.
0: 오케이.
1: Push it. 그냥 알람 할게요.
0: 알람을 누르다.
1: Alarm. 예.
0: 뭐 이걸 하면은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원어민이. 그런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0: I 뭐뭐 했다 five times. 바로
1: 아,
0: hit
1: 스누즈.
0: snooze.
1: 스누즈가 기억나요.
0: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그 요즘에
1: 예.
0: 알람 시계를 사면요, 그 위에 버튼에 아예 써 있어요.
1: 오,
0: snooze라고 해가지고. 자, snooze 버튼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알람 미루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그거
1: 네.
0: 누르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5분 있다 다시 울리거나 완전
1: 맞아요.
0: 끄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힛한다고 하는데 힛이 사실 press나 마찬가지로 쓰는데요.
1: 아,
0: 굉장히
1: 프레스.
0: 갑작스럽고 빠르게 누른다는 느낌이 있어요. 때리는 거잖아요. 원래 힛 자체가. 그죠?
1: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우리가 아침에 막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soft하고 gentle하게 누르지 않죠?
1: 그건 푸시예요?
0: 뭐 그렇게 쓸수 있어요. press라고 하는 걸로 쓸수 있는데
1: 아.
0: hit을 쓰면 제 말은 press라고 쓰는 것은 더 포괄적이긴 해요. 근데 hit은
1: 예.
0: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냥 팍! 이런 느낌. 네.
1: 맞아요.
0: 그래서 얘는 아예 덩어리로 가져가 주는 게 좋습니다.
1: 우리 알람 끌때 항상 이렇게 끄잖아요.
0: 무슨 모기 잡듯이.
1: 계속 때려.
0: 네,
1: 예,
0: 맞아요.
1: 시계가 불쌍할 정도로. 예.
0: 자, 그리고 바로 앞에, 그러니까 친구의 말을 동의하기 위해서, 거기에
1: 네.
0: 동의하기 위해서 same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나도 마찬가지야 네. 라는 느낌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말고 뭐 same here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어민들은 더 짧게 쓰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same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oh, same 쿨하게
1: same here과 그럼 같은 말이에요?
0: 같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슬기 씨랑 해주세요.
1: 네.
0: I am tired.
1: Same.
0: Mm-hmm. I like math.
1: Same. Same.
0: 잠깐만, same 안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네. okay. 보는 대로 읽었어요.
0: Alright, so same이라고 하는 거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와 같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에도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와 네. 같다?
1: Same here.
0: Mm-hmm. 정답.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 here라는 건 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보다 더 줄인 버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Same. I hit snooze 5 times.
1: Same. I hit snooze 5 time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I hit snooze 5 times.
0: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 또 나왔죠?
1: 네.
0: 아,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1: I didn't want to be late. 나 지각하기 싫었어.
0: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1: 나 원하지 않았어.
0: 뭐 하는 걸?
1: 늦는 걸.
0: 오케이.
1: 학교 외가 되겠네요.
0: 그렇죠.
1: For school.
0: 학교는 그래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1: 예.
0: Yeah. Okay. So school이라는 걸 썼어요.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정답? 맞습니다.
1: Yes.
0: 학교 혹은 배움터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건물을 강조를 할 때는 school을 할 수 있는 단어로 보통 치고요. 그냥 배움터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간서 없이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어딘가에 늦다라고 하는 거. 많은 분들이 Oh, I'm late. Are you late? Late은 다 알아요.
1: 네.
0: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늦는다라고 할 때 헷갈리죠.
1: 오.
0: 그래서 덩어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덩어리로 가져가면 전치사를 그대로 가져가죠.
1: 그렇죠.
0: So,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1: For.
0: That's right. So, I'm late for 뭐뭐. 이런 식으로. Are you late for 뭐뭐?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사의 늦은 상태를 강조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나는 과거에 늦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자, 우리 be late for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교에 늦었어. 지금 늦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우리 학교에 늦었어.
1: We ar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이게 야 우리 지각이야. 지각한 거야. 이게 되겠죠.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이번에 해볼게요.
1: 네.
0: 그녀는 늦었어. 그 파티에. 그녀는 그 파티에 늦었어. 과거형으로.
1: She was late for the party.
0: She was late for the party.
1: Yes.
0: For what? For the party.
1: Mm-hmm.
0: 이렇게 연습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한 30번만 해보면 이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1: Late 다음에 for가 안 나오면 이상하겠네요.
0: 이상해요.
1: 예.
0: 네, 읽어보겠습니다. We are late for school.
1: We are late for school.
2: She was late for the party.
1: She was late for the party.
0: 네, 거기에 지금 이 덩어리 지금 해결이 됐죠, 그렇죠? 저
1: 네.
0: 뒤에 부분이 해결이 됐는데 이 앞부분을 잠깐 볼게요. 내가 뭔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현재형으로 쓸 때는 I don't want to do something, right?
1: 네.
0: I don't want to eat, I don't want to go to school, 뭐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그렇지만 don't가 아니라
1: didn't.
0: 이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나 뭐뭐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뭐뭐 하고 싶지
1: 않았어.
0: 않았어.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So 오늘은 didn't want to do something. 이것으로 뭐뭐 하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 late 앞에는 비동사 같이 붙였어요. 그죠?
1: 네.
0: 비동사로 동사를 활용을 한 건데 그 이유는 late은 형용사는 혼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 그쵸.
0: 비동사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솔직히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 아,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 어떻게 할까요?
1: I didn't want to go there.
0: I didn't want to
1: go there.
0: So go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거죠.
1: 네.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 혼자인이 뭐예요? 혼자인 거.
1: Alone.
0: Alone. 걔는 동사예요.
1: 형용사인데?
0: 그렇죠. 네. 그러면 right?
1: I didn't want to be alone.
0: I didn't want to be alone.
1: Yeah.
0: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비동사랑 쓰는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1: 낯설어요.
0: 그래서, 네, 그래서 일반 동사로 뭐 I didn't want to sleep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 쓰는 거 추천을 먼저 드릴게요.
1: 네.
0: 오케이. 자, you guys.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I didn't want to go there.
1: I didn't want to go there.
0: I didn't want to be alone.
1: I didn't want to be alone.
0: 네, 자, 이번에는 late 하고 싶지 않았어. 심지어 for school, right? 읽어볼게요.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자,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Check this out. 너 오늘 밤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네.
1: 네.
0: 사실 뭐 본인도 늦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 그쵸?
0: 서로 해야 되는데.
1: 네. 네. You should go to bed. 너는 잠자러 가야 해.
0: 오케이.
1: 여기 끊어야 되겠다.
0: 오케이.
1: 그죠? 근데
0: 언제 가요?
1: 오늘 밤에 일찍.
0: 일찍이죠.
1: 근데 tonight은 있으니까요. 일찍이 나와야겠네요.
0: Right.
1: Bed early tonight 해보겠습니다.
0: 오케이. 자, 늦게가 아니라 일찍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Early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ey,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Yes.
0: Perfect. 자, early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으로서 발음하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왜? R 있고
1: L도 있고
0: 둘 다 있습니다.
1: 정말 종합 선물 세트.
0: 계속하면 예. 이게 돼요. 그러니까 R 사운드는 여러분 혀의 끝이 아니고요. 여기 중심 부분이 이렇게 당겨진다. 그래서 or 입 모양 모으고 or 이렇게 혀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L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펴져서 혀 끝이 윗니와 입천장 사이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or L or L 혀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1: R,
0: 이 연습을 계속 하시면 돼요. 오케이.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됩니다. Or L or L
1: or L or L
0: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1: 네.
0: 자, 이렇게 하게 되면 early가 나올 수가
1: early.
0: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너 뭐 해야 된다고 했죠?
1: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돼.
0: 잠자리에 든다는 게 나왔어요. 영어로
1: 네.
0: 뭐예요?
1: Go to bed.
0: Go to bed. 자, 이거 왜 bed 셀 수 있는데 어나 더 이런 거 없나요? 아니면 beds라든가, right? bed는 침대라는 뜻으로 쓸 때는 셀 수가 있지만
1: 네.
0: 이거는 잠자리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1: 오케이?
0: 그래서 bed라는 상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1: 예.
0: So 아예 그것을 골치 아플 필요가 없으려면 덩어리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죠?
1: 예.
0: 그러면 덩가? 언가? 물론 이 침대가 아니라 저 침대로 가라고 해서 침대로 얘기를 강조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더 이런 게 가능하죠. 그렇죠? Alright. 자, go to bed, go to bed, go to bed도 좋고 flap을 좀 내서 리을 비슷하게 go to bed 하셔도 괜찮아요.
1: 네.
0: 자, 이거 해볼게요. 이제 잠자리에 들자. 뭐뭐 하자가 뭐죠?
1: Let's.
0: Yeah.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에 들자.
1: Now, let's go to bed.
0: Okay. Now는 앞에 넣어도 되고 뒤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Okay, let's go to bed now. Or now, let's go to bed. 자, how about this? 고우의 과거가 뭐죠?
1: Went.
0: 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 나 피곤한 게 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거든.
1: I went to bed late.
0: Lately 안 돼요.
1: 네.
0: Lately는 최근 들어 뭐 이런 부사기 때문에요.
1: 네.
0: Late 자체가 늦게라는 또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소리내서 낭독해 볼게요. Let's go to bed now.
1: Let's go to bed now.
0: I went to bed late.
1: I went to bed late.
0: Alright,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또 좋은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1: 뭐죠?
0: 우리 혹시 go to sleep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 알죠?
0: 자, 이 go to bed, go to sleep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자러 가는 거거든요.
1: 네.
0: 자, 그런데 go to bed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에 들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대에 안 누워 있다라는 느낌이 확 나오죠.
1: 가야 되는
0: right.
1: 거죠.
0: Go to bed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living room 같은 데서 놀고 있을 때 hey, go to bed, go to bed 이런 느낌이 강한데 go to sleep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거실에서 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침대에 누워서 이제는 좀 자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이런 말하면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이 표현이 잠에 더 가까운 거죠. 그쵸?
1: 아하.
0: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쵸?
1: 예를 들어서 아하. 아이랑 같이 책을 봐요. 아하. 또 읽어달래요. 또 읽었어요. 또 읽어달래요.
0: 네.
1: 정말 열 번씩 읽어준 적 있어요.
0: 열 번에서 20번.
1: 너무 예. 재밌게 읽었나 봐요, 제가. 아하. 그래서 이제는 자야 돼. 그럴 때는 go to sleep이 맞나요?
0: Go to bed가 더 좋겠죠. 왜냐면 아, 이미 밖에 나가, 지금
1: 침대에서.
0: 아, 그러면 go to sleep이 더 좋겠죠.
1: 그쵸.
0: 그럼요.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태니까 now let's go to sleep. 이게 더 좋겠죠.
1: 이제 좀 자자, 제발.
0: 오케이. 또

0: 상황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리빙룸에서 책을 읽어주고 막 장난감이 막 이렇게 있을 때 Let's go to bed. 이걸 먼저 쓰는 게더 자연스럽겠죠. 예, 아주 좋은 구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병작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신다면 should하고 have to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1: 네.
0: should도 뭐뭐 해야 한다, 뭐 have to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have to는 의무적이에요.
1: 그쵸.
0: 꼭 해야만 한다. 안 하면 뭔가 큰일 날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1: 네.
0: should는 추천에 더 가깝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해야지.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친구가, 너 오늘 일찍 안 자면 너 진짜 큰일 나. 무슨 문제가 생겨. 이런 느낌보다는, 물론, 강조할 때는 쓸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you should. You should. 해야지.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가볍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 네.
0: 자, 읽어볼게요.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Very good.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1: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자, 두 번째는요. 아,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2: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I hit snooze 5 times.
3: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2: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아 오늘은 정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1: 네.
0: 기본이에요, 기본. 과거, 동사. 자, 댁에서 목소리 키워주세요. 나 뭔가 잊었어. 아, 나 뭐 깜빡했다.
1: Oh, I forgot something.
0: There you go. 두 번째, 그녀는 금방 돌아왔어.
1: She came back soon.
0: She came back soon. 세 번째,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1: Oh,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There you go. 여기에서 두 번째는 현재형으로 만들어준다. 그럼 틀리겠죠, 그쵸?
1: 그쵸.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forgot something. She came back soon.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오케이, 다음은요. Be late for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늦었어. 지금 늦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 학교에 늦었다고.
1: We were late for school.
0: 지금 늦은 거예요.
1: We ar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We were 이러면 어제 늦거나 한 겁니다.
1: 네.
0: 오늘 아침이나. 그렇죠? 현재형. 두 번째. 그녀는 파티에 늦었어. 그 파티에 늦었어.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1: She was late for the party.
0: She was late for the party. Right? 자, 마지막.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난 있잖아. 학교에 늦고 싶지 않았다고.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세 번째는 정말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be late for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I don't want to do something, I didn't want to do something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이랑 결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패턴을 섞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이게 정말 영어 실력을 쭉쭉 올려주는 하나의 툴이에요.
1: 그럴 수밖에 없겠죠.
0: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피하시면 안 돼요.
1: 네.
0: Alright, very nice. 같이 읽어볼게요. We are late for school.

0: She was late for the party.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1: Oh,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3: Same. I hit snooze 5 times.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3: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자, 미션 해결할까요?
4: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6: Same. I hit snooze 5 times.
5: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6: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5: Mm-hmm. Okay.
6: Maybe 7 o'clock, yeah?
5: 7 o'clock. Too early.
1: Great job, you guys. Wow.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4: 내가 널 깨울 수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 wake you up.
1: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Be late for something.
4: Mm-hmm.
1: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4: Oh.
1: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 네. 여러분 영작 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자, 보통 이런 영작을 할 때요. 전치사, 네. 관사 틀릴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4: 맞아요.
1: 틀려도 괜찮습니다. 안 해보는 것보다 틀리면서 하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4: 맞아요.
1: 아이, 네. 많이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4: See you.

나는 누구? 난전 세계를 여행하는 대충 레이디! 하하하하하하하하! 얘들아, 지난 시간에 무슨 동사에 ing인가? 뭐, 아무튼 그거 뭐 배웠잖아. 아, 그래. 뭐 동사만 쓰면 좀 지루하니까 우리 좀 동사에 좀 ing도 붙여주자. 우리 또 수액 넘치게 영어 해야 되지 않겠니? 어? 아, 근데 얘들아, 내가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반려견을 정말 많이 키우더라고. 어? dog, cat,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요즘에

나도 반려견 키우고 싶다고. 이거 봐봐. 여기 이거 강아지 만져주고, 그리고 먹이도 주고, 교감. 이 교감하고 있지. 서로 알아가고 있는 중이야. 이거 어떻게 하더라? They are knowing each other. 와, 봤어? 너무 완벽해. 눈물 날라 그래. 완벽해, 완벽해. 에? 뭐예요? 뭐,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드리는 보미쌤이에요. 대충 레이디. 완벽하긴요. 뭐가 완벽해요? No에다가 ing를 붙이다니. 안 돼요, 안 돼. 왜 그러냐고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현재 진행형의 형태 함께 알아봤고요. 그리고 의문문 만드는 방법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영어에서 부정을 뜻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여러분? no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not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부정문 함께 만들어 볼 건데, not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not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함께 알아볼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대충 레이디가 바로 이것 때문에 좀 고민했어요. 자, 진행형으로 쓸수 없는 동사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동사에다 ing 붙이는 거 아니었어요? 영어는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아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것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다 돼요. 자,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아, 그래, 맞아. 이 동사에는 ing 붙이는 거 아니었지.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갈 테니까 또 너무 지금부터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아요. 자, 그럼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문. not을 붙여요. 자, 그러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뭐뭐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 나는 뭐 하는 중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비동사의 현재형 일단 나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현재 진행형 만들 때 비동사의 현재형 나왔었죠? am, are, is가 나왔어요. 자, 그건요, 주어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에 not이 들어옵니다. 선생님, 이거 뭔가 비동사가 들어갔던 문장에서 부정문 만드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앞에 지금 비동사가 쓰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부정문 만드는 거랑 우리 같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누가 나온다? not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동사 ing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비동사와 not은요, 축약할 수 있어요. 축약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is not은 어떻게 쓴다? 줄여서 쓴다. 어떻게 줄일 건데요? isn't 라고 쓰고요. 그리고 are not은요, 어떻게 쓴다? aren't 라고 이렇게 줄여서 쓴다라는 거죠.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She is not wearing her hat. 자, 여기서 she가 뭐예요? 그녀는 주어가 되죠. 그리고 나서 is 비동사 나왔고요. where 여기서 쓰다라는 거죠. 또는 입다라는 뜻인데 동사 ing 형태 나왔어요. 오, 그럼 is랑 wearing 딱 보니까 현재 진행형이네. 그런데 여기 not이 이렇게 딱 들어왔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not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쓰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여기 목적어 her hat 모자를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인데 비동사의 현재형과 그리고 동사 ing 사이에 not이 꼭 끼어드는 거예요. 어디? not이 어디에 있다? 끼어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They aren't playing basketball now. 오, now. 뭐예요? now. 지금 시간 단어죠. 현재 진행형이 좋아하는 시간 단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They라는 건 뭐죠? 주어잖아요, 주어. 자, 그 다음에 aren't. 오, 이거 보지 못한 형태인데 이거 뭐예요? are 하고 뭐예요? not. are와 not이에요. 자, 그러면 부정문이에요. are에 play에 ing 나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They aren't playing. 지금 뭐 하고 있지 않아요? basketball, 농구를 하고 있지 않다. 언제? now, 지금. 그래서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지 않다? 농구를 하고 있지 않다. 우리 play라는 거 다음에 이러한 basketball 어떤 경기 이름이 들어가면
무엇을 하다라는 거죠. 이 경.

경기를 하다. 그러면 play baseball 하면 뭐예요? 야구를 하다. play football 하면 축구를 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경기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play랑 경기 이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The drone isn't flying over the castle. Over the castle. Castle이라는 거는 성이에요. 자, 여기서 over. Over는 어디 위를 말해요. 자, 그럼 여기서 주어 찾아볼까요? The drone. 아, 우리 친구들 drone 잘 알죠? Drone이요. Isn't flying. Fly 나는 거죠. 그런데 isn't. Isn't가 앞에 있고요. Flying 동사 ing 형태. 현재 진행형 부정문인데. 자, isn't flying 뭐 하고 있지 않다? 날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지금 날고 있지 않아. Over the castle 어디예요? 성 위로 지금은 날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성 위를 날고 있지 않다. 부정문에서 not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not은 꼭 끼어 있다. 어디에 끼어 있다? 비동사와 그리고 동사 ing 그 사이에 끼어 있다. 기억해 주세요. 그럼 부정문은 선생님, 뭐 나쁘지 않아요. 저 기억할 거예요. 끼어 있는 거. 그런데 진행형으로 쓸수 없는 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감정과 관련 있는 동사예요. hate 뭐예요? 싫어하는 거죠. like 좋아하는 거. 그리고 love는 뭐예요? 사랑하다라는 동사죠. want 원하다, need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소유와 관련된 거 함께 보도록 할게요. belong 어디 어디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have 가지는 거예요. have라는 거는 사실상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소유를 뜻하는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ing를 붙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인식과 관련된 거 내가 뭔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know. 여기 know 나오네요. 그리고 believe 믿는 거죠.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동사는 어디예요? 진행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요? 뭔가 어색하거든요. 함께 볼까요? I am liking you. 현재 진행형이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나는 너를 좋아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어때요? 해석이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써요? I like you. 그래서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나는 너를 좋아하고 있는 중이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동사, 감정과 관련된 동사는 우리가 ing 붙이는 게좀 어색하다. 그리고 나서 have라는 동사 함께 보도록 할게요. have가요, 우리가 먹다 또는 겪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먹다나 겪다는 소유와 관련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뜻으로 나타낼 때는 우리가 ing로 쓸수 있거든요. He's having a party. 뭐예요? 지금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he's having a good time. 뭐 하고 있어요? Having a good time. 바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파티에 갔는데 막 즐겁게 춤을 추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옆 친구가 너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 Are you having a good ti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have라는 동사 우리 친구들이 좀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먹다라는 거 뭐예요? I'm having 우리가 뭔가 저 햄버거 먹고 있어요. I'm having a hamburger. 지금 햄버거 먹고 있어요. 먹다라고 할때 having 쓸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동사 살펴봤으니까 자, 여기 예시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She knows his email address. 이메일 어드레스 뭐죠? 바로 이메일 주소예요. 자, 그런데 너 그녀의 이메일 주소 알고 있어? 나 알고 있어. 그러면 I know 이렇게 말하지. I'm knowing. 나 알고 있는 중이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know라는 이 동사는 대표적으로 ing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she knows 이 뜻이 곧 알고 있다라는 어떤 진행형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she knows 주어와 동사 우리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보고요. 뭘 알고 있는데 목적어로 쓰이는 게 무엇이다? His email address. 이게 바로 목적어. 무엇을 알고 있는데 그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문제 풀어볼까요? 자,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ird, 뭐예요? 새죠? 자, 새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뒤에 보니까 a beautiful tail. tail이라는 거는 꼬리예요. 근데 beautiful 뭐 하고 있어요? 형용사 앞에 나왔죠? 아름다운 꼬리를 뭐 하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런데 가지다. 지금 여기 보니까 have, has, is hav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지다 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요. 여러분, ing 붙인다, 안 붙인다? 아, 안 붙인다. 그러면 언제 ing 붙일 수 있다? have라는 게 바로 어떤 뜻일 때? 먹다. 그리고 겪다 라는 뜻이 있을 때 우리는 ing 붙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가지다 라는 소유의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have 아니면 has라고 해야 되는데 주어 잘 볼게요. The bird 뭐예요? 단수죠. 우리가 단수일 때 어떻게 해야 한다? 바로 have가 아니라 has라고 이렇게 동사에 동그라미 쳐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새는 아름다운 꼬리를 뭐 했다?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They 나왔어요. 주어 나왔어요. 그들은 그리고 나서 동사 부분에 우리가 골라줄 거예요. Lunch at the park. at이라는 건 전치사죠. 자, at은요, which를 나타내는 것도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at,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at the park, 뭐 하는 거예요? 어디 어디에, 공원에서 뭐 하고 있어요? lunch, 점심을 뭐 하고 있어요? 먹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 have가 먹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때는 ing 붙일 수 있으니까 현재 진행형 골라줄 거예요. They는 복수죠. 그러니까 am, are, is 중에 뭐가 와야 돼요? 바로 are가 와야 돼요. 그래서 they are having 이렇게 현재 진행형 골라주시고요. 그들은 뭐 하고 있다? 먹고 있다. 무엇을 먹고 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어디서? 바로 전치사 다음에 명사 부분 묶어줬죠. 공원에서. 그들은 그 공원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같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 공부한 거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부정문 만드는 거, not을 어디에 써야 되더라. 선생님이 not을 이렇게 어딘가 끼워 쓰라고 했는데 비동사의 현재형 그리고 동사 ing 사이에 끼어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사 중에 대표적인 거 지금 have 연습했고요. No 연습했어요. 그 외에도 다른 동사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우리 독해해 보도록 할게요. Hey, 친구들, 오늘은요 바로 2번 문제, 2번 지문에 해당하는 거 한번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하기 전에 우리가 필수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요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독해 잘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요 바로 단어를 잘 알고 있는 것. 두 번째는요, 바로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어요. 우리가 잘 끊어 읽으려면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단어 잘 알아야 하니까 단어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take care of 뭐죠? 무엇을? 돌보다 라는 거고요. 어? hamster. 알아요, hamster. 쥐처럼 생긴 거죠. feed. 먹이를 주다 라는 것. 또는 무엇을 먹이다 라는 것. clean. 청소하다 라는 거죠. clean your room. 뭐예요? 너 방 청소해 라는 거죠. happen. 자, happen 이라는 동사가 좀 중요합니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거예요. something is happening.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Something is happening.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aise. raise라는 건 기르는 거예요. 자,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learn. 배우는 거죠. 그리고
kind, kind 합니다. Oh, you are so kind. 너

엄청 친절하다. 그 다음에, 우리 gentle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gentle, 온화하고요. 순한 거예요. 여러분, gentleman 많이 들어봤죠? 자, 이렇게 gentle이라는 형용사 있고요. living thing. thing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자, living,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어떤 거, 뭐예요? 생명체를 말합니다. 마지막, do better. do라는 거는 하는 건데요. better.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는 더 잘하다.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good, 좋은, 이거보다 뭐한 거예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better. 그래서 do better. 더 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다?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 자, 첫 번째, kids are taking care of animals like hamsters or fish. 자, 그럼 어디서 한번 끊어볼까요? 자, 끊기 전에 주어, 동사 먼저 찾아볼게요. 주어 뭐예요? kids, 아이들은요, are taking care of, 원래는 are taking까지 봤을 때, 이거 현재 진행형이다. 동사 찾았어. 자, 그런데, take 다음에 care of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자, 같이 묶어서 무엇무엇을 돌보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돌보고 있습니다. 잠깐, 무엇을 돌보는지 목적어 필요해요. 무엇을 돌보는지 animals. 아, 동물을 돌보고 있구나. 동물을 돌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자, 그런데 어떤 동물인지 궁금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문장에서는 좀더 자세히 뒤에 붙여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Like, 전치사죠. 전치사는 누구랑 절친이다? 바로 명사랑. 전치사,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이에요. 자, like는요, 좋아하다라는 동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뭐뭐와 같은. 다가 아니라 뭐뭐와 같은이라고 우리 한번 해볼게요. 뭐와 같은 hamsters, 햄스터나 그리고 또뭐 했어요? 햄스터 또는 fish, 물고기와 같은 동물들을 돌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자, some. 자, kids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일부의 아이들은요, are feeding. 아, 주어 나왔고 내가 여기 동사 또 체크 빡 해줬어요. are 비동사 다음에 동사에 ing 붙였습니다. are feeding. 뭐 하고 있는 거야? 먹이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여기 있는 animal,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and 접속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others. 다른 아이들은요. 다른 아이들은 해서 여기 주어. 그 다음에 are cleaning. 비동사 나오고 clean에 ing 붙었네. 현재 진행형이다. 동사 찾아야지.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요, 뭐 하고 있어요? 청소하고 있어요. 어디 청소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의 home. 뭐예요? 집을 청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 이 문장도 쉽게 해석했어요. 자, 그럼 지금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우리 친구들? 동물을 돌보고 있어. 자, 먹이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소도 하고 있어요. Is this? is가 앞으로 확 튀어나오면서 지금 뭐예요? 의문문 나오고 있죠? Is this happening? 자, 여기까지 봤을 때 현재 진행형 의문문입니다. 주어 튀어나왔죠? 이게 이것이 is happening. 일어나고 있으나요? 어디에서? At the zoo. 자, 지금 at을 붙여서 그 다음에 지금 전치사 다음에 명사 the zoo. 동물원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동물원 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먹이도 주잖아요. 그런데 아니래요. No, it's in the classroom. 어디에서?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래요. 진짜요? 어떻게 교실에 이렇게 동물들을 데리고 올수 있지? In some schools. 자, 일부의 학교에서는요. 앞에 in이라는 걸 붙여서 학교 안에서는요. 뭐 하고 있다? Students can raise animals.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 뭐다? 바로 students. 학생들은요. 할수 있어요. raise. 아, 우리 아까 raise 뭐였어요? 키우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students can raise. 키울 수 있어요. 무엇을요? animals. 동물을 키울 수 있어요. this way. 이 방법. 자, 이 방법 뭐예요?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이 방법.
이 방법은요, they can learn to be kind and gentle to all living things. 선생님 문장에

너무 길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장 길다. 그럼 이 문장 안에서 필요한 구성성분보다 주어와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 they can learn. 그들은 주어, can 동사, 뭐뭐 할수 있어요. learn, 배울 수 있어요. 나 그럼 일단 선생님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They can learn. learn은요,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다. 뭐가 필요하죠? 목적어 필요하죠? 자, 그런데 to가 나왔어요. 선생님, 저는요, to만 보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괜찮아요. to는 일단, 동사의 역할을 다른 걸로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때좀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배운다 라고 했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당하는 게 필요하니까 해석 어떻게 해줄까요? To be kind. 뭐 하는 거? 바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배우고요. And로 또 묶여져 있어요. To be gentle. 뭐 하는 거? 온화하게 대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탁 끊을게요. To가 또 나왔어요. 응? 여기 있는 To는 뭐예요? 여기 있는 to는요, 바로 전치사예요.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옵니다. All living things.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to be kind.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리고 to be gentle. 온화하게 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대요. 아, 좋죠. 그렇죠. 우리가 동물을 키울 때 동물에게 어떻게 대하는 거, 먹이도 주고, 사랑해 주고, 안아주고, 우리가 이런 것들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They also feel happy and do better at school. 자, 그럼. 선생님, 저 at이라는 걸 지금 굉장히 자주 보고 있거든요. 자, at 다음에는요, 지금 장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 이거 묶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묶어줄게요. 먼저 여기서 주어 한번 볼게요. They also 또한 feel. feel이라는 게 뭐예요? 느끼는 거죠. 자, 무엇을 느껴요? happy. 행복을 느끼고요. And, 그리고 do better at school. do better. 더 잘하는 거예요. 어디서 잘할까요? 학교에서 더 잘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학생들은요, 이렇게 함으로써 뭐 한다? 행복을 느끼고요. 그리고 they do better. 그래서 and로 지금 앞에 있는 주어, 그리고 동사, 첫 번째 동사가 feel happy, 두 번째 동사가 do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동사랑 연결 짓고요. and 다음에 두 번째 동사, 바로 they do better. 학생들은요, 더 잘해요. 어디에서? 학교에서 더 잘합니다라고 해석해 줄수 있겠죠. And 또는 so 또는 but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연결해 주는 거구나. 자, 그러면 연결할 때 어디가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체크해 볼수 있어요. 선생님, and 다음에 이거 다시 주어 찾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앞에 있는 주어로 같이 지금 동사의 구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 이런 문장도 있구나 하고 문장의 구조 오늘 또 하나 익혀보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주제라는 건요, 이 글의 핵심이에요. 이 글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보통 영어 지문에서 주제는요, 맨앞 또는 맨 뒤에 나오고요. 또는 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글 전체의 내용 떠올려 볼게요. 뭐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요, 동물들을 기르고 있었어요. 동물들 먹이를 주고 있었고, 청소하고 있었어요. 자, 왜요? 자, 이건요, 동물들에게 어떻게 생명체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또 온화하게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잖아요. 첫 번째, 교내 생태 관찰 프로그램 및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동물원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활동. 아니요, 이거 동물원 아니었어요. 그쵸? 세 번째, 학교에서 동물을 키우는 활동의 장점,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글에 밑줄 친 this way의 결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this way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동물들을 돌보는 걸 말해요. 돌보다. Take care of. 우리 떠올려야 되지. 떠올려야겠죠?
자, 이렇게.

결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생명을 소중히 대하는 법을 배운다. 두 번째, 친구들 간의 화합과 협력을 배운다. 세 번째, 학교 생활을 더 즐겁게 할수 있다. 자, 우리 친구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They can learn to be kind and 뭐예요? To be gentle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화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법을 배운다. 맞죠? 두 번째, 친구들 간의 화합과 협력을 배운다라는 말은 사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고요. 세 번째, 학교 생활을 더 즐겁게 할수 있다. 더 즐겁게 할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우리 do better.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At school. 그쵸?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래서 do better at school. 자, 이러한 문장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지문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서 문장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요, 현재 진행형 부정문과 그리고 진행형으로 쓸수 없는 동사 배웠습니다. 자, 부정문에서 중요한 건요, not의 위치였죠. 자, not의 위치 어디로 들어간다? 바로 주어 다음에, 비동사의 현재형 다음에, not. 그리고 동사의 ing. 축약형으로 쓸수 있어요. is not은 isn't, are not은 aren't. 그 다음에 진행형으로 쓸수 없는 동사 한번 읽어볼까요? 감정과 관련된 동사 hate, like, love, want, need, 소유, belong, have, 인식과 관련된 거 know, believe, understand.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친구들 오늘은요 현재 진행형 부정문 만드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또 현재 진행형으로 쓸수 없는 동사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문법을요 잘하게 만드는 거는 바로 복습이에요. 이거 끝나고 여러분 꼭 복습해 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See you later.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기초 영어법 공부를 함께할 저는 유진쌤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가 들어간 나만의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였는데요. 선생님이 두 가지 문장 예시로 만들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I play tennis. 나는 테니스를 한다 라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He studies English. 그는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어 자리에 3인칭 단수 주어를 적으면 동사를 적절하게 변형시켜 줘야 된다는 점, study라는 동사는 studies처럼 써야 된다는 점 유의해서 문장을 적으면 됐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 우리 일반 동사의 부정문 배워본다 그랬죠?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나는 이러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문장을 오늘 배울 I don't like 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일반 동사의 부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배웠던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긍정문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I am Tim. 나는 팀이야. 나는 축구를 좋아해. I like soccer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책을 좋아하지 않아 라는 문장을 우리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좋아하다는 여기 like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동사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하지만 좋아하지 않다는 어떤 단어를 추가를 해주냐? 바로 do not, 줄여서 don't라는 표현을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I don't like books. 나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부정문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준 겁니다. 자, 둘은 쌍둥이에요. 톰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I am Tom. 나는 톰이야. I love books. Like는 좋아하다고요. Love는 사랑한다 라는 뜻인데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는 책을 정말 좋아해. 하지만 나는 축구를 하지는 않아. 우리가 축구를 하다 어떤 동사 쓸까요? play soccer 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아까 좋아하지 않아 don't 붙어줬죠? 자, 마찬가지로 don't를 붙여서 I don't play soccer 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 지금 일반 동사의 부정문 우리 뭘 추가했다? don't를 추가해서 쓰는구나 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무엇을 하지 않다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요, 아까 우리 do not 줄여서 don't를 썼죠? 자, 그런데 does라는 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일반 동사는요, 그냥 비동사처럼 not을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do 또는 does라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이 do랑 does를 우리는 조동사라고 불러요. 일반 동사를 조력해주는, 도와주는 동사,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do not, does not을 일반 동사 앞에 써서 무엇으로 나타낸다? 부정문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do not을 쓰기도 하고요. does not을 쓰기도 합니다. 자, 어떤 주어에 do를 쓰고 does를 쓰는지 한번 구분해보는 연습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인 경우는 뭘 써주냐? 바로 do not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요, 일단 1인칭 단수 주어 I, 복수 주어 we, 그리고 2인칭 단수 you, 너, 그리고 복수 주어 you, 너희들, 마지막으로 3인칭 복수 주어가 나올 때는 다 do랑 not을 써줍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 동사는요, 변형 없이 어떻게 써준다? 동사 원형으로. 동사 원형은요, 동사를 변형 없이 있는 그대로 쓴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do not을 써주고 동사 원형을 쓰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do not을 쓰는 경우였고 does not을 쓰는 경우를 한번 봐야겠죠. 자, does not은 언제 쓰냐? 3인칭 단수인 경우. 우리 그 규칙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우리 현재형 일반 동사 쓸 때 동사 뒤에 s나 es 붙이는 규칙 기억나세요? 언제 s나 es 붙였지?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 오, 마찬가지로 똑같이 3인칭 단수면요, 뭘 써준다? 두 뒤에 이 s가 붙은 형태로 does를 쓰고 not을 붙여준다. 그래서 뭐가 돼요? 네, 동사 원형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두 가지 예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녀는 책을 좋아한다. 어떻게 쓸까요? She likes books.
자, 이때 우리 like라는 동사 뒤에 뭘 붙여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s를 붙여야 된다. 자, 이렇게 s를 붙여야 됐죠? 이번에는 그녀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she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오면 뭘 써준다? does랑 not을 써준다. 자, does not 딱 쓰고요. 많은 학생들이 진짜 실수 많이 하는 부분. 우리가 이미 긍정문에서 이렇게 likes 쓰는 걸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쓰냐? She does not likes books. 이렇게 쓰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우리가 부정문을 써줄 때는 likes라고 쓰는 게 아니고 s를 빼고 어떻게 쓴다? 동사 원형으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틀린 겁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s를 빼고 원형, like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부분 잘 유의해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예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나는 닭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문장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I, 나라는 주어가 나와요. I제는 뭘 써준다? 아까 do not을 쓴다 그랬죠? I do not.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연습했던 동사 좋아하다는 네, like. 그냥 원형으로 써주면 되겠죠. I do not like chicken.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그들이라는

복수 주어가 나옵니다. They. 자, they도요. 마찬가지로 뭘 써준다? Do not을 써준다. 그래서 they do not. 그 다음에요. 먹지 않는데요. 먹다라는 동사 원형 그대로 eat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they do not eat chocolate. 그들은 초콜릿을 먹지 않습니다라는 부정문 우리 지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does를 쓰는 예문도 한번 볼게요. 자, she, 그녀라는 3인칭 단수 주어 나왔습니다. 그녀라는 주어가 나오면요. 일단 does를 써줘야겠죠. 자, she does not. 근데 그녀는 빨리 걷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걷다라는 동사 뭐 활용하면 될까요? walk라는 동사 있죠. walk. 자, walk라는 동사를 S를 붙이지 않고 동사를 있는 그대로 원형으로 써준다. She does not walk fast. 그녀는 빨리 걷지 않습니다. 라는 예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Tom은요, a lot of vegetables. A lot of라고 하면 많은 이란 뜻입니다. 자, Tom은요, 야채들을 많이 먹지 않는데요. 그치? 자, 그러면 일단 Tom. 아, 3인칭 단수주어구나. 확인을 하고요. Does not. 써주면 되겠다. 그쵸? Tom does not. 그리고 먹다라는 동사 eat 그대로 써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Tom does not eat a lot of vegetables. Tom은요, 야채를 많이 먹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practice 1으로 가서 우리 연습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꽤 재밌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예시와 같이 자신의 습관이면 긍정문으로, 나의 습관이 아니면 부정문으로 소리되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I have breakfast. 나는 아침을 먹는다라는 긍정문인데요. 내가 아침을 먹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말한다? I do not have breakfast.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선생님은 선생님의 게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I have breakfast. 선생님은요,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네, 노로 갈게요. 그래서 쌤은 I do not have breakfast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보다 선생님은 잠을 더 많이 자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갔더니 I eat vegetables every day. 나는 야채를 매일 먹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선생님은 야채를 굳이 챙겨 먹지는 않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급식 먹죠? 급식에 야채가 나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영양소가 생각보다 되게 잘 구성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급식 식단이. 그렇기 때문에 야채를 매일 먹는다. Yes로 가볼게요. Okay, yes. I drink enough water. 자, 이번에는 나는 물을 충분히 마신다. 어때요, 여러분? 마시나요? 선생님은 물보다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노으로 갈게요. 그럼 I do not drink enough water이 되겠다. 자, 이렇게 가면 I eat fruit often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과일을 자주 먹어요라는 문장인데요. 선생님은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I eat fruit often. Yes로 갈게요. 자, 그러면 good. Try to stay healthy. 좋아요.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도 중간은 갔는데 혹시 여기로 Great, you're healthy가 나온 친구 있나요? 그러면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건강한 거고요. 만약에 not good, 좋지 않습니다. Your health is in danger. 당신의 건강은 위험합니다라고 나와 있으면 좀 반성을 해서 하나라도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긍정문, 부정문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림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는 거예요. 자, 일단 1번을 보니까 쌤은 every morning, 매일 아침이란 뜻이거든요. 매일 아침에 샤워를 한다. 지금 샤워를 하다라고 할때 take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x 표시가 없어. 그럼 매일 샤워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take라는 동사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 잠깐 그냥 take 쓰고 끝내면 되나요? 아니지. 우리 뭘 본다? 주어를 잘 봐야 되잖아. 쌤이라는 3인칭 단수주어 나옵니다. 아하, 그러면 S를 써주면 되겠죠? Sam takes a shower every morning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Sam은요, write in his diary. 그의

그는 일기를 쓸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X 표시야. 그는 일기를 쓰지 않는다. 아, 지금 부정문으로 쓰면 되겠구나. 자, 그럼 쌤이라는 3인칭 단수조에 맞춰서 우리 does를 써볼게요. 그 다음에 뭘 써주죠? not을 씁니다. Sam does not. 그리고 write 이란 동사는 동사를 원형 그대로 써주죠. 그래서 Sam does not write in his diary가 되겠습니다. 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Sam은요, regularly는 규칙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까요? 하고 봤더니 지금 X 표시가 돼 있어. 그러면 Sam은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문으로 적어 볼게요. 2번과 마찬가지로 Sam does not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exercise, 운동하다 동사 원형으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요. Sam does not exercise regularly. Sam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문 되겠죠? 자, 4번의 Sam은요. In the evening, 저녁에 TV를 보나요? 자, 보니까, 오, 봅니다. 긍정문으로 watch라는 동사 써줄 텐데, 자, watch는요, 뒤에 s, es 뭘 붙일까요? 네, 3인칭 단수주어가 나오면 이렇게 ch로 끝나는 동사는요, es를 붙입니다. 그래서 Sam watches TV in the evening.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여기까지 연습 문제 다 풀어 봤는데요. 첫 번째 개념 마무리하고 베이직 컨셉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베이직 컨셉트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일반 동사의 부정문 배우고 있는데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 do not, does not을 줄임말로 쓰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John's weekend, John의 주말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John은 주말에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산책을 하다 어떤 동사를 쓰냐면요. take a walk, take라는 동사를 씁니다. 자, John, take, 그리고 뒤에 s를 붙여야겠죠. John이라는 3인칭 단수조어에 맞춰서요. 저는 산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John은요. 쇼핑을 가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지 않는다. 아까 전에를 뭐 붙이는 연습했죠? 3인칭 단수주어에는 does not을 붙인다. 자, 근데 줄여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does not을 줄이면요. doesn't가 돼요. John doesn't. 자, 그리고 쇼핑을 가다라고 할때 우리 go라는 동사를 써줍니다. John doesn't go shopping. 이렇게 쓰면은, 아, 부정문, 많이들 쓰는 부정문에 줄임말 doesn't go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does not을 줄이는 법 쉽죠? doesn't 이렇게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존의 주말, 존과 그의 친구들은 콘서트에 가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존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3인칭 단수주어가 복수주어로 바뀌었습니다. 자, 가지 않는다니까 부정문으로 써줄 때 이번에는 do not을 써야겠죠. 줄이면 don't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자, does not을 줄이면요, doesn't. do not을 줄이면 don't가 되는구나. 자, 콘서트에 가지 않는다니까 go라는 동사를 그대로 써줄게요. John and his friends don't go to a concert. 콘서트에 가지 않는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John은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하네요. John하고 빈칸 lunch at his favorite restaurant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점심을 먹다라고 할때 eat라는 동사도 있지만 보통 lunch가 뒤에 나오면 어떤 동사 써준다 했죠? have라는 동사 쓰잖아요. have lunch 이렇게 쓰면 점심을 먹다라는 뜻인데요. John이라는 3인칭 단수조에 맞춰서 have를 어떻게 바꾼다? has로 바꿔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John has lunch at his favorite restaurant. 이런 긍정문이 완성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표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인 경우에는 do not, 줄여서 don't를 써줄 수 있죠. 동사는요, 원형으로 써준다. 자, 여기서 긍정문인 문장을 한번 볼게요. 나는 창밖을 본다라는 문장인데 우리가 look이라고 하면 그냥 보다예요. 근데 look out, out이 붙어 있죠?
창 밖을 본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부정문으로 만들어주면요. I하고 do not을 추가를 하죠. I do not look out the window. 나는 창밖을 보지 않습니다. 자, do not 줄이면요. don't가 되죠. I don't look out the window가 되는 겁니다. 네. 자, does not을 줄이는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 does not 줄여서 어떻게 쓴다? doesn't. 그리고 동사는 원형으로 쓴다. 특히 3인칭 단수를 쓸때 우리가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이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주의해야 될 점. 동사를 원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 자, 긍정문 보겠습니다. 그 나무는요, 빨리 자란다라는 문장인데 우리가 자란다라고 할때 grow라는 동사를 써요. 근데 the tree, 그 나무라는 3인칭 단수조가 나오니까 지금 grow 뒤에 뭘 붙였어요? s를 붙여줍니다. 자, 근데 부정문으로 바뀔 때는요, the tree does not. 자, does not을 써주는데 grow 뒤에 뭐가 빠졌어요? s가 빠졌지. 동사는 원형으로 쓴다. 자, does not 줄이면요. doesn't가 되겠죠. The tree doesn't grow fast. 그 나무는 빨리 자라지 않는다라는 부정문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생각보다 부정문 괜찮죠? 할 만하지, 얘들아? 네, 좋아요. 우리 그러면 연습 문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집 집안일 분단표예요. 그래서 이 분단표를 보고 문장을 완성해 보는 겁니다. 자, 1번 문장을 보니까 My mom prepares meals. 엄마는요, 식사를 준비한다란 뜻이에요. Prepare meals. 식사를 준비하다. But, 하지만 My dad and I, 아빠와 나는요. 지금 보니까 빈칸이죠. 아, 아빠와 나는 식사 준비를 하지 않는구나. 자, 그러면 지금 주어가요. 아빠와 나라는 복수 주어가 나옵니다. 자, do not, does not 뭘 써줄까? do not을 써주면 되겠죠. 줄여서 My dad and I don't do it. 아빠랑 나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쓰면 돼요. 자, 2번으로 가볼까요? My dad, 아빠는요, the dishes, 설거지를 하시나요? wash the dishes, 설거지를 하던데, 아빠는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아빠는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다. 적어볼게요. 자, 일단 주어를 보니까 My dad, 아빠라는 3인칭 단수주어 나옵니다. doesn't라고 쓸게요. 자, My dad doesn't. 그리고 wash.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요. 아빠는요,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다. My mom and I do it. 대신에 엄마와 내가 한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어서 3번, 4번 한번 볼게요. 3번에 My mom, 엄마는요, the house, 집을요, clean, 청소를 하실까요? 하고 봤더니, 아, 엄마는 하지 않네. 대신에 누가 해요? 아빠와 내가 합니다. 자, 그럼 엄마는 doesn't clean the house라고 써야겠죠. 왜냐하면 My mom, 3인칭 단수 주어니까 doesn't로 부정문을 만들어줍니다. My mom doesn't clean the house. My dad and I do it. 아빠와 내가 하네요. 자, 4번 문제로 가볼까요? My mom and I, 엄마와 나는요, the garbage라고 하면 쓰레기란 뜻인데요. Take out the garbage. 쓰레기를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요, 엄마와 나는, 아, 쓰레기는 버리지 않아요. 이건 누구의 담당? 우리 아빠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My mom and I, 엄마와 나라는 일단 복수 주어가 나옵니다. 부정문으로 써야 되니까 don't를 쓰겠죠. My mom and I don't take. 동사 원형 그대로 써주죠. Don't take out the garbage. My dad does it. 아빠가 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괄호 안에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는 겁니다. 우리 유찬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지금 유찬이는요. 자전거를 타고 가요. 학교까지. He rides his bike. 그러면요. 학교까지 걷지 않는다. walk라는 동사 활용해서 써볼게요. 일단 유찬은요. 3인칭 단수조네요. 그래서 유찬 doesn't라고 쓰고요. walk.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쥐나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쥐나는요. takes a badminton lesson. 배드민턴 레슨을 받습니다. 대신에 swimming lesson. 수영 수업은 듣지 않죠. 자, 그러면 진아는 doesn't
그리고 take.

0: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진아는 수영 수업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y 지금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요. At noon이라고 하면 정오라는 뜻이요. 정오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식사를 하나요? 하고 봤더니 They have lunch at 12:30. 아, 12시 30분에 밥을 먹는데요. 그러면 그들은 낮 12시에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부정문으로 쓰면 되겠죠. 자, they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don't를 쓰죠. They don't have lunch at noon. They have lunch at 12:30. 12시 30분에 먹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연습 문제 다 한번 풀어봤는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Grammar in Real Life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대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y father works too much. 나의 아버지는 일을 너무 많이 하셔. So he is very tired. 그래서 그는 너무 힘든 상태야. 지쳐 계셔. What does he do? 아, 그래? 아버님이 무엇을 하시니? He is a computer programmer. 아,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시다라고 하네요. Lynn, he needs this. 어, 리나, 그는 이게 필요해 하고 꺼내는데 이게 뭘까? 그는 약이 필요하지 않아. 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필요하지 않아라는 이 문장을 지금 우리가 영어로 쓰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일단 주어가 he, 그네요. 그러면은 여기 보기에서 그라는 단어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아라는 부정문을 써줍니다. 일단 3인칭 단수 주어는요. does, not으로 부정문을 써주죠. 그래서 does not. 그 다음에 필요하다라는 동사를 찾아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need. He does not need. 자, 그리고 medicine, any라는 단어가 남아 있는데, any medicine이라고 하면 그 어떤 약도 필요하지 않아. 약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ny medicine.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he, 그는요. does not. 필요하지 않습니다. Does not need. 무엇이요? 그 어떠한 약도요. Any medicine. 네, 이렇게 문장을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나머지 대화문 한번 읽어 볼게요. He does not need any medicine이라고 하니까, 아, 이곳은 비타민 C야라고 합니다. This is vitamin C. Give it to him. It helps. 그에게 이것을 줘, 도움이 돼 라고 하니까 thanks 하고 받죠. 자, 보면은 다음은 린의 아빠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동사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일단 1번, 그는요, 일을 많이 하시나요? 네, 일을 많이 합니다. 아빠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항상 힘이 들어 하셔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문으로 he works too much. s 붙여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그는요, make, 만듭니다. computer programs.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까요? 그의 직업이 뭐예요? He is a computer programmer 이라고 하잖아요. 아,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시는구나. 자, make 그대로 써주는데요. s 붙이면 되겠죠. He makes computer programs. 자, 3번은요. He is very tired. 그는 매우 힘이 듭니다. 지쳐 계십니다. But, 하지만 그는요. take medicine이라고 하면, 여러분, take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take medicine, 약을 복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힘이 들지만, 약을 복용하지는 않아요. 부정문으로 써야겠죠. 자, he라는 주어에 맞춰서, he doesn't 써주고요. take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He doesn't take any medicine.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은 위 대화 이후의 상황을 설명한 글인데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한 번씩만 쓴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형태를 어떻게 할수 있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리는요, the vitamin C, 비타민 C를 어떻게 하나요? 받습니다. 친구가 주니까 받죠. 우리 받다라는 표현 get이라는 동사를 쓰면 돼요. Lynn이라는 3인칭 단수조어가 나오니까 s 써줍니다. Lynn gets the vitamin C. 그녀는요, it to her father. 그것은 비타민 C죠. 그것을 아버지에게 줍니다. 드립니다. 자, 주다라는 동사 give 나와 있네요. 자, 3인칭 단수조에 맞춰서 S를 써줍니다. 자, 그는요, 그것을 먹겠죠. 우리 무엇을 복용하다? 아까 take라는 동사 쓰면 되겠습니다. He takes it. 여전히 S를 붙여줍니다. And 그것을 먹으니까 어떨까요? Tired.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겁니다. 힘듦을 느끼다를 우리가 feel tired. feel이라는 동사를 써주는데요. 앞에 doesn't를 붙여서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 완성해 볼게요. He takes it and doesn't feel tired. 더 이상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 완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늘의 개념 다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마무리 포인트로 일반 동사의 부정문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 동사의 부정문 어떤 형태로 만들어 줬나요? 그냥 not을 붙일 수 없다 그랬죠. 자, 무엇에 도움이 필요하다? 바로 조동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주어 뒤에 뭘 붙여주죠? 네,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춰서 do 또는 does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뭘 붙인다? not을 붙인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어 줄수 있었죠. 줄임말로 하면요. do not은 don't가 되고 does not은요. doesn't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 배웠던 표현 I don't like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문장 완성해 보실 수 있죠.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 후기 많이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공 인증 남겨주시면요. 열공 도장 쾅 찍어 드릴게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했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박수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화.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 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72강 자,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이고요. 어제 이제 우리가 단순 시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단순 시제를 적용해서 저희가 읽기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다섯 문장 여러분들과 함께 구문 분석하고 해석 연습까지 꼼꼼하게 해볼 거고요. 마무리가 다 되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문장 한번 쭉 같이 들으시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자,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문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세 줄짜리 문장인데 덩어리는 딱 네 덩어리입니다. 자, 주어 동사 보호까지는 끝났잖아요. 그럼 뭐죠? 바로 이게 또 주어라는 거죠. 바로 앞쪽에 가짜 주어, 그 다음에 이것이 진짜 주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구문 분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가 도움이 되는 거죠? 바로 that er.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거고요. 근데 that 이하가 뭐예요? 어머나 세상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세 줄이에요. 이게 김밥도 아니고 무슨 세 줄입니다. 굉장히 길죠. 하지만 요거는 지금 or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중심에 두고 자, 두 개의 문장이 지금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좀 기니까 이렇게 좀 정

되기 때문에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요. 그래서 그 우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얘가 사역 동사로 쓰였어요. 아이의 폐가 되겠습니다. lung이라고 하면 폐죠, 폐. 네, 그래서 아이의 폐를 어떻게 합니까? stronger. 자, 이게 바로 목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는 것이, 아우, 소리도 시끄럽고, 그 다음에 애가 어디 아픈지 막 걱정도 되고,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왔다면 그것이 아니고, 바로 아이가 우는 것이 그 아이의 폐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거나, 혹은 sense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주어는 중복되니까 생각됐겠죠? crying이라고 하는 것이 산소를 어디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의 혈액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계속 공기를 마시잖아요, 아이가. 그것이 산소를 많이 보내주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복기해 보면, It is helpful to know that. 다디아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crying makes the baby's lungs stronger or sends oxygen to his bloo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that 이하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복기를 해내시면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마무리를 지어볼 거고요. 우리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주어네요. 그런데, 자, 이제는 우리가 수태 시제. 이세 가지 영역을 지금 다 배우고 있잖아요. 특히 시제는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push이라고 하는 동사는 3단 변화가 어떻게 되죠? 풋풋한 동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풋은 1번이냐, 2번이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영어에는 수의일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편리하게 결정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3인칭 단수인데 얘가 현재 동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S가 붙었겠죠. 맞죠? 따라서 이 아이는 시제가 뭐예요? 단순. 과거 동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년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한 명의 소년, 그러니까 두 명의 소년 중에서 한 명이 있었고 그 다른 하나의 소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예요. put, 두었다, 놓았다. 뭐를요? 그의 팔을. 어디에다가? in front of his friend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건 목적어고 두긴 뒀는데 어디다 뒀어요? 친구의 앞쪽에다가. 이렇게 두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요거는 지금 부사적 수식어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콤마가 등장을 하고 나는 끊어졌어요. 한 다음에 ing가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요것은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으로 보셔야 돼요. 분사 구문이 문장 끝에 오면 되게 무슨 용법이라 그랬죠? 바로 동시 발생이라고 했습니다. 뭐뭐 하면서. 이렇게 번역하시라 그랬죠? 모션이라고 하는 건 손짓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쪽에 어떤 손짓이에요? motioning for me to go.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주목하셔야 될 대목이죠. 뭔가요?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죠? go ahead. 앞으로 계속 가도록. go ahead는 원래 앞으로 계속 가는 건데요. 일상생활에서는 하던 일을 계속 진행하다라고 할 때도 go ahead를 많이 씁니다. 내가 하던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자, 요것은 지금 모셔닝을 수식하는 자, MD가 되겠고요. 자, 요거는 지금 일형식의 자동사의 ING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뒤쪽에 부사구를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는 뭐죠? 얘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MD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요런 내용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이렇게 하면서 그의 팔을 친구의 앞쪽으로 어떻게 내놓았다, 내밀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두 소년이 있었는데 서로 뭐 마주보고 있었던가 뭐 이랬겠죠? 그런데 그의

친구의 앞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야 하던 거 계속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특히 요건 참 재밌었죠, 그죠? S가 없기 때문에 과거 동사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 저런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자 문장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ther boy. 어떻게 했나요? Put his arm. 자, 그의 팔을 갖다가 놓았대요. 어디? In front of his friend. 친구의 앞쪽으로. 뭐 하면서요? 자, 바로 motioning for me to go ahead.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복귀가 가능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들을 다, 죄송합니다. 문장들을 죄다 다 이제 지문에서 대부분 제가 다 뽑아왔는데요. 요거는 좀 옛날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아시죠? 예, 그리스 신화에 보면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말로는 이제 하데스라고 보통 많이 그 읽던데요. 헤이디스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래서 헤이디스라고 하는 그 신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땅 밑을 관장하는 신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하늘을 관장하는 신이 누구죠? 자, 바로 제우스가 되겠습니다. 제우스는요, 여러분들, 주스라고 읽어요. 영어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신들이 보통 형제 관계로 이제 엉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큰 형이고요. 신 중에서 제일 센 신이 바로 제우스일 거예요. 자, 그리고, 땅 밑을 관장하는 헤이디스는 그 동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께 배경 지식으로 드려야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even though는 although와 똑같습니다. 양보 상황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끌고 있고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로 Hades left. 이건 단순 과거입니다. 떠났다. 어떻죠? The underworld. 자, 여러분들 이 언더월드가 왜 나온지 이제 아시겠어요? 예, 바로 이 사람이 땅 밑에 사는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지하세계를 헤이디스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from time to time은 수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겠죠? 가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떠났나요? 자, 바로 떠난 목적이 부사적 수식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To visit his brother Ze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의 형인 제우스를 만나 방문하기 위해서 가끔 지하세계를 떠나기는 했지만 이런 얘기예요. 자, 형 만나러 가면 기분이 어때야 돼요? 기분 좋아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그는 Hades겠죠? 자, wasn't cheerful. Cheerful은 명랑한 거잖아요. 자, pleasant는 기쁜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거나 자, 그렇게 예, 기쁘지는 않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진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관계가 과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 모양이에요. 이게 지문 안에서 뽑혀져 나온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두 개의 과거 시제를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그냥 과거 시제 쓰는 거예요.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긴 MD가 두 줄이고요. 나머지는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보어, 등이접속사, 보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맨 앞에 있는 자 부사절만 주의하시면서 자 복기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n though Hades left. 어디를 떠났나요? 자, the under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underworld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얼마나 자주 떠나든가요? 바로 from time to time. 가끔 떠났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visit his brother Zeus.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기 컴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어때요? He wasn't cheerful. 자, or pleasant.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었죠. 자, 그래서 자,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시면 이 정도로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이 아니죠. 네 번째 문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도 역시 지문 안에서 뽑아온 문장인데요. 자, 여기는 보니까 일단 시제가 현재로 돼 있어요. 자, 비동사는 동작동사예요? 상태동사예요? 아니, 누가 봐도 상태동사인 거죠.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겁니다. 자, 실제로는 어때요? 심장이 주어죠? 이건 당연히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네요. 자, 어디에 있어요? 아, 요거는 뭐뭐 이다의 2형식이 아니라 1형식 동사로 쓰였네요. 그래서 뒤쪽에 MD가 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다. chest는 가슴이죠. 가슴의 한 가운데 있대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0: 일반적 통념으로는 심장은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 심장이 있습니다. 어디? In the middle of the che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of the chest는 MA가 되겠죠. 콤마로 끊겨져 있고 분사가 등장했다. 그러면 저것은 분사 구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떻게 되면서? 자, place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사용되면 무엇무엇을 두다 놓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놓여 있다로 번역하시면 되겠죠? 어디에? Between the two lungs. 두 개의 폐가 있잖아요. 두 개의 폐 사이에 놓여져 있으면서 가슴의 한 가운데 쪽에 있는 것이 실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 의학적 상식도 되는 것이니까 통념적으로 심장은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시는 그런 계기도 되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되셨으니까 자, 이 문장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분석을 해보니까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자, 그리고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를 지시한다. 상태 동사는 이라고 하는 점까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 복기 한번 시도해 볼까요? 자, 실제로는 어때요? In reality. 실제로는 the hear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장은 어디 있어요? is. 있대요. 어디에? In the middle. In the middle. 중간에 있대요. Of the ch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의 중간에 있습니다. 자, 어디에 놓여져 있으면서? 자, 바로 placed between the two lung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마지막, 자, 다섯 번째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도 여러분들 시제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이번, 자, 어저께 저희가 단순 시제 공부했잖아요. 특히 현재 시제를 주의하셔야 돼요. 과거나 미래는 그냥 뭐 글쎄요. 크게 우리의 통념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제는 이슈가 많았죠. 자, 우리가 항상 시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특정한 과거나 미래를 지시하는 어구가 문장에 없으면 정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 정할 수 없는 미래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일반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최선을 다했고, 자, 미래까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거는 팩트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 사실로 보고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타동사입니다. 목적어입니다. 그 앞에는 당연히 주어와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베스트를 시도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your shopping visit an enjoyable experience.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자, 얘네 여러분들 뭘로 보셔야 돼요? 바로 여기서 자르셔야죠. 이 make는 사역 동사예요. 오형식으로 쓰였어요. 두 명사는 동격입니다. 그래서 your shopping visits. shopping visit이니까 visit은 여기서 명사로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쇼핑을 목적으로 한 방문이 An enjoyable experience. 즐거운 경험이 자,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to 이하는 여러분들이 부사적 수식어로 보셔도 되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to 이하를 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봐서 형용사적 수식어로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가 모두 다 된다라고 요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데요. 마지막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뭡니까? We always try our best.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자, to make your shopping visits. 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An enjoyable experience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복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섯, 5번까지 마무리가 다 되었으니. 자, 이제 전체 문장들 다시 한번 쭉 들으시고 따라해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1: It is helpful to know that crying makes the baby's lungs stronger or sends oxygen to his blood. The other boy put his arm in front of his friend, motioning for me to go ahead. Even though Hades left the underworld from time to time to visit his brother Zeus, he wasn't cheerful or pleasant.

0: In reality, the heart is in the middle of the chest, placed between the two lungs. We always try our best to make your shopping visits an enjoyable experience.
1: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월화수 저희 이제 그 단순 시제와 관련된 자, 여러 연습들을 좀 해봤어요. 이제는 개념들이 충분히 여러분들께 좀 장착되고 자신감이 좀 생겼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정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한번 펴서 영어 독서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영어가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는 공부인 것 맞아요. 공부이지만 그것을 더 잘하려면, 그리고 영어 자체를 더 잘하려면 영어를 많이 읽고 많이 접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가장 재밌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단연코 1등은 영어 책일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영어 책에 빠져 들어가 볼까요? 짜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Lost Cat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아, 다행스럽게도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기 있었던 엘시가 고양이를 찾고 있었죠. 과연 구해줬을까요? 저는 구해줬을 것 같은데요. 기대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강조에 의한 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쩌면 좀 어려운 문법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아주 쉽게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음원으로 책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 속으로 뛰어들어가 볼까요?
1: Very soon, Comet began heading back down to the ground. They landed softly in a beautiful garden next to a greenhouse. Inside were all kinds of fruits and vegetables. Elsie spotted Charlie at the window.
2: Charlie, I'm here! And you'll never guess what! I flew on a unicorn!
1: Comet gently tapped his spiral horn against the glass. It disappeared straight away.
2: Charlie!
1: Called Elsie, and the cat ran out and jumped into her arms. Purr.

0: go home," said Elsie. She climbed onto Comet's back once more, and Charlie jumped up next to her.
1: Meow! Meow! How cool is this?
0: Elsie laughed as they flew home.
2: The Unicorn and the Lost Cat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이전 이야기에서 바로 Elsie라는 친구가 자신이 고양이가 없으면 나는 잠이 들 수가 없어. 그러면서 우연히 정원을 보니까 유니콘 한 마리를 만났었죠. 그래서 그 유니콘이 아 고양이 어딨지? 고양이 이름이 찰리였죠. 찰리가 어딨지? 이렇게 눈을 감고 쫙 보니까 이 근처에 어딘가 멀지 않은 곳에 온실에 지금 갇혀있다. 그래서 지금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유니콘을 타고 쭉 날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어가 볼까요? Very soon, 이윽고, 이내 곧, Comet began heading back down to the ground. Comet이 바로 그 유니콘입니다. 유니콘이 began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시작했냐면, heading back down. 다시 heading. head는 머리라는 의미가 있죠. 머리를 우리가 향하는 쪽이, 우리가 걸어가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head는 향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heading back down. 다시 땅으로, to the ground. 땅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They landed softly in a beautiful garden. 그들은 landed. land는 원래 땅이란 의미가 있죠. 그러나 동사로 쓰이면은 비행기나 어떤 이런 비행물체가 착륙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혹은 어떤 것이 내려앉다, 뭐 새가 내려앉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land는 내려앉다나 착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착륙했습니다. 아, 착륙하는 게 아니죠. 유니콘이니까 내려앉아야 되겠죠. 내려앉았습니다. softly, 아주 가볍게, 부드럽게요. In a beautiful garden, 아름다운 정원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Next to a greenhouse. 그렇죠. 어디 옆에요? 온실 옆에. 이 온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찰리라는 고양이가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구해주러 가야 되겠죠. Inside were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all kinds of fruits and vegetables. 그 안에는 모든 종류의 과일들과 채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읽어보기 전에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던데요. 과거에 제가 학창시절에 참 궁금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Inside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inside가 만약에 주어라면 왜 were를 썼지? 라는 궁금증이 제가 학창시절에 중학생 때인가 있었습니다. inside면 안에 아니야? 이 제 생각입니다. 저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inside가 아니라면 inside는 뭔가 하나 같은데, 단수 같은데. 그러면은 inside was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왜 inside were이라고 했지? 이런 고민이 과거에 제가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왜 이런 모양으로 쓰여졌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 오늘의 주제는 강조에 의한 도치입니다. 도치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도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때문에 주어와 동사 자리가 바뀌어 있냐 하면은 바로 강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강조해서 좀 더 강하게, 조금 더 명확하고 좀 더 세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어와 동사 자리가 바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n old cat sat in the corner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먹은 고양이가 코너에 앉아 있었다. 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나이 먹은 고양이는 오케이. 그런데 코너에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In the corner를 제가 말을 할 때 코너에 나이 먹은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그냥 나이 먹은 고양이가 코너에 앉아 있었다가 아니라 코너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코너에 나이 먹은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코너에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n the corner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문장 제일 앞으로. 보내버리면 되죠. 왜? 강조하고 싶어. 제가 아까 전에 우리말로 할 때도 나이 먹은 고양이가 코너에 앉아있었다. 이건 강조하지 않았지만 코너에 먼저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듣는 사람이 아 이게 먼저 탁 이야기를 해주니까 바로 딱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되겠죠. In the corner. 그 그대로 문장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In the corner. 그 다음에 있었던 거 그대로 써주는 것입니다. An old cat sat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in the corner를 문장 제일 앞으로 보냈잖아요. 이렇게 문장 제일 앞으로 보낸 것은 원래 있었던 이 위에 있었던 이 문장, 이 원래 있었던 정상적인 어순을 따르지 않고 있죠. 제가 제 마음대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장 제일 앞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 in the corner를 강조를 위해서 문장 제일 앞으로 보냈습니다. 정상적인 어순이 아닙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뒤에 그대로 적어주는 게 아니라 동사 주어 자리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An old cat이 마지막으로 가고 set을 앞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아 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in the corner 그 다음에 in the corner이 제일 앞으로 나가면은 an old cat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set이 먼저 나와 있네. 그러면 어떤 것을 이 말하는 사람이 의도하고 있냐면은 아 동사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정상적인 어순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강조에 의해서 무언가가 제일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주는 거예요. 글 읽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in the corner, set an old cat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an old cat이 주어가 될 것이고요. set은 동사가 되겠죠. 아, 요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한 문장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있었던 그 문장인데 제가 원래의 문장을 적어드릴게요. All kinds of fruits and vegetables were inside. 모든 종류의 과일들과 채소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을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모든 종류의 과일들과 채소들은 괜찮은데 밖에 아니라 안에 있었습니다. 안에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여기 있는 inside라는 것이죠. 강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문장 제일 앞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inside 그 다음에 있었던 거 그대로 적어줍니다. All kinds of fruits and vegetables were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inside를 강조하면서 문장 제일 앞으로 무언가를 보냈죠. 그러면 원래 있었던 이 위에 있는 이 정상적인 어순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문장은 정상적인 어순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장처럼 정상적인 어순이 이제 이렇게 아닌 게 되었습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인사이드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주어와 동사 자리를 바꾸면서 독자가 아 동사가 먼저 나오네 이게 정상이 아닌가 보다 무언가가 강조가 돼 있고 그래서 동사 주어 순으로 주어 동사가 반대로 돼 있는 그런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구나를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inside 그 다음에 올 단어가 바로 were 되겠죠. inside were all kinds of fruits and vegetables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주어는 all kinds가 되겠죠. 뒤에 있는 쭉 all kinds가 주어가 되니까 모든 종류들이 되니까 아 그래서 동사가 was가 아니라 were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강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문장 제일 앞으로 가면 물론 여러 가지 예외들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 뭔가 제일 앞으로 가면 주어 동사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동사 주어순이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장 구조가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넘어가 볼게요. Elsie spotted Charlie at the window. Elsie는 spotted. spot이라는 것은 점 이라는 뜻도 있지만 spot이라는 것은 발견했다, 발견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Elsie는 발견했습니다. Charlie를 at the window, 창문에서 발견했습니다. Charlie, I'm here. Charlie야, 나 여기 왔어. Elsie가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And you will never guess what. 그리고 너 정말, 너는 정말 믿지 못할 걸. 너 정말 생각도 못할 걸. I flew on a unicorn. 나, Elsie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시가 나 유니콘 탔잖아. 유니콘 타고 날아왔어. 라고 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과연 지금 빨리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유니콘 탄 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찌되었든 지금 찰리를 구해주겠죠. 당연히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그 다음 내용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음원으로 먼저 한번 들어보고 이어나가 볼게요.
0: Very soon, Comet began heading back down to the ground. They landed softly in a beautiful garden next to a greenhouse. Inside were all kinds of fruits and vegetables. Elsie spotted Charlie at the window.
1: Charlie, I'm here! And you'll never guess what! I flew on a unicorn!
2: 자, 과연 찰리는 구출이 될 수가 있을까요? Comet. Comet은 누구였죠? 바로 유니콘입니다. 이렇게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아, 이건 누구였지? 이건 누구였지? 계속 그래야지 이 흐름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Comet gently. Comet은 gently, 부드럽게 tap. Tap이라는 것은 툭툭툭 두드리는 것입니다. 두드렸습니다. His spiral horn against the glass. Comet은 유니콘이죠. 즉, 뿔이 하나 달린 말입니다. 그래서 Comet은 이렇게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spiral이라고 하면은 바로 나선형입니다.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면서 뭔가가 넓어지거나 이렇게 좁아지는. 그러면 아, 이 뿔이 뭔가 이렇게 꼬여있는 이렇게 삐죽한데요. 그러게 뭔가 나선형의 형태로 생긴 그런 뿔이 되겠죠. 뭐에다 대고 이 나선형의 뿔을 톡톡 두드렸냐면 그 온실에 들어가야 되니까 glass, the glass가 되겠죠. 창문에 있는 그 유리를 대고 톡톡톡 두드렸습니다. It disappears straight away. Right away, straight away가

0: 되겠네요. It disappeared straight away. Straight away. 즉시 곧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it은 무엇일까요? 뭔가를 톡톡 두드렸고 그것이 곧장 straight away. 곧장 사라졌으니까 바로 여기 있는 it은 창문이 되겠죠. 창문에 있는 그 유리가 곧장 사라졌습니다. 와, 이 유니콘에 마법을 쓸 수가 있네요. Charlie called Elsie. Elsie가 소리 질렀습니다. Charlie! 이렇게요. And the cat ran out and jumped into her arms. Purr, purr.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나서 그 고양이 바로 Charlie가 되겠죠. Charlie는 ran out. 뛰어나와서 어디에서 뛰어나왔습니까? 바로 온실에서 뛰어나왔겠죠. 온실에서 뛰어나와서 and jumped into her arms. 여기 있는 her arms는 누구의 팔이에요? 누구의 품으로? 바로 Elsie의 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purr, purr, purr이라는 것은 고양이가 기분 좋을 때 이렇게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purr, purr, 고양이가 내는 소리입니다. 물론 저는 제가 이 purr이라는 소리니까 전혀 고양이스럽지 않은데요. 어쨌든 고양이가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은요. Let's go home, said Elsie. Elsie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집에 가자. She climbed onto Comet's back once more. 자, 여기 먼저 보도록 할까요? Elsie는 climb onto, 다시 올라갔습니다. 누구의 등 위로요? Comet의 등 위로, 다시 한 번 더. Once라는 것은 바로 한 번을 의미합니다.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아까 전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한 번 더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갔고요. And Charlie, 그리고 누구요? 이제 한 명이 더 늘었죠. 한 마리 바로 고양이가 되겠죠. 찰리가 jumped up. 다시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탔습니다. Next to her. 그녀 옆에. 그녀 옆이라는 것은 Elsie 옆에가 되겠죠. How cool is this? 이게 얼마나 cool, 멋진 거야. 라고 감탄을 하게 되는. 와, 이거 정말 멋지다. 라고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어내네요. Elsie laughed. Elsie는 막 웃었습니다. As they flew home. 그들이 집으로 슝 날아가면서 Elsie는 막 하하호호. 웃었겠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유니콘도 타고 그런데다가 찰리도 구출하고 이제 집에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잠이 들면 되겠네요. 이제는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Comet gently tapped his spiral horn against the glass. It disappeared straight away. Called Elsie, and the cat ran out and jumped into her arms. Purr, purr. Let's go home, said Elsie. She climbed onto Comet's back once more, and Charlie jumped up next to her. Elsie laughed as they flew home.
0: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새로운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2: Head. Head. Very soon, Comet began heading back down to the ground. Land. Land. They landed softly in a beautiful garden next to a greenhouse. Spot. Spot. Elsie spotted Charlie at the window. Spiral. Spiral. Comet gently tapped his spiral horn against the glass. Straight away. Straight away. It disappeared straight away.
0: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Fun Reading Tips 어휘 확장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try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다 기억하시죠? 예전 강의에서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uni, mono가 있었고요. 둘을 의미하는 것은 두 개의 뭐였죠? by가 있었습니다. bi. 그 다음에 세 개를 의미하는 것은 try가 있습니다. 세 개의라는 의미고요.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try가 들어간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triangle이라는 게 있네요. 우리 친구들 triangle 알고 있죠? 그 다음에 tricycle, trip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일단 triangle 한번 보도록 할까요? try는 3이고 angle은 각이에요. 각. 맞죠? 두 개의 선이 만나서 이렇게 각을 이루는 게 있죠. 그래서 triangle, 그 각이 몇 개라고요? 각이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삼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각이 세 개가 있잖아요. Triangle 합쳐져서 triangle. 자, 그 다음에 tricycle. cycle은 제가 처음에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circle. 동이 유사하게 생겼죠. cycle. 조금 스펠링이 다르긴 하지만요. 이게 변형이 돼서 cycle. 그래서 세 개의 원이 있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것 중에 세 개의 원이 되어 있는 거. 물론 성인들은 잘 타지 않지만 거의 안 타죠. 아이들이 무엇을 탑니까? 바로 세발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래서 tricycle이라고 하면 세발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riple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try는 3을 세 개의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ple는 fold, 겹을 의미합니다. 한 겹, 두 겹 할 때 그 겹, 겹겹이 쌓아 올라가는. 그래서 세, 뭐요? 세 겹 혹은 세 배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할 때 배수. 그래서 세 배의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쪼개서 외울 수는 없지만 일부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 혹은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은 이렇게 조금 나눠서 외워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단어를 외울 수가 있고 기억도 오래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C 모바일 앱 혹은 www.ebsc.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율이 팍팍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혹시 집에서 동물 키우시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동물 학대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더큰 문제는 동물 유기라고 하는 문제죠. 버려지는 동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에서는 동물은 things,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요걸 바꾸겠다라는 취지의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란 나라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0년에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쳤던 곳인데요. 이번에 또 다시 한번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은 Today's Topics입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South Korea to grant legal status to animals. 이때 to는 미래를 얘기하는 to죠. 아직 준건 아니고요. grant 허용하다라는 의미인데요. 한국 정부가 이제 동물들에게 legal status 법적인 지위를 안길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전세 내용 들어봅니다.
1: South Korea to grant legal status to animals. Animal abusers and those who abandon pets may soon face harsher punishment as South Korea plans to revise the Civil Act to grant animals legal status. The Ministry of Justice made a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to introduce a new clause to declare animals are not things. The amendment must be approved by Parliament before taking effect.
2: South Korea to grant legal status to animals. Animal abusers and those who abandon pets may soon face harsher punishment as South Korea plans to revise the Civil Act to grant animals legal status. The Ministry of Justice made the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to introduce a new clause to declare animals are not things. The amendment must be approved by Parliament before taking effect.
0: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단어 너무 많아요.

0: 많습니다. 그 단어 오늘 자그마치 6개나 되는데요.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To abandon.
2: To abandon.
1: To revise.
2: To revise.
1: To grant.
2: To grant.
1: Legislation.
2: Legislation.
1: Parliament.
2: Parliament.
1: To take effect.
2: To take effect.
0: 첫 번째 단어는 to abandon. 갖다 버리는 겁니다. 유기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Abandon a dog 이라고 하면 개를 유기하는 거고요. Abandon a child라고 하면 아동을 유기하는 겁니다. To revise. 이때 revise 개정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법을 개정하다. To grant. 조금 전에 나왔던 뭔가를 승인하다, 허용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Legislation.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법안. A bill. 법안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혹은 법제화라고 하는 추상 명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법안이라고 할때 bill이란 단어를 쓰면 가산 명사인데요. legislation이라고 하면 요거는 셀수 없는 불가산 명사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Parliament, 의회라고 하죠. 그 나라의 국민들이 뽑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 곳,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o take effect, 법이 시행되다, 발효되다라고 할때 to take effect 같이 알아두시면 역시 도움이 되겠군요. 첫 번째 단어부터 일석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Animal abusers and those who abandon pets. 자, abuser라고 하는 것은 학대하는 사람들이니까 동물 학대를 일삼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애완동물을 abandon, 유기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may soon face harsher punishment. 아, 이렇게 collocation도 함께 알아두세요. punishment이라고 하는 처벌에 harsh 혹은 harsher, 요게 함께 올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비교급이니까 지금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곧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처벌을 받게 된다? Base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as South Korea plans to revise the Civil Act, 한국이 the Civil Act 민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To grant animals legal status, 동물들에게 법적인 지위를 주기 위한 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Ministry of Justice, 법무부죠? made a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런 것을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입법 예고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단행했는데요. To introduce a new clause. 이때 clause는 법 조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새로운 민법 조항을 넣기 위함입니다. To declare animals are not things. 바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뭔가를 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그걸 정말로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사실 없었거든요. 요번에 바꾸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amendment must be approved by Parliament before taking effect. 몇 가지 표현 또 신경 써야 되겠군요. 이때 amendment인데 더가 나왔다는 얘기는 글을 쓴 사람도 알고 읽는 우리도 아는 거죠. 읽고 있는 앵커도 알고 듣는 우리도 아는 거잖아요. 그럼 이 amendmen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단어와 바꿀 수 있을까요? 예, legislation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그리고 revise란 단어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법을 개정하다라고 할때 revise란 단어도 씁니다만 amend란 단어도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 개정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 개정 법안은 must be approved by parliament, 의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 Parliament이라고 하는 의회가 나라마다 이름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의 의회를 우리는 우리말로 국회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The National Assembly라고 부르죠.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의회라고 부르고 영어로 Congress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일반 명사로 쓰면 Parliament이 되는 거죠. 즉, 이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before taking effect, 이게 법으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법이 발효되다, 시행에 들어가다라고 할 때, take effect 말도 씁니다만, come into effect, 그리고 go into effect. 이렇게 세 가지 표현 다 쓰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역시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South Korea to grant legal status to animals. Animal abusers and those who abandon pets may soon face harsher punishment. as self

0: Korea plans to revise the Civil Act to grant animals legal status. The Ministry of Justice made a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to introduce a new clause to declare animals are not things. The amendment must be approved by Parliament before taking effect.
1: South Korea to grant legal status to animals. Animal abusers and those who abandon pets may soon face harsher punishment as South Korea plans to revise the Civil Act to grant animals legal status. The Ministry of Justice made the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to introduce a new clause to declare animals are not things. The amendment must be approved by Parliament before taking effect.
2: 오늘 두 번째 이슈가 되겠는데요. Powerful earthquake, 강진이죠. Hits Haiti. 영어로는 Haiti라고 읽고요. 우리말로는 IT라고 읽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강진이 IT를 강타했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0: Powerful earthquake hits Haiti. At least 1,400 people are known to have died in a magnitude 7.2 earthquake that struck Haiti, reducing buildings to rubble and sending terrified residents running out of their homes. However, rescue work has been hampered by heavy rains brought by Tropical Storm Grace.
1: Powerful earthquake hits Haiti. At least 1,400 people are known to have died in a magnitude 7.2 earthquake that struck Haiti, reducing buildings to rubble and sending terrified residents running out of their homes. However, rescue work has been hampered by heavy rains brought by Tropical Storm Grace.
2: 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피해 상황이라든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사건 사고다 보니까 몇 가지 표현은 알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0: Magnitude.
1: Magnitude.
0: Rubble.
1: Rubble.
0: To hamper.
1: To hamper.
2: 첫 번째 단어는 magnitude라고 하는 진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진도 얼마냐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Magnitude. Rubble. Yeah. Rubble 안 나올 수가 없죠. 건물이나 빌딩이 무너진 그 폐허, 그 잔해를 얘기할 때 rubble 이란 말 씁니다. To hamper. 거의 뭐 단골 메뉴죠. 이것도 방해하다, 차질을 빚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일단 사망자 숫자가 제일 먼저 나왔군요. At least 1400 people are known to have died in a magnitude 7.2 earthquak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known to는 지금 현재 이렇게 알려진 거고요. 사망한 거는 시제가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완료 시제로 써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최소 1400명, 다시 말하면 1400명이 넘는 인원이 이번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Of magnitude, 진도 7.2의 강진 때문인데요. That struck Haiti, reducing buildings to rubble and sending terrified residents running out of their homes. 이게 동사가 세 개가 나온 거예요. struck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reducing이라는 녀석, 그리고 sending이라는 녀석은 분사구문으로 뒤에 연결해 준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듣는 순간에 여기 대절의 앞에 지진의 요게 다 걸려있다라는 게 순차적으로 이해가 돼야 청취할 때 한 번에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 스트럭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가고 여기서 한번 끊어갈 수 있고 나머지까지 쭉. 자, 일단 strike라는 단어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죠. 뭐 지진이 됐든 홍수가 됐든 태풍이 됐든 어디를 강타하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가 앞에 나왔던 hit이란 동사와 strike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 밖에도 뭐 pound라든가 pummel이라든가 때리다라는 표현 대부분이 쓸 수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전체의 한 일단 80, 90%를 차지하죠. 진도 7.2의 강진이 IT를 강타하면서 reducing buildings to rubble. 건물을 잔해나 폐허로 줄였습니다는 누가 봐도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단어나 표현이 뭔가 문맥에서 좀 어울리지 않고 불협화음을 보인다라고 하면 다른 표현으로 쓰인 겁니다. 이때 reduce하고 그 다음에 to는 이때 전치사인데요. reduce somebody나 something to. 네, 뭔가 혹은 누군가를 나쁜 상황으로 빠뜨리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때 reduce는 이런 상황으로 빠뜨리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리고 sending terrified residents running. send 다음에 목적어 ing을 참 많이 쓰는데요. 공포에 질린

0: 주민들이 running out of their homes, 집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사태까지 펼쳐졌습니다. However, 그런데 말입니다. Rescue work has been hampered. 당연히 나오는 표현이죠. 구조 작업에 차질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는 by heavy rains brought by tropical storm Grace. 그렇습니다. 열대성 폭풍인 Grace가 가져온 폭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폭우성 열대성 태풍이 가져온 폭우로 인해 구조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Powerful earthquake hits Haiti. At least 1,400 people are known to have died in a magnitude 7.2 earthquake that struck Haiti, reducing buildings to rubble and sending terrified residents running out of their homes. However, rescue work has been hampered by heavy rains brought by Tropical Storm Grace.
2: Powerful earthquake hits Haiti. At least 1,400 people are known to have died in a magnitude 7.2 earthquake that struck Haiti, reducing buildings to rubble and sending terrified residents running out of their homes. However, rescue work has been hampered by heavy rains brought by Tropical Storm Grace.
0: Today's patterns, 오늘은 to be reduced to 혹은 reduce somebody 혹은 something to 라고 하는 문맥인데요. 좋지 않은 상태가 되다라고 할 때 요거 은근히 많이 씁니다. 코로나 발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이 실직을 했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전락하다? 이 표현 쓰면 되겠죠. 일단 실직하다라는 표현은 to lose one's job. 그죠? I lost my job yesterday.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To go out of work 이라고 하면 이것도 실직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Since the pandemic began. 그렇죠? 코로나 시작 이래 지금까지니까 당연히 현재 완료형으로 써야 된다는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수천만 명이니까 tens of million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have been thrown out of work. 그렇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군요. have gone out of work. 괜찮고요. 근데 원치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니까 have been thrown out of work or have been blank to poverty. 뭐가 들어갈까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have been reduced to poverty. 이렇게 쓰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실직에 빠졌거나 아니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혹은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라고 할 때 be reduced to poverty. 요거는 뭐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하나의 표현처럼 암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면 괜찮겠습니다. 전체 문장 듣고요. 정리합니다.
1: Since the pandemic began, tens of millions around the world have been thrown out of work or reduced to poverty.
2: Since the pandemic began, tens of millions around the world have been thrown out of work or reduced to poverty.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IT 문제도 있었으니까 earthquakes in Haiti. 복수 썼다는 얘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 진도 7.2의 강진은 최소 22만 명의 사망자를 남기고 인프라 시설에 큰 피해를 입혔던 2010년 지진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 이렇게 되는군요.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이번 진도 7.2의 지진은 2010년 지진을 떠올리게 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최소 22만 명, 그리고 IT의 인프라 박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일단 보면은 진도 7.2의 강진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Magnitude 7.2 earthquake 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Richter scale 이라고 해서 리히터 지진계를 사용하는 표현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큰 피해를 입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Severely damage 라고 해서 그냥 damage를 동사로 써도 되겠고요. To deal a blow to 기억나시죠? 한방 날리다. To wreak havoc on 초토화시키다. 같은 의미로 to devastate, 다 큰 피해를 입히다 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당연히 뭐 많이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떠올리게 하다 라고 할 때 to remind somebody of something. Remind somebody of something 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뭔가를 떠올리게 한다는 말인데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오늘 썼습니다. the magnitude 7.2 earthquake in Haiti. So, IT에서 발생한 진도 7.2의 강진은 is blank of the 2010 quake. 네, 똑같은 의미예요. 줄여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뭐뭐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할 때 be blank of. 네, R로 시작되는 단어는 뭐 이거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죠. reminiscen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뉴스에서는 종종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is reminiscent of the 2010 quake that killed at least 220,000 people and dealt a devastating blow to the country's infrastructure. 그죠? 정말 치명적이고 재앙적인 피해를 남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깔끔하게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봅니다.
1: Earthquakes in Haiti. The magnitude 7.2 earthquake in Haiti is reminiscent of the 2010 quake that killed at least 220,000 people and dealt a devastating blow to the country's infrastructure.
2: Earthquakes in Haiti. The magnitude 7.2 earthquake in Haiti is reminiscent of the 2010 quake that killed at least 220,000 people and dealt a devastating blow to the country's infrastructure.
0: 오늘 우리가 학습했던 중요한 단어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Today's expressions.
1: To abandon.
2: To abandon.
1: To grant.
2: To grant.
1: Legislation.
2: Legislation.
1: Parliament.
2: Parliament.
1: To take effect.
2: To take effect.
1: Reminiscent of.
2: Reminiscent of.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되어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오늘은 20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문장의 패턴 중에서 몇 형식 배웠었죠? 1형식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3형식에 해당하는 내용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용어가 있어서 이 용어들을 먼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에서 자동사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말이 되는 동사입니다. 이때 자가 스스로 자를 쓰거든요. 즉, 목적어 없이도 의미가 성립하는 동사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동사들이에요. 일형식에 쓰이는 동사들은 그냥 주어만 있으면 문장이 성립이 되죠. Birds fly. 새들은 난다. They danced. 그들은 춤췄다. 이렇게 혼자 있어도 말이 되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반면에 타동사는 말이 되려면 다른 말이 필요한 동사예요. 이걸 목적어가 있어야 말이 되는 동사다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love, buy와 같은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완성이 될까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해당하는 말이 있어야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사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샀다. 무엇을 샀는지가 있어야 의미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말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 그게 바로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목적어란 무엇이냐? 주어가 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무엇을, 누구를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이 누구를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목적어라는 거죠. Love와 by는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말이 되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동사, 타동사, 목적어의 개념은 다 잡았죠. 이제 3형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fruit at the store. 자, 이 예문을 한번 보세요. 그는 bought 하면 샀다죠. 사다의 과거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샀다라고만 하면 의미가 완성이 되어야 한대요? 안 돼요. 뭘 샀는지가 나와야 돼요. 무엇을 샀는지, some fruit, 몇몇 과일을 샀다고 합니다. 몇몇 과일을, 이 some fruit이 바로 이 문장의 목적어인 거죠.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는 선생님이 앞으로 o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 있고요. 뒤에 at the store는 괄호 묶어볼까요? 우리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문장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 뭐라고 했죠? 부사어구입니다. 역시 삼형식에도 뒤에 부사어구가 나올 수가 있어요. He bought some fruit. 그는 과일을 좀 샀다. 이렇게만 해도 문장은 완성이 되는데요. 어디에서 샀대요? At the store, 가게에서 샀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사어구가 뒤에 따라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He introduced his girlfriend to me. 이번에는 주어는 he고요. 동사는 introduced라고 쓰였습니다. introduce가 소개하다인데 과거형이니까 소개했다가 되겠네요. 그는 소개했다. 이렇게만 쓰면 의미가 통하지 않죠. 뭘 소개했는데, 그쵸?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어가 바로 his girlfriend 되겠습니다. 그는 그의 여자친구를 소개했다. 근데 누구한테요? 나한테. 나한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 부사어구입니다. He borrowed my notebooks yesterday. 이번에는 주어는 he, 동사는 borrowed, 빌렸다입니다. 그는 빌렸다. 이렇게만 쓰면 의미가 완성이 안 돼요. 무엇을 빌렸는지 알려줘야 되거든요. 무엇을? 목적어 my notebooks라고 합니다. 그는 내 공책을 빌렸다. 언제? yesterday, 어제. 어제는 없어도 되는 말이네. 부사어구예요. He returned them this morning. 그는 그것들을 오늘 아침에 돌려주었다. 자, 주어는 he고요. 동사는 returned 나왔습니다. 그는 돌려주었다. 이렇게만 쓰면 뭘 돌려줬는지 알 수가 없죠. 무엇을 해당하는 말, 목적어가 꼭 있어줘야 됩니다. He returned them. 여기서의 them은 앞문장과 연결지어 본다면 그 공책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는 공책들을 돌려줬습니다. 언제?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는 부사어구예요. 자, 이렇게 삼형식은요, 동사들이 뒤에 목적어를 꼭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이 있어야 의미가 완성되는 것. 그런 문장의 형태를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삼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동사가 같은 동사라도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change, 요 동사부터 볼게요. change는요, 타동사로도 쓰이고 자동사로도 쓰입니다. 타동사는 뭐라고 했더라?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라고 했죠. 목적어, 즉 무엇을 해당하는 말이 꼭 필요한 동사예요. 이럴 때는 의미가 무엇을 바꾸다입니다. 그래서 change가 무엇을 바꾸다란 뜻도 있어요. 반면에 자동사로도 쓰여요. 예를 들어 스스로 바뀌다 라고 할 때, 그럴 때는 change가 자동사라서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의미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동사라도 뒤에 꼭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목적어가 없어도 스스로 의미를 성립할 수 있는, 의미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이 문장을 보고 맥락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는 동사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문장을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return, 요 동사도 볼까요? return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돌려주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스스로 돌아오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을 돌려주다 할 땐 타동사, 스스로 돌아오다 할 땐 자동사예요. melt, melt도요. 무엇을 녹이다, 무언가를 녹이다 할 때는 타동사, 스스로 녹다 라고 할 때는 자동사입니다. gather, gather, 무엇을 모으다, 예를 들어 사람을 모으다 이럴 때는 gather 타동사고요.
스스로 모이다라고 할 때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타동사, 자동사 둘다 되는 동사들이 많다. 이 동사는 반드시 자동사야, 반드시 타동사야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따로 공부해 둬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동사들은 타동사, 자동사 둘 다로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맥락을 통해서 잘 파악.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거 예전에 잠깐 봤던 건데요. 대명사의 여러 형태 중에서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의 형태에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자리일 때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여러분? 1인칭 단수면 I, 1인칭 복수면 we, 2인칭 단수든 복수든 you, 3인칭 단수면서 남자면 he, 단수면서 여자면 she, 단수면서 사람이 아니면 it, 그리고 복수일 때는 they를 적어줍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가 올 때, 그때는 목적격의 형태로 적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I가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me 라고 써요. we,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us. you는요, 단수든 복수든 똑같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you. he는요, 목적어 자리에 올 때 him이고요. she는 목적어 자리에 올 때 her. it 똑같이 it이고요. they는 them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로 올 때 대명사의 형태 같이 알아두세요.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동사 플러스 목적어를 찾아서 우리말로 옮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동사랑 목적어 이렇게 괄호로 묶은 다음에 우리말로 해석해 볼게요. The man hunted rabbits in the forest. 이때 주어는 뭐예요? 그 남자들은이 주어죠. 그쵸? 그 다음 동사는요? hunted입니다. 사냥했다. 무엇을 사냥했어요? 토끼들을요. rabbits가 목적어예요. 그래서 hunted rabbits에 이렇게 네모 잘 묶어줬습니다. 남자들은, 그 남자들은 숲에서 토끼들을 사냥했다 라고 하는 문장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도 문장은 완성이 되는데 숲에서 라고 하는 부사어구가 추가가 되었네요. 이제 이번부터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in speaks four languages. 주어가 뭐예요? Justin, 그쵸? Justin. 동사는 speaks입니다. 말한다. 무엇을? Four languages. 네 개의 언어를 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몇 형식? 3형식 문장이에요. 그러면 동사랑 목적어 괄호 묶어보고요. 이제 해석해야 되겠죠? speaks. 말한다. 무엇을? 네 개의 언어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순서대로 찾아주면 돼요. 3번 I practice the piano 3 hours a day. 나는, 주어는 I고요. 동사는 뭐예요? 연습한다. practice가 동사다, 그죠? 그런데 무엇을 연습한다고요? The piano, 피아노를 연습한다고 했습니다. 자, 나는 연습한다 라고만 하면 의미가 완전하지 않아서 뒤에 무엇을 연습하는지 목적어를 더해 주었습니다. 피아노를 연습한다. 3 hours a day, 하루에 3시간 동안 연습한대요. 요거는 부사어구에 해당하는 말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의 문장인데요. practice the piano에 괄호 묶어줘야겠습니다. 동사랑 목적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해 볼게요. practice, 연습하다. 그 다음, 무엇을? 피아노를.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you missed the train 5 times this week. 주어가 뭐예요? you, 너는이죠. 그리고 동사는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missed. missed 하면 놓쳤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놓쳤대요? the train. 기차를 놓쳤다고 합니다. 뭐뭐를 목적어죠. 자, 얼만큼이요? 5 times. 5번이나 놓쳤대요. this week. 이번 주만. 자, 그러면 뒤에 있는 5번, 이번 주는 부사구에 해당하는 말이죠. you missed the train. 너는 기차를 놓쳤어. 이렇게만 해도 문장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해주는 부사어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사랑 목적어에 괄호 묶어볼까요? missed the train. 해석은 어떻게 해요? 놓쳤다, 기차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I borrowed this textbook for a day. 자, 주어가 뭐예요? I죠, 나는. 동사는요? borrowed. borrow가 빌리던데 ed가 붙었어요. 과거형입니다. 빌렸다. 무엇을? his textbook. 그의 교과서를 for a day. 얼마 동안? 하루 동안이요. 나는 그의 교과서를 빌렸다. 라고만 해도 의미는 완성되죠. for a day는 부사어구 되겠습니다. 역시 3형식의 부사어구가 붙은 형태고요. 동사랑 목적어 괄호 묶어주시고 이제 해석해볼까요? 빌렸다. 무엇을? 그의 교과서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He always counts calories when he eats food. 와,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왜냐면 when이 들어왔거든요. when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when이라든가 and라든가 but or 이런 친구들 조금 어려운 말로 접속사라 부르는 이 친구들은 두 문장에 다리 놓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when 앞에도 동사 목적어 찾을 수 있고 뒤에도 보니까 동사 목적어가 있거든요. 우리 둘다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when 앞에 봤더니 he 그가 주어고요. always 빈도부사 들어갔네요. 그는 항상 counts calories 뭐 한대요? 칼로리를 센다라고 합니다. 세다가 동사죠. 무엇을? 칼로리를은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count calories 한번 이렇게 괄호 묶어줄게요. 첫 번째는 알겠다, 그쵸? 계산한다, 칼로리를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고요. when 뒤에 봤더니 when 뒤에 주어는 he, 동사는 eats, 목적어는 food가 되겠습니다. 그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앞에 when이 붙었기 때문에 그가 음식을 먹을 때라고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뒤에 동사랑 목적어는 eats food가 되겠고요. 정답 채워보면 계산한다, 칼로리를, 먹는다, 음식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7번. The hairdresser dried my hair with a towel. 자, 이번에 조금 문장이 긴데 주어부터 찾아볼까요? 주어는 The hairdresser, 미용사입니다. 동사는 뭐예요? Dried, dried. 원래 동사는 dry인데요. 동사 원형은 dry인데요. y로 끝나고 그 앞에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꾸고 이들이 붙여서 과거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린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내 머리카락을. 내 머리카락을에 해당하는 말이 목적어죠? 무엇으로? With a towel. 수건으로. 수건으로는 사실 없어도 문장이 완성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건 부사어구예요. 그러면 동사랑 목적어 괄호 묶어주세요. 해석해 볼까요? 말렸다, 내 머리카락을. 다음 8번. They do a lot of exercise during the week. 자, 주어가 뭐예요? They죠. 그들은. 그들은이 주어. 그 다음 동사는요. do. 하다가 동사입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A lot of exercise. 많은 운동을 한다라네요. 많은 운동을 목적어. 마지막, during the week. 일주일 동안에. 자, 그러면 during the week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사어구니까 괄호 묶어주고, 동사랑 목적어 네모 괄호로 묶어주시고, 이제 해석 적어볼까요? Do. 한다. A lot of exercise. 많은 운동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The people formed a line at the bank. 주어가 뭐예요? The people. 그 사람들은이죠. 그 사람들은. 동사는요. formed. form이 형성하다인데 ed가 붙어서 과거형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형성했습니다. 뭘요? 무엇을 형성했는지 그 뒤에 나오죠. A line. 줄을 형성했답니다. 줄을 이 목적어예요. 마지막, at the bank. 그 은행에서. 그 은행에서라고 하는 건 부사어구가 되겠습니다. 장소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동사랑 목적어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이제 해석은 형성했다, 만들었다, 그리고 목적어는 줄을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form 하면 형성하다, 만들다인데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그 뒤에 줄이 왔기 때문에 줄을 섰다라고 자연스럽게 써주셔도 괜찮아요. 10번. I completed the test in 30 minutes. 자, 주어가 뭐예요? I. 내가 주어죠. I가 주어. 동사는요? completed. completed가 동사입니다. 나는 끝냈다. 끝냈다. 무엇을?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the test가 되겠습니다. In 30 minutes. 30분 만에. 30분 안에. 그러면 동사랑 목적어는 completed the test가 되겠고요. 해석은 어떻게 되죠? 끝냈다. 시험을.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사랑 목적어는 같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묶어서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B 갈게요. 주어진 단어와 표현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He blank all the time. 주어진 표현을 봤더니 his promises, 그의 약속, keeps,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 문장을 항상 뭘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 그쵸?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당하는 말이 있어야 의미가 완성이 되는

동사요. 여기서는 동사가 keeps, 지키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는 지킨다라고 하면 의미가 완성이 안 돼요. 뭘 지키는지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으로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주어 he 나와 있고요. 동사는 뭐예요? keeps. keeps가 동사. 그 뒤에 목적어는 그의 약속이 되겠죠. He keeps his promises. 마지막에 overtime은 부사어구입니다. 그는 항상 그의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우리 주어, 동사, 목적어 다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갈게요. Olivia. 이번에도 주어는 나와 있어요. 주어진 표현 봤더니 my address, 내 주소, forgot,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동사는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forgot이 동사가 되겠죠. 잊어버렸다. 원형은 forget입니다.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자, 그러면 동사가 먼저 오고 그 뒤에 my address 적어줘야 되는데요. 이때 my address는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어죠?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된 삼형식 문장입니다. Olivia는 내 주소를 잊어버렸다. 까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3번 Miss Kim. 자, 주어는 나와 있고요. Up the mountain, the people guided. 이 중에서 동사는 뭘까요? Guided가 동사겠죠. 동사 먼저 써주시고요. 이끌었다라는 뜻인데요. 가이드했다, 이끌었다. 누구를 가이드했는지 목적어가 그 뒤에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부사어구 붙여주면 되죠. Miss Kim guided the people. 미스 킴은 그 사람들을 이끌었다. Up the mountain, 산 위로. 요거는 부사어구가 되겠습니다. The old lady. 자, the old lady가 주어. 그 다음 동사에 해당하는 말 찾아볼까요? Cookies baked for the children. 동사는 당연히 baked죠. bake에 d가 붙어서 과거형이 됐습니다. baked 먼저 적어줄게요. 그 나이 든 여자는 baked, 구웠다. 무엇을 구웠을까요? 무엇을 해당하는 말 목적어가 뒤이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아이들을 위해는 부사어구예요. The old lady baked cookies for the children. 요렇게 괄호 묶어주세요. 5번 blank for lunch. 이번에는 주어부터 안 나와 있는데요. A hamburger ordered I. 이 중에 주어는 뭘까요? 자, 동사가 ordered, 주문했다이기 때문에 햄버거가 주문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주문했다. I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먼저 써주고, 내가 주문했다. 무엇을 해당하는 말, 목적어 마지막에 써주시고요. 부사어구 for lunch까지 붙어 있네요. I, 주어, ordered, 동사, 무엇을? 햄버거를, a hamburger는 목적어. For lunch는 부사어구인 문장입니다. 나는 점심으로 햄버거를 주문했다. 이런 뜻이에요. 6번입니다. Blank for her birthday party. 자, 요번에도 주어부터 채워야 돼요. Melissa, her room decorated. 이 중에서 주어는 뭘까요? 동사가 decorated, 장식했다인 걸로 봐서 그녀의 방이 장식했다라고 할순 없으니 Melissa가 주어가 되겠죠? 자, Melissa가요, 장식을 했습니다. 무엇을요? 그녀의 방을 장식을 했겠죠. Her room이 목적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 제대로 배열하면 Melissa decorated the room 이렇게 써주고 for her birthday party는 괄호 묶어주세요. 부사어구입니다. 주동목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7번 blank from her friends. Advice follows she. 자, 이 중에서 주어는 뭘까요? 동사가 follows, 따르다니까 충고가 따를 리는 없죠. 그녀가 따른다라고 해야겠습니다. She가 주어, 동사는 follows라고 써주고요. 무엇을 따른다고요? 충고를 따른다고요. Advice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she follows advice from her friends. 이렇게 써주면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어구입니다. 8번. Missed I Korean food when I was in Australia. 자, 이번에도 when이 들어가서요. 뒤에 I 주어, was be 동사 나와 있는 형태인데요. 앞부분 채워볼게요. 나는 한식이 그리웠다. 요렇게 채울 수 있겠네요. 주어는 I. 그리고 무엇무엇을 그리워하다라는 뜻의 동사 miss가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적어는 Korean food가 되겠죠. I miss Korean food.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에요. 나는 한식을 그리워했다. 내가 호주에 있을 때. 9번, blank to the market.
주어진 단어 봤더니 a new TV

introduce the company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동사는요 introduce입니다. 요거는 소개하다라는 뜻인데 과거형으로 쓰였네요. 그러면 그 회사는 새 TV를 소개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주어는 the company, 동사는 introduced, 목적어 자리에 a new TV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뒤에는 부사어구입니다. 그 회사는 시장에 새 TV를 소개했다. 즉, 출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10번, blank in the sun. Red pepper 사면 고추예요. Dried, 말렸다. The farmer, 농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농부가 말렸다. 고추를 어디에다가? 햇볕에다가. 요렇게 쓸수 있겠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으로 써주세요. The farmer dried red peppers in the sun. 요렇게 채우면 되겠습니다. 다음 씩 가볼게요.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자, 1번. 나는 너의 전화번호를 잊어버렸다. 주어는 나는. 동사는 잊어버렸다고요. 무엇을? 너의 전화번호를 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으로 쓰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어순이 달라요. 어떻게 써줘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써줘야 됩니다. 주어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 뒤에 동사, 목적어 순으로 써줄게요. 잊어버렸다. 잊어버리다는 forget인데 과거형으로 써야죠. forgot. Your phone number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무용수들은 무대에서 원을 형성했다. 자, 주어가 뭐예요? The dancers 무용수들은 이고요. 무대에서 어디에서 해당하는 말은 부사어구죠. 무엇을? 원을. 원을은 목적어 그리고 동사가 형성했다입니다. 영어 어순으로 바꿔볼게요. 주어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동사부터 형성했다, 만들었다. 영어로 formed라고 하면 됩니다. formed a circle on the stage. 이렇게 동사, 목적어 어순으로 적어주세요. formed a circle. 3번. 우리는 저녁으로 피자를 시켰다. 주어는 우리는이고요. 저녁으로는 부사어구. 무엇을? 피자를. 피자를은 목적어, 그리고 동사죠. 이거를 영어 어순으로 적어줘야 되니까 주어 뒤에는 동사, 주문했다가 올 거예요. ordered. ordered라고 하면 되죠. 무엇을요? 피자를. 그래서 we ordered pizza. 이렇게 적어주고 저녁으로 부사어구는 맨 끝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4번. 내 할머니는 나의 생일을 위하여 케이크를 구워주셨다. 지금 이 동사는 구워주셨다인데요. 무엇을 구웠다고요? 케이크를 구웠다고요. 그쵸? 케이크를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나의 생일을 위하여 부사어구는 문장의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주어도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동사 목적어 채워볼게요. 동사 구워주셨다. 영어로 baked, baked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어 케이크를까지 써서 baked a cake라고 하면 완성이죠. My grandmother baked a cake for my birthday. 5번 그녀는 그 케이크를 설탕으로 만든 꽃으로 장식하셨다. 여러분, 장식하셨다의 대상이 뭐예요? 동사인 장식하셨다의 대상은 그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그 케이크가 목적어겠죠? 그 케이크를. 설탕으로 만든 꽃으로 요거는 뒤에 부사어구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어부터 이제 채워볼게요. 그녀는 장식했다. 그 케이크를.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으로 써야죠. She decorated the cake. 이렇게 써주면 완성입니다. 다음 6번이요.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주어는 우리는. 그리고 은행에서는 뒤에 부사어구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무엇을? 돈을. 뭐 했다고요? 빌렸다고요.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으로 써야 되니까 we borrowed money.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빌렸다. 어디서? 은행에서. 7번. 우리는 그 돈을 제때에 돌려주었다. 돌려주었다가 동사죠. 근데 무엇을 돌려주었다고요? 그 돈을요. 그러니까 그 돈을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제때에는 부사어구이고요. 뒤에 in tim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적어볼게요. 우리는 we. 동사는 돌려줬다. 영어로 뭐예요?
returned, returned, return에다가 ed 붙여서 과거형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돈을 the money 목적어까지 채워주면 완성. 8번, Mark는 우리를

0: 파크로 안내했다. 주어는 mark, 동사는 안내했다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안내했다고요? 우리를요. 우리를이 목적어네요. 어디로인지는 요 뒤에 부사어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만 쓰면 되겠다. 그쵸? 어떻게? mark, 안내했다, guided. 누구를? us, 우리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us와 같이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 올때 어떤 형태를 적어야 되는지 잘 챙겨 두세요. 9번입니다. 그는 그의 사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도입했다. 주어는 그는, 그 다음에 동사는요, 도입했다죠. 무엇을 도입했다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도입했대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에 해당하는 말이 목적어입니다. 그의 사업에, 요거는 그럼 부사어구가 되겠어요.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했다. 요렇게만 해도,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도입했다라고만 해도 문장은 완성이 되니까. 자, 그래서 문장 어순 바꿔주면요. 그는 도입했다. 새 아이디어들을 그의 사업에. He introduced new ideas to his business. 이렇게 써주면 완성입니다. 10번. 그녀의 미소가 그의 마음을 녹였다. 주어, 동사는 녹였다. 무엇을? 그의 마음을 목적어입니다. 마지막은 좀 쉽게 가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어떻게 해요? Her smile melted his heart. 이렇게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있는 문장 봤어요. We blank last night. 요 주어진 표현, the concert와 enjoyed를 활용해서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네.
0: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수능연구자 신경을 함께할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친구들. 네, 정말 잘 오셨어요. 자, 이렇게 쉬운 파트도 놓지 않고 내가 이것까지 챙기리 라고 다짐하면서 또 다짐이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들 왔을 것 같아. 선생님이 늘 이렇게 시험 감독을 하면은요, 특히 이제 모의고사 감독을 하면, 아, 참, 우리 친구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선생님도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 보냈지만,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시험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잖아요, 거의. 그죠? 이때까지 막 계속 시험지를 보면서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왜 이 말을 하냐면, 정말 생각보다 내가 뭐 잘 봤을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기대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그 시간과 그 자리를 계속해서 견뎌내고 버텨냈다라는 것도 엄청난 성장입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성장이에요? 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아니야.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찐 인정합니다. 뭔가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The day you endure, more tolerate, 뭐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견디다, 참아내다, 인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견뎌낸 그 하루는 It's the day you grow, 여러분들이 성장한 하루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쉬운 파트 놓치지 않고 왔으니 선생님이 그에 맞는 또 대가, 네,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지난 시간 끝부분에서 여러분들 어법도 한번 같이 봐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문제 쭉 풀면서 8문제 준비했습니다. 2번부터 9번까지 갈 텐데요. 문제 풀면서 중간중간에 쉬운 문장으로 한번 어법을 연습해보면 여러분들, 아, 어법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왜 갑자기 어법을 하자 그러냐면, 구문이나

방법이 우리 다음 파트, 이 글의 정보 브릿지 하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어법 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괜찮지? 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번 문제.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1번 문제 같이 했잖아. 그죠? 일단은 문제를 위한 풀이를 먼저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해석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위한 풀이는 여러분 실전에서 선생님처럼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에서 가장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확하게 풀기 위해선 이렇게 풀자라는 다짐이에요. 자, 클라우드 샤넌이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얘는 다 동일하게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막 이게 일치하는 건지 일치하지 않는 건지 그 문항별로 따질 필요는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의 생애, 클라우드라는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전자기기에 관심이 있었다. 전자기기라는 단어. 야, 지금 앞부분에서 전자기기라는 표현이 나온 게 electronic devices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As a child, 어린 시절에 he was interested in, 그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전자기기에 관심이 있어서 and built a telegraph, telegraph를 만들었대요. 전신기를 만들었다. 자, 전자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막 연구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전신기까지 만들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1번 내용은 어때? 괜찮아.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21살에 전기공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우리 전 시간에 박사학위에 대해서 봤어요. Doctoral degree라는 표현을 봤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여러분 석사학위도 다음 시간에 나와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Master's degree가 되겠습니다. 석사학위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학이니까 engineer가 되겠죠. 무엇보다 21살이니까 얘는 빼박이에요. 21, 21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At age 21, 21, 21살에 he started his master's program. master's program이 바로 석사학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요?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공학. 이 전기공학의 석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1살 무엇을 했는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아니죠. 그 다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로켓의 파괴에 도움이 되는 기계를 발명했다.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로켓을 파괴하는 기계를 만들었대요. 거기에 도움이 되는 기계를 보겠습니다. 자, during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에요. He worked to, 그는 연구를 했어. 일을 했어. 그래서 뭐였지? To help. 공헌했어. 도움이 되었어. 뭐 하는데? Win the war. 전쟁이 이기는데. 자,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자, 2차 세계대전 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더 이어서요. By inventing, 발명함으로써요. A machine, 기계를 발명했죠. 근데 뭐 하는 기계예요? That help, 도움이 되는 기계예요. Destroy German rockets. 독일의 로켓을 destroy, 파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도움을 주었던 그 기계를 발명함으로써 전쟁에 이기는 데 공헌했다. 도움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번 정보도 어때? 조금 길었는데 맞아요. 그죠? 그다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계를 1950년에 만들었다. 야, 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거 우리 생각하면 AI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950년도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계를 이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요. 엄청나다. 그죠? 자, 50년 가보겠습니다. 1950년도에 with the help of his wife, 그의 아내의 도움으로요. 도움을 받아서 he built the machine. 이번에도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계? Capable of learning by itself.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자, 4번도 그러니까 어때? 맞는 정보입니다. 1, 2, 3, 4번 다 맞죠? 5번 보겠습니다. MIT에서 20년 이상 교수로 재직 후 1958년에 퇴임했다. 자, 큰 뭐 별다른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1958년에 라고 나오죠? 자, 일단 여기에 58년에 퇴임을 한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958년에 he became a full professor at MIT. MIT의 full professor가 뭐냐? assistant professor, 도움을 주는 교수는 조교수가 되겠고요. associate professor라고 하면 부교수가 됩니다. 선생님이 이걸 왜 얘기하느냐?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문제 전체에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여기 있는 full professor라는 표현은 전임 교수입니다. 그래서 조교수, 부교수, 전임교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그냥 교수로 재직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조교수인지 부교수인지 이걸 정확하게 몰라도 될수 있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만 다른 문제는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58년도에 이 교수가 되었고 and continue to teach there. 거기에서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For more than 20 years. 20년 이상이나요. 자, 그러면 20년 이상
재직한 건 맞지만 이때 퇴임한 게 아니라

58년에 정교수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5번 정보가 잘못된 거였군,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문제 풀었으니까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샤넨은요, 미국 수학자이자 정보과학자예요. 와, 이때도 정보과학자라는 표현이 있었구나. 그죠? 자, 이 사람은요, 뭘로 유명해요? Famous for being the father of information theory. 정보 이론의 아버지로 유명합니다. 자, 어렸을 때 그는요, 이 전자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전신기를 만들었죠. 이 전신기는요, 무엇을 연결하는 거냐? 그의 친구의 집을 연결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집이 1마일 반 마일, 그죠? 0.5마일 떨어진 그 친구의 집과 연결된 전신기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어렸을 때부터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는 이때 21살에 바로 이 석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전기공학 분야에서요. 그의 석사학위의 thesis, 논문이에요. 이 논문은 뭐에 대한 거였어요? Digital Computing Theory. 디지털 컴퓨팅 이론에 관련된 그의 논문은 has been called 뭐라고 불렸습니까? The most important master's thesis of all time.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석사학위의 석사 논문이라고 평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와, 어렸을 때 이렇게 대단한 평가, 역사적으로 대단한, 역사상으로 가장 중요한 이라고 평가를 받은 이 사람 계속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문장이 되겠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1950년도에 이것도 우리가 보긴 했죠. 자, 아내의 도움으로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에 자, 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건 여러분들 어법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capable of learning by itself. 그 기계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는 이란 의미로 보통 우리가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한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형용사의 의미 단위가 길잖아요. 예,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 단위가 길을 때 명사를 뒤에서 정보가 무겁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 봤을 때 아주 익숙하진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뒤에서 그냥 묶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이런 애가 누가 있어요? 대부분 투부정사 같은 애들이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죠. 형용사적인 쓰임으로. 투부정사도 뒤에 정보가 길기 때문에 보통은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여겨지죠. 뭘로? Foundation, 하나의 기초의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그치. 혼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계.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토대의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는요, MIT에서 1958년에 정교수가 되었고, 20년 이상 거기서 가르쳤습니다. Biography, 전기가 되겠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쓰여진 그 전기는 그를 뭐라고 부르죠? The most important genius you have never heard of.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가장 중요한 genius, 천재. 라고 이 사람을 묘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체크해주면 돼요? 5번으로 체크해주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메리 버드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치하지 않는 거 역시 찾아보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중학생 때 만났대요, 여러분. 와, 엄청나다. 그죠? 동시대를 살아도 사실은 이렇게 저명한 사람은 못 만날 확률이 높은데, 그죠? 볼게요. 메리 버드라는 사람, 여기 지금 일단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어요? When she was a middle school student. 중학생 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1번 정보 좋아요. 자, 2번 가겠습니다. 1964년에 동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64년 여기 있네요. 자, doctoral degree라는 표현이 박사학위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요, her doctorate degree, doctoral degree나 doctorate degree나 다 박사학위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서는 degree까지 들어가니까 박사학위가 되겠죠? 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디에서요? 과학 교육 분야에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물학으로 받았다. 여기 있는 science education으로 받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동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게 아니라 과학교육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일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렘에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감독했다. 할렘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그녀의 경력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녀는 Directed a Science Education, 이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감독했습니다. 할렘에서요. 그러니까 3번 정보도 괜찮고요. 90년에 The Process of Knowing, 알매 과정? 이 책을 출판을 했다. The Process of Reading 여기 있죠. 1990년도에 출판했다. 맞죠? 그리고 과학교육 분야의 선도적인 인물로 기억되었다. 선도적인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영어로.
네, lead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봤더니 the leading figures. figure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주요 인물이나 인사들을 보통 figure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숫자나 수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물을 설명하는 그런 그

그래서는 보통은 주요 인물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녀는 기억됩니다. As one of the leading figures. 선도적인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요? 과학교육 분야. 과학교육계에서는 이렇게 선도적인 인물로 기억이 되었다. 그래서 5번 정보도 괜찮기 때문에. 자, 박사학위는 다른 분야에서 받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부터 쭉쭉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문제. Mary Bott Rawe라는 사람은요, was best known.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업적으로 가장 잘 알려 있죠. 과학교육 분야에서요. 그래서 동물학이 아니라 아까 과학 관련된 과학교육 분야가 되겠죠. 자, when she was a middle school student, 그녀가 중학생이었을 때 그녀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만났고, 그리고 그로부터 그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과학을 공부하더군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게 되었죠. 자, 영감을 받아서 1954년에요. 그녀는 이 대학을, 캘리포니아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어떤 걸로 졸업했냐. 여기에 동물학이 나오네요. 동물학의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이때 졸업을 했습니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봤던 건 1964년에 박사학위였죠. 석사 학위가 아니라 우린 박사학위를 봤던 거니까 정답이 2번이었던 거예요. Through her research, 그녀의 연구를 통해서 Ron은요, discover that, 데디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죠. Learning, 학습이라는 것이 could be improved, 향상될 수 있다고요. 학습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By increasing teachers' average wait time. 선생님들, 교사들의 평균 기다리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교사들이 뭘 기다리는 걸 늘릴까? For students' responses, 학생들의 대답을 기다리는 평균 시간, 교사 평균 시간을 늘림으로써 일종의 이런 거죠. 얘들아, 이거 뭐지? 라고 하고 선생님들은 어때요? 대부분 그렇지? 라고 하면서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평균적으로 학생들의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길게 하면 학생들한테 시간을 더 주면 어떻게 한다? 그치? 학습이 더 향상된다라는 걸 밝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during her career, 그녀의 경력 기간 동안 그녀는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할렘에서 감독을 했고, 그리고 그녀는요, 봉직했습니다. 혹은 뭐 역임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떤 협회에서요? National Science Teachers, 국립과학교사협회의 회장으로 봉직을 했습니다. 1990년도에 그녀는 그녀의 책을 출판했죠. 이 책을 출판했고, 그녀의 경력 내내 그녀는 실천했습니다. Practiced. 뭐를요? 아인슈타인을 중학생 때 만났다고 얘기했죠. 아인슈타인이 주셨던 그 가르침. Science is exploring. 뭐래요? 과학은 탐험이래요. 그리고 탐험은 재밌는 거야. 이렇게요. 그리고 그녀가 1996년에 사망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과학계의 선구적인 인물로 기억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요. 2번 정답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갈게요. 자, Dick Amberg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볼게요. 미시건에서 태어났다.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미시건에서 태어났다. 바로 보이죠? 대학 야구팀의 코치였다. 자, 여기 코치가 나옵니다. 야구팀의 코치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He became an assistant professor. 이게 조교수가 됩니다. 보조를 해주는 교수니까요. 자, San Fernando Valley State College에서 조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he also served as 뭐로서 역할을 했죠? A coach of its baseball team. 야구팀의 코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학 야구팀 코치였다라는 거 2번도 괜찮은, 맞는 정보가 되겠어요. 중국을 방문한 첫 미국인 스포츠 캐스터였다. 중국 찾아보겠습니다. China, 여기 있죠? 1973년에요. He became the first US sportscaster. 최초의 미국 스포츠 방송인이 되었어요. Ever, 역사상 to visit China. 중국을 방문한 최초의 스포츠 방송인이 되었다. 스포츠 캐스터 되었다. 어때요? 맞는 정보가 됩니다. 3번도 좋죠. 마지막 생방송 3년 뒤에 선생님이 여러분 생방송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last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생방송가 뭐 라이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방송은 여러분들 broadcast예요. 3년이란 3이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생방송 3년 후에 사망하였다라는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He made his last live broadcast. 그는요, 마지막 생방송을 했어요. 2016년도에 3년 후에 사망하는지 보겠습니다. And died. 그리고 사망했죠. The following year가 뭘까요? 이듬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가 돼요. 그 다음에 8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러면 3년 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에이미 어워즈를 수상한 거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내용 한번 쭉쭉 보면서 중간에 구문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한번 구문도 챙겨보겠습니다.
Dick Amberg는요, was one of the America's most beloved sports broadcasters. 미국의 가장 사랑을 받는 스포츠 방송인이었습니다. 방송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He was born in Michigan. 미시간에서 1935년도에 태어났고요. In the early 1960s, 1960년대 초에요. He became an assistant professor at San Fernando Valley State College에서 조교수가 되었죠. 이곳에서 그리고 야구팀의 코치로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fterwards, 그 이후에요. He began a full-time sportscasting career in Los Angeles. LA에서 full-time이니까 완전히 전임이죠. 전임 스포츠캐스팅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1973년에 그는요, 최초의 중국을 방문한 스포츠캐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는요, 어디에 합류를 했어요? NBC 스포츠에 합류를 1975년도에 했고 그리고는 remained, 여전히 with the network for about 25 years. 25년 동안 그 네트워크는 그 방송국입니다. NBC라는 방송국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covering such big events as Olympics. 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들을 covering 하면서요. 일단 분사 구문이 되겠죠. 문장이 쭉 이어지면서 그래서 문장이 끝났어요. 동사 하나, 동사 둘. 문장 끝났는데 covering이 나오면서 분사 구문으로 지금 뒤에 있는 내용, 뒤에서 내용을 좀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분사 구문의 주어가 누구인지 보시면 he가 되겠죠. 즉, 분사 구문은 언제 주어를 남겨둡니까? 같은 문장의 주절의 주어와 이 동사의 주체가 다른 대상일 때는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통 생략이 되는 이유는 분사의 주어가 앞에 있는 그 같은 문장의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he라는 사람이 covering 하면서요 라고 해석해서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ing 현재 분사를 쓰는 겁니다. 뒤에 이제 뭐 과거 분사도 계속 나오고 현재 분사도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보면서 눈여겨서 보면서 아 얘가 이래서 현재 분사구나 이래서 과거 분사구나 한번씩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사가 정말 어법으로 많이 나오거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그래도 수월한 문장 평이한 이런 문장에서 좀 이런 어법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covering은 무슨 의미일까? 커버는 여러분 원래 덮다라는 뜻이죠. 근데 보험이 무언가 이런 사건들을 커버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처리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cover라는 표현이 아주 이 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들을 cover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방송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취재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재를 하거나 기사를 쓰거나 이런 게 바로 covering이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he later worked for. 그는 어디에서 이제 일했습니까? 나중에는요. 그 이후에는 other major sports broadcasting stations. 다른 주요 스포츠 방송국에서 그는 또한 일을 했어요. He made his last live broadcast. 그는 마지막 생방송을 2016년도에 했고 그리고 이듬해 82세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는요, serve as chairman. chairman은 뭐 의장 혹은 회장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어떤 협회. 미국 스포츠캐스터의 협회의 회장으로 역임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More than three decades. decade가 여러분들 10년입니다. three decades니까 30년 이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Amberg는요, was also a best-selling writer, 베스트셀러 작가였기도 했고요. And won Emmy Awards. Emmy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스포츠캐스터고요. 그리고 작가로서도요. 그리고 제작자로서도요. 그러니까 재능이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사랑을 받은 이런 방송인 바로 딕 앰버그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답 4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이 캐페시라고 있더라고요. 캐페시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헝가리에서 그림을 공부했다. 일단 hungry라는 표현을 찾아보시면 두 번이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공부한, 학업을 진행한 건 바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앞부분과 뒷부분, studied 그리고 started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본 공부는 그림 공부가 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Capacity라는 사람은 an artist, 예술가이자 an educator, 교육가였어요. 자, born in Celeb라는 헝가리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죠. 그는요, started painting, 그림을 공부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죠? 어디에 있어요? 이게 헝가리에 있는 이 기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1번 정보 어떻다? 맞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네, 여기 보겠습니다.
이번에 1937년에 MIT에서 시각 디자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MIT 먼저 갑니다.

MIT였네요. 그죠? 자,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입니다. 그는요, started teaching video design. MIT에서 시각 디자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연도 보니까 1937년 맞네. 하고 넘어가려고 봤더니 뭐라고 나와? 1937년에 미국으로 와서 and about a decade later 라고 나옵니다. 시간이 좀 흘렀죠? 어느 정도? A decade.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흐른 후에, 10년 후에요. He started teaching. 그런 다음에 그는 시각 디자인을 여기서 가르친 거예요.

1937년도에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순간순간 정보를 보면서 1937 그리고 시각 디자인 맞네 하고 넘어가시기보다는 그 문장을 그래도 한번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의 전시회, 전시회라는 단어가 exhibition이라는 단어죠. 전시회를 기반으로 책이 출판되었다. 생각해보면 뭐가 먼저야? 전시회가 먼저, 그 다음에 책이 나중에. 이거 맞죠? 이 순서 기억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His exhibition, 그의 전시회가 월 제목으로 한 New Landscape, 새로운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한 1951년에 열린 그의 전시회에서 전시회는 became 되었습니다. 뭐가요? The basis of his book. 그의 책, 이 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시회가 책의 기초가 되었다, 기반이 되었다라는 거니까 3번 정보도 맞는 정보가 되겠죠. 그죠? 자, 그의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박물관, museum 한번 찾아볼게요. 자, in 1995, a museum to house his works. 그의 작품을 house 하기 위한 박물관이. house라는 단어는 소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여기서는요. 집이라는 명사가 아니에요. 알겠죠?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그의 작품을 소장하기 위한 박물관이 was established,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정보도 맞아요. 예술과 기술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위대한 개척자였다. 개척자라는 단어, pioneer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볼게요. 앞부분. He was a great pioneer. 개척자였어요. 위대한 개척자. 뭐하는? connecting. 연결하는 겁니다. 뭐와 뭐를 연결한다.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Art and technology. 예술과 그리고 기술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그는 위대한 개척자였습니다. 맞는 내용.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쭉쭉 가면서 앞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카페시라는 사람은 예술가이자 교육가였어요. 헝가리 이곳에서 태어난 그는 공부했죠. 그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곳 헝가리에서 이 공부를, 그림 공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또 공부했죠. 디자인과 영화에 대해서 독일 베를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어떤 학업을 이어갔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He went to the United States in 1937. 1937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으로 와서, and about a decade later, 한 10년 정도 후에요. He started teaching visual design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에서 시각 디자인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He founded the Center for Advanced Visual Studies at MIT. MIT에서 advanced, 고급, visual 연구, visual study, visual 연구 센터를 founded. 설립했습니다. Found라는 단어가 설립하다, 세우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뭐하기 위해서요? To form, 형성하고 만들기 위해서요. A community,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죠. 어떤 공동체? Artists and scientists, 예술가들과 과학자들로 구성이 된 공동체. 분사 나왔습니다. 분사구문은 아니지만 분사구가 되겠죠. 자, compose가 여러분들 무언가를 구성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로 구성된 이라는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composed를 쓴 겁니다. of라는 전치사와 함께요. 그래서 예술가들과 과학자로 구성이 된 공동체. 선생님, 얘는 왜 composing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구성이 된 그런 기관이죠. 그죠? 하나의 공동체라는 존재니까 얘는 구성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걸로 구성이 된, 이런 인물들로 구성이 된 공동체가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식을 받는 명사와 수식을 하는 분사와의 관계가 얘가 한다라는 능동이면 ing지만 얘가 된다, 당한다 라는 의미라면 얘는 과거 분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composed라는 표현이 됩니다. 얘는 과거 동사가 아니라는 거. 과거 동사는 이미 여기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자, Hicks exhibition in 1951, titled The New Landscape. 새로운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1951년도에 열린 그의 전시회는 되었죠. 기초,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의 책, The New Landscape in Art and Science. 앞에 있는 새로운 풍경은 똑같은데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의 새로운 풍경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전시회가 사실은 근본이 된, 기반이 된 그런 책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요, was published. 출판이 되었습니다. Several years later, 몇 년 후에 출판이 되었죠. And the book, 그 책에서요, he presented images. 그는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표현했어요. 어떤 이미지를 보여줬죠? That were not previously available. 이전에는 available, 이용 가능하지 않았던, 즉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왜 불가능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이미지는 captured by
모의에서

부착이 된 by the latest scientific devices. 최신 과학 기기로 포착한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려서 한 이미지를 예술 분야만 우리가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낸 과학 기기를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 과학 기기가 포착을 한 그 이미지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죠? 그러면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요? 그죠? 넘어가기 전에 이거 봐야지. 이미지들은 포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기에서 포착된 이미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capturing이 아니라 captured라는 과거분사 형태가 적절합니다. 자, 1995년도에 이건 우리가 아까 해석했어요. 그의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박물관이 건립이 되었고요. 헝가리에. 그는 위대한 개척자였습니다. 예술 그리고 기술을 연결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술도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그림도 배우고 시각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기술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위대한 개척가였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캐파시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을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굉장히 함정에 빠지기 좋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갈게요. 자, Will Rogers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 여덟 번째 아이로 태어났다. 자, 그러면 일단 여덟 번째니까 eighth라는 단어가 나와줘야 되겠죠? 봤더니 eighth가 나옵니다. He was born as the eighth child. 그는 여덟 번째 아이로 태어났어요. 바로 카우보이와 말에 매우 관심이 있었다. 오, 카우보이. 여기 어딨지? 여기 있다. 그죠? He was very interested in. 그는 매우 관심이 있었죠? In cowboys and horses. 말과 카우보이. 그러니까 카우보이와 말. 맞습니다. 이번 정보 좋아요. 미국에 돌아온 후 5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50 갑니다. 여기 있네요. After returning to the US. 자, 뭐예요? 미국에 돌아온 후. 그런 다음에 he appeared. 그는 등장했습니다. In more than 50 movies. 50편 이상의 영화에서 movies. 50편 이상의 영화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출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몇 번도? 그렇지. 3번도 적절합니다. 뛰어난 신문. columnist였다. columnist 찾아보겠습니다. He was also an outstanding newspaper columnist. outstanding 전 시간에도 했었는데, 그치? 여러분들 stand out이라고 하면 어떻게 서 있는 거야? 바깥으로 서 있는 거지? 한 줄로 쭉 서 있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깥에 톡 튀어나오게 서 있는 거야. 그럼 눈에 엄청 띄겠죠? stand out,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한 거야? 한 단어로 바꿔, 순서를 바꿔서 한 단어로 이렇게 합친 거죠. 그래서 outstanding, ing를 붙여가지고 얘는 뛰어난, 눈에 띄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알겠죠? 그래서 그는 정말 뛰어난 뉴스, 신문, 칼럼 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4번 내용도 맞는 내용입니다.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의 동상이 US Capitol에 설치되었다. 자, US Capitol이라는 표현 보겠습니다. 자, 미국 국회의사당이 되겠는데요. 로저스는요, 굉장히 유명했어요. 인기가 많았죠. 그죠?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so that 구문입니다. After his death, 그가 사망한 후에요. His statue, 그의 상이, 그의 조각상이 was installed, 설치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US Capitol에 설치되었습니다. 언제요? 생전이에요? 아니, 사망한 후라고 나왔죠. 이런 시점에서 보통 답이 많이 갈린다는 거 느껴지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해석 갑니다. 자, Will Rogers라는 사람은 was a famous American public figure. 유명한 미국 public figure. 공공의 figure라는 단어가 숫자, 수치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얘기했죠? 인물, 주요 인물, 인사라는 뜻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뭐야? 대중인물, 공공인물, 공인. 우리가 보통 많은 이렇게 유명 인사들을 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public figure라는 단어를 공인. 유명한 미국의 공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He was born as the eighth child. 그는 여덟 번째 아이로 태어났고 when he was young, 그가 어렸을 때 he was clever, 그는 영리했고 and mature, 그리고 성숙했습니다. mature, 성숙한 이란 뜻입니다. 앞에서 우리 강의에서 premature라는 단어를 배웠었어요. 얘는 미숙한이란 뜻이에요. 조숙하거나 미숙한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는 성숙했으나 하지만 똑똑하고 영리하고 성숙한 애였어. 그런데 he dropped out of school. 학교를 중퇴했어요. drop out. 자, 학교를 중퇴하고 언제 중퇴했지? after 10th grade. 10학년 후에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He was very interested in cowboys and horses. 그는 카우보이와 말에 매우 관심이 있었고 and he even learned. 그는 심지어 배웠죠. how to do rope tricks. 어떻게 rope이라는 건 밧줄이죠. 밧줄 묘기예요. tricks는 밧줄 묘기를 하는지 그 방법도

배웠어요. 카우보이가 막 밧줄 던지면서 탁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웠습니다. 자, he left the US. 그는 미국을 떠납니다. 1902년도에 떠나고요. And worked as a cowboy and roping artist. 와, 이 사람 대단하다. 카우보이에 관심이 있었고, 그 롭트릭을 배우기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카우보이로서, 그리고 로핑 아티스트로서 이곳에서 일을 합니다. After returning to the US,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는 5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을 했고, and was often heard, 그리고 자주 들렸습니다. On the radio, 라디오에서 자주 들렸어요. 라디오에 출연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라디오에 등장했다. As an entertainer, 엔터테이너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He was also an outstanding newspaper columnist. 그는 또한 뛰어난 신문 칼럼니스트였는데 뭘 갖춘? With his wit and humor. 위트와 유머를 갖추고 있는 그런 재치와 유머를 갖춘 그런 뛰어난 뉴스 칼럼니스트였습니다. Writing more than 4,000 columns. 4,000편 칼럼의 4,000 칼럼 이상을 기고하면서요. 엄청나게 많은 칼럼도 쓰고, 그리고 그게 많은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outstanding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He unfortunately died. 근데 그는요, 안타깝게 사망했어요. At the height,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의 경력 절정에 이르렀을 때, 1935년도에 사망했죠. 한참 막 잘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사망을 했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이 아쉽겠어요. 그죠? 너무 그립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 동상까지 세웠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인기 있어서, 그래서 그의 사망 후에는 그의 동상이 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설치가 되었죠. He will be remembered. 그는 기억이 될 겁니다. As a great American of many talents. 많은 재능을 갖춘 위대한 미국인으로서 기억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석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6번도 잘 골랐죠? 여러분들 이 시기를 잘 봐야 돼. 먼먼 후에, 먼먼 전에. 살아있을 때, 삶이 마감된 사망한 후에. 뭐 이런 것들에서 지금 많이 가려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선생님이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보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모든 정보가 다 맞는지 우리가 안내문이나 도표에서도 진짜 꼼꼼하게 다 봐야 됐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막 이걸 자세하게 100%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해당하는 정보가 확실하게 들어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다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7번 가겠습니다. 찰스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볼게요. 어린 시절 농장에 성장했다. 자, 농장 farm. He grew up on a farm. 이 정도 찾았으면 바로 넘어가는 거야.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Bell Lab에서 일했다. 자, 봤더니 he earned his doctorate degree, doctoral degree. 그는 박사학위를 받았죠. 자, 이 대학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는 took a job at Bell's Lab, Bell Labs에서 직업을 얻었습니다. 뉴욕에서요. 자, 그럼 보세요. 1939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런 다음에 and then이 나왔죠. 그럼 학위를 받고 나서 이 랩으로 가서 일을 한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기 전 이런 거 아니라고 얘기했지. 시기를 잘 봐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정답 2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만 잘 눈여겨서 보면 여기서 또 속이려고 했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나머지 정보는 사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실전에서는 바로 넘어가도 됩니다. 확실한 거 찾았으니까. 1958년에 레이저의 개념을 제안했다. 58년 가겠습니다. 1958년에요. 타운스와 그리고 그의 co-researchers,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proposed, 제안했어요. The concept of the laser. 레이저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레이저라는 개념이 이때 나오게 된 거구나. 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맞고요. 196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다. 1964년 마지막에 있습니다. He received the Nobel Prize in Physics. 어떤 분야에서 노벨상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리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받았어요. 1964년 맞잖아요. 그죠? 달 착륙 프로젝트. 달, moon. 그죠? 착륙이 뭐야? 내려앉는 거지? landing입니다. 가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또한 involved in 어디에 관여했습니까? Project Apollo. 아폴로 프로젝트에 관여를 했어요. 아폴로 프로젝트가 뭔데요? The Moon Landing Project. 달 착륙 프로젝트가 아폴로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달 착륙 프로젝트에 involved in 관여했다라는 내용 어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치. 해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Charles H. Townes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커마커마

삽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merican physicists.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물리학자 가운데 한 명인 찰스라는 사람은요, was born in South California. South California에서 태어났습니다. In his childhood, 그는 어린 시절에 he grew up on a farm. 농장에서 성장했죠. 뭘 연구하면서 the star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별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농장에서 별이 밤하늘의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별들을 연구하면서 성장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분사구문이죠, 여러분? Studying. 생략된 주어는 같은 문장의 주어, 동일한 주어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연구하고 그가 공부하는 거니까 ing 형태 현재부터 쓴 겁니다. 계속 분사 보고 있어요. 그죠? 이것만 잘 잡아도 어법이, 어법 문제에서 여러분들 흔들릴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계속 볼게요. He earned his doctoral degree. 그는 박사학위를 받았죠. 이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요. 네, 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되겠죠. 1939년도에 받았고 그런 다음에 직업을 잡았습니다. 직업을 얻었죠. 네, 뉴욕으로 건너가서 Bell Labs에서 네, 이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After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 후 그는요 became an associate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가 전 시간에 살짝 이야기해 주긴 했는데 맞아요. 부교수입니다. 부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컬럼비아 대학의 물리학에서 부교수가 되었습니다. 1958년에요. 타운스와 그의 공동 연구자들은요. Proposed the concept of laser. 레이저의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Laser technology, 레이저 기술은 won quick acceptance in industry and research. 산업과 연구 분야에서, 연구에서 빠른 수용, 빠른 사람들의 수용을, 즉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빠른 수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기술이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야 저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와! 라고 하면서 산업이나 혹은 이 연구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받아들여서 그걸 활용했다는 의미.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어떤 표현? Influential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얘가 왜 Influential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리학에서 노벨상을 받기까지 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He was also involved in, 그는 또한 프로젝트 아폴로에 관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 프로젝트 아폴로는 달 착륙 프로젝트를 가리키죠. His contribution, 그의 기여, 공헌이라는 뜻입니다. Contribute, 기여하다, 공헌하다. Contribution, 기여, 공헌. 그의 공헌은요, is priceless, 아주 소중해요. 매우 소중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internet and all digital media, 인터넷과 모든 디지털 매체가, 미디어가 would be unimaginable,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Without the laser, 레이저가 없이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발전을, 연구를 해서 발전을 하는 건 이게 좀 물론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획기적인 획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다른 라운드로 넘어가게 하는 건 정말 소수의 정말 뛰어난 지니어스들의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준 바로 여기 있는 찰스라는, Charles H. Towns라는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 요 단어 좀 같이 보고, 잠깐 보고 넘어갈까봐요. priceless라는 단어는 price가 가격이죠. 가격이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즉, 가격이 없는 게 저렴한 게 아니라 가격표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굉장히 중요한 유물 같은 거에 가격표 매기지 않잖아요. 어떻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priceless라는 표현이 보통 여러분들 aliases가 들어가면 부정적인 without의 의미로 봐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valueless랑은 좀 달라요. 네, 가치가 없는 이라는 valueless랑은 좀 다르고 careless나 이런 표현과는 다르고 정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정도의 의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트릭을 넣어놓는 출제자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짚어드릴게요.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다음 문제 8번 갑니다. 자, 8번 문제 역시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Anne Bancroft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네소라의 시골에서 자랐다. 일단 답 체크해 볼까요? Ruler라는 단어가 시골이라는 뜻이죠. 자, Bancroft라는 사람은 grew up, 성장했어요. In Ruler, Minnesota, 시골 미네소타에서, 시골 미네소타의 시골에서 자랐다. 1번 내용 좋습니다. St. Paul Academy를 졸업하고 나서 체육교사가 되었다. St. Paul Academy 여기 있습니다. He graduated from, she가 아니죠? She죠? She graduated from St. Paul Academy and became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Physical Education이 바로 PE라고 부르는 체육입니다. 체육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곳을 졸업하고 체육교사가 되었다. 맞잖아요. 그죠? 두 가지 정보 다 맞아요. 그래서 2번 맞는 정보. 답은 아니죠. 1986년으로 갑니다. 1986년 여기 있어요. 자, 교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선생님을 그만뒀다. 한번 볼게요. 자, Bancroft라는 사람은 resign, 사임했어요. Her teaching position, 그의 교직을요. 그녀의 교직을. 교직을 그만뒀다는 얘기죠. 1986년에. 그러니까 3번 정보도 괜찮습니다. Ellesmere라는 섬에서 출발한 지 56일 후에 뭐야? 북극에 도달하셨대요. 와, 그럼 뭐야? 선생님을 그만두고 탐험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Ellesmere라는 표현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group departed from Ellesmere Island on March 6th. Ellesmere 섬을 3월 6일에 출발을 그 무리가, 그 집단, 그 그룹이 하고 56일 후에 she and five other team members, 그녀와 다른 다섯 명의 팀 멤버들이, 구성원들이 arrive at the North Pole by dog sled. dog sled가 여러분들 개가 끄는 썰매예요. 개썰매. 개썰매로 북극까지 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네요. 맞아? 맞는 내용이네. 여기서 출발해서 56일 후에 북극에 도달한 거 맞습니다. 여러 개의 정보가 있지만 다 맞는 정보예요. 4번도 괜찮다. 그럼 5번인가? 자, 3명의 남자 대원과 북극뿐만 아니라 남극까지 갔어. 양극을 다 갔네. 엄청나다. 그죠? 3명의 남자 대원과 남극까지 스키를 타고 갔다. 남극 찾겠습니다. 남극? 그렇지. South Pole 아니면 Antarctica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Antarctica가 나와 있는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녀는요. 다른 여성, 3명의 여성을 이끌고 미국 여성 탐험대에서 세 명의 여성을 이끌고 어디까지 갔어요? Antarctica, 남극까지 갔습니다. 자, 67일이 그들이 걸렸어요. 뭐 어디에 도달하는데? 남극에 도달하는데요. 스키를 타고요. 자, 그러면 남극까지 스키를 타고 갔다는 건 맞는데. 그리고 세 명도 맞는데. 뭐가 잘못됐지? 그렇지. 남자 대원이 아니라 other women, 다른 여성 세 명의 여성 대원들을 데리고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별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야?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해석할까요? 쭉쭉 해석하면서 내용도 파악하고 혹시라도 구문이 있거나 단어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nne Bancroft라는 사람은요. was born in Minnesota, US. 미국 미네소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 Bancroft라는 사람은 grew in a rural Minnesota. 미네소타 시골에서 자랐죠. 이 시골의 이 곳은 바로 어떤 곳이냐? What she described as a family of risk takers. 그녀가 묘사하기를 그녀의 가족을 뭐라고 묘사해요? Risk takers. 모험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게 risk takers예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족을. 즉,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좋아하는 그런 가족으로 묘사한 그곳. 인 미네소타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Although she struggled with 원래 struggle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고군분투하고 애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노력하는 것과는 좀 정도가 좀 다르고 특히 막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어디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Struggle with a learning disability. 학습의 disability에 어려움을 겪었대요. 여러분들 able이 뭐야? 그치. 할 수 있는 가능한이라는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ability가 그래서 능력이란 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disable, D-I-S를 붙이게 되면 얘는 할 수가 없는 이란 뜻이죠. 근데 얘가 그냥 단순히 할 수 없는 이란 뜻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이라는 뜻이 됩니다. disabled라고 하면은요. 그럼 disability라고 하면 뭘까요? 장애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학습장애를 그녀가 학습장애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긴 했으나 she graduated from 그녀는 졸업했어요. 이곳을 졸업하고 체육교사가 되었죠.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인간 승리대, 그죠? Bancroft는요. 그녀의 교직을 1986년도에 그만뒀습니다. 왜요? 그렇지. 이 목적이 궁금했어.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투부정사를 만드는, 뒤에 투부정사를,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요? Participate in, 어디에 참여하기 위해서? The Will Steger International Polar Expedition. 중요한 건 이 앞에 있는 이 명칭이 아니라, 뭐야? Polar Expedition이 중요하겠죠. 극탐험대네요. 그죠? 국제 탐험이라는 이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직은 그만뒀습니다. The group, 그 무리는요, departed from Ellesmere Island.

0: 섬에서 3월 6일에 출발해서 56일 후에 56일에 걸려서 그녀와 그리고 다섯 명의 다른 대원들이 팀 구성원들이 도착했어요. 북극의 개썰매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She does. 그래서 그녀는 became the first woman. 최초의 여성이 되었죠. To reach the North Pole. 남극에 도달한 그것도 개썰매와 그리고 걸어서 도보로 도착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 남성 대원들과 같이 이동을 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최초의 여성은 이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1992년 11월에요. She led three other women. 다른 세 명의 여성들을 이끌었죠. 자, 이뭐 단체가 되겠죠? Expedition. 여성들의 미국 여성 탐험대에서 다른 여성 세 명을 이끌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남극, Antarctica라는 표현이 남극이에요. 67일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도달하는데? 남극에 도달하는데요. 스키를 타고 남극에 도달하는데요. Bancroft는요, became the first woman, 또 최초의 여성이 되었죠. 무한 최초의 여성, to have stood at both poles. 두 개의 극, 북극과 남극, 두 곳을 다 방문한 최초의 여성이 바로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 엄청나게 대단한. 북극이 궁금하기는 한데, 가기까지가 너무 험난하고 힘들 것 같고, 그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북극은 꼭 가보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가 되겠고요. 찰스 로즌이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려서부터 피아노에 재능을 보였다. 자, 피아노, 그리고 재능이니까 talents라는 표현,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iano, 여기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찾던 talents도 있습니다. Rosen displayed. 로즌은 보였어요. A remarkable talent. 눈에 띄는, 정말 뛰어난 그런 재능을 보였죠. For the piano. 그의 피아노에. 어린 시절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1번 정보 완벽하게 맞습니다. 프랑스 문학. 일단 프랑스니까 France or French. 프랑스 문학이니까 French literature.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우리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자, French literature. 여기 나옵니다. 자, 그가 받던 해. 뭐를? 박사학위를 받던 해. 어디에서? 프랑스 문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던 해가 1951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도? 그치. 2번도 맞는 정보입니다. 유명 작곡가들로부터 그들의 작품 연구를, 연주를 요청받았다.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었나 봐. 그죠?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나 봐. 유명한 작곡가들이, 아, 내 작품도 연주 주세요. 아, 제 작품도 연주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영광 아닙니까? 그죠? 물론 작곡가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연주를 해주는 게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작곡가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잘했어요. composer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유명 작곡가니까 famous composer 아니면 well-known composer라는 표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자, 로즈네 그 연주는요, impress some of the 20th century's most well-known composers.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아, 가장 유명한 작곡가들의 일부, 몇 명에게 감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유명한 작곡가들은요, invited him, 그를 초청했죠. 그에게 요청했다라는 얘기요. 뭐 해달라고? To play their music, 그들의 음악을 연주해 달라고. 그들의 곡을, 그들이 만든 작곡가들이 만든 곡을 연주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죠? 3번도 좋아, 좋아. 4번 볼게요. The Classical Style. 이 처음으로 출판되고, 아, 책 이름인가 봐요. 이거 처음으로 출판되고, 다음에 상을 받았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Classical Style. 여기 있습니다. His most famous book.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인 The Classical Style이라는 이 책은요. was first published. 최초로 이때, 1971년도에 출판이 되었고요. and won the US National Book Award the next year. 다음에 이 상을 수상받았습니다. 자, 처음으로 출판되고, 다음에 상을 받았다. 그리고 the next year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는 정보네요. 그죠? 1971년도에 출판, 처음 출판이 되고 출판된 그 다음, the next year에 award, 상을 받았다. 4번 정보도 좋습니다. 5번이 틀려야 될 텐데, 그죠? 피아니스트 활동을 중단하고 정말 이렇게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인데 피아니스트의 활동을 그만두고 글쓰기에 매진했대요. 아까 여기 보니까 그의 가장 유명한 책, 책도 쓴 사람이니까 책 쓰려고 음악을 그만뒀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While writing extensively, 아주 폭넓게 글을 쓰기는 했지만, 로즈는요, continue to perform, 계속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뭘로요? As a pianist, 피아니스트로서 연주는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For the rest of his life, 그의 여생 동안에. 남은 여생 동안에 그럼 피아니스트로의 연주가 그만둔 게 아니라 계속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도 지금 앞에 있는 정보가 잘못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5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해석 들어갈게요. 자, Charles Rosen은요, a virtuoso pianist. virtuoso라는 표현이 거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피아노의 거장이자 and distinguished. 이거 전 시간에 선생님이 똑똑복하게 넣어드렸는데 맞아요. 유명한, 저명한 이란 뜻입니다. 저명한 작가이기도 해요. 즉, 이 두 개의 역할을 다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우린 이미 봐서 알지. 피아노도 정말 잘 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고 글도 잘 써가지고 그죠? 예, 상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born in New York. 1927년도에 뉴욕에서 태어났죠. 로즈는요, displayed, 보였습니다. A remarkable talent. 정말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요. For the piano, 피아노에 대해서요. From his early childhood, 그의 어린 시절부터요. 자, in 1951, 1951년에 the year he earned his doctoral degree in French literature at Princeton University, 프린스턴 대학에서 프랑스 문학에 대한 박사 학위를 받았던 그 해인 1951년에 로즈는요, made his both AB 둘 다를 이루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His New York piano debut. 그의 뉴욕에서 피아노를 데뷔했고, 그리고 his first recording. 최초의 녹음까지 했어요. 둘 다를 이뤄냈다는 얘기입니다. To glow praising. glow라는 게 여러분들, 환호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 환호에 찬 그 찬사를 받으면서, 그 찬사 속에서, he appeared in numerous recitals. 그는 recital이라고 하면 독주입니다. 독주회. 수많은 독주회에 등장했죠.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디에도 orchestra concert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오케스트라, 콘서트, 그리고 독주회. 수많은 이런 독주회도 등장을 했습니다. 성공한 피아니스트로서의 모습이 보여지죠. 로즈의 performances. 그 공연이요. 연주가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그 유명했던 작곡가들의 일부, 몇 명의 작곡가들에게 감명을 주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invited him to play their music. 자신들의 음악을 연주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로즈는요, was also the author, 저자이기도 했습니다. of many widely admired books. 많은 널리 찬양받는, 칭송받는 그런 책의 저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책이 뭐에 대한 책이었어? 음악에 대한 책이었단 이야기예요. His most famous book,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인 The Classical Style 이란 책은 The first published in 1971, 1971년도에 처음 출판됐고 and won the U.S. National Book, 미국 국립책 수상, 예, 국립책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National Book Awards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듬해 이 상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This work, 이 작품은요, which is reprinted, 어떻게 됐어요? 재인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태로? In an expanded edition. 에디션이 여러분들 몇 번째 판을 이야기합니다. 편집본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증보판으로, 즉 더 넓게 찍혀진 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증보판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증보판으로 다시 재인쇄가 1997년에 되었고, 그리고 이 책은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A landmark in the field. 그 분야의 획기적인 것으로 남아있죠. While writing extensively, 광범위하게 정말 폭넓게 글을 쓰기는 했으나, 그렇지만 로즈는요, 작가로서 뭔가를 더 하려고 피아노를 그만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로즈는 계속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피아니스트로요. 그의 여생 동안 언제까지? 2012년도에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피아니스트로 남아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됐죠? 네,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인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똑똑복화. 아까 선생님 이 단어 꼭 알아주세요라고 했던 단어 있죠? 자, disabled라는 단어가 장애를 가진, 장애가 있는 이란 뜻이 되겠고요. disability라는 단어가 장애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요 단어, ability와 반대되는 것처럼 이렇게 외우시면 더 쉽게 외우실 수 있고요. 요건 어디에? 그렇지.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하나씩 좀 어렵지 않은 단어부터 하나씩 챙겨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이 단어는 그냥 연상하기에는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고생 많았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여러분. 자, 다음 시간도 우리 열심히 잘할 수 있지? 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불법 촬영 피해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불법 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설치된 카메라는 회수하여 경찰서의 증거로

제출하세요.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했다면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단서를 기억해 신고하세요.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 피해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세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에 연락하세요. 타인의 신체 촬영과 유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은 일상 영어를 배워봅니다. 자, 제목이 학교에 지각하긴 정말 싫어라고 해서 아침에 학교를 지각한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 악몽을 꾸는 것 중에 하나가
1: 네.
0: 학교에 지각하는 거예요.
1: 오, 맞아요.
0: 이미 뭐 졸업한 지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1: 네.
0: 지각을 해서 달리는데 달리기가 안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1: 계속
0: 이런 느낌이에요.
1: 그 트레드밀을 타는 것처럼
0: 맞아요.
1: 제자리 걸음.
0: 제자리 걸음.
1: 네.
0: 아, 이런 그게 있는데
1: 공감됩니다.
0: 친구들끼리 이런 대화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1: 네.
0: Alright,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와, 이 문장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1: 네.
0: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네.
1: 그쵸.
0: 자, 두 번째는요.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이거 할수 있을까요?
1: 지각하기가 싫었다. 뭐, 생각나는 단어가 몇개 있긴 한데,
0: 오케이.
1: 조합이 또 문제죠.
0: 맞습니다.
1: 네.
0: 뭐, 틀려도 되니까 미리 조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1: 좀 죄송한 표정으로 학교에 지각했다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2: What's wrong? What's wrong?
1: I woke up late.
2: Oh.
1: Woke up late, so I missed my bus. Yes, bus go to school, right?
2: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I hit snooze 5 times.
1: Snooze?
2: Yeah, I hit the snooze button
1: snooze.
2: 5 times.
1: 학교 지각하기 싫었는데.
2: Oh, it's okay.
1: 그게 아니고, I hate late for school.
2: Oh, you don't like being late for school.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Bed early.
2: You should go to bed early
1: Tonight,
2: tonight.
1: tonight.
2: Yeah,
1: Okay,
2: don't sleep
1: tomorrow
2: late.
1: is okay?
2: You'll be fine, right? I hope
1: Okay,
2: so.
1: thank you. 너무 피곤해.
0: 네. 아, 오늘 표현들은요. 특히 학생분들이 보고 계시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1: 너무
0: 그래서
1: 좋은데요?
0: 친구들끼리 실제로 한번 이렇게 역할극 맡아가지고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4: Same. I hit snooze 5 times.
3: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4: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 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 문장 가볼게요.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와, 이거는 뭐뭐 해서 이렇게 굳이 하지 마시고, 뭐 했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일단은 뒤에는 뭐예요?
1: 뒤에는 버스를 놓쳤단 얘기고요.
0: 어허.
1: 이 앞에는 늦잠 잤다란 얘기가 들어가야
0: That's
1: 되네요.
0: right. 동사가
1: 예.
0: 뭔가 들어가야 될것 같죠?
1: 그쵸. I, 그러면은 늦잠 자서, 그럼 woke up late 아니겠어요? 예, I woke up
0: 오.
1: late. 나 늦잠 잤고 버스 놓쳤어.
0: 와.
1: 예.
0: 오늘 제가 가져온 동사는 이거보다 더 간단하긴 한데, 이거 완벽히 괜찮습니다.
1: 와우.
0: 왜냐면 늦게 깨어난 거잖아요. 그쵸?
1: 네.
0: So I woke up. 지금 굉장히 또. Right? I woke up late. 늦게 깬 거죠. And missed the bus. 맞죠?
1: 그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표현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1: 네.
0: 자, 바로.
1: 아,
0: Overslept.
1: 이것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우리가 늦잠을 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기본형으로.
1: Oversleep.
0: 그렇죠. Oversleep, one word로 붙이게 되고요.
1: 네.
0: 과거형은 이거 원래 sleep 자체도 원래 과거가 뭐예요?
1: Slept.
0: slept 해서 overslept라고 하면은 정말 over에서 잔 겁니다.
1: 네.
0: 이런 식으로 늦잠 잤다라고 할때 동사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데 약간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1: 뭐요?
0: 이거는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자, 원래 늦잠을 잔다라고 하면은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oversleep, 하나는 sleep i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 이건 늦잠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0: 이거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네. 자, 둘다 늦잠을 자는 건데, 쓰임이 완전 달라요. 자, 우리가 보통 오버슬립 하는 거는, 이렇게 깨서 시계를 봤는데,
1: 오
0: 10시인
1: 마이
0: 거예요.
1: 갓.
0: 이런 경우 있죠.
1: 아,
0: 네.
1: 너무 놀랍죠.
0: 본인의 의지가 아니게
1: 예.
0: 늦잠을 자버린 거. 이거는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오버슬립. 근데 슬리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푹 자다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주말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냥 주말이니까 늦잠 자고 한 2시에 일어나서 뭐 그때 늦게 밥 먹고 그럴 거야. 이런 말을 할 때는 이게 아니라 이걸 쓰는
1: Slip in.
0: 겁니다. 이거 sleepy는 의도적으로 푹 늦잠을 자는 거예요. Make sense?
1: Yeah.
0: Yes? Okay? So, I'm just going to sleep in.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그냥 일부러 늦잠 잘 거야가 되는 거죠.
1: 네.
0: 오늘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1: 그쵸.
0: 정말 오 깜짝 놀라서 깨는 거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oversleep을 안 쓰고 뭐 썼죠?
1: overslept.
0: 시제가 뭐예요?
1: 과거입니다.
0: That's right. 현재형으로 썼으면 엄청 이상하죠? 나 I oversleep 이러면은 나는 원래 그냥 늦잠 자. 막 이런 느낌. 네. So 늦잠 잤다, 뭐뭐 했다 라고 쓰기 위해서 과거형을 썼고요. 이거는 시제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1: 네.
0: 어떻게 보면 뭐 확률상 이런 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과거 동사로 보통 쓸 때가 굉장히 빈도가 높아요.
1: 그렇죠. 우리가 사실 대화의 일부가 거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0: 맞아요. 예. 뭔가 가십 거리를 얘기할 때도 뭐 벌어졌다고 많이 하죠.
1: 맞습니다.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forget. 이게 뭐 하는 거죠? forget.
1: 잃어버리는 거.
0: 어, 잊어버리는 거.
1: 아, 잊어버리는,
0: 잃어버리는 건 lose입니다.
1: 아.
0: Okay? 자, forget의 과거형은 뭐예요?
1: forgot.
0: forgot. 그럼 나 뭐 잊었다. 나 뭐 잊었어.
1: I forgot something.
0: I forgot something. Right? 과거형.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곧 돌아왔어. 그녀는 곧 돌아왔다. 금방 돌아왔다.
1: She came back soon.
0: Yes.
1: Ooh.
0: Comes back이 아니라
1: came back.
0: 단순하죠. 그렇죠?
1: 네.
0: 제가 보통 이제 해외에서도 느끼는데요. 보통 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예를 들어 왔어요. 왔을 때 문법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시제 잘못 맞추는 거예요. 시제만 맞춰줘도 엄청난 improvement가 생깁니다.
1: 오.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forgot something.
1: I forgot something.
0: Oh, she came back soon.
1: She came back soon.
0: 네, 본문도 가볼게요.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1: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자, 다음은요. 아, 나도 알람 미루기 버튼을 다섯 번이나 눌렀네.
1: 아유,
0: 이 느낌 아시죠?
1: 어젯밤에 뭘 했을까?
0: 그러니까,
1: 너무 많이 피곤하시네.
0: 이게 정말 무서운 게 한 번 잠결에 끄기 시작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또 울리면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1: 그쵸.
0: 계속 꺼요. 그러다 어느 순간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깨게 되죠. Oh my goodness.
1: 어, 맞아요.
0: 오싹합니다.
1: 심장이 정말 녹아내리는 아하. 느낌 받은 적 있습니다.
0: Yes.
1: Same. I five times.
0: 자, 이게 뭐예요?
1: 같아. 나 같아. 너랑 같아. 뭐 이런 의미겠죠? 다섯 번을 눌렀다라는 걸 써야 되네요. I 누르다.
0: 일단은 그러면, 뭔가 그렇죠.
1: 네.
0: 이거 사실 덩어리 표현이긴 했네요.
1: 그렇죠. 네. 아, 이거 언젠가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I push it.
0: Okay.
1: 일단 눌러야 되니까요.
0: Okay.
1: Push it. 그냥 알람 할게요.
0: 알람을 누르다.
1: 예.
0: 아, 뭐 이걸 하면은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원어민이. 그런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0: I, 뭐뭐 했다, five times. 바로, hit snooze.
1: snooze가 기억나요.
0: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그, 요즘에.
1: 예.
0: 알람 시계를 사면요, 그 위에 버튼에 아예 써 있어요. snooze라고 해가지고. 자, snooze 버튼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알람 미루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1: 네.
0: 그거 누르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5분 있다 다시 울리거나
1: 맞아요.
0: 완전 끄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힛한다고 하는데 힛이 사실 프레스나 마찬가지로 쓰는데요.
1: 아, 프레스.
0: 굉장히 갑작스럽고 빠르게 누른다는 느낌이세요. 때리는 거잖아요. 원래 힛 자체가. 그죠?
1: 그래서
0: 우리가 아침에 막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소프트하고 젠틀하게 누르지 않죠?
1: 그건 푸시예요?
0: 뭐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프레스라고 하는 걸로 쓸 수 있는데 힛을 쓰면 제 말은 press라고 쓰는 것은 더 포괄적이긴 해요. 근데
1: 예.
0: hit은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냥 팍! 이런 느낌.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얘는 아예 덩어리로 가져가 주는 게 좋습니다.
1: 우리 알람 끌 때 항상 이렇게 끄잖아요.
0: 무슨 목이 잡듯이.
1: 계속 때려.
0: 네, 맞아요.
1: 예, 시계가 불쌍할 정도로. 예.
0: 자, 그리고 바로 앞에, 그러니까 친구의 말을 동의하기 위해서, 거기에
1: 네.
0: 동의하기 위해서 same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나도 마찬가지야
1: 네.
0: 라는 느낌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말고 뭐 same here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어민들은 더 짧게 쓰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same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oh, same 쿨하게
1: same here과 그럼 같은 말이에요?
0: 같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슬기 씨랑 해주세요.
1: 네.
0: I am tired.
1: Same.
0: I like math.
1: Same.
0: 잠깐만, same 안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네. okay.
1: 오는 대로 읽었어요.
0: Alright, so same이라고 하는 거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와 같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에도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와
1: 네.
0: 같다?
1: Same here.
0: 정답?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 here라는 건 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보다 더 줄인 버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Okay. 자, 읽어볼게요. Same. I hit snooze 5 times.
1: Same. I hit snooze 5 times.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I hit snooze 5 times.
0: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 또 나왔죠?
1: 네.
0: 아,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1: I didn't want to be late. 나 지각하기 싫었어.
0: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1: 나 원하지 않았어.
0: 뭐 하는 걸?
1: 늦는 걸.
0: 오케이.
1: 학교에가 되겠네요.
0: 그렇죠.
1: For school.
0: 학교는 그래도 알고 계시죠?
1: 예.
0: Yeah. Okay. So school이라는 걸 썼어요.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정답? 맞습니다.
1: Yes.
0: 학교 혹은 배움터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건물을 강조를 할 때는 school을 할 수 있는 단어로 보통 치고요. 그냥 배움터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간섭 없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Okay? 자, 일단은 어딘가에 늦다라고 하는 거. 많은 분들이 Oh, I'm late. Are you late? Late은 다 알아요.
1: 네.
0: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늦는다라고 할 때 헷갈리죠.
1: 오.
0: 그래서 덩어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덩어리로 가져가면 전치사를 그대로 가져가죠.
1: 그렇죠.
0: So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1: For.
0: That's right. So I'm late for 뭐뭐. 이런 식으로 Are you late for 뭐뭐?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사의 늦은 상태를 강조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나는 과거에 늦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자, 우리 be late for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교에 늦었어. 지금 늦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우리 학교에 늦었어.
1: We ar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이게 야 우리 지각이야. 지각한 거야. 이게 되겠죠.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이번에 해볼게요.
1: 네.
0: 그녀는 늦었어. 그 파티에. 그녀는 그 파티에 늦었어. 과거형으로.
1: She was late for the party.
0: She was late for the party.
1: Yes.
0: For the party.
1: Mm-hmm.
0: 이렇게 연습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한 30번만 해보면 이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1: 레이트 다음에 4가 안 나오면 이상하겠네요.
0: 이상해요.
1: 예.
0: 네, 읽어보겠습니다. We are late for school.
1: We are late for school.
2: She was late for the party.
1: She was late for the party.
0: 네, 거기에 지금 이 덩어리 지금 해결이 됐죠. 그렇죠? 저
1: 네.
0: 뒤에 부분이 해결이 됐는데 이 앞부분을 잠깐 볼게요. 내가 뭔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현재형으로 쓸 땐 I don't want to do something, right?
1: 네.
0: I don't want to eat. I don't want to go to school. 뭐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그렇지만 don't가 아니라
1: didn't.
0: 이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나 뭐뭐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뭐뭐 하고 싶지
1: 않았어.
0: 않았어.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So 오늘은 didn't want to do something. 이것으로 뭐뭐 하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 late 앞에는 비동사를 같이 붙였어요. 그렇죠?
1: 네.
0: 비동사로 동사를 활용을 한 건데 그 이유는 late은 형용사는 혼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 그쵸.
0: 비동사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솔직히.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 아,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 어떻게 할까요?
1: I didn't want to go there.
0: I didn't want to
1: go there.
0: So go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거죠.
1: 네.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 혼자인이 뭐예요? 혼자인 거.
1: Alone.
0: Alone. 걔는 동사예요.
1: 형용사인데?
0: 그렇죠.
1: 에.
0: 그러면 right?
1: I didn't want to be alone.
0: I didn't want to be alone.
1: Yeah.
0: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비동사랑 쓰는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1: 낯설어요.
0: 그래서, 네, 그래서 일반 동사로 뭐 I didn't want to sleep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 쓰는 거 추천을 먼저 드릴게요.
1: 네.
0: 오케이. 자, you guys.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I didn't want to go there.
1: I didn't want to go there.
0: I didn't want to be alone.
1: I didn't want to be alone.
0: 네, 자 이번에는 late 하고 싶지 않았어. 심지어 for school, right? 읽어볼게요.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자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Check this out. 너 오늘 밤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네.
1: 네.
0: 사실 뭐 본인도 늦지 않았습니까?
1: 그러니까 그쵸.
0: 서로 해야 되는데.
1: 네. 네. You should go to bed. 너는 잠자러 가야 해.
0: 오케이.
1: 여기 끊어야 되겠다.
0: 오케이.
1: 그죠? 근데
0: 언제 가요?
1: 오늘 밤에 일찍.
0: 일찍이죠.
1: 근데 tonight은 있으니까요. 일찍이 나와야겠네요.
0: Right.
1: Bed early tonight 해보겠습니다.
0: 오케이. Okay. 자, 늦게가 아니라 일찍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Early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ey,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Mm-hmm. Yes.
0: Perfect. 자, early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으로서 발음하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왜? R 있고
1: L도 있고
0: 둘 다 있습니다.
1: 정말 종합 선물 세트.
0: 계속하면 예. 이게 돼요. 그러니까 R 사운드는 여러분 혀의 끝이 아니고요. 여기 중심 부분이 이렇게 당겨진다. 그래서 R 입 모양 모으고 R 이렇게 혀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L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펴져서 혀 끝이 윗니와 입천장 사이
1: L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R L 혀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 연습을 계속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됩니다. R L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1: 네.
0: 자, 이렇게 하게 되면 early가 나올 수가 early.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너 뭐 해야 된다고 했죠?
1: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돼.
0: 잠자리에 든다는 게 나왔어요. 영어로
1: 네.
0: 뭐예요?
1: Go to bed.
0: Go to bed. 자, 이거 왜 bed 셀 수 있는데 어나 더 이런 거 없나요? 아니면 beds라든가, right? bed는 침대라는 뜻으로 쓸 때는 셀 수가 있지만
1: 네.
0: 이거는 잠자리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1: 오케이?
0: 그래서 bed라는 상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1: 예.
0: So 아예 그것을 골치 아플 필요가 없으려면 덩어리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죠?
1: 예.
0: 그러면 덩가? 물론 이 침대가 아니라 저 침대로 가라고 해서 침대로 얘기를 강조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더 이런 게 가능하죠, 그렇죠? Alright, 자, go to bed, go to bed도 좋고 flap을 좀 내서 리을 비슷하게 go to bed 하셔도 괜찮아요.
1: 네.
0: 자, 이거 해볼게요. 이제 잠자리에 들자. 뭐 하자가 뭐죠?
1: Let's.
0: 그러면 yeah.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에 들자.
1: Now, let's go to bed.
0: Okay. Now는 앞에 넣어도 되고 뒤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Okay, let's go to bed now. Or now, let's go to bed. 자, how about this? 고우의 과거가 뭐죠?
1: Went.
0: 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 나 피곤한 게 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거든.
1: I went to bed late.
0: Lately 안 돼요. 네. Lately는 최근 들어 뭐 이런 부사기 때문에요.
1: 네.
0: Late 자체가 늦게라는 또 구사가 될 수 있습니다.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소리 내서 낭독해 볼게요. Let's go to bed now.
1: Let's go to bed now.
0: I went to bed late.
1: I went to bed late.
0: Alright,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또 좋은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1: 뭐죠?
0: 우리 혹시 go to sleep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 알죠?
0: 자, 이 go to bed, go to sleep.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자러 가는 거거든요.
1: 네.
0: 자, 그런데 go to bed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에 들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대에 안 누워 있다라는 느낌이 확 나오죠.
1: 가야 되는
0: right.
1: 거죠.
0: Go to bed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living room 같은 데서 놀고 있을 때 hey, go to bed, go to bed 이런 느낌이 강한데 go to sleep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거실에서 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침대에 누워서 이제는 좀 자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You know what I mean?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이 표현이 잠에 더 가까운 거죠. 그치?
1: 아하.
0: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치?
1: 예를 들어서 아이랑 같이 책을 봐요. 또 읽어달래요. 또 읽었어요. 또 읽어달래요.
0: 네.
1: 정말 10번씩 읽어준 적 있어요.
0: 10번에서 20번.
1: 너무 재밌게 읽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자야 돼. 그럴 때는 go to sleep이 맞나요?
0: Go to bed가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이미 밖에 나가 지금
1: 침대에서.
0: 아 그러면 go to sleep이 더 좋겠죠.
1: 그쵸? 그렇죠.
0: 그럼요.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태니까 now let's go to sleep. 이게 더 좋겠죠.
1: 이제 좀 자자 제발.
0: 오케이. Okay. 네. 같은 상황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living room에서 책을 네. 읽어주고 막 장난감이 막 이렇게 있을 때 let's go to bed. 이걸 먼저 쓰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1: 네.
0: 예, very, 아주 좋은 구분이었습니다.
1: 예, 예.
0: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명작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신다면, should하고 have to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1: 네.
0: should도 뭐뭐 해야 한다, 뭐 have to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have to는 의무적이에요.
1: 그쵸.
0: 꼭 해야만 한다. 안 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1: 네.
0: should는 추천에 더 가깝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해야지.
1: 아~
0: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네. 친구가 너 오늘 일찍 안 자면 너 진짜 큰일 나. 무슨 문제가 생겨. 이런 느낌보다는. 물론 강조할 때는 쓸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you should. You should. 해야지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가볍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 네?
0: 자, 읽어볼게요.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Very good.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1: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자, 두 번째는요. 아,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5: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2: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I hit snooze 5 times.
5: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2: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예,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아 오늘은 정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네. 기본이에요, 기본. 작어, 동사.
1: 으흠.
0: 자, 댁에서 목소리 키워주세요. 나 뭔가 잊었어. 아, 나 뭐 깜빡했다.
1: Oh, I forgot something.
0: There you go. 두 번째, 걔는, 그녀는 금방 돌아왔어.

0: She came back soon. I overslept and missed a bus. Okay, 다음은요. Be late for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늦었어. 지금 늦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 학교에 늦었다고.
1: We were late for school.
0: 지금 늦은 거예요.
1: We ar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We were 이러면 어제 늦거나 한 겁니다. 네. 오늘 아침이나. 그렇죠? 현재형. 두 번째. 그녀는 파티에 늦었어. 그 파티에 늦었어.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1: She was late for the party.
0: She was late for the party. Right? 자, 마지막.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난 있잖아. 학교에 늦고 싶지 않았다고.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세 번째는 정말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be late for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I don't want to do something. I didn't want to do something.
2: 맞아요.
0: 이런 것들이랑 결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패턴을 섞는 거 있잖아요.
2: 네.
0: 이게 정말 영어 실력을 쭉쭉 올려주는 하나의 툴이에요.
2: 그럴 수밖에 없겠죠.
0: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피하시면 안 돼요.
2: 네.
0: Alright, very nice. 같이 읽어볼게요. We are late for school. She was late for the party.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4: Same. I hit snooze 5 times.
3: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4: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자,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1: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5: Same. I hit snooze 5 times.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5: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Mm-hmm. Okay.
5: Maybe 7 o'clock, yeah?
1: 7 o'clock. Too early.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내가 널 깨울 수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 wake you up.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late for something.
2: Mm-hmm.
0: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2: Oh.
0: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작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자, 보통 이런 영작을 할 때요. 전치사, 네. 관사 틀릴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2: 맞아요.
0: 틀려도 괜찮습니다. 안 해보는 것보다 틀리면서 하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2: 맞아요.
0: 아이,
2: 네.
0: 많이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매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죠?
1: We're talking about guilty pleasures.
0: 네, guilty pleasure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또는 남들에게 말할 때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창피함이 느껴지는 그런 즐거운 활동 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 That's right.
0: guilty pleasure라고 하는 이 영어의 용어 자체를 알아두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1: Yes.
0: 자, 오늘은 어떤 guilty pleasure가 소개가 될지 궁금한데요. 먼저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 볼까요?
1: Perfect. S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here is a particular kind of soda I like.
0: 네. Guilty pleasure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There's a particular kind of soda I like. 제가 좋아하는 특정 탄산 음료의 종류가 있어요라는 뜻이에요. 좋아하는 탄산 음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실 분은
1: 빌리 씨입니다. 네. Who's from the USA.
0: 네, 그럼 빌리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빌리 씨,
0: 나와주세요.
2: When I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a nice cold root beer float. When I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a nice cold root beer float. When I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a nice cold root beer float.
0: 네, 어떤 디저트 종류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1: So Billy said, when I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a nice cold root beer float.
0: 네, root beer float. root beer float라고 그냥 번역을 해둘게요. Mm-hmm. 그냥 디저트 이름이니까.
1: Yes.
0: 그래서 root beer는 맥주는 아닙니다.
1: Yeah, it's not actual like alcoholic beer, 네. but it's just like a soda made from a root and it tastes so good.
0: 네, 그냥 번역하자면 뿌리 맥주처럼 될 텐데 그냥 루트 비어라고 불리더라고요. Mm-hmm. 약간의 생강맛도 나면서 한약 느낌도 좀 나면서 탄산수로 탄산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1: Think about like ginger and 깻잎 mixed in with sugar.
0: 네,
1: and 그래서 탄산물.
0: 네, 아무튼 이거는 마셔봐야만 알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 부분이 재밌어요. When I feel like a soda, 이것도 이따가 설명 자세히 드리겠지만 소다, 탄산 음료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것보다는 탄산 음료를 마시고 싶을 때라는
1: yes.
0: 뜻입니다.
1: When you want to drink it.
0: Yeah.
1: When you feel like something, you want to eat it or drink it. I feel like yeah. Korean food
0: 네.
1: today.
0: 그러면 나는 한국 음식 같은 기분이 든다가 아니고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는
1: yes.
0: 뜻이에요.
1: I am not bibimbap, but I want to eat bibimbap.
0: 네, 그래서 탄산 음료를 마시고 싶을 때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뭐뭐 만한 게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래서 시원한 루트비어 플로트만한 것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최고예요라는 뜻이에요.
1: I haven't had one in so long. I'm going to have to find one.
0: Yeah, good luck.
1: All right, perfect. But how about we review his speaking summary?
2: When I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a nice cold root beer float. When I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a nice cold root beer float. When I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a nice cold root beer float.
1: �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않으려고 노력해요.
1: But when he does, he says, "But when I do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like a root beer float."
0: 그러니까 탄산음료는 별로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아예 없기 때문에 자주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But when I do feel like 앞에 나왔던 것과 상반되는 이야기라서 do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냥
1: yes.
0: 이야기를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When I feel like a soda 이렇게 하면 되는데
1: right.
0: 앞에는 안 마신다고 해놓고 그런데 마시고 싶을 때가 있긴 있는데 그때는
1: right.
0: 이걸 강조하고 싶으니까
1: yes.
0: do가 들어갔죠. When I do feel like a soda mm-hmm. 그런데 탄산음료가 마시고 싶어질 때면 mm-hmm. There's nothing like a root beer float. Mm. float가 들어간 이유는 아이스크림이 말 그대로 떠 있죠.
1: Yeah,
0: float.
1: The ice cream floats on top of the soda so 네. deliciously.
0: 네, 물론 떠 있지 않고 가라앉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뭔가 둥실둥실 떠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1: Yeah, it floats
0: float?
1: a bit.
0: Yeah, a bit. Yeah.
1: yeah. Until when... it melts completely and stuff.
0: Exactly.
1: Yeah.
0: 그래서 비슷한 음식이 아포가토도 그렇게 커피.
1: Oh, yeah.
0: 를 이용한 어떤 oh, 일종의 플로트잖아요.
1: Avocados are really good
0: exactly.
1: too.
0: Exactly. So we're talking about any type of beverage that has a scoop of ice cream in it.
1: Mm-hmm.
0: 그걸 이제 무슨 무슨 플로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루트비어를 넣었기 때문에 루트비어는 탄산음료의 일종이고 그걸 mm-hmm. 넣었기 때문에 루트비어 플로트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There's nothing like라고 하는 것도 아까 요약 문장에는 좀 다른 게 나왔었어요.
1: Mm-hmm.
0: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1: right.
0: like라고 했는데요.
1: Right.
0: 같은 의미죠.
1: Yeah,
0: 이거 말한 게 없다. 그리고 아까 그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는
1: yeah.
0: 그것만큼 뭔가 만족시켜주는 게 없다.
1: Yeah, it's like nothing is more satisfying than this, basically.
0: 네.
1: Or nothing
0: 그렇죠.
1: satisfies me like it. There's nothing like this. It means this is the best.
0: This is the best. 이게 최고다라는
1: yeah.
0: 뜻이죠.
1: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Now, despite its name, root beer isn't beer at all. It's a sweet, herb-flavored soda that's difficult to describe to people who've never tried it before. It's my guilty pleasure, but it tastes so good.
1: Now, despite its name, root beer isn't beer at all.
0: Now, 그런데란 뜻으로 쓰였고요.
1: Mm-hmm.
0: Despite its name,
1: mm-hmm.
0: 이름에도 불구하고,
1: mm-hmm.
0: 즉, 이름은 루트 비어지만 root beer isn't beer at all.
1: Mm-hmm.
0: 루트비어는 비어가 아니에요. 전혀 맥주가 아니에요. 알코올이 right. 없어요.
1: Mm-hmm.
0: 그리고 despite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뜻으로 쓸 수 있는 게 in spite of가 있는데요.
1: Mm-hmm.
0: 이 두 개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하나는 of가 있고 하나는 없다 보니까
1: mm-hmm.
0: 가끔씩 이제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쓴 문장 중에 despite of를 쓰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되는데 despite 뒤에 of가 들어가면 네, 부자연스러운
1: yeah.
0: 말이 됩니다.
1: You want to take it out, right?
0: 네.
1: Just despite something.
0: 네,
1: in spite of.
0: In spite of, despite. 아예 다르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1: Right. He describes it to us. It's a sweet herb-flavored soda that's difficult to describe to people who've never tried it before.
0: It's a sweet, 달고, herb-flavored, 허브 맛이 나는 소다, 탄산음료인데 그런데 어떤 탄산음료냐면 that's difficult to describe. 묘사하기 힘든 탄산음료예요.
1: Mm-hmm.
0: To people who have never tried it before
1: mm-hmm.
0: 아니면 who have never tasted it before.
1: 그래서
0: 한 번도 맛을 안 본, 한 번도 안 마셔본 사람에게는 묘사하기가 어려운 이런 종류의 탄산음료입니다.
1: This is very true.
0: Yeah.
1: If you see it, just try it for yourself or order it online.
0: 네.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더라고요.
1: Yeah, you can.
0: 네, 그래서 루트비어 한번 찾아보시면 좀
1: mm-hmm.
0: 특이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 Mm-hmm. He says, It's my guilty pleasure, but it tastes so good. Yeah.
0: 여기서 사실 guilty pleasure라고 부르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트비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 Not really.
0: guilty pleasure라고 부르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말로 창피한 나 원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고
1: right.
0: guilty pleasure는 뭐 그냥 탄산음료 몸에 안 좋으니까 이렇게
1: yeah.
0: 좀 가벼운 수준에서 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Yeah, in this case we use it a lot for desserts and sweets
0: yeah.
1: as well. Like, you know, this kind of cake is my guilty pleasure. Like
0: yeah.
1: it's bad for your body
0: mm-hmm.
1: to have it, but you have it anyway. You enjoy it.
0: Yeah, because you like it and it tastes good,
1: mm-hmm.
0: right?
1: Mm-hmm.
0: It's my guilty pleasure. 저에게 있어서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즐거움인데 but it tastes so good.
1: Mm-hmm.
0: 정말 맛있대요.
1: Yeah.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it's super simple to make a root beer float. Let me demonstrate. First, you take a scoop of vanilla ice cream.
1: And It's super

0: simple to make a root beer float.
1: 그리고 루트비어 플로트를 만드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Super simple. A root beer float라고 했어요. 하나로 셀 수 있죠. 한
0: yeah,
1: 잔,
0: you count it.
1: 두 잔, 뭐.
0: I'm having a root beer
1: 그렇죠.
0: float.
1: 1인분, 2인분. 그래서 a root beer float라고 했습니다. Mm-hmm. 만약에 굳이 어떤 단위를 넣어서 어떤 유닛 같은 걸 넣고 싶다면
0: right.
1: it's super simple to make a glass
0: Oh, yeah.
1: of root beer float 할 수 있겠고요.
0: A glass of root beer float. Some people put it in a bowl. So a bowl.
1: A bowl of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0: But it 다, feels weird.
1: 네, 다 빼고 그냥 an ice cream처럼.
0: Yeah.
1: 아이스크림 하나처럼.
0: It feels more natural if you just say a root beer float, right? Great. He says next, let me demonstrate.
1: Let me
0: demonstrate.
1: 네.
0: Demonstrate.
1: 보여주는 거예요.
0: Mm-hmm.
1: 그래서 예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0: Okay. For example, you could say like this. He demonstrated how to use the software.
1: He demonstrated how to use the software. Mm-hmm. 이런 예문을 굳이 만들어서 가져온 이유는 이 demonstrate가 보통 he demonstrate 대신에 show를 쓰고 싶으면
0: oh, yeah,
1: he showed how to use the software보다는 he showed me라든지 he showed us라든지 뭔가 뒤에 사람을 가리키는 목적어가 나올 건데
0: right.
1: demonstrate는 그냥 쓸 수가 있고
0: yeah.
1: 이렇게 어떤 여러분이 결제를 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mm-hmm. 사용하기 전에 mm-hmm.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demonstrate 하기 위한 이걸 짧게 줄여서 demo라고 하죠.
0: Yeah. Demo. Yeah, so a demo is just a demonstration of the software or program or whatever
1: 네.
0: it is.
1: 이걸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 demo version이라고 한다든지
0: yeah.
1: 이렇게
0: It's for
1: 부릅니다.
0: Demonstration purposes.
1: 네, 데모라는 것이 demonstrate, demonstration에서 왔다는 거 기억해 mm-hmm. 주시면 좋겠어요.
0: Yeah. So he goes on to demonstrate how to make a root beer float. First, you take a scoop of vanilla ice cream, which I don't have.
1: 먼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한 숟갈 떠요. 여기서 한 숟갈.
0: Scoop. Scoop.
1: 네, take a scoop of vanilla ice cream.
0: Mm-hmm.
1: 그리고.
2: Then you fill the rest of the glass up with root beer. Now, root beer already tastes pretty good on its own.
0: Then, you fill the rest of the glass up with root beer.
1: 그리고 이 컵 나머지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0: Mm-hmm.
1: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루트비어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컵에 루트비어를 채웁니다. 여기서 mm-hmm. 어떤 것을 채울 때 그냥 사실은 fill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는데 fill up 많이 쓰더라고요. fill하고
0: yeah.
1: up을 같이. 그래서 만약 fill 다음에 up을 바로 붙이는 게 편하시면 you fill up the rest of the glass 하셔도 되고요.
0: Yeah.
1: 여기서처럼 나중에 up 충분히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은 fill the rest of the glass up 해도 괜찮습니다. 의미는
0: yeah.
1: 똑같아요. With
0: yeah.
1: 무엇을 가지고 채우느냐? root beer로 mm-hmm. 채우는 거죠.
0: Perfect. And he says next, now root beer already tastes pretty good on its own.
1: 네, 여기서 now도 이제, 지금이란 뜻이 아니고, 물론, 네, 물론, of course, root beer already tastes pretty good on its own. 루트비어는 이렇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섞지 않아도, 루트비어 플로트로 안 만들어도, 그냥 on its own,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맛있어요.
0: Let's see what else he has to say.
2: But adding the vanilla ice cream just takes it to the next level. And you're done. Bottoms up. Ah, that hits the spot.
0: But adding the vanilla ice cream just takes it to the next level.
1: On its own, 그냥 자체만으로도 맛있지만, but adding the vanilla ice cream, 아이스크림을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으면 추가하면 그거 자체가 just takes it to the next level. 여기서 말하는 takes it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은 이 루트비어의 맛
0: Yeah, the
1: 맛의
0: flavor
1: 수준,
0: of the root beer.
1: 예, 예, 맛의 right. 수준을 다음 단계로 가져가 준다. 그러니까 더욱 더 맛있어진다.
0: Yeah, it makes it taste more delicious.
1: Even better.
0: Yeah, even better. Perfect. And lastly, he says, "And you're done. Bottoms up." That hits the spot.
1: Demonstration complete.
0: 그래서 my glass is empty, Billy.
1: And you're done. 다 됐어요.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을 말해줄 때 이런 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You do this, you do that, and you're done. 이러면 끝이에요. 막 단계

0: 100단계가 있는데 and you're done.
1: No.
0: 좀 안 어울리죠.
1: No. It's something that is relatively short 네, 네, to do or 네. easy, simple.
0: 네. 간단한 것을 설명한 다음에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고 마름삽 쭉 들이키세요. 네. 그런 다음에 아, that hits the spot. Something hits the spot. 정말 가려운 곳을 딱 긁어 줄 때나 아니면 oh, 정말 목말랐는데 시원한 물을 들이켰을 때 right. 그때 느끼는 아, 끝내 준다.
1: Yes. Basically, you had a need, mm-hmm. and that need was filled, whether
0: 맞아요.
1: it was hunger or needing to scratch
0: 그렇죠.
1: or anything.
0: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아, 시원해,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 that hits the spot, 입니다.
1: Perfect. Let's take a look at Billy's clip once again.
2: Everyone knows that soda is 100% empty calories, so I try not to drink it too often. But when I do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like a root beer float. Now, despite its name, root beer isn't beer at all. It's a sweet, herb-flavored soda that's difficult to describe to people who've never tried it before. It's my guilty pleasure, but it tastes so good. And it's super simple to make a root beer float. Let me demonstrate. First, you take a scoop of vanilla ice cream. Then, you fill the rest of the glass up with root beer. Now, root beer already tastes pretty good on its own, but adding the vanilla ice cream just takes it to the next level. And you're done. Bottoms up. Ah, that hits the spot.
0: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when I feel like,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뭐뭐처럼 기분이 뭐, 들 때, 뭐뭐 같은 느낌이 들 때라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뒤에 음식 같은 걸 넣어서 뭐뭐를 원할 때, 마시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그 다음으로 there's nothing like를 또 이용해 볼 건데 뭐뭐만한 게 없어요, 그게 최고예요. 이 두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when I feel like a 뭐뭐를 원할 때를 이용해서 저는 쉬고 싶을 때, 휴식을 원할 때 앉을게요. 저 쉬고 싶을 때 앉을게요. I'll sit down when I feel like a break.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ll sit down when I feel like a break. I'll sit down when I feel like a break.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리고 이번에는 변화를 한번 원해 볼게요. 저는 변화를 원할 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요. When I feel like a change, I try something new.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변화처럼 느껴질 때가 아니고 변화를 원할 때 When I want a change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 When I feel like a change, I try something new. One more time. When I feel like a change, I try something new.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뭐뭐만한 것이 없다, 무엇이 최고다라고 할 때 there's nothing like를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장, 바닷가, 해변만큼 좋은 게 없죠? There's nothing like the beach. There's nothing like the beach. 발음 연습이요.
1: There's nothing like the beach. There's nothing like the beach.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이번에는 조금 더 긴 말을 넣어볼게요. 친한 친구들이랑 어울려 노는 게 최고다, 그것만한 게 없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There's nothing like 뒤에 그냥 단순 명사 대신에 Hanging out with your close friends 이렇게 넣어보면 어떨까요? 같이 읽어봐 주세요.
1: There's nothing like hanging out with your close friends. There's nothing like hanging out.

0: 네, 오늘 루트 비어 플로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과 길티 플레저가 같은 문장에 쓰인 소셜미디어 포스팅들이 많더라고요.
1: Yeah,
0: 많은
1: because it's so
0: 사람들이
1: good.
0: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게 그렇게 몸에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A burger, onion rings, and a root beer float. It's fast food done right and a guilty pleasure of mine when in San Francisco. My new guilty pleasure is a root beer float. One glass filled with root beer, one glass filled with vanilla ice cream, and mix.
0: 네,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1: Brandy says,
0: 버거랑 onion rings, 네, 그러니까 양파링, onion rings 하고 and a root beer float. 딱 햄버거 먹으러 가서 버거 있고 onion rings 있고 여기에 이제 마치 밀크쉐이크 대신해서 root beer float 딱 있는 게 상상이 되시죠? It's fast food done right. 뭔가가 done right 한다는 거는 제대로 한 거다.
1: Yeah.
0: 네, 최고다. Mm-hmm. 네. And a guilty pleasure of mine when in San Francisco.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를 갈 때는 나는 딱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먹으면 정말 제대로 패스트푸드를 먹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 좀 아, 몸에 안 좋지 않나라는 약간의 guilty feeling도 있다는 거죠.
1: Yeah, you feel guilty after eating it.
0: 네.
1: You have to say sorry to your body. Manye says,
0: My new guilty pleasure is a root beer float. 새로 생긴 guilty pleasure,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이 있는데 바로 root beer float다 하면서 one glass filled with root beer, 한 잔, 뭐 한 컵 하나는 root beer를 채우고 한쪽에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채워서 섞으면 된다는 거죠. Just like Billy demonstrated.
1: Just like he demonstrated.
0: Yep.
1: Okay, so these wer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Everyone go out and try root beer and we will see you next time,
0: 네,
1: right?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제가 종종 아주 가끔입니다. 하지만 종종 하는 생각이 있어요. 과연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 책을 많이 읽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까? 아니면 뭐 수업을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정말 종종입니다. 가끔 하게 되는데 그에 맞는 어떤 그런 명언을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Your beliefs don't make you a better person. Your behavior does. 한 번 더 읽어볼까요? Your beliefs don't make you a better person. Your behavior does. 과연 이 문장 어떤 뜻일까요?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부분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ake you a better person.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동사 make의 쓰임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그 연장선에 오늘의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곧장 본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make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또 명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make 다음에 명사가 두 개 연달아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되냐. 자, make 만드는 거죠. 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명사를요. 두 번째 명사로 만들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열심히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 어떤 구조가 조금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의 구조와 사실 똑같거든요. 첫 번째 명사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명사가 목적 보어가 되는 거예요. mak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 보어가 나오는 거. 요걸 연습해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목적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갔고 오늘은 명사가 들어가고 있는 거다라고만 그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목적어, 목적 보어 요런 말이 나오면 뭔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문을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가요. 시작. The coach made me the captain of the team. The coach. 자, 코치는요?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냥 the coach라고 말하면 우리말의 감독 정도의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made, 만든 거예요. 뭘 만든 겁니까? me, 나를 만든 거죠. 근데 나를 뭐로 만든 거예요? The captain of the team. 팀의 주장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나를 팀의 주장으로 뭐 뽑았어요 정도로도 의역해 볼 수 있는 문장이 됐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made 다음에 me, 목적어 나왔고요. The captain of the team, 팀의 주장을 뜻하는 요 명사구가 목적 보어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 봐주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이 문장만 딱 기억을 하시면 오늘의 문법적인 요소, 그 내용 외운 거나 배운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쉽죠? 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Her creative invention made Beth a very wealthy woman. Her, 그녀의 creative, 창의적인 invention, 발명이요. 또는 뭐 발명품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made, 만든 거예요. 뭘 만들었습니까? Beth, 베스를 만든 거죠. 자, 베스를 뭐로 만든 거예요?

very wealthy woman. 아주 부유한 여성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wealthy는 뭐 이렇게 형용사 아닌가요? 여기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라고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요 보라색 전체가 명사 구입니다. 목적 보호가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녀의 창의적인 발명품이 베스를 아주 부유한 여성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문장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make의 쓰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거 신경 쓰면서 오늘의 문장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Your beliefs. 당신의 믿음은요. 이제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믿음인데 이걸 그냥 조금 의역해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당신의 어떤 그런 믿음들,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요. Don't make, 만들지 않는답니다. 뭘 만들지 않아요? You, 당신을. 당신을 근데 어떻게 만들지 않는데요? A better person,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데요. 생각만으로는 이게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까요? Your behavior does. 당신의 행동이 does. 그렇대요. 여기 does는 이제 앞에 나왔던 문장에 make you a better person.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함축적인 의미 담고 있는 그런 친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해서 똑같은 말 두 번 하기 귀찮으니까 does로 줄여서 말한 거구나라는 것까지 참고를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그렇다는 거죠. 아, 우리가 생각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행동으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아주 멋진 문장이었습니다. 자, 요거 생각을 해보시면서 곧장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부터 읽어보죠. 매니저가 리브스 씨를 부장으로 만들었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매니저라고 적어놨는데 역시나 영어로 the manager라는 것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는 뭐 회사의 경영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회사에서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서의 매니저 그 뜻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매니저가를 주어로써 the manager 문장 시작하면 되겠죠. 자, 만들었대요. 이건 뭐 어렵지 않죠. made 만든 겁니다. 누구를 만들었어요? 리브스 씨를 만들었죠. 요걸 헷갈리면 안 돼요. 리브스 씨를 만든 거예요. Mr. Reeves를 만든 거죠. 자, 뭘로 만든 거예요? 뭘로? 부장으로 만든 거죠. 요걸 그냥 간단하게 the department head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문장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The manager made Mr. Reeves the department head. 한 번 더. The manager made Mr. Reeves the department head. 뭔가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 네 덩어리밖에 안 됐어요. make 다음에 목적어, 목적 보어 들어갔다는 거. 요거 신경 써주시면 문장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수업을 듣는 것은 당신을 성공적인 투자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 우리 Grammar Inside 이 수업 말하는 거 아니고요. 요즘에 온라인으로 막 이제 투자 뭐 이렇게 온라인 강의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걸 그냥 한번 제가 생각해보면서 문장 만든 거예요. 이 수업을 듣는 것은 동명사 써서 이렇게 문장 시작해주면 됩니다. Taking this business class. 그냥 수업이 아니네요. 이 비즈니스 수업을 듣는 것은 자 만들 거라는 거죠. Will make. 뭐를 만들 겁니까? 뭐를 만들 거예요? 당신을 만들어 줄 거잖아요. Will make you. 그리고 you를, 당신을 뭘로 만들지 뒤에 붙여주면 되는 거죠. A successful investor.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aking this business class will make you a successful investor. 한 번 더 시작. Taking this business class will make you a successful investor.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우리의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오늘의 문장, 그 뜻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0: while you sweat. 네, 제가 여러분께 오늘의 영어 표현을 소개해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같이 했던 요가 동작을 복습하고 계셔도 괜찮고 아니면 편하게 쉬고 계셔도 괜찮으니까요. 마음대로 골라서 하고 계세요. 오늘의 영어 표현, to be mindful of라는 표현이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 please be mindful of your spine and neck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be mindful, 신경 쓰다, 의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의식하다, 신경 쓰다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be mindful of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뜻을 가진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매력적인 표현인데요. 누군가를 의식해서 배려하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그런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요. 꼭꼭 알아두세요.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릴게요. 대화문 보실게요.
1: Did you notice that guy during yoga class? He kept making loud noises. He was just breathing loud. I didn't mind too much. He really should have been mindful of others in the room. But being able to be free for that moment is the beauty of yoga.
0: 네, 첫 번째 대화문 같이 봤어요.
2: Did you notice that guy during yoga class? Did you notice that guy? 아까 그 남자 봤어? During yoga class? 요가 시간에? He kept making loud noises. 자꾸 막 큰 소리 냈었어. He was just breathing loud. 그냥 숨소리가 컸을 뿐이야. 아니면 크게 숨쉬고 있었을 뿐이야. I didn't mind too much. 난 뭐 그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는데. He really should have been mindful of others in the room.
0: 오늘의 표현 여기서 딱 나왔어요.
2: He should have been mindful of others.
0: 그래도 다른 사람들 생각을 좀 했었어야지. 다른 사람들 의식을 좀 했었어야지.
2: Well, but being able to be free for that moment. Being able to be free.
0: 그때 시간 동안에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is the beauty of yoga. 그게 요가의 묘미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been mindful. 첫 번째 대화문 살펴봤고요. 두 번째 대화문 보도록 할게요.
1: I don't know why I'm so angry all the time these days. Well, being mindful of your own feelings is good. Are you on a diet? Yes. There you go.
0: 네, 두 번째 대화문도 살펴봤어요.
2: I don't know why I'm so angry.
0: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2: All the time.
0: 항상, 정말 하루 종일.
2: These days.
0: 요즘에. 요즘 왜 이렇게 항상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2: Well, being mindful of your own feelings.
0: 오늘의 표현 나왔죠?
2: Well, being mindful of your own feelings.
0: 너 네 자신의 감정을 잘 의식하고 있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2: Are you on a diet?
0: 혹시 지금 다이어트 중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2: yes.
0: 네, 맞다네요.
2: There you go.
0: 딱 그거네요. 그게 이유네요. 화가 나 있는 이유를 찾았어요. 이렇게 해서 두 대화문 살펴봤고요.
2: To be mindful of라는 표현
0: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잘 쓸 수 있겠죠? 그럼 마무리할게요.
2: So, we did the forward fold together and we got to stretch out our calves together. How do you feel? Good? Okay, next time, because we did the forward fold today, we will do the back bend.

opposite of what we did today. 네, 오늘 우리 전굴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전굴 했기 때문에 후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바로 하셔도 괜찮은 동작이니까요. 종아리를 시원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표현은 to be mindful of 이라는 굉장히 좋은 표현 같이 배워봤어요.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빨리빨리 많이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 보는 날까지 행복하시고요. I'll see you so soon. Alright? I'll be missing you. Bye!

0: welcome back to Wish Me Now. 진아킴의 Go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는 정말 궁금한데 아주 간단합니다. 길지 않아요, 여러분. 집중하시면 아마 다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shall we?
1: In the eyes of little Jose, it might be a strange treasure island. To thank them for the great breakfast, I treated them. Everyone seems happy. Especially, Jose's reaction is the best.
2: 이 오렌지가 맛있네요, 여기
1: The moment didn't last. Another guest visits.
0: 네, 이야기 잘 캐치 하셨겠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I treated them. 나는 그들을 대접했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주세요. Another guest visits. 다른 손님이 방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으로 나왔죠? 자, 전체 문장 속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3: Today's listening point. 1. To thank them for the great breakfast, I treated them. To thank them for the great breakfast, I treated them. 2. Another guest visits. Another guest visits.
0: 이제는 문장 덩어리 하나로만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능력 되시죠,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길지 않았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도 함께 파악해 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o thank them for the great breakfast, I treated them. 맛있는 아침 식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네, 나는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장 볼까요? Another guest visits. 다른 손님이 방문합니다. 라면서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자, 이렇게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각각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시죠? 자막을 보면서 내가 듣지 못한 부분들, 내가 놓친 부분들, 행여나 잘못 들었던 부분들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In the eyes of little Jose, it might be a strange treasure island. To thank them for the great breakfast, I treated them. Everyone seems happy. Especially, Jose's reaction is the best.
2: 이 오렌지가 맛있네요, 여기
1: The moment didn't last. Another guest visits.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war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I treated them. 자, 글자 그대로 제가 발음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귀에 들리질 않고 원어민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I treated them 이렇게 발음이 들립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모음소리와 모음소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트 사운드가

유독 북미권 발음에서는 잘안 들려요. 안 들린다라기보다는 변합니다, 소리가. 플랩 현상에 의해서 T 사운드가 R 소리에 가깝게 들려지게 되고요. 끝에 E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받침소리처럼 들리거든요. Treat it, treat it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리고 them 하실 때 우리말 디귿이 소리가 아니라 the, the. 윗니와 아랫니 사이를

0: 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m, I treated them 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I와 them은 기능어예요. treated 여기 강세 주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I treated them. 되세요?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I treated them. Okay. Google listening 3. I treated them.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To thank them for the great breakfast, I treated them. One more time. To thank them for the great breakfast, I treated them.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another guest visits. 자, 모두 다 중요한 내용어들이죠. Another, a-na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Another이 아니라 another 이렇게 발음하시고 th 나왔죠? 역시 긁어주셔야 되고요. Another, 그리고 guest 하지 마시고 guest 에, 이 부분에 강세를 꽝 주시고 뒤에 visit 나왔습니다. guest visit가 아니라 guest visits. 자, st, th 모두 다 자음이 연속적으로 세 개가 쭈르륵 나왔어요. 이럴 경우에 두 번째 자음의 소리 탈락이에요. 그래서 guest까지 발음 들리지 않고 guest visits. 끝에 s가 붙었기 때문에 visits 아니라 visit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Another guests. 죄송해요. Guest visits.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Another guest visits. Well done. Google listening 3. Another guest visits.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Another guest visits. One more time. Another guest visits.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캐치해 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o thank them for the great breakfast, I treated them. To thank them for the great breakfast, I treated them. 2. Another guest visits. Another guest visits.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first line goes like this. Blank little Jose, it might be blank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in the eyes of 누구누구의 눈에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린 호세의 눈에는요, it might be blank. 자, 빈칸에 들어갈 긴 말들은 a strange treasure island, 이상한 보물섬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호세의 눈에는요, 이것이 might be a strange treasure island. Okay. To thank them, 그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for the great breakfast. 아주 근사한 아침 식사를 대접해 준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I treated them. 진행자가 한턱 쏜 거죠. 즉, 나는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 상점, 물 위의 상점에서 물건들을, 먹을 것을 구입해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한 거예요. Alright, move along. Everyone seems happy. 모두들 행복해 보입니다. Blank, Jose's reaction is the best. 빈칸에 들어갈 말, especially, 특별히, 특히, 호세의 반응이 최고예요. The moment didn't blank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last, 지속하다, 뭐 마지막에, 맨 끝에 라는 부사의 의미로 쓰일 때는 이런 의미지만 여기서는 지속하다. 그런데 앞에 didn't가 붙었으니까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즉, 먹고 함께 어울려서 수다 떨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another guest visits 이렇게 나오네요. 다른 손님이 방문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모두 이해 되셨겠죠? 짧습니다. 100% 하시면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In the eyes of little Jose, it might be a strange treasure island. To thank them for the great breakfast, I treated them. Everyone seems happy. Especially, Jose's reaction is the best.

0: 냄새가 맛있네요, 여기 지금.
1: The moment didn't last. Another guest visits.
2: 네, 여러분 얼만큼 들리셨어요? 다 잡으셨어요? 혹시라도 놓치셨다면 괜찮아요. 연습하시면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You know that.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Welcome back to our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confusing words in English.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similar words. Useful versus practical. Useful versus practica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Useful, 그리고 practical.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 useful, 유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기서는 가벼운 S 소리죠? Useful, F 발음은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Useful, useful, useful. 강세가 첫 음절에 들어갑니다. One more time. Useful. Very good.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useful은 쓰임새가 좋거나 목적에 잘 맞을 때 useful라고 말합니다. So we often use a word useful when something really meets our goals and you can use it in very good ways that help you.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app is so useful. The advice was very useful. The site provides useful information. Useful, 유용한, usefu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app is so useful. Wow, this app is so useful. 이 앱은 정말 유용해. Okay, so here the app is helping me in some way to reach my goals. Okay? 그래서 뭔가 목표를 달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유용하다. This app is so useful.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advice was very useful. 그 조언은 매우 유용했어. 네, the advice was very useful. 상대방이 조언을 줬어요. 그러면 oh, the advice was very useful.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site provides useful information. 그 사이트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제공하다, provide, 그쵸? The site, 혹은 the website라고도 하셔도 돼요. The site provides useful information. 그래서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유용한 그런 정보라서 useful information.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site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he site provides useful information. Useful 이해 잘 하셨죠? 자, 이번에는 practical로 넘어갈게요. 네, practical, 실용적인, 실질적인 이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practical, practical. 여기에서는 이제 prac라고 할 때 첫 번째 그 C 발음을 그렇게 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살짝만 큰 소리 내면서 T로 넘어가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practical 보다는 practical. practical. 오케이? 강세도 앞부분에 들어갑니다. 해볼게요. practical. practical. Practical. Very good. Okay, practical. 뭔가 사용하거나 실행하기 쉬운 것을 practical라고 합니다. Okay, 그래서 useful하고 좀 다르게 뭔가 실행하는 게 훨씬 더 쉬울 때 practical 단어를 사용해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course is extremely practical. I'm a very practical person. She gave me practical advice. Practical, 실용적인, 실질적인, practica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course is extremely practical. Okay? Extremely는 very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강의는 매우 실용적이야. The course is extremely practical.
The course is extremely practical.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I'm a very practical person. 나는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practical한 사람은 좀 더 털털하고 좀 실용적인 그런 선택들을 하겠죠. Okay? I'm a very useful person라고 하면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겠죠. 여기서는 실용적인 사람. I'm a very practical person. I'm a very practical person. How about you? Are you a practical person? Okay, 세 번째 문장입니다. She gave me practical advice. 그녀는 나에게 실질적인 충고를 해줬어. Okay, she gave me practical advice.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She gave me practical advice. She gave me practical advice. 네, 한번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useful라고 할 때는 유용한이라는 의미죠.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뭔가 좀 목표를 다루기 위해서 잘 도와주는 그런 거는 useful라고 합니다. 그 use가 사용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useful person이라고 하면 쓸모있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거고요. 일단은 practical은 실용적인 혹은 실질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When something is very easy to use and makes things easy, we say it is practical. Okay? Useful, practical.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is app is so useful. This app is so useful. This app is so useful. This app is so useful. This app is so useful. The course is extremely practical. The course is extremely practical. The course is extremely practical. The course is extremely practical. The course is extremely practical. 네, 좋아요. Useful, 그리고 practical. 한번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Don't forget to make your own sentences always at the end of the show. Okay? And you can, of course, review all of our previous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플라스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플라스틱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가볍고, 내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모르던 변형이 가능하고, 그죠? 자, 그와 같은 플라스틱의 장점을 근간으로 다양한 곳에 활용된다는 거의 얘기를 했다면, 자,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 이제 가겠죠? 점점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밝아지죠? 자,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뭐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컵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씁니까? 특히 요즘에 음식 시켜 먹다 보니까 음식은 맛있는데 와 쓰레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일회용품 관련된 얘기들을 먼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품들 뭐 다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써야 되는 단어들인데 플라스틱을 앞에 붙이고요. 뒤에 명사 붙이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병, 컵, 빨대부터 붙여볼까요? Plastic bottles 해서 붙여볼게요. 복수형으로 Plastic bottles, plastic cups, plastic straws, 빨대, 좀 길게, straws, straws. 자, 들어보세요.
1: Plastic bottles, plastic bottles, plastic cups, plastic cups, plastic straws, plastic straws.
0: 이게 다 뭐예요?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플라스틱 그릇, 숟가락. 아, 이런 건 어떻게 만들까요? 그릇은 뭐 dishes라고 써도 되는데요. dishware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릇 소재의 그릇 형태의 모든 걸 다 뭐라고 그래요? dishware. plastic dishware. plastic dishware. 자, 그다음에 utensils. 요건 s를 붙입니다. 요건 s를 잘 안 붙이고요. utensils. 요거는 사실 다르게요. fork, knife, 수저, 뭐 숟가락, 젓가락 다 해서 utensils. utensils, 그죠? plastic utensils. 이거와 이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일회용품들이죠. 들어보세요.
1: plastic dishware. plastic dishware. plastic utensils. plastic utensils.
0: 자,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제 이 얘기도 제가 넣었는데요. 이제 백신을 보세요. 우리 인구만 해도 5천만 명. 그죠? 그럼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 80억 가까이 예를 들어 뭐 전 세계 인구가 다 맞진 않겠지만 50억 명이 두 번씩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억 개의 주사기. 와, 어마어마한 양이죠. 주사기 뭐라고 합니까? syringes. 이거 그런데 성분이 뭐예요? 금속입니까? 아니죠. 플라스틱이죠. 마스크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전부 다 플라스틱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뭐 면소재도 있지만 자, plastic syringes. syringes. syringes. 주사기입니다. 들어보세요.
1: plastic syringes. plastic syringes.
0: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플라스틱 일회용품들. 자, 우리는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정말 덜 쓸 필요가 있다. 더가 아니죠? 덜이죠, 덜. 덜이 뭐예요? less죠? 그 문장에 less를 넣을 거면 힘을 팍 주면서 읽는 게 낫겠네요. less plastic, 뭐뭐뭐를 써야 된다. We really, 정말 뭐뭐할 필요가 있다. We really need to use less, 힘주세요. less plastic cups and plastic straws. 그죠? 정말 일회용 컵하고 빨대는 덜 쓸 필요가 있다. We really need to use less plastic cups and plastic straws. 됐죠? 들어볼게요.
1: We really need to use less plastic cups and plastic straws. We really need to use less plastic cups and plastic straws.
0: 약간 뉘앙스가 이제 써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줄일 필요가 있다. 일단 최소한 덜 쓰는 방법이 있겠죠. 텀블러 같은 거 이용해서 아무래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 하나라도 덜 쓰는 노력들을 다 함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컵이나 이런 일회용 컵을 쓰고 나면 이제 사용한 상태의 플라스틱이 될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말이 있을 거고 일회용기를 부르는 좀 총칭을 하는 그런 단어도 하나 배워볼 거고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도 우리가 항상 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형용사 하나만 찾아볼게요. Used plastic. 쉽죠? Used plastic. 자, 이미 사용된 뭔가의 플라스틱을 말하는 거죠. 사용된 used plastic. 중고품 같은 거 얘기할 때 used goods, used items. 이때 썼잖아요. 그렇죠? 중고품도 저희 방송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들어보세요.
1: Used plastic. Used plastic.
0: 이미 사용을 한 플라스틱. 일회용품이나 일회용기 같은 건 container라고 많이 붙이는데 이 단어는 플라스틱과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입니다. Disposable. 들어보세요. Disposable. 자, 이건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단어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Dispose가 버리다라는 뜻의 동사이기 때문에 disposable. 버릴 수 있는 용기. 즉, 뭐 설거지에서 다

0: 쓰는 게 아니라 일회용품 그릇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쓰고 버립니다. 그래서 disposable containers 이런 일회용 용기 같은 것들이 사용이 좀 너무 많다는 게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렌즈 같은 거 여러분 일회용 렌즈 쓰시는 분도 있죠? disposable contacts. disposable contacts. 그때도 썼던 기억이 나요. disposable. 자, 일회용 젓가락 disposable chopsticks. 들어보세요.
1: Disposable containers. Disposable containers.
0: 그쵸? 포장 용기에도 많이 쓰이고 음식 시키면 대부분 일회용 그릇 같은 데 오다 보니까 플라스틱 성분이 많죠. 엄청난 양. 자, 뭐 tremendous amount 뭐 엄청나게 많죠? huge amount. 자, 오늘은 뭘좀 배워 볼거 아니냐면요. staggering 한번 써 볼게요. staggering. 읽어 보세요. staggering. staggering. 이게 뭐냐면 이게 staggering이에요. 느낌 오세요? 와. 이게 staggering이라고요. 어마어마어마한 양을 얘기할 때 staggering amount.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양을 staggering amount라고 합니다. 그렇죠? 환경 관련된 다큐멘터리 보면 쓰레기 양뭐 쌓여 있고 막 바다에 엄청난 플라스틱이 쌓여 막 떠다니는 거 보면서 우리가 와,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a staggering amount 뒤에 강세 주시고 여기 강세 주시고 들어보세요.
1: A staggering amount. A staggering amount.
0: 일회용 용기들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disposable containers create 만들어낸다. create a staggering amount 들어가야 돼요. a staggering amount of garbage. 일회용 용기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들어보세요.
1: Disposable containers create a staggering amount of garbage. Disposable containers create a staggering amount of garbage.
0: 자, 매립지, 쌓이다, 쓰레기더미. 결국에는 이 많은 쓰레기, 특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매립지나 이런 데 들어갑니다. 자, 매립지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Landfills. 들어보세요. Landfills. 앞에 강세 주세요.
1: Landfills. Landfills.
0: 물론 단수로 쓸수 있는 단어인데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발음 연습한 겁니다. 자, 여러 매립지에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쌓이다, pile up, pile up. 분해가 안 되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pile up, 쌓이다. 들어보세요.
1: Pile up. Pile up.
0: 쓰레기 더미. 자, 엄청난 양의 쓰레기 더미를 dump라고 하죠. 덤프트럭 할때그 dump예요. 이걸 명사로 써서 plastic garbage dumps. We see so many plastic garbage dumps. 그러면 이런 매립지에 가면 플라스틱이 계속 파일업하기 때문에 엄청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를 우리가 본다. 이런 얘기죠. Plastic garbage dumps. 복수 형태로 연습할게요. 들어보세요.
1: Plastic garbage dumps. Plastic garbage dumps.
0: 자,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결국에는 플라스틱 매립지에 가게 된다. 거기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 모아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가게 된다. 구동사 하나가 필요한데요. End up. 이런 거 괜찮죠? End up. 자, 3인칭 단수. 요건 waste는 뭐 양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단수 처리합니다. 그래서 S를 붙여야 되죠? Ends up in landfills 하면 매립지에 결국에는 가게 된다. 그렇죠? 다 수거가 돼서 쓰레기가 매립지에 가서 거기 가서 쌓이잖아요. 그렇죠? 쌓이는 건 pile up이라고 하는데 결국 종착역이 거기다. 그럴 땐 ends up 이겁니다. Plastic waste. 쓰레기. 이게 동사가 아닙니다. 명사입니다. Plastic waste. 이게 뭐예요? 쓰레기란 뜻이에요. ends up 이게 동사예요. ends up in landfills 그랬으니까 매립지에 결국에 가게 된다. 들어보세요.
1: Plastic waste end up in landfills. Plastic waste end up in landfills.
0: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컵빨때 이건 플라스틱 앞에 붙이기만 하면 돼요. Plastic cups, plastic straws. 발음이요. 들어보세요.
1: Plastic cups. Plastic cups.
0: 이런 것들은 한번 쓰면 버리는 거니까 disposable containers. 들어보세요.
1: Disposable containers. Disposable containers.
0: 매립지는 영어로 landfills. 두 개의 단어 합쳐지면 앞에 힘 주는 거. landfills. 들어볼게요.
1: Landfills. Landfills.
0: 좋습니다. 자, 오늘은 플라스틱 관련해서 이 일회용품 단어들을 같이 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그전 방송들 복습하고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EBS 앱 설치하셔도 언제든지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저에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들 몇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뭐 할래요? 뭐 먹을래요? 이렇게 여러분이 또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은요, 바로 How about입니다. 그래서 How about 제안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할래요? 라는 제안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절에 여러분 요즘 같은 상황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그렇죠? 배달음식 그냥 우리 시켜먹는 건 어때요? 라고 제안할 때 여러분이 How about 제안할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How about 제안할 것이라는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how about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how about 자체가 뭐 할래요? 라는 제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how about 하고 나서 그 뒤에다가 제안할 것을 넣어주시면은요, 상대방에게 우리 뭐 할래요? 우리 어떤 것 할래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how about 제안할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안할 것 가지고요, 여러분이 시간 약속을 할 때 혹은 장소 약속을 할 때 혹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뭐를 먹자라고 제안을 할 때 다양하게 상대방에게 제안할 때 How about 제안할 것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어순구조는 이게 끝이에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래서 앞으로 상대방에게 How about 제안할 것으로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제안할 것 네 가지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건 어때요? 라는 표현부터 보도록 하죠. 여러분, 배달 음식이라는 걸 바로 food delivery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ow about food deliver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음식 배달 시켜서 먹는 건 어때요? 라는 제안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about food delivery? 한 번만 더. 시작. How about food delivery?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그냥 음식 배달시켜 먹는 건 어때? 라는 제안 How about food delivery?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술 한잔 마시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술이라는 거는 alcohol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요, 그냥 drink라는 명사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쌤, drink라는 건 음료 아닌가요? 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음료 안에서요, 되게 술과 관련되어서 drink를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술 한잔 마시는 거 어때? 라고 얘기를 할 때 How about a drink? How about a drink?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료 한잔 마시는 게 어때라는 느낌보다는요, 여러분 원어민들에게는 우리 술 한잔 마시는 거 어때? 라는 제안의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되게 특정적으로 맥주 한잔 마시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할 때는 How about a beer?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자, 우리 술 한잔 마시는 거 어때? 라고 제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about a drink? 한 번만 더. 시작. How about a drink? 라고 얘기를 해서 술 제안하는 거는 How about a drink?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커피를 한번 마시자고 제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커피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How about? 하고 나서는 a coffee 혹은 some coffe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0: 우리 커피 한잔 마시는 건 어때요? 라는 제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How about a coffee?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How about a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How about a coffe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커피 한잔 마시는 건 어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는요,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이라고 얘기를 해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옛날에는 a cup of coffee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컵이 이따만 하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a coffee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some coffee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 옛날에는 무조건 a cup of coffee였는데 요거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먹는 거 어때요?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 시간, 약속 장소 같은 경우에도 how about 제안할 것으로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 하는 건 어때요? 내일 오후에 만나는 건 어때요? 다 여러분이 how about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내일 오후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죠? 바로 tomorrow afternoon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ow about tomorrow afternoon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일 오후에 만나는 건 어때? 내일 오후에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어때? 여러분이 다 이런 시간 약속들 how about tomorrow afternoon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얘기는 그쵸? 이 제안할 것 자리에 여러분이 시간이나 어떤 것들 다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about tomorrow afternoon 이라고 얘기를 해서 내일 오후에 하는 건 어때요? 라는 시간 약속도, 시간 제안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제안할 것을 음식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그쵸? 장소나 시간 등등을 다 제안할 수 있는 방법. 바로 How about 제안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about food delivery? How about food delivery? How about a drink? How about a drink? How about a coffee? How about a coffee? How about tomorrow afternoon? How about tomorrow afternoo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는 거 어때요? 그쵸? 바로 How about a coffee?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커피를 마시는 거를 좀 이따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여기처럼 한 시간 뒤에 우리 커피 한잔 마시는 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많이들 얘기를 할수 있죠. How about a coffee late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나중에 커피 한잔 하는 거 어때요? 라는 제안이 된다면 몇 시간 후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때 후에라고 여러분 시간 얘기를 할 때는요 전치사를 in을 씁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에요. 그래서 How about a coffee in 1 hour? 이렇게 얘기를 하면 1시간 뒤에가 될 거고 in 2 hours, in 30 minute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30분 뒤에,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이런 얘기들 전치사 in을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시간 뒤에 커피 한잔 하는 거 어때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about a coffee in an hour? 이렇게 해서 1시간 뒤에 커피 한잔 마시는 거. 여러분, How about a coffee in 시간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엔 술 한잔 마시는 거 어때요? How about a drink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항상 퇴근할 때쯤 되면은 그쵸. 아, 오늘 술 한잔 마실까? 이런 생각들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술 한잔 어때요? 라고 제안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때 퇴근하고 라는 거를요, 일 후회로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는요, 바로 after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퇴근하고 라는 표현을 after work로 얘기를 해서. How about a drink after work? 하면 퇴근하고 술 한잔 어때요? 여러분이 다양하게 제안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about a drink after work? 라고 해서 after work로 여러분이 응용을 할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How about 제안할 것을 통해서 뭘 하는 게 어때요? 라는 거 다양하게 제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다시 도전하며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문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드릴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시면 더 아마 즐겁고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은요. Your challenge, right? So go, let's go and challenge i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우리말 보고 영어 답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머릿속에서 장면을 또 올려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가 있는 집을 새를 놓을까? 혹은 방 하나를 새를 놓을 수도 있을 테고요. 그죠? 자,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새를 놓을까가 아니고 뭐뭐 할까? 생각 중이다, 고민 중이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는요. 생각 중이다니까 thinking이 나오겠죠. 그래서 생각 중이 thinking이고요. am이 바로 이다예요. 그래서 뭐뭐 할까 하면 of 다음에 동작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외워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I'm thinking of. 들리는 발음은 I'm thinking of처럼 들려요. 구어체선 thinking of처럼 들립니다. I'm thinking of. 아시겠죠? 그래서 천천히 하는 버전과 빨리 하는 버전 이걸 섞어가면서 한번 연습해 보러 떠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 안에서는 네 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요. 아, 나 영어 공부해야 돼. 이 표현 외워야 돼.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만 지나도 싹 달아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필요하지? 그러니까 상대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상대편이 조언을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런 식의 느낌이잖아요. 자, 그래서 차를 빌릴까, 거기에 갈까, 직장을 그만둘까, 음식을 시켜 먹을까 생각 중이야. What do you think?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걸 전제로 하는 말인 거죠. 자, 그런 느낌 떠올리시고요. 차를 빌릴까 생각 중이야. 외국 나갔을 때 뭐 대중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관광을 하면 되지만 이동거리가 꽤 긴 곳은 택시를 타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오히려 훨씬 비싸니까. 그때는 you should rent a car. 그래서 바로 I'm thinking of 다음에 renting a car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발음은요. I'm thinking of renting a car. 마치 이게 renting이 아니고 renting이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N 다음에 나오는 T 발음이 앞에 있는 N을 따라가면서 행님아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N 될래. 그래서 renting처럼 되고요. 참고로 하나 주의하세요.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가 오면 ing 형태가 쓰이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시는 분이 제일 바보세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전혀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기 ing를 띄워보세요. 그러면 rent a car. 어, 차를 빌려. 의 생각 중이야. 말이 안 되죠? 우리말로 차를 빌리는 것을 생각 중이야. 아, 그래서 이게 ing가 것이구나. 몇 번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I'm thinking of renting a car. Renting a car. 갈까 생각 중이야. 반복됩니다. I'm thinking of going there. 그렇죠? 그래서 이 발음도 going 발음 때문에 이 발음이 같이 붙어서 going there, going there 이렇게 들릴 때도 있어요. 직장을 그만둘까? 그만두다가 뭐예요? stop도 되지만 quit이라는 거. 능동적으로 quit. 보세요. quit. 내가 뭔가를 안 하는 거. 그래서 quit it. 그만 좀 해. 이런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I'm thinking of quitting my job. 예, 발음 주의하세요. 절대 quit이 아니고요. quit. quit. 입술이 나갔다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quit. quit. quitting. 어? 쌤, 왜 그렇게 발음해야 되나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Q 발음 다음에 나오는 모음이 있을 때는요. 거의 99.9% 다 W 발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W 발음은 워, 워. 그래서 quitting my job. 음식을 시켜 먹을까 생각 중이야. 그럼 음식을 시켜 먹다 뭐지? 시켜 먹다? deliver 뭐 이런 거 써야 되나? 그거는 실제 배달하시는 분의 입장인 거고요. 주문을 집에서 바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I'm thinking of ordering out. I'm thinking of ordering out. Ordering out. 이렇게 들립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예요. 여러분 쏙 보시고 장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차를 빌릴까 생각 중이야. Your turn. 네, I'm thinking of renting a car. Renting a car. 다 좋습니다. 거기에 갈까 생각 중이야. Ready? 아, no. That's driving, right? Or renting. So that means going there. One more time. Your turn. I'm thinking of going there. 자, 그 다음에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Your turn. 네, quitting my job. 그래서 I'm thinking of quitting my job. 음식을 시켜 먹을까 생각 중이야. Your turn. 네, 그래서 휴대폰으로 이제 음식 주문하는 거죠. I'm thinking of ordering out. 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뒤에 뭐 음식을 붙이셔도 돼요. Ordering out.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뭐 예를 들면 저녁으로 피자를 좀 시켜 먹을까? Ordering out some pizza for dinner?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는 ordering out. 그냥 뒤에 for pizza. 예, 피자를 위해서 그렇게 피자를 목적으로 주문을 했다. 다 여러 가지 구조가 가능하니까 order out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더 중요한 건 I'm thinking of고요. 자, 갑니다. 지금 사는 집을 새를 놓을까 생각 중이야. 어려울 것 같지만 I'm thinking of. 됐잖아요. I'm thinking of.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새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리는 것도 렌트지만 갖고 있는 걸 쓰도록 해주는 것도 렌트예요. 그래서 renting out. 그렇죠. 예, 그 다음에 my house죠. Now, I'm thinking of renting my house. 그렇죠? Renting out. I'm thinking of renting out my house now. 됐죠? 자, 그 다음에 자영업을 시작할까? 이건 똑같아요. I'm thinking of. 자영업이 뭐지, 자영업? 그러면 starting my own business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라고요. 바로 going, 어느 쪽으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고용한 거죠. Self-employed.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니까 이거 대신에 starting my own business도 좋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을 할까 생각 중이야 라고 해서요. I'm thinking of 똑같고요. 그만두다 quitting my job.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연결해서 thinking of and traveling. 뒤에다가 뭐 around the world 이렇게 쓰시면 전 세계를 여행한다는 뜻도 될 겁니다. 자, 앞에 나왔던 내용 길다면 하나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나 집을 세를러 올까 생각 중이야 라고 했고요. 반응은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그중에 빈방 하나를 학생들한테 세를 놓으면 어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I'm thinking of 한번 써볼까요? I'm thinking of renting out my house now.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요. 빈방을 내놔. 그러면 rent out your spare room. 그렇죠? 예, 결국에는 누구한테요? To students. 학생들한테서 rent out your spare room. 그렇죠? To students. 이렇게 쓰시면은 그 여분의 방, 안 쓰는 방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You did a wonderful job today. 반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즐겁게 와서 한번 EBS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야 할까요? 장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Go Let's S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섬에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한지 어떤지 그 여부를 한번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The island people are also getting busy. They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The island will become stronger as the weight of garbage loaded on the boat.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the place of life and indigenous inheritance.
0: 네, 여러분 잘 캐치하셨어요? Can process, 처리할 수 없다고 하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can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여기 나왔네요. 섬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indigenous inheritance, 토착 유산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Okay, 두 가지 listening point. 어떻게 문장 속에서 들리게 되는지 우리 함께 들어볼게요.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y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They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2.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the place of life and indigenous inheritance.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the place of life and indigenous inheritance.
0: 네, 잘 들리셨죠?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y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그들의 섬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서요, 수거하러 옵니다. 이런 의미예요. 화면과 매치시키면서 이해할 수 있겠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the place of life and indigenous inheritance. 자, 그것은 삶의 터전과 토착 유산을 보호하는 그들의 방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의 문장 속에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우리 이해 이렇게 전달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자막과 함께 틀린 부분, 듣지 못한 부분, 또 잘못 들은 부분들 있죠, 여러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The island people are also getting busy. They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The island will become stronger as the weight of garbage loaded on the boat.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the place of life and indigenous inheritance.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자, 조동사는 원래 기는 거죠. 근데 not이 붙게 되면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할 수 없어! 라고 말이죠. 그래서 강하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강세가 있죠? 프로세스가 아니라 프로. 이 O라는 철자 위에 강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O라고 소리 들리지 않고 I에 가깝게 들리게 되죠. Process, 그리고 garbage가 아니라 garbage. 첫 번째 강세 꽝 주시고 in D로 발음하는 거 아시죠? Island I 모음입니다.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되세요? Okay. Google listening 2.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Can을 T 발음을 살짝 하면서 길게 발음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3.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y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One more time. They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indigenous. 자, 이 부분에 강세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inheritance로 발음하기도 하고 또는 t 사운드 자체를 자,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r 소리에 가깝게 들리게 발음하시면 돼요. indigenous inheritance 이렇게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indigenous inheritance 네,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indigenous inheritance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indigenous inheritance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the place of life and indigenous inheritance. One more time.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the place of life and indigenous inheritance. Excellent. 이번엔 영국식 발음입니다.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One.
3: They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They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2: 2.
3: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the place of life and indigenous inheritance.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the place of life and indigenous inheritance.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island people, 섬 사람들은요, are also getting busy. 또한 바빠집니다. 바빠지고 있어요. They blank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했어요. 방금 연습하셨던 부분이니까 캐치하셨겠죠? 바로 can't process. 이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들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섬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They come to collect it. 수거하러 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게 돼요. The island will become stronger. 섬이 더 어떻게 돼요? 네, 강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함께 보죠. As the weight of garbage. 자, 쓰레기의 무게가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쓰레기의 무게만큼 자, 빈칸 또 이어집니다. Load it on the boat 했어요. 이 배에 실린 쓰레기의 무게만큼 이때 as는 뭐뭐만큼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더 섬이 네, 강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blank and indigenous inheritance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the place of life라고 했죠. 그러니까 삶의 터전과 그 토속 유산 이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들만의 방법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정리하면서 100%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Give a shot.
1: The island people are also getting busy. They can't process the garbage in the island, so they come to collect it. The island will become stronger as the weight of garbage loaded on the boat. It must be their way of protecting the place of life and indigenous inheritance.
0: 잘 이해하셨겠죠?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아시죠? www.ebiz.co.kr 오셔서 꼭 반복적으로 청취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bye.

0: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1: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confusing words. Job versus career. Job versus career. 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job 그리고 career를 비교해 볼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입니다. job. job은 일 혹은 일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 j, j, 그 다음에 ob, job, okay? job. 진짜 어 발음, 여기 오 발음은 진짜 턱을 내리면서 넓게, 입을 넓게 해주셔야 됩니다. job. job. Okay? Very good. Okay, job 같은 경우는 보수를 받고 정기적으로 뭔가 하는 직업 혹은 일을 job라고 합니다. Okay? So, job refers to some sort of like casual or temporary work that you do somewhat quite regularly in order to get compensation.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He lost his job. She's trying to get a job. Job. 일. 일자리. Job.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sentence.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네, 이거는 나는 내일 취업 면접이 있어. 그래서 뭔가 취업 관련된 거는 job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Okay?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lost his job. 무슨 말일까요? 네, 그는 일자리를 잃었어. He lost his job. Okay? Maybe he got laid off. Maybe he got fired. Okay? He lost his job. 그래서 이분이 정기적으로 하는 뭔가 직업이나 일자리를 잃었다. He lost his job.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s trying to get a job. She's trying. 노력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뭐를요? 취직을 하려고. 그래서 또 취직을 하는 거니까 get a job. 이 표현 많이 사용합니다. She's trying to get a job.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She's trying to get a job. She's trying to get a job. 다음은 career로 넘어갈게요. Okay, career. 이거는 사전에서는 직업 혹은 직장 생활이라고 나왔어요. 네, 여기 발음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 한국 Korea하고 되게 비슷하죠? 자, 한국은 Korea 이렇게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시작은 사실 거의 똑같아요. Korea 그리고 이거는 career. Okay. 이 R로 끝나는 단어들은 힘을 주시면서 R를 명확하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Okay. 자, 해볼게요. career. career. 이거는 좀 끝부분을 이렇게 약간 게을르게 그냥 career 이렇게 하면 한국같이 들려져요. 그래서 career. career. 혀가 당기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Okay. career. 오랫동안 유지해온 경력 혹은 직업입니다. 네, job 같은 경우는 물론 뭔가 취업이나 이럴 때 job도 쓰긴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좀 짧은 기간의 느낌은 있어요. 근데 커리어 같은 경우는 진짜 내 인생에 어느 정도 좀 오랫동안 유지해온 그런 경력이나 직업을 career라고 합니다. So job is a little bit more casual and light, and career is a little bit more serious. Okay? 좀더 진지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I'm going to pursue a career in medicine. He's at the peak of his career. Career, 직업, 직장 생활입니다. Career, 끝까지 R 발음 해주셔야 돼요.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그녀는 은행 업무를 직업으로 선택했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제 뱅킹 하기 위해서 대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진짜 내 평생의 약간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뱅커로서 일을 하는 느낌입니다.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네, 아르바이트 같은 거는 job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career라고 절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Okay, I'm going to pursue a career in medicine. 나는 의학 분야 쪽 일을 해보려고. I'm going to pursue a career in medicine. 만약에 I want to get a job in medicine. 이런 식이면 조금 더 가볍고 약간 좀 아르바이트 아니면 아르바이트 아니라도 뭔가 진짜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짧은 기간 있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근데 career라는 단어 나오니까 뭔가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I'm going to pursue a career in medicine. 네, 마지막입니다. He's at the peak of his career. 네, peak는 여기서는 절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력에 절정에 있어. 그래서 career에서 가장 잘 나갈 때 그게 peak of one's career라고 하죠. He's at the peak of his career. 네,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He's at the peak of his career. He's at the peak of his career. 정리해 드릴게요. 네, job. 이거는 일 혹은 일자리를 나타낼 때 job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career보다 훨씬 더 가볍고, 물론 아르바이트도 되지만, 그리고 따로는 좀 뭔가 취업 관련된 얘기할 때 job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Okay, 그리고 career 훨씬 더 진지한 느낌이 있고, 직업, 직장 생활을 뜻합니다. Career. Okay, very good. Job, career.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I have a job interview tomorrow.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She chose banking as a career. Well done, every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nd you can watch everything for free, okay? All right, everyone,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We're talking about plastics this week. 자, 이번 주 주제는 플라스틱입니다. 자, 이미 저희가 플라스틱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일회용품도 사용이 너무너무 우리 생활에서 보편화되었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자, 이제 어떤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환경 부작용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자, 플라스틱 하면 무조건 많이 나오게 되는 얘기가 이게 합성수지고 인공물질이다 보니까 자연 생태계가 얘를 어떻게 분해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자연에서 미생물 같은 것들이 얘네들 이제 분해할 줄 아는데,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분해하는 거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분해하다라는 말을 오늘 잘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쉬운 말들이 있어요. 볼게요. 그래서 환경 부작용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쌓이고 분해가 안 되니까 이게 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까지 가야 될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플라스틱 쓰레기를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전 시간에 나왔었던 표현인데 플라스틱에다가 웨이스트를 붙이면 됩니다. 이 웨이스트를 이제 waste time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하다의 동사도 많이 쓰지만 이 자체가 쓰레기라는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plastic waste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죠. food waste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겠고요. 들어보세요.
1: Plastic waste. Plastic waste.
0: 자, 나옵니다, 이제. 분해. 분해. 나오죠? 분해. 분해. 분해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다. 자, 가장 쉬운 분해하다 동사이자 원어민들이 가장 플라스틱 분해 관련해서 많이 쓰는 동사는 break down. 읽어보세요. break down. 읽어보세요. break down. 한 번 더. break down. 외워졌죠? 반복하면 외워져요. 오케이. 분해되다 배웠네요. 그죠? Take forever to break down. Forever는 저 뭡니까? 영원히 아닙니까? 맞아요. 영원히 걸린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도 이제 뭐 100만 년 걸린다. 100만 년 걸리진 않겠지만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오래 걸린다고. 정말 오래 걸린다. Take forever to break down. 플라스틱이 실제 분해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지가 100년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뭐 한 70, 80년 전에 만들었던 플라스틱이 아직도 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한 400년, 500년 걸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예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분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Take forever to break down. 자, 그 동사는 항상 힘을 뒤에 줘야 돼요. 들어보세요.
1: Take forever to break down. Take forever to break down.
0: 자, 다른 물질처럼 분해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연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일단 죽거나 뭐가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Do not degrade. 분해하다 단어 또 하나 배웁니다. Degrade. Degrade. 이것도 분해하다. Degrade. 한 번 더. Degrade. 한 번 더. Degrade.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에서 제가 이렇게 반복해드리는 거예요. Like other material. 다른 물질들처럼 분해가 안 된다. Do not degrade like other material. 들어보세요.
1: Do not degrade like other material. Do not degrade like other material.
0: 제일 중요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Plastic can take forever. 조동사 하나 넣어볼게요. Plastic can take forever to break down.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break down, break down, break down. Okay? Break down. 자, plastic can take forever to break down. 들어보세요.
1: Plastic can take forever to break down. Plastic can take forever to break down.
0: 자, 거의 재앙에 가까운 그런 피해를 입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앙이란 단어를 오늘 하나 배워볼 건데요. Catastrophe란 단어가 있어요.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 자연재해 같은 데도 많이 나오거든요. Catastrophe. Catastrophe. 자, 요 앞에 이제 환경에 해당하는 environment. 이 단어의 형용사형을 써야 되는데 강세를 약간 두 군데 주세요. Environmental, environmental, environmental catastrophe. 들어보세요.
1: Environmental catastrophe, environmental catastrophe.

0: Catastrophe.
1: 오늘 참 중요한 단어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관련해서 여러분이 대화를 하게 된다면 이런 표현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가장 큰 환경의 위협 요인이다. Threat란 단어 아시죠? Threat, 요 단어. Threat. 가장 큰, the biggest environmental threat. 환경에 가장 큰 피해 요인을 주는 그런 위협적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다. 그죠? 너무너무 양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The biggest environmental threat. 들어보세요.
0: The biggest environmental threat. The biggest environmental threat.
1: 마지막으로,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끼치죠. 그렇죠? 동물들도 플라스틱 그냥 먹기도 하고. 자, 이코시스템이 뭐예요? 저게 자연 생태계입니다. 이거 알아둘게요. 이코시스템. 다시요. 이코시스템. Damage. 피해죠? 피해를 끼치다는 되게 쉬워요. Do damage. Do damage. 어디 어디에니까? To the natural ecosystem.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끼치다. 들어보세요.
0: Do damage to the natural ecosystem. Do damage to the natural ecosystem.
1: 쉬운 영어 단어를 붙여서 쓸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콜로케이션이라고 해요. 콜로케이션. 즉, 연결해서 쓰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가 계속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도 단어만 외우지 말고 문장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환경 재앙을 유발했다. 유발했다. cause 있죠? cause. 유발했다. 현재 완료 시제로 써볼게요. plastic waste. 자, 요거는 양은 많지만 양으로 보기 때문에 has으로 받아야 돼요. has caused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이 문장 그대로 외울게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환경 재앙을 유발했다. One more time. Plastic waste has caused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자, 들어보세요.
0: Plastic waste has caused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Plastic waste has caused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1: 오케이. 꼭 외웠으면 하는 문장. 바다로 흘러들어가죠. 바닷물에 버려지다. 요거 바다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정말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더라고요. Find its way into the ocean. 자,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닷물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find its way. 이런 게다 콜로케이션이에요. Into the ocean. Into the ocean. 바다로 흘러들어가다. 들어보세요.
0: Find its way into the ocean. Find its way into the ocean.
1: Very good. 버려지다. 덤프가 동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더미 하면서 plastic garbage dump. 지난 시간엔 그걸 명사로 썼는데요. 이건 동사입니다. be dumped. 버려진다는 얘기죠. 엄청난 양으로. 덤프트럭 할때 그거. be dumped into the sea. 바닷물은 요거 해도 되고, 요거 해도 되고. be dumped into the sea. 들어보세요.
0: Be dumped into the sea. Be dumped into the sea.
1: 버려지다. 해양동물을 죽게 하다. 해양동물 뭐라고 할까요? sea animals?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marine. Marine, 그죠? Kill marine animals. Kill marine animals, 그렇죠? Marine animals. Marine 하면 말 그대로 해양이란 뜻이었죠? 해양생 동물을 죽이다. 그렇죠? 막 고래들도 이렇게 죽은 고래 보면 막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렇죠? 자, 들어보세요.
0: Kill marine animals. Kill marine animals.
1: 강세 뒤에 줘야 돼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흘러들어간다. 아까 find its way to. 자, a lot of plastic waste. 이걸 단수칙 판다 했죠? 양은 많지만. find its 붙여서 finds its way into the ocean.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a lot of plastic waste finds its way into the ocean. 들어볼게요.
0: A lot of plastic waste find its way into the ocean. A lot of plastic waste find its way into the ocean.
1: 자, 오늘 정말 버릴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정말 플라스틱 주제의 가장 핵심 문장들이 연습이 좀된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분해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 breakdown, breakdown. take forever to break down. 너무 오래 걸려. 분해하는데. 그죠? 들어보세요.
0: Take forever to break down. Take forever to break down.
1: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경 재앙을 유발하죠. Environmental catastrophe. 들어볼게요.
0: Environmental catastrophe. Environmental catastrophe.
1: 바다로 특히 흘러들어가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Find its way into the ocean. 들어볼게요.
0: Find its way into the oceans. Find its way into the oceans.
1: Very nice. 자,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이 이제 환경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제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해결책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과 분해되는 플라스틱 개발과 같은 신기술 얘기까지 이제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방송 혹은 그전 방송 여러분이 복습하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시 보기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교환도 다 무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EBS 이앱 다운로드해서 그걸로 쓰셔도 되고 저희 방송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이렇게 붙여서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EBS 천사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질문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뭘 하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뭘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배우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할까요? 오늘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I am learning to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 표현 이걸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요 요즘 코딩 배우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있어요를 바로 I am learning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 am learning to 동사라는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I am, ing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다라는 동사를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learn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am learning 뒤에는 어떠한 배울 것이 들어가면 저는 어떠한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배울 것이요, 구체적인 학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배울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특정 행동하는 것을 배우고 있을 때는요, 배울 것 대신에 to 동사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 am learning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그 행동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사 자리에 다양한 표현을 넣어서 저 그 행동하는 거 배우고 있어요 라는 표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저요 배영 배우고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영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learning to swim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배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배영은 바로 backstroke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am learning to swim backstrok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배영을 배우고 있는 거. 그런데 흔히 배영 배우기 전에 우리 뭐부터 배우죠? 자유형부터 배우죠. 자유형은요 바로 freestyl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wim freestyl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유형으로 수영을 하다 라는 표현이 되고, swim backstrok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배영으로 수영을 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배영으로 수영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저 지금 배영 배우고 있어요 바로 I am learning to swim backstroke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learning to swim backstroke. 한 번만 더. 시작. I'm learning to swim backstroke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배영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운전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운전하다 라는 동사, 그쵸, 바로 drive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I am learning to drive a car. drive a car 바로 차를 운전하다 라는 표현이니까 I'm learning to

0: to drive a ca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요즘 운전 연수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m learning to drive a car. 한 번만 더. 시작. I am learning to drive a car.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운전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라고 얘기를 할땐 drive를 쓰지 않고 ride를 쓰니까 이것도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저요, 요즘 코딩 배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딩 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프로그램 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코드라는 것 자체가 바로 코딩을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am learning to cod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코딩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 할 때, I am learning to code로 표현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learning to code. 한 번만 더. 시작. I am learning to code. 라고 얘기를 해서, 저 코딩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문장으로는요. 저 요즘 영상 편집 배워요. 저 요즘 너튜브에 빠져가지고 영상 편집하는 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얘기들 할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일단 편집을 하다라는 동사는요, 바로 edit이라는 동사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video를 넣으면 영상 편집을 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 요즘 영상 편집 배워요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learning to edit videos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learning to edit videos. 한 번만 더. 시작. I'm learning to edit videos 라고 얘기를 해서 저 요즘 영상 편집 배워요 라고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표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요? 바로 I am learning. 그런데 그 특정 행동하는 것을 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뒤에 to 동사를 넣어서 I'm learning to 동사로 저 요즘 어떤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어민 음성으로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1: I'm learning to swim backstroke. I'm learning to swim backstroke. I'm learning to drive a car. I'm learning to drive a car. I'm learning to code. I'm learning to code. I'm learning to edit videos. I'm learning to edit video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응용을 해보거나 좀더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요즘 배움 배워요? 그쵸. 바로 I am learning to swim backstroke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배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배우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땐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I am learning 대신에 Are you learning?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배우고 있어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Are you learning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그거 어떠한 행동 배우고 있는 중인가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혹시 지금 뭐 배우시고 있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at are you learning?으로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상대방에게 그 특정 행동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Are you learning to 동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Are you learning to swim backstroke? 라고 얘기를 해서 배우고 있는 중인가요? 라는 질문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이거 배웠었네요. 저 요즘 코딩 배워요. I am learning to code라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되게 어떠한 것을 배울 때는요, 기초부터 배울 때도 있고, 중급부터 배울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완전 기초부터 배우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from the basic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기초부터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배웁니다. 기초부터 라고 얘기를 할때 from the basics까지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딩을 배우고 있습니다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m learning to code from the basics 라고도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From the basics 라고 얘기를 해서 기초부터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 am learning to 동사로 그 행동하는 것을 배우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매일 10분 동안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 Your 10-minute happiness and fun time. 자, 뭘까요? 바로, 네, 바로 하루 딱 한 문장으로 다시 도전해 보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the weekly review 쭉 한번 복습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복습 그러면 지겨운데 또 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뭔가 다른 시각으로도 바라보고요. 뭔가 반복할 때의 그 과정 안에서 새로운 creativity, you can create your own creativity, 창의성을 한번 만들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Here we go. 빰빰빠람빰빰 Mission Possible Monday. 자, Impossible Mission이 아니고요. Mission Possible입니다. 가능한 여러분 그런 미션인 거죠. 자, 뭐가 있었을까요? 월요일 날에는요. 내가 정말 피곤해서 강연 중에 졸지도 몰라. 자, 그러면 오는 대신에 쉬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뭐 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거 might. 그 어감만 잡으시라고 했죠. 그래서 졸지도 몰라. fall asleep이죠. 근데 확실히 졸 거면은 should나 뭐 딴 걸 쓰겠죠. 그죠? I'm going to나 그게 아니고 I might. 그래서 I might fall asleep. 그렇죠? 뒤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I'm so tired, really tired, 그렇죠? I'm so tired, I might fall asleep. 예, The Beatles의 노래를 한번 응용해봤습니다. 자, during the talk, 강연 중에 졸지도 몰라. 그랬더니 반응은요, 아, 쉬라니까 왜 와? Take a rest, take a rest, take some rest instead of coming. 자, 뭐뭐한 대신에 발음은 instead of지만 빨리 하면 instead of. Instead of coming.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Tuesday? 뭐 나올까요? 언제까지 제가 예약을 확정해 드려야 하나요?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까지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By when? 기억나시죠? By when should I confirm my reservation? 해서요. By when should I confirm my reservation? 그랬더니 by Friday at the latest. 말씀드렸죠? 발음이 L-A-S-T. last가 마지막이고요. 그죠? 아, late 하는 것이 늦은인 거고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늦은 거에다가 late에 later, 나중에, latest, 가장 나중에란 뜻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란 뜻으로 at the latest 많이 쓰인다고 그랬어요. 반대말은 at the earliest. E-A-R-L-I-E-S-T. 아시겠죠?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하셔야 돼요. By Friday at the latest. 됐죠? Should I confirm? 앞에 by when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느낌은 by when? Should I confirm my plane tickets? Reservation. 그렇죠. Appointment. 다 쓰시면 돼요. 약속, 그 다음에 항공권, 여기에 예약까지. 자, 수요일에 나왔던 내용 기억나세요? 문제가 쑥으로 드는 데에는 3개월이 걸렸어. 반응이 뭐예요? 어휴, 큰 교훈을 힘들게 배웠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가 쑥으로 드는데 얼마 걸리다라고 하는 거는 it take잖아요. It takes. 그런데 과거 지난 거니까

하니까 it took 3 months, 그죠? 예, 3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For things to calm down. 그래서 진정하다라고 할 때는 calm down. 사람한테도요. Hey, come on, come on, come on. Calm down, calm down. Slow down, 천천히가. 아, 에너지가 올라오면 up인 거죠? 그래서 power up, 힘을 내는 거고요. 그죠? 예. 무엇인가 마무리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막 힘을 내는 거 그런 건 전부 다 업이 쓰입니다. 그렇죠? 더 열심히 해서 마무리하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천천히 가는 건 slow down, 그렇죠? calm down, 그 다음에 hey, chill down 다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own이 쓰이는 건 우연이 아니니까요. 발음만 길게, come이 아니에요. come down은 내려와 라는 뜻이니까 hey, come on, come down here 이렇게 쓰이니까 이거는 calm down, 애리 묵음이고요. It took 3 months for things to calm down. 그랬더니, wow, you learn the big or huge or valuable lesson. 아주 소중한 그런 교훈을 얻었구나. 그런데 the easy way? No, the hard way. 가장 바로 예, the easy way가 아니고 hard way로 힘든 방법을 배운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목요일인데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행복한 생각을 하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응은요, 돈이 아니라 축복을 살게 라고 했습니다. 자, whatever죠. Whatever you think. 예, 그 다음에 뭐예요? Think happy thoughts. 그래서 일부러 한번 써봤어요. Whatever you think. 그 다음에 think니까 think happy thoughts. 간단하죠, 여러분? 그쵸? 예. 그래서 행복한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랬더니 I'll count my blessings. Blessings는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든 하나라도 행복한 일이 없고 만일 없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어라는 생각만으로도 그게 멋진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참고 내가 뭔가를 목표를 정할 때까지는 무조건 참고 해야 돼. 그럼 그 과정은 뭐예요? 다 고통이잖아요. 왜 하나의 조그만 결과를 위해서 고통을 다 만들어야 돼요? 열심히 지금부터 즐기면 그 결과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 집착적이 되시면 안 돼요. 행복 중심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도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I'll count my blessings, not my cash. 자, 그 다음에는요. 바로 금요일, 지금까지 가장 무한한 순간이네요. ever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로 this is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ever 됐습니다. 그래서 most embarrassing moment ever. 물론 moment that I've ever experienced, that I've ever had. 이거 줄임말이지만 실제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반응은요. Hey, that's just nothing. Just 쓰셔도 돼요. That's nothing compared to mine. 해서 야, 내 거에 비하면 유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토요일. 지금 사는 집을 세놓을까 생각 중이야. 생각 중이야? 반응은 뭐예요? 학생들한테 여분의 방을 그냥 내놓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I'm thinking of. 좋습니다. I'm thinking of 뭐예요? 그렇죠. Renting out my house now. I'm thinking of renting out my house now 라고 했더니 Hey, rent out your spare room to student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놓다 라는 뜻으로 집을 내놓다, 세를 내놓다, rent out이죠. 네, 물론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네, 여러분 이렇게 out과 관련된 것도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해 드릴 텐데 바깥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인생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시기가 나름대로 있죠. 자, 오늘의 어록은요. 어록은 당연히 Q-U-O-T-E, quote라고 합니다. 이게 quote가 아니고요. quote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게 그냥 크는 게 아니고요. 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자기 자신만의, 그렇죠, 정체성을 찾는 것도 바로 용기가 필요하겠죠. 이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나왔던 표현 이용해 볼까요? It takes courage to grow up. 성장을 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and become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Who you really are.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되는 데에는 그렇게 용기가 필요하다. 맨 처음에는 남을 보면서 시행착오를 겪고요. 하지만 남의 인생만을 나한테 적용시켜서 살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나의 행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멋진 인생일 테고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미국의 바로 작가이자 페인터이자 그죠? E. Cummings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소문자로 자기 이름을 한때 많이 썼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 성장하는 하루
아주 뿌듯해지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If you want to repeat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ebse.co.kr. 자, 주위 분들한테 많이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요, 다른 선생님 강연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영화 대부를 보면요, 영어로는 The Godfather가 그 영화의 제목이죠. 정말 너무나 많은 명대사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가져다 쓰는, 구체적으로는 뭔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에 대해 언급하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아마 이 영화의 팬분들은 지금 그 대사 말하는 거죠? 라고 감을 딱 잡으셨을 것 같은데, 자, 그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I'm gonna make him an offer he can't refuse. I'm gonna make him an offer he can't refuse. 자, 이 명대사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나 많이 알려지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들이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문법적으로 집중해 볼 곳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Make him an offer. 우리가 지지난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도 동사 make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자, 잘 보세요. Make him an offer. 품사로 따져보면 make 다음에 명사 명사가 활용된 경우예요. 물론 이제 뭐 him 같은 경우는 대명사라고 부르는 게 맞겠지만 대명사는 뭐 명사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간단하게 make 명사 명사로 적어 봤는데, 자, 지금쯤에서 여러분들,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make 다음에 명사 두 개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 살펴봤는데요 라고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대로 공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자, make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목적어였고 그 다음에 명사가 목적 보어인 경우로 목적어를 목적 보어로 만들다라고 해석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똑같이 make 다음에 명사가 두 번 나오지만, 자, 문법적인 용어도 조금 달라져요. 첫 번째 이제 명사를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명사를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게 돼서 해석이 바뀌죠. 이 간접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에게, 저도 헷갈렸어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만들어주다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간단히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똑같은 품사들의 구성이에요. make 다음에 명사 두 개가 나열됐다는 거죠. 하지만 문법적인 어떤 그런 역할이 달라져서 그에 맞게끔 해석이 지금 바뀐 케이스라는 거. 그래서 make 다음에 명사 두 개가 연달아 쓰였을 때 어제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지금 배우게 될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걸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 여기에 초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문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더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My grandmother made me a cake for my birthday. 내 할머니가 made me. 자, 나를 만든 게 아니라요. 나에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준 거예요? A cake. 케이크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For my birthday. 내 생일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내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줬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물론 이제

어제 배운 것처럼 해석을 해서 할머니가 나를 케이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케이크로 만들었어요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 안 되죠. 나를 어떻게 케이크로 만들어요? 그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인 케이스로 해석해 줘야 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눈치채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문도 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I'll make you a beautiful bouquet of flowers for your wedding. I'll make you. 내가 너에게, 자, 만들어 줄게란 뜻인 거예요. 근데 뭘 만들어 주는 겁니까? A beautiful bouquet of flowers. 꽃들로 된 아름다운 부케를 만들어 줄게.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 말로 부케라는 거 자체가 원래 꽃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름다운 부케를 만들어 줄게. For your wedding, 너의 결혼식을 위해서. 너의 결혼식에 사용할 그 아름다운 부케를 내가 자 만들어 줄게라고 이 문제한 해석을 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김새가 똑같은데 만들어 준다는 건지 또는 만든다는 건지는 맥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치껏 구별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생각을 해 주시면서 이 문장, 오늘의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I'm gonna make him. 나는 그에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뭘 만들어 주는 거예요? An offer. 어떤 제안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역돼서 우리나라 말로는요. 나는 그에게 제안을 할 거야 라고 보통 해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를 제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에게 제안을 만들 거다, 그에게 제안을 할 거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제안인 거예요? He can't refuse. 그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대사만 들으면, 자, 나는 그에게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거야. 뭔가 이제 딜을 함에 있어서 돈을 많이 준다든지, 매력적인 그런 제안을 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낌을 받으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영화 그 대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제안이 매력적인 제안이 아니에요. 거의 협박에 가까운 제안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제 거절을 못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너무나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문장의 뜻, make 명사, 명사의 쓰임을 기억함으로써 여러분도 잊지 않으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 자,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뭘 하면 되죠? 그렇죠? 문장 만들어보기 연습하면 되겠죠?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엄마가 나에게 울로 만든 따뜻한 스카프를 만들어 줬어요라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는 엄마로 시작하면 되겠죠? My mother. 그리고 그 엄마가 만들어 준 거예요. 동사 made 써서 My mother made. My mother made. 이렇게 시작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는 여기죠. 누구에게 만들어 줬는지를 그 다음에 make 동사 뒤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나에게 만들어 준 거니까 My mother made me. My mother made me.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 줬는지를 그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뭘 만들어 준 거예요? 따뜻한 스카프를 만들어 준 거죠. A warm scarf. 근데 그 스카프가 어떤 스카프죠? Out of wool. 이라고 해서 울로 만들어진. 이라고까지 붙여주면 이 문장 완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My mother made me a warm scarf out of wool. 한번 더 시작. My mother made me a warm scarf out of wool. Made me a warm scarf.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장도 만들어 볼게요. 굉장히 짧은데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자, 제가 차를 한잔 내어 드릴까요? 이런 말을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 영어로 바꿔 보려면 내어 주다는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실제로 원어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신 내가 해주길 바라세요. 이렇게 문장이 시작돼요. 해서 Would you like me? Would you like me? 내가 해주길 바라세요. 물어보는 거죠. 내가 근데 뭐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To make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you 뭘 만들어 주는 겁니까? A cup of tea. Would you like me to make you a cup of tea? Would you like me to make you a cup of tea? 해석을 해보자면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차를 한잔 만들어 주기를 원하세요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차한잔 내어 드릴까요? 라고 해석이 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make
명사, 명사. 명사에게 명사를 만들어준다의 용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장 그리고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조금 복잡하다라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자, 복습 너무나 중요하겠고 그리고 오늘의 문장 자체를 기억하시는 거. I'm gonna make him an offer he can't refuse. 이 문장을 외워주시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을 설명해 드리는 동안 오늘의 요가 자세를 복습하고 계시거나 편하게 쉬고 계세요. 오늘의 영어 표현, what's blah blah blah about blah blah blah is that 라는 표현이에요. 아까 제가 what's important about this pose is that you shouldn't stick your hips out too much 그랬어요. 그거는 이 자세에 대해서 정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점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무엇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뭐뭐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형용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텐데 조금 이따가 더 대화문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What's really great about this pose is that 하고 굉장히 긴 문장이 나왔어요. What's really great about this pose is that it will stretch out your spine and it'll build some core strength at the same time. 길었다. 왜냐면 이 자세가 정말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의 허리를 늘려준과 동시에 코어를 강화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러 갑시다.

0: positive person. We just got here.
1: 네, 첫 번째 대화 봤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0: You know what's really cool about working at this firm?
1: 오늘의 표현 바로 나왔어요.
0: You know, 알고 있어요? What's really cool about working?
1: 여기 이 회사에서 at this firm, 회사, 기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하는 정말 멋진 점이 뭔 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What?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0: Nothing.
1: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점 없어요. I want to go home. 나 집에 갈래요.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0: You're such a positive person.
1: 참, 당신 참도 positive, 긍정적이다 뜻이죠. 긍정적인 사람이네요. 이렇게 반어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당신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0: You're such a positive person. We just got here.
1: 우리 방금 여기 도착했어요. 방금 출근했어요. 이런 뜻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대화였고요. 이제 두 번째 대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What's so great about this cafe is that the staff are so nice.
2: I know, but there's something even better about this cafe.
0: What is it?
2: It's that I get to be in it with you.
1: 네, 두 번째 대화를 봤어요. 카페에 있는 것 같아요.
0: What's so great about this cafe is that
1: 하고 바로 질문이 아니라 설명으로 들어갔어요. 이 카페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게 뭐냐면 so great, 너무 좋은 게 있는데 about this cafe, 이 카페에 대해서 뭐냐면
0: is that the staff are so nice.
1: 여기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다는 거야. 여기서 꿀팁,
0: the staff is라고 해도 되고 the staff are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1: I know, 나도 알아 라는 뜻도 있지만 나도 동의해 이런 뜻도 돼요.
0: I know. But there's something even better about this cafe.
1: 근데 그것보다도 이 카페에 대해서 더 좋은 점이 있어. 그랬더니 what is it?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0: it's that, it is that의
1: 줄임말이죠. 그게 뭐냐면
0: I get to be in it with you.
1: 너랑 이 카페 안에서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야. 이렇게 너무 스윗하게 얘기를 했네요.
0: It's that I get to be in it with you.
1: 그렇게 해서 우리 두 개의 대화문 다 살펴봤고요. What's 어쩌고저쩌고, about 어쩌고저쩌고, is that?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럼 마무리할게요.
0: Guys, guess what? We stretched our back together. Yay! And our core is stronger now. Good job. Next time, we will do the wide stance. You're gonna love it.
1: 오늘 우리 같이 훅을 해봤고요. 코어가 강화되고 허리가 더 유연해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리 넓히기 wide stance 자세 같이 해볼 건데요. 영어 표현 what 어쩌고저쩌고 abou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0: 결코 쉽지 않은 표현 배워봤는데요.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까지 연락하시고요.
1: I will see you so soon and have the best day ever, okay?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We're talking about guilty pleasures.
0: Guilty pleasures. Mm-hmm. 그냥 guilty pleasure라고 알아두셔도 좋겠고 아니면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좀 남에게 말하기는 창피한 즐거움, 은밀한 mm-hmm. 즐거움 등등을 guilty pleasure라고 부릅니다.
1: That's right.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n particular. My guilty pleasure involves snacks and dating shows.
0: 아, 같이 즐기는군요. Ooh. My guilty pleasure, 저의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은 어떤 것을 포함하냐면 snacks, 과자 또는 간식 and dating shows. 그 TV에서 mm-hmm. 연애를 하는, 데이트를 하는 mm-hmm.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과자와 데이트 쇼가 저에게는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입니다. 라는 뜻의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이야기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Mm-hmm.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We have Rika, who's from Germany.
0: 네, Rika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Rika 씨,
0: 나와주세요.
2: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0: 네, 이 요약 문장 안에 데이팅 쇼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1: So Rika said,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0: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도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트 쇼를 보면서 초콜릿과 chips, 감자칩을 mm-hmm. 먹는 거예요. Mm. 그래서 이게 다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yes. 행동이라서 my guilty pleasures가 아니고 my guilty pleasure, pleasure. 하나라고 하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Mm-hmm. 그래서 저의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초콜릿 들어있고 chips 들어있어요. 감자칩 들어있고 그리고 a group of guys or girls 한 무리의 남성들 또는 여성들이 trying to get together with라는 것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Mm-hmm. 모이는 것도 가능하고 mm-hmm. 뭐 더 가깝게 지낸다면 사귀는 것도 가능하겠죠. With
1: yes.
0: one other guy or girl. Mm-hmm. 그래서 여러 명의 남녀가 다른 남성이나 여성과 사귀려고 하는 그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데이트 쇼를 말하고
1: yeah.
0: 있네요.
1: She's just describing a yeah. dating show.
0: And she's eating chocolate and chips.
1: And chips.
0: While watching the dating show.
1: That sounds like a great time, actually.
0: Okay.
1: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0: You don't get to think about it, you just do it.
1: You just do it.
0: Yeah, and
1: secretly.
0: Exactly. Without really noticing that you do it every single day, a little too much maybe.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대요, 리카 씨 같은 경우에는. Mm-hmm. 그래서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guilty pleasure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밑에 리카 씨 나름의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1: Right, and it is. I would say it's something that you enjoy doing, but you don't really want to tell anybody about it.
0: I think it's a very accurate description.
1: It is very accurate.
0: 네, 그래서 I would say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t's something that you enjoy doing. 자신이 즐겨하는 무언가인데 but you don't really want to tell anybody about it. 누구에게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활동을 guilty pleasure라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요. 네, 동의하시죠?
1: Oh yeah, I agree. That's definitely what it is. And so she kind of summarizes it even more by saying, so you're enjoying it guiltily.
0: So you're enjoying it?
1: Guiltily. Guiltily.
0: 죄 지은 것처럼이라는 부사예요. Mm-hmm. 사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Guiltily.
1: Even myself. 사실, in my entire life mm-hmm. on this earth, in English, no one has ever used the word guiltily.
0: In your life.
1: In front of me.
0: Yeah, in front of
1: in
0: you.
1: In my life.
0: But it's
1: I mean,
0: a word.
1: You know, I'm only 20 years old, so.
0: You're not 20. Don't lie in front of so many people.
1: Don't tell everyone. I thought you were my friend.
0: Okay, so you're closer to 20 than to 50. 죄의식을 느끼면서 죄를 지은 것처럼 mm-hmm. guiltily. 그래서
1: guiltily.
0: 사전에 있는 말이고 종종 쓰이는데
1: yeah.
0: 사람에 따라서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yeah.
0: 이걸 만약에 더 내관 선생님이 익숙한 표현으로 바꾼다면
1: yeah.
0: in a
1: guilty manner.
0: 네.
1: In a guilty manner. A lot of times with those words that you would just put, you know, ly like guiltily, we just say in a whatever manner,
0: manner.
1: Or in a whatever fashion.
0: 맞아요. 그런 형태, in a 무슨 무슨 manner, 무슨 무슨 fashion, mm-hmm. 이런 형태가 영어 말고도 다른 유럽 언어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 yeah.
0: 거기서 많이 차용된 것 같은데, mm-hmm. 죄 지은 것처럼이란 뜻의 부사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I definitely have one or two of those myself. I think my biggest guilty pleasure would be to watch competitive dating shows where a group of guys or girls try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1: And I definitely have one or two of those myself.
0: 설명을 지금 했잖아요. Guilty pleasure가 뭔지 설명을 했고 and I definitely, 저도 확실히 have one or two of those myself. 그러니까 me too라는 느낌으로 I also have it. I myself have one.
1: Yeah.
0: Myself가 그런 의미로 also의 의미로 쓸
1: yeah.
0: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mm-hmm. 저도 확실히 그런 게 한두 개 있어요.
1: Mm-hmm.
0: I definitely have one or two or ten of those.
1: Maybe 25, yeah. but we're not 20, counting.
0: 25개, 네, 좋아요.
1: She says, I think my biggest guilty pleasure would be to watch competitive dating shows.
0: 네, 경쟁을 하는
1: competitive, competitive.
0: Competitive. 사실 competitive, 뭐 advantage, competitive edge,
1: competitive sports,
0: competitive sport, competitive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Yeah.
0: 거의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경쟁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말할 때도 있고 경쟁심이 심하다는 거. She's very
1: right.
0: competitive.
1: She's very competitive. Like
0: 네.
1: she wants to win everything.
0: 네, 또는 경쟁력이 있는.
1: Yes.
0: Like they are
1: a competitive competitor.
0: Yeah, they are more likely to win.
1: Yeah, they're probably going to win. They have a lot more skills than 네. everyone else.
0: 네, 그래서 경쟁이 있다, 경쟁심이 강하다,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다,
1: mm-hmm.
0: 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런 세 가지 중에 mm-hmm. 하나인데 여기서는 그냥 경쟁을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Competitive
1: yes.
0: dating shows, competitive eating도 있잖아요.
1: Oh, yeah.
0: 누가 많은 음식을 빨리 먹는가 이런 것도 competitive
1: yeah.
0: eating인데요.
1: Whoever eats the most or the fastest. Mm-hmm. Yeah.
0: 그래서 제 생각에 my biggest guilty pleasure would be 지금 mm-hmm. 그냥 is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아마
1: yeah.
0: 이거 같아요라는 느낌을 더해주고 싶어서예요.
1: Yeah, she's thinking, you know, it's not 100% a sure thing, but it's probably this.
0: 네,
1: right?
0: 어디 지금 신분증에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1: Yeah,
0: 그러니까
1: it's just, I think it's this.
0: 네,
1: it's
0: 굳이,
1: probably this.
0: 맞아요. Probably. 굳이 고르자면 아마 이거 같아요 라는 mm-hmm. 느낌으로 would be. My favorite movie would be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1: Yeah, it would be this.
0: Mm-hmm.
1: Then maybe it's not. Maybe
0: 네.
1: you forgot about one.
0: 네.
1: You don't know.
0: 정해져 있는 거. My blood type is My birthday is 이건 다 is지.
1: Yeah, you can't say would be.
0: 안 되는 거죠.
1: Because you know for sure,
0: 네,
1: right?
0: 확실히 아는 것은
1: it's a fact.
0: 네, would be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1: Yeah.
0: 다음 줄 볼까요?
1: She describes these dating shows by saying where a group of guys or girls try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0: 네. Competitive dating shows를 말한 다음에 where 그 안을 들여다보면 mm-hmm.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 group of guys or girls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한 무리의 남녀가 try to get together with someone 누군가와 사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With one other guy or girl.
1: Yeah, they're competing for that guy or girl.
0: Yeah, which exactly.
1: Sounds kind of weird, but moving on.
2: And by the end, only one couple is left, and best case scenario, they even get married. I don't do it often, that's why it's a guilty pleasure.
1: And by the end, only one couple is left.
0: 그렇게 경쟁을 한 다음에, and by the end of the show,
1: the
0: or
1: show?
0: By the end of the season,
1: the
0: maybe?
1: Season.
0: 네. Only one couple is left. 한 커플만 남는데요.
1: And she says next, and best case scenario, they even get married.
0: 네, 그렇게 그냥 프로그램이 끝날 때 이 두 사람이 커플이 됐다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1: mm-hmm.
0: 최상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심지어 결혼까지, 실제로 결혼까지 하는 커플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1: Yeah.
0: 최상의 시나리오.
1: Best case scenario, best case scenario.
0: 여기서는 그 리카 씨가 best case scenario를 마치 어떤 부사처럼 그냥 앞에다가 붙여줬는데 mm-hmm. 굳이 앞 뒤에 다른 단어들을 넣자면 in the best case scenario.
1: In the best case scenario. But usually when people are speaking, we just say best case scenario, we arrive in 2 hours.
0: 네.
1: Right? Just an 맞아요. example.
0: 앞에 몇 가지 단어들을 생략해 준 거예요.
1: Yeah.
0: 그런데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그냥 옮기면 최상의 best
1: scenario.
0: 네. 그래서 like 케이스가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1: Right.
0: 그런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케이스를 무조건 붙이더라고요.
1: Yeah, you really need case because if not, it's actually a real like movie scene or something.
0: Movie
1: like,
0: scenario.
1: What's the best scenario?
0: 네.
1: This one where they did this
0: 맞아요.
1: or this one where they did that.
0: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영어로 best scenario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정말 영화나 드라마 시나리오 있잖아요.
1: Yeah.
0: Screenplay처럼
1: mm-hmm.
0: 그런 대본처럼 이게 좋은 시나리오인가 저게 좋은 시나리오인가
1: yeah.
0: 하다가 최고의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mm-hmm. 것 같다 그걸 고르는 것처럼 되고 It's a scenario of the best case
1: yeah.
0: 가장 좋은 상황이나 okay. 경우를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짜놓은
1: yeah.
0: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1: That was a good way to explain it
0: 예, 영어에서는 케이스가 꼭 필요합니다
1: yeah, You need case, right, for okay. sure
0: mm-hmm.
1: She says I don't do it often That's why it's a guilty pleasure.
0: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 데이팅 쇼를 보는 것 자체를 I don't do it often, do라고 mm-hmm. 했습니다. 자주 하진 않아요, mm-hmm. 이 활동을. That's why it's a guilty pleasure.
1: Mm-hmm.
0: 네, 그래서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인 거죠.
1: Just do it sometimes, mm-hmm. you know.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sometimes I get out the chocolate and chips and switch my brain off for a few episodes at a time because it certainly doesn't do anything good to your brain, I think.
1: But sometimes I get out the chocolate and chips and switch my brain off for a few episodes at a time.
0: 네, 그런데 가끔은,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은 I get out the chocolate, 초콜릿 꺼내고, 그 다음에 chips, 감자칩 네, 꺼내고, And 이 부분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Switch my brain off. Switch something off 하면은 꺼버리는 거죠, 기계를.
1: Yeah. You switch off your brain, so you just mindlessly
0: yeah.
1: eat and watch
0: Because
1: without
0: you don't,
1: thinking.
0: Yeah, you don't have to think.
1: No,
0: you don't.
1: You don't
0: need to use your brain to think.
1: Yeah.
0: 사실은 필요하지만 이거 TV를 보려면.
1: Yeah.
0: 그래서 그냥 뭔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1: mm-hmm.
0: for a few episodes at a time 한 번에 mm-hmm. 몇 개 에피소드씩 그걸 보는 한 뭐 두세 시간 동안
1: mm-hmm.
0: 아무 생각하지 않고 본다는 거죠.
1: Mm-hmm.
0: Switch my brain off라는 표현까지 써준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1: Yes, and it is. Because it certainly doesn't do anything good to your brain, I think.
0: 네, 이 문장을 말하는 리카 씨의 표정 자체가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는 표정이에요.
1: Yeah, she's like,
0: 네, 그래서 because it certainly doesn't do anything good, do good to, do something good to 이런 형태로 말하면 mm-hmm.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말인데요. 그렇게 하는 거, 즉 이런 간식 먹으면서 데이팅쇼 보는 것이 분명히 제 두뇌에는 아무런 좋은 작용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I think, 제 생각에는 뒤에
1: right?
0: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1: I mean, it lets you relax and rest.
0: Yeah.
1: That could be good.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What's a guilty pleasure? I had to think about this one. I would say it's something that you enjoy doing, but you don't really want to tell anybody about it. So you're enjoying it guiltily. And I definitely have one or two of those myself. I think my biggest guilty pleasure would be to watch competitive dating shows where a group of guys or girls try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And by the end, only one couple is left, and best case scenario, they even get married. I don't do it often, that's why it's a guilty pleasure, but sometimes I get out the chocolate and chips and switch my brain off for a few episodes at a time, because it certainly doesn't do anything good to your brain, I think.
0: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볼까요? 먼저, definitely have one or two of those,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 those 뒤에 명사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분명 한두 개는 있어요라는 패턴이고요. 그 다음으로 it certainly does not 하면 분명 뭐뭐 하지 않아요라는 뜻을 갖게 되는데요. 영어로 문장 4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Sometimes I get out the chocolate and chips and switch my brain off for a few episodes at a time, because it certainly doesn't do anything good to your brain, I think.
1: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 소개할게요. Mm-hmm. 오늘 리카 씨가 썼던 표현 중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mm-hmm.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mm-hmm. 라고 하는 표현.
2: In English, you could say, it got me thinking.
1: 네.
2: It got me thinking.
1: What's my guilty pleasure? What's a guilty pleasure? 이런 yeah. 생각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right. 생각이 좀 많아지게 만들었다라는 right. 뜻으로 it got me thinking.
2: It got me thinking. Mm-hmm. It got me thinking.
1: 그래서 이 get 누구누구 동사 ing mm-hmm. 아니면 수동태 형태로 it got me worried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mm-hmm. 일단 그것 때문에 생각을 좀 하게 it made me think a little
2: yeah,
1: bit.
2: It made me start thinking.
1: Yes.
2: Basically.
1: 마지막으로 한 번 더.
2: It got me thinking.
1: All right.
2: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오늘은 소셜미디어 포스팅 중에서 데이트쇼가 자신의 guilty pleasure다라고 말하는 내용 가져왔습니다. 두 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These dating shows with people on horribly awkward first dates are my guilty pleasure. There, I said it. I find atrocious reality dating shows to be quite the guilty pleasure when there are no alternative sources of stimulation.
0: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둘 다 글이 재밌어요.
1: Yeah. Jared says,
0: These dating shows with people이 나오는 데이트 쇼인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on horribly awkward first dates. Mm-hmm. First date, 첫 번째 만나서 하는 데이트죠. Mm-hmm. 그리고 정말 끔찍하게 어색한 이 첫 번째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 데이트 쇼들이 are my guilty pleasure. 제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입니다. Yeah. 해놓고 there, I said it. 이 yeah. 말은 자, 제가 드디어 인정했어요.
1: Yeah.
0: 나 이제 공개적으로 말했다, 고백했다 라는
1: yeah.
0: 말이에요.
1: There, I said, I said it. It's out now.
0: You can judge me.
1: Fine.
0: Yeah. You can hate me for it.
1: Yes, 네. or not. Yeah. Mallory says,
0: I find atrocious reality dating shows. 여기서 reality가 이렇게 그 따옴표 사이에 있는 이유는 별로 realistic 하지 않다.
1: It's not real. 네.
0: reality가 아니다라는 거를 말하기 mm-hmm. 위한 것 같고요. Atrocious은 끔찍한 거예요. Horrible, terrible 같은
1: It's 거죠. Horrible, terrible.
0: 네, 이런 끔찍한 reality dating show, 데이트 쇼가 to be quite the guilty pleasure. 죄의식을 동반한 큰 즐거움인데 mm-hmm. when there are no alternative sources of stimulation. Stimulation은 mm-hmm. 자극이고요. Mm-hmm. Alternative, 대안의 다른. Mm-hmm. 그래서 다른 이런 자극적인 TV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활동이 없을 yeah. 때 이게 딱 나한테는
1: yeah. When there's 즐거움, nothing else to watch.
0: 네, 그것을 동반한 즐거움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1: Okay,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very interesting posts.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Like always,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0: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Yes, so happy to see you. 반갑습니다.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book about brilliant bridges. 다리 대해서 뭐 재미없겠다. 아니에요, 친구들. 재밌어요. 역사도 배우고 그리고 다양한 다리 대해서 많이 알아볼 건데요. Last time we talked about the arch bridges, like one of course we have the standard old style bridges, but then they made the arch bridges. Now, I'm curious what kind of bridge are we going to learn about today? Now, before we begin reading,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he day. The first word is to transport. To transport. 수송하다. Okay? The second word is evenly. Evenly. 고르게. And the third word is to rot. To rot. 썩다. Okay,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focus on today. So, why don't we begin? So, let's see what kind of bridges are there. 또 어떤 다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Let's start reading. Building on bridges. Between 250 and 1,000 years ago, many stone arch bridges had houses and shops on top of them. This was a way of fitting more buildings into crowded cities. The Ponte Vecchio in Florence, Italy is lined with jewelry shops.
1: 오, 되게 특이한 다리네요. 아니, 다리 위에 건물들이 있네요.
0: Let's find out. 자, 250 to 1,000 years ago, 이런 stone arch bridges 위에다가 집도 짓고 가게도 지었대요. 왜냐면은 이제 막 이제 도시가 붐비니까 이제 건물을 아, 여기다 지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여기 되게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요. 이 다리는 이태리의 Ponte Vecchio 다리라고 해요. 되게 유명한 다리입니다. Okay, Ponte Vecchio. Let's continue reading.
2: So many buildings were squeezed onto Old London Bridge that flames could easily leap between them and many people died in fires. So, in 1756, they decided to take the bridge down and build a new one without buildings. Old London Bridge's 19 arches caused traffic jams on the river as boats queued to sail through the narrow gaps.
0: Okay, so here, 자, 다른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다리 위에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다리는 Old London Bridge. 이거는 이제 이 그림은 Old London Bridge 다리인데요. So many buildings were squeezed onto Old London Bridge. 그래서 이렇게 꽉 squeeze는 짜다 그런 뜻이지만 이렇게 탁탁탁탁 붙여놨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불이 났는데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붙여 있으니까 불이 한 군데에서 났을 때 확 금방 이제 막 엄청 빨리 이렇게 다른 건물로 막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지었는데 친구들 여기 박스 이렇게 보면은 Old London Bridge 19 arches. 자, 아치가 19개가 있었는데 아치 사이에 gap가 되게 좁았어요. 그래서 이런 배들이 네, 이 배 traffic jam이 있었습니다. Okay, let's continue reading.
2: Wooden bridges. About 150 years ago, engineers raced to build railways across the USA so people could travel easily between the east and west coasts. Wooden bridges could be built quickly and cheaply because engineers could use trees growing near the railway instead of transporting stone or metal from elsewhere. Hills Creek Trestle Bridge in North Carolina, USA around 1910. These bridges were made by crossing pieces of wood and tying them together. Big wooden supports spread the weight of the train evenly across.

0: across the bridge. These bridges are perfect for crossing deep gaps because they can be very tall. But wooden bridges don't last as long as stone bridges. Wood can rot, it's a fire risk, and it's not as strong as stone. Most wooden bridges have been replaced with bridges made from longer-lasting materials. The trestles move the weight of the traffic and the bridge down to the ground. Wooden supports called trestles. The ground carries the weight of the traffic and the bridge. 네, 친구들, here is another kind of bridge. 자, 나무로 만든 다리, 네, wooden bridge. 특히 이게 미국에서 되게 한때는 인기가 많았었죠. Engineers could use trees growing near the railway instead of transporting stone or metal from elsewhere. 자, 엔지니어들이 이제 이 다리를 돌로 아니면은 뭐 금속으로 이제 만들려면은 이제 그거를 여기에서 to transport, 수송하다. 네, this is our first word, to transport. 수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나무는 근처에 나무들이 많으니까 이 나무를 써서 딱 이제 이 다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렴하고 it's cheap and it's fast. 빨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좀 단단하게 버틸 수 있도록 만들었냐면요. 이 나무 조각들을 교차하며 함께 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XX로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위에 있는 무게를 받치는 거죠. It spread the weight of the train evenly across the bridge. 자, 아치도 it spread the weight evenly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이 두 번째 단어 evenly는 고르게 그러니까 이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킨 거예요. Okay? Alright. 자, 근데 다 좋아요. 다 좋기는 하는데 이 나무가 제일 큰 단점이 뭐냐? 썩어요. 네. So our third vocabulary word to rot, 썩다. 그래서 썩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불이 나면은 이제 금방 또 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친구들 미국에서 이런 wooden bridge는 거의 다 교체됐어요. 더 오래 이렇게 갈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거의 찾기가 힘들지만 각 조금 몇 개는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Okay. All right. That is it for today. So we learned about wooden bridges and bridges that had buildings. 자, bridge 위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조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Ponte Vecchio Bridge는 그대로 있어서 이태리 Florence 가면은 꼭 찾아보세요.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1: I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펼쳐서 영어에 빠져드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우리가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Lost Cat의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책을 한 권을 오늘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을 끝내면서 그 기쁨과 성취감은 우리 친구들의 몫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sleep, Awake 같은 이런 단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쫙 모아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음원으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펼쳐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1: Home sweet home, called Elsie as they landed back in her garden. Thank you so much, Comet. They were all very tired, so they lay down. Cuddled up together, all three fell fast asleep. Before long, the birds started to sing and the sun began to rise. It was time to say goodbye to Comet. Elsie hugged her new unicorn friend.
2: It's morning, she said. We'd better go back inside. Come back soon, Comet, said Elsie, and thank you again.
1: Elsie had just sat down in the kitchen when her dad walked in. He saw Charlie and said,
3: I told you he'd come home when he was hungry.
0: The Unicorn and the Lost Cat의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책을 한 권을 끝내게 되었네요. 책을 읽다 보면은 책 읽는 도중에는 어떨 때는 좀 아 힘들다, 언제 끝나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독서를 한다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책이 딱 끝났을 때 그 성취감과 쾌감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죠. 아주 큽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번 책을 재밌게 읽어보고요. 책을 끝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Home sweet home called Elsie. 자, 이제 찰리와 엘시가 그 유니콘 Comet의 도움을 받아서 온실에서 찰리를 구출해서요. 집으로 모두 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유니콘과 엘시와 찰리가 엘시의 집 그 마당에 아마 정원에 있을 것 같아요. 거기로 지금 돌아왔겠죠. 그래서 home sweet home called Elsie. Elsie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사랑스러운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면서 외치네요. As they landed back in her garden. 그들이 무엇을 하면서요? 그들이 그녀의 정원에, 맞네요. 그녀의 정원에 다시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아, 즐거운 나의 집, 아, 내 우리 집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Thank you so much, Comet. 곰에서 너무나 고마워. 너 없었으면은 아우 찰리 못 구할 뻔했잖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덧붙이긴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곰에서 너무나 고마워 라고 하는 것이죠. They were all very tired, so they lay down. 그들은 모두 이렇게 지금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찰리도 사실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죠. 온실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모두 다 피곤하고 그 다음에 힘들겠죠. 그래서 그들 모두는 모두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So,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lay는 lie, 눕다의 과거형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누웠습니다. Cuddled up together. 그래서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함께 cuddled up. 어떻게 해요? 함께 껴안고. 그렇죠. 고양이도 안고 유니콘도 같이 껴안고 All three fell fast asleep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세 명, 세 등장인물 모두 fell.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떨어졌냐면 잠에 떨어졌습니다. 잠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Fast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깊이, 잠이 깊이 든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잠이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푹 잤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좀 특이한 단어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파란색 밑줄 찾은 asleep이라는 이 단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단어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asleep man 이렇게 쓰지 못합니다. 어떤 명사 앞에서 asleep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항상 asleep은 무언가 뒤에 가야 되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대 영어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그 기원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Asleep, awake 이런 형용사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일단 이런 단어들을

쉽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sleep, alone, awake, alive, 어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들은 아닙니다. 모든 단어들은 아닌데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asleep에 보니까 어로 시작하고요. alone에도 어가 있고요. awake에도 어가 있고요. alive에도 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lert 같은 것들은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asleep, alone, awake, alive 같은 여기 어가 붙어있는 단어들의 공통점은 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제가 뜬금없이 in the kitchen, on the box라는 이 두 개의 문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in, on은 바로 전치사라는 친구죠. 전치사, 부엌 안에, box 위에 라는 거에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전치사는 뭐냐면 어떤 단어 앞에 위치하고 있다. 전치사, 전의 앞전자거든요. 앞에 치, 위치하고 있는 말이다. 그러면 무엇 앞에? the kitchen, the box 같이 명사 앞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in이나 on 같은 것들. 그래서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게 전치사죠. 그런데 사실은 고대 영어에서 아주 이 영어를 역사적으로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기원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과거에 이 어라는 게 전치사였다는 거예요. 전치사였는데 쭉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여러 가지 영향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이런 형식으로 바뀐 거죠. 원래는 전치사였는데 이게 어라는 그런 형태로 바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이 바로 전치사였다. 그런데 지금은 전치사는 아니지만 지금은 어라는 형태로 바뀌어 있지만 과거의 전치사에서 그 특징을 미세하게나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in the kitchen boy, 부엌 안에 있는 소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in the kitchen boy, 부엌 안에 있는 소년. 안 됩니다. 전치사의 덩어리는 형용사 역할 혹은 부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명사 앞에서 여기 boy라는 명사 앞에 전치사 덩어리가 있으면서 in the kitchen boy, 부엌 안에 있는 소년 이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전치사군은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A boy in the kitchen 이렇게 쓰거나 혹은 A boy is in the kitchen 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저기 앞으로 A boy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boy in the kitchen 혹은 문장으로 쓴다면 A boy is in the kitchen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n the kitchen boy는 말이 안 됩니다. 뭔가 들어도 어색하게 들리죠. 그러나 두 번째 있는 문장, 이것은 말이 되는 문장입니다. A boy is in the kitchen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치사구가 쓰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준다. 명사 바로 앞에 위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좀 감을 잡으셨나요? 여기 있는 이런 형용사들의 공통점이 바로 지금 이 공통점과 유사하답니다. 넘어가 볼까요? An asleep boy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asleep은 형용사입니다. 뭔가 될 것 같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아까 in the kitchen boy와 유사한 그런 것입니다. 전치사 asleep에 있는 어가 과거의 전치사였기 때문에 asleep이 전치사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an asleep boy는 말이 안 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asleep이 뒤로 가야 되는, 뒤에서 뭔가 앞으로 수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an asleep boy는 틀린 예문이 될 것이고, 그럼 올바른 것은 a boy is asleep. 아, 그 한 소년이, 남자아이가 잠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asleep이 boy를 앞으로 저렇게 수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아, 이제 아시겠죠? asleep, alone, awake, alive는 바로 명사 앞에서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 수는 없고요. 이런 표현들이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해 줄 수는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어로 쓰이고 있다. A boy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보어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과거의 역사적인 것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과거의 그런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이해를 하면은 아 문법책에 결과적으로 이게 딱 적혀 있지만 그거를 단순히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아,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법이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고 조금 더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이 남게 되겠죠. 여기까지 한번 보더라고 넘어가 볼게요. Before long, 얼마 지나지 않아서 the birds started to sing.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And the sun began to rise. 이 세 명 모두, 세 등장인물 모두 지금 잠을 자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Rise는
뜨다, 오르다. 그래서 해가 오르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It was time to say goodbye to

0: 처하면 코멧은 이제 코멧에게 안녕, 작별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Elsie hugged her new unicorn friend. Elsie는 hug도 안아주었습니다. 그렇죠. 허그는 껴안다라는 것이 됩니다. 왜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녀의 새로운 유니콘 친구인, 이 유니콘 친구인 커멧을 안아주었습니다. 어우, 이제 잘 가. 헤어져야 될 시간이네가 되겠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음원을 먼저 들어보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Home sweet home, called Elsie as they landed back in her garden. Thank you so much, Comet. They were all very tired, so they lay down. Cuddled up together, all three fell fast asleep. Before long, the birds started to sing and the sun began to rise. It was time to say goodbye to Comet. Elsie hugged her new unicorn friend.
0: 계속 볼까요? It's morning, she said.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 아침이야. We'd better go back inside. 이제 우리 다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여기 있는 the better 있죠. The better. 이게 뭐냐면 had better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we had better go back inside.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라는 것이죠. 이 had better이 가지고 있는 어감, 약간 독특한 어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조금 더 강한 조언이나 충고를 의미합니다. 약간의 더 강한 의무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밖이 춥다거나 이제 안 들어가면 우리 아플 수도 있어. 감기 걸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런 자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감 자체가 약간 아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게 좋을 걸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Comet을 보내겠죠. Come back soon, Comet, Elsie가 말합니다. Comet아, 우리 조만간 또 보자. Come back soon, 다시 조만간 돌아와줘 라고 하네요. And thank you again.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는데 정말 고마워 라고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Elsie had just sat down in the kitchen when her dad walked in. Elsie는 had just sat down in the kitchen. 부엌에 이제 막 앉았습니다. 무엇을 할 때요? When her dad walked in. 그녀의 아버지가 걸어 들어왔을 때 Elsie가 부엌에 앉았습니다. She saw Charlie and said. 그가 Charlie를 보고는 and said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I told you he'd come home when he was hungry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은근히 웃긴 포인트인 것 같아요. I told you, Elsie야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Elsie야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He'd come home. 그가 집에 돌아온다고. He는 Charlie가 되겠죠. 그 고향이요. Charlie 그 고향에 집에 돌아올 거라 그랬잖아. When he was hungry. 그가 배가 고프면 돌아올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봐 그러니까 지금 왔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아버지는 지금 Elsie와 그리고 Elsie와 Comet 그 유니콘이 이렇게 여정을 떠나서 찰리를 구해온 것을 전혀 모르고요. 그냥 찰리가 집에 돌아왔다는 거 그 한 가지만 보고 내 온다 했잖아. 봐봐 내 말이 맞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책한권이 끝나게 되었네요. 어떻습니까? 책한권을 참 알차게 읽은 그리고 즐거움도 많이 느낀 그런 순간이죠.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1: It's morning, she said. We'd better go back inside. Come back soon, Comet, said Elsie. And thank you again. Elsie had just sat down in the kitchen when her dad walked in. He saw Charlie and said, I told you he'd come home when he was hungry.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읽어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2: Lie. Lie. They were all very tired, so they lay down. Fast. Fast. Within a few minutes, he was fast asleep. Cuddle. Cuddle. Cuddled up together,

0: Three fell fast asleep. Rise. Rise. Before long, the birds started to sing and the sun began to rise. Had better. Had better. We'd better go back inside.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영어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 교사로 근무하면서 거의 12년에서 13년 가까이 영어 교사로 근무를 했거든요. 모든 외해에 담임을 했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참 특이한 게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영어로 실험을 합니다. 아, 영어 성적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아, 왜 1등급이 나오지 않는 것인가? 혹은 중학생들은 아,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자꾸 틀리는 것이지? 왜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제가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영어 공부 혹은 학습을 하는데 시간을 써야 됩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친구들이 불평만 하면서 실제로 영어 학습이나 영어를 접하는 시간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입시라는 것이 있고 학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생도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도 낮추고 또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이제 만족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좀 더 나아갈 수 있고 좀 더 많은 학습량이 생겨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불평을 계속하면서 맞죠? 불평을 계속하면서 실제로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아, 영어 성적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나 실력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 나 문법 떼야 되는데. 아, 단어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만 친구들과 고민만 이렇게 계속 나누면서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학교 수업을 들었다면 그것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꼭 복습을 해야 됩니다. 학교 수업은 음식을 먹는 것과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씹어서 음식물을 삼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바로 위가 막 이렇게 움직여서 장이 막 움직여서 소화를 해서 영양분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우리 몸속으로요. 똑같습니다. 영어도 학을 했다면 우리 선생님들께 배웠다면 우리 친구들이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 학습 양을 좀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이나 고민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실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말로 뱉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학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 강의를 오늘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디로 갈까요?
0: 자, 오늘은요. 이사 기사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1: 아.
0: 자, 제목이 이사 기사님의 고충 Part 1. 이기 때문에 두 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1: 네.
0: 이삿짐을 옮기는 상황이죠, 당연히.
1: 그렇죠.
0: 제가 사실은 몇 달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1: 오, 알고 있어요.
0: 이사가 네.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1: 와, 근데 정말